0: 3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2: LA 시의회가 새로운 세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드린 나자리안 LA 시의원이 비영리 회원제 클럽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세 신설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세금은 특히 사설 골프장과 컨트리클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시설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자리안 의원은 이런 감면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새 세금이 도입되면 LAC는 연간수 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회원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C는 최근 몇 년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여러 차례 세금 인상을 시도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핵심 대중교통 시스템인 바트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바트 운영진은 일부 역 폐쇄와 운행시간 단축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출퇴근 승객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노숙자 문제와 치안 불안이 더해지면서 승객들의 발길이 더욱 끊겼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북가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LA 메트로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객 감소와 안전 문제로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전문가들은 바트의 위기가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 대중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 국방부가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미확인 비행현상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 12시간 만에 3억 4천만의 접속을 기록하며 국방부 역사상 최대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조종사와 레이더 관측 기록을 비밀로 분류해왔지만 최근 의회 압력으로 공개 방침을 바꿨습니다. 사이트에는 80년 넘게 축적된 목격 보고서와 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현상 대부분이 기상풍선이나 드론으로 확인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투명성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중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접속 폭주로 사이트는 공개 당일 여러 차례 다운됐고 국방부는 서버 용량을 긴급 증설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외계 생명체 존재를 입증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군사기밀 해제인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행콕팍 지역의 한 사립학교가 전화 위협으로 수시간 동안 봉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8일 금요일 오후 1시 10분경 이 학교에 위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폭발물 처리반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수시간에 걸쳐 교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이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행콕팍은 한인타운 바로 남쪽에 위치한 주거지역입니다. 경찰은 위협전화의 출처를 추적 중이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이 확인된 뒤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0: 오피스 14.
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본 광고는 아이린이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3: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혼디우스 5가 10일 오전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니카 가르시아 고메스 스페인 보건장관은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영해를 떠난 이 배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에서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승객 3명이 숨졌고 현재까지 총 8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그중 6건이 확진됐습니다. 혼디우스호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여러 지역에서 기항을 거부당했으나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이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과 항만 노동자들의 반발로 테네리페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앞바다에 머물며 하선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20여 개국 국적의 승객과 승무원 140여 명은 엄격한 방역 절차 아래 의료 검사를 거친 뒤 귀국용 항공편이 있을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어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10일 현지로 직접 날아가 하선과 이송 작업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이것은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니며 현재의 공중보건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로 향하는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과 휴전한 뒤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해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미군은 전날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이 발생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란이 실제로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하철 D선이 65년 만에 베벌리 힐스까지 연장 개통됐습니다. LA 메트로는 라브레아와 페어팩스 그리고 라시에나가 등 3개 역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제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베벌리 힐스까지 21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윌셔 대로를 따라 동서를 잇는 지하철 구상은 1962년 당시 주지사가 첫 삽을 뜬 이후 반세기 넘게 지연됐습니다. 1980년대 페어팩스 지역에서 메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방의회가 터널 공사를 금지했고 2006년에야 이 조치가 폐지됐습니다. 이후에도 라브레아 타르핏 인근에서 빙하기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LA 메트로는 202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센츄리 시티를 거쳐 UCLA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통이 대중교통 불모지였던 LA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식이 정치 갈등의 새로운 전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졸업생을 격려하던 축사 무대가 이제는 정치적 지뢰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빼기 팔레스타인 전쟁과 다양성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연사들이 잇따라 초청 취소되거나 서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럭거스대 공대는 과거 이스라엘을 비판한 동문 CEO의 연설을 취소했고 조지타운 로스쿨에 초청받았던 전직 총장은 친이스라엘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는 트럼프 지 부지사 초청을 철회했다가 주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타밸리대에서는 연사가 방탄조끼 착용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연설을 포기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연사에 대한 총격 협박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뉴욕대 일부 단과대는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졸업 연설을 사전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가 대학 졸업식 문화까지 파고들면서 연사 선정이 대학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화요일 저녁 축구 경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살 소년과 38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세 라파엘 마르티네즈 로페즈가 저녁 6시 30분경 아이들의 축구 경기에 끼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총을 꺼내 발포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15살 제레미아 쿠에바스 그리핀으로 현장에서 숨졌고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사바나 루비오는 총격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다른 아이에게도 총을 쏘려했으나 총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티네즈 빼기 로페즈는 도주했다가 인근 주택에서 체포됐으며 금일 법정에 출석해 살인 및 총기 관련 혐의를 인지했습니다. 판사는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루비오는 지역 자선단체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구들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지키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근 두 학교가 임시 휴교했으며 평범한 저녁 축구 경기가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4: 미네소타주 하원조사위원회가 일한 오마 연방 하원의원에게 대규모 급식 사기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마 의원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급식 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저소득층 아동 급식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미 여러 명을 기소했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마 의원 측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 의회 조사위원회는 공적 자금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의원의 윤리와 공 프로그램 감독 체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사건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총격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2시 30분경으로 알려졌으며 주변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도로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용의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일대에서는 올해 들어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야간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된 페이스북은 처음엔 명문대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독점적 소셜 네트워크로 출발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에서 시작해 예일과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특별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연 일반인에게 문을 열면서 페이스북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한때 전 세계 30억 명이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북은 1990년대 인터넷 공룡이었던 AOL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틱톡과 인스타그램으로 떠났고 페이스북 사용자 평균 연령은 40대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과 가짜뉴스 논란이 반복되면서 신뢰도 역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기업이 시대에 뒤처진 낡은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연방이민단속기관과의 협조를 제안하는 조례를 12-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시 공무원과 경찰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 지지 측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경찰과 공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범죄 용의자 정보 공유가 차단되면 치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단속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약 10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례 시행 이후 연방정부와의 법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 할리우드 한복판에서 새벽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7분 할리우드 블러바드와 윌콕스 에비뉴 교차로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한 명을 연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블러바드는 관광객과 유흥객이 많은 지역으로 야간 범죄가 종 발생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폭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접촉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전자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경고하는 이 수법의 이름은 고스트 태핑입니다.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심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결제 정보를 빼냅니다. 피해자가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카드를 태핑하는 순간 범죄자는 원격으로 추가 결제를 실행합니다. 화면에는 5불 커피값만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수백 달러가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 수법이 기존 스키밍보다 탐지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는 며칠 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결제 후 즉시 알림을 확인하고 출처불명 앱 설치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1: 오늘 오후 1시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LA 메인스트리트의 한 담배 판매점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건물 외벽을 뚫고 매장 내부까지 완전히 관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건물을 가로질러 반대편까지 뚫고 나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소방당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발생 여부와 운전자의 상태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운전자의 과실인지, 급발진 같은 차량 결함인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차량 돌진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온 곳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3: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2: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3: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2: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3: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오후 2시 44분 로스앤젤레스 남부 후아니타 에비뉴 204번지에서 차량 추격전 끝에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차량 추격전을 벌인 후 용의자를 현장에서 포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별다른 저항 없이 안전하게 체포했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장갑차는 임무를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응급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해 관련자를 이송 중이며 추가 경찰 부대가 후아니타 에비뉴와 3번가 교차로 일대 군중통제를 위해 파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경찰 구금 상태이며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토렌스시 호선 블러바드에서 사망자 발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차로 인근에서 사망자를 발견했습니다. 토렌스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망 원인과 신원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교차로를 통제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09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LA 카멜리나 에비뉴 350번지 주거지역에서 얼굴에 문신을 한 남성 두 명이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주택을 털고 난 뒤 유월 박스 트럭을 타고 카멜리나 에비뉴 남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현재 LAPD 웨스트 LA 경찰서 812팀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911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얼굴에 문신이 있는 용의자 두 명과 도주 차량인 유월 트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들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레세다 지역 바노엔가와 반알든 에비뉴 교차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 접수됐으며 시민이 911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웨스트밸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PD는 부상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차로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우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이란의 핵심 석유 인프라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란 남부 해안 저장시설 일대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유출되며 인근 해역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 사고의 원인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은 국제 제재로 인해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미국의 해상 봉쇄로 실제 저장시설이 가득 차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지만 이란은 저장 능력이 아직 꽤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7: 최근 위성에 찍힌 하르그 섬과 주변 해역입니다. 이란 석유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섬 서쪽으로 바다에 원유가 흘러나간 모습이 잡힙니다. 원유 유출 규모는 3천여 배럴, 해상 오염 면적은 50여 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유출된 원유는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영해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 원인으로는 원유 탱크나 파이프라인 손상 또는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유정 원유 생산 시설 손상을 막기 위해 이란 당국이 일부러 흘려보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가 계속되면 이란이 원유를 수출할 수 없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거라며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될 거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물밑 종전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는 해상 봉쇄 고삐를 틀어준 채 유조선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8: از منظر ما محاصره دریایی اقدام نظامی تلقی میشه. اقدام نظامی پاسخ نظامی داره.
7: 하지만 이란이 실제로는 저장 능력이 꽤 남았고 저장고가 차오르자 산유량을 미리 줄여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산량을 줄이면 유정이 손상돼 회복이 어렵지만 이란은 유정이 멈추는 경우도 잦아 대응책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랜 제재 속에 최악의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마냥 버텨내기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 이란도 원유를 계속 생산하는 노력이 일정 기간만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고유가에 따른 미국의 고통보다 이란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셈법이 나옵니다. 해상 봉쇄 해제가 포함된 종전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난해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직접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제동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해 당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탄핵 심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청취한 뒤 선고 일정을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9: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유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0: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11: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유무죄 판단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량 중 낮은 쪽에 속합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2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고 1심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엄을 모의한 시기 등 항소심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이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한 압박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히며 핵 협상 시한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에 응할 의사는 있으나 외부 압박에 의한 시한부 대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곧 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핵 협상 타결을 재촉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이란은 이란의 시간대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모두 미국 시간으로 8일 이란이 답변할 거라고 했지만 이란 정부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8일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시간표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문 내용의 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정부와 군, 최고 지도자까지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간단치 않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세부 협상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호르무즈 공격 재개를 모험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이란군의 준비태세가 1000%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시작된 호르무즈 교전 상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고 튀르키예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의 모험적 행동과 파괴적 접근이 외교를 약화시킨다면서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물질 미국 반출에는 반대하지만 핵농축 중단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슬라마바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답변 시기를 두고도 미국과 이란의 심리전이 치열합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입장에선 종전 세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싶지만 이란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치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안규 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피트 엑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병력 파병을 공식 요청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두 장관은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동맹 현안과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과 호르무즈, 핵잠수함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편의보다 조건 충족이 먼저다. 지난달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쏟아낸 말입니다.
14: I would say that right now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second quarter of FY29. And we'll continue to pursue that.
13: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인식차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둘러싸고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을 만나 전작권 문제를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협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에 기여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이 자리에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15: 안규백 장관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전시 작전권이라든지 다른 국방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동참 여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번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3: 안 장관의 방문 기관 차관복급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도 개최할 예정인데 중동 정세 등과 맞물리며 향후 동맹 운용의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6: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미녀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30도씨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90.com 혹은 3239-22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뉴진스가 오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룹은 오늘 오후 4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공패 끝에 나온 이번 발표로 팀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일정과 소속사 계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긍정적 방향에서 협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지난 7일 뉴진스 공식 SNS 계정에 멤버 민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된 사진들은 민지가 자신의 생일 카페를 준비한 팬들에게 사진, 편지와 함께 주려고 직접 만든 쿠키. 민지 개인 SNS가 아니라 사측인 어두워가 운영하는 공식 계정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어두워는 지난해 말 민지와 뉴진스 멤버로서 계속 동행할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언론 공지 이후 넉 달이 넘도록 침묵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다른 멤버들과 함께 복귀 의사를 밝힌 지 반년이 다 되어가도록 거취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두워는 SNS를 계기로 제기된 민지의 복귀설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체적으로 전할 입장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민지와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달라진 분위기에 뉴진스가 4인 체제 컴백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목격담으로 알려진 코펜하겐 방문 일정에 하니와 혜린, 혜인 3명만 참여했고 이는 뉴진스의 새 음악 작업 준비 일정이었던 만큼 4인 체제를 쉽게 장담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두워가 전속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다니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경과가 최근까지도 세세히 공유될 정도로 결속력이 높은 뉴진스 팬덤.
18: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어요.
17: 불확실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당사자는 물론 소속사도 부담이 커질 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진스는 오는 7월 데뷔 4주년을 맞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1: 정동영 전 의원이 오늘 북한의 공식 명칭을 조선으로 바꾸자는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새벽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사용하는 북한이라는 호칭 대신 북한스로 사용하는 조선으로 표기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명칭 변경이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북한이 대외적으로 쓰는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우리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통일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북한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20: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19: 얼마 전엔 한조 관계란 사실상의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21: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국조선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19: 최근엔 통일부가 공론화를 공식화하면서 통일부 후원으로 관련 학술회의도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신뢰 구축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국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존재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상호 존중의 메시지.
19: 북한도 이미 남조선이란 기존 호칭 대신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관련 개헌까지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2: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19: 물론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난 1분기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2.6%가 남북 간 국가관계를 인정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40%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추가 학술회의나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계속 이어간 뒤 신중하게 검토해 북한 국호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한국 가전업체들이 오늘 미국 주택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판매 확대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 미국 신축 주택단지에 대한 패키지 납품 계약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미국 주택건설사 10곳 이상과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관세 우회 루트를 활용해 미국 가전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미중 갈등 속에도 중국 가전업계는 미국 가전기업을 인수하고 브랜드를 고급화하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 가전업계는 미국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를 토대로 미국 주택 건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이세균 특파원입니다.
22: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에 1,500만 달러, 우리 돈 220억 원짜리 고급 주택, 미국 럭셔리 주택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견본 주택인 더 뉴 아메리칸 홈 앞에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해 초고급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TV, 냉난방 공조 시스템 등 가전기기 80여 대를 설치했는데 액수가 4억 원에 달합니다. 백만장자 미국인 집주인이 직접 한국 가전 브랜드를 선택한 건 미국 고급 주택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탄탄한 입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3: For the kitchen, but also the air conditioning, also the televisions, all the things that are required to make this house, it was easy choice to bring LG in.
22: 다만 미국 가전 시장의 전통 강호 GE 가전 사업부를 인수한 중국 하이얼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디자인을 내세운 카페와 초고가 라인인 모노그램을 내세워 미중 갈등 속에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미대한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 OEM에 이어 설계까지 하는 제조사 개발 생산인 ODM 업체로 컸고 자체 브랜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가전업계는 주택 관리자를 위한 AI 가전제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국 주택 건설과 빌트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 전부 이렇게 패키지로 맞춰서 고객들한테 테일러된 프로포지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프리미엄을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좀 더 한 단계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22: 연말까지 미국 럭셔리 빌트인 가전시장의 전통 강호인 GE 월풀과 함께 3대 업체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목표입니다.
25: 중국 가전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통 가전 브랜드가 강세를 보여온 주택, 건설사 납품 시장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공략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중국 드라마와 예능에 빠져드는 시청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중국산 콘텐츠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막 번역 품질 향상과 알고리즘 추천 기능 강화로 언어 장벽이 낮아지면서 접근이 쉬워진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중국 로맨스 드라마와 서바이벌 예능 장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특유의 개성이 강한 중국 문화 콘텐츠가 존재감을 키운 건 SNS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과거와는 달라진 소비 분위기를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7: 지난 3월 넷플릭스에서 뜻밖의 화제를 모은 드라마 추곡 옥을 찾아서. 중국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시리즈 1일 시청 순위 2위, 주간 7위를 기록했습니다.
3: 추곡 여러분 고장극 좋아하시면 지금 꼭 봐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영상미가 제가 본 고장극 중에 가장 세련된 거.
17: 무협을 즐기는 중장년층이나 애호가들만 본다고 여겨지던 중국 드라마가 대거 시청 상위권에 오른 건 국내 토종 OTT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 드라마 수요가 두드러지는 건 단순히 OTT마다 공급량이 늘어서만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순회보 서사나 이른바 도파민, 사이다 전개가 뻔해 보여도 어느 순간 빠져든다는 게 시청자들의 설명입니다.
4: 제 구독자층 분석표만 보더라도 원래는 과거에는 4, 50대층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젊은 20, 30대층도 많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이제 내던지고 절절하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7: 과거 80회에 육박했던 방대한 분량이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고 외모와 연출이 한층 세련되게 다듬어진 점도 국내 시청자 확대에 한몫했습니다.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중국 드라마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현대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2, 3년 전부터 그 중국 현대극의 퀄리티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인기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 취향에 맞는 그런 소재를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17: SNS에서는 중국 콘텐츠가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슈퍼 인플루언서 왕홍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현지에서 영상을 찍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연휴 해외여행 기획 상품 중 예약 1위 나라가 중국이라는 여행사 통계도 나왔습니다. 가족여행 수요에 더해 젊은 세대의 경우 중국 문화 체험 또 미식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세계적으로 중화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소비하는 Z세대들의 어떤 실용적인 그런 소비 문화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중국 문화 소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는 한한령 영향으로 여전히 중국 진출이 제한된 게 사실입니다. 콘텐츠 시장의 불균형이 장기화할수록 문화 교류를 향한 업계의 갈망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미국 정부가 비밀로 분류됐던 미확인 비행현상 관련 문서 161건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들은 수십 년에 걸쳐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수집한 목격 사례와 분석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비밀 해제 법안에 따른 조치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개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UFO 자료 160여 건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 달리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2: 공개된 자료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달표면 아폴로 우주선 그림자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촬영됐습니다. 지난 1969년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조종사는 몇 분 간격으로 이 같은 성광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밝은 빛에 둘러싸인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체가 빠르게 하늘을 지나고 길이 60m의 타원 형태의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미 국방부가 나사와 FBI가 복원하고 있던 기밀 자료 UFO X파일 161건을 별도 항목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작성된 군 기밀 문건과 외계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신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는 검게 가려진 상태로 공개돼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외계 생명체 증거 공개를 기대했던 UFO 전문가는 극적인 자료는 없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4: So we really don't have anything like a smoking gun that really gives us great evidence of any kind of advanced technology and certainly not something like extraterrestrials.
3: 그동안 미국 정부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와 SF 영화 등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고한 뒤 이번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살아있는 외계인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면 전쟁 중인 미국이 해결해야 할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전쟁 장기화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영화 같은 쇼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한타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오늘 방역당국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타액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며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설치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중간기항제에서 이미 내린 승객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염에 대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방역당국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패영 기자입니다.
5: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 주로 쥐의 분변이나 타액에 의해 감염됩니다. 지난 1976년 우리나라 한탄강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 붙였는데 이후 북미와 남미에서 변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크루즈에서 집단 발병된 바이러스가 바로 그 안데스 변종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유일한 종입니다. 이미 8명이 확진된 가운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입항 뒤 각국으로 돌아가고 중간 기항지에서 내려 이미 집으로 간 사람들도 30명에 이릅니다. 자칫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그럴 위험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안데스 변종을 전염시키는 쥐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해외 유입도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장기간 접촉한 사람이 아니라면 코로나보다 전염력도 낮은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6: 코로나19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확산,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다만 승인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안데스 변종에 걸릴 경우 치명률은 35%가 넘습니다. 특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남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주의 배설물 등이 있을 만한 곳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잠복기가 최대 6주에 달하는 만큼 귀국 뒤 발열이나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지난 3일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대기 그중 온실가스 농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주 제네바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지구적 배출 감소로 이어지려면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는 올해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혔던 프레온가스는 국제 규제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그 가운데 홀로 감소세를 보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과거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불렸던 염화 불화탄소류, 이른바 프레온가스입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 등에 쓰이던 물질로 한번 배출되면 수십 년 이상 대기에 남아 오존층을 망가뜨립니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이후 나라별로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왔고 201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국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프레온가스 농도 상승세가 꺾였고 최근에는 감소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9: 1980년대 남극 오존홀 성층권 오존 감소에 대한 국제 우려가 지적이 되었고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발효되면서 염화불화탄소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염화불화탄소를 규제한 것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 배출원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 실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10: 2050년 이후가 되면 1980년대 수준으로 오존층이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염화불화탄소들은 강력한 온실가스들이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억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일부 에어로졸과 산성비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메탄은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예년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그 흐름을 늦추고 나아가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2: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 즙을 $14.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근데 뭐 아무 댓글 없는 것보다 낫죠.
1: 그렇죠. 예. 정신 승리 좋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네,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1: 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님이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럼요.
3: 그래서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판단은 또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1: 그렇죠. 예.
2: 지지서 선언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1: 아,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그 토론하고 논쟁하고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거 보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동훈 후보가 일요일 날 개소식 할 때 야외에서 할 때 좀 카메라 기자분이 무대에서 좀 불편한 상황 그저께? 벌어졌잖아요. 예, 일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 진영에서는 바이럴하고 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현장에 계셨죠?
3: 아니, 현장에 있었는데
1: 보셨어요?
3: 아, 저는 뭐 그때는 그 좀 전에 좀 이렇게 보다가 떠났고 딴 데 사람들을 만나러 갔고 네.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뭐 보시다시피 뒤에서 이뤄진 일이잖아요.
1: 네, 네, 네.
3: 뒤에서 그 카메라 기자가 뒤로 뒤쳐주고 넘어졌는데 이렇게 하다가 옆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바로 일어나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뭐 사실은 위에서 넘어졌는지 어쩌는지 보지도 못했고 근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 저게 앉아있다가 무슨 뭐가 넘어졌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모른 척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1: 그렇죠.
3: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마치 무슨 잔인한 사람처럼 공격을 하는 건 전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하고 무릎 꿇고 얘기하고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1: 네.
3: 그럼 이 사람은 완전한 위선자다. 완전 아수라 백장처럼 두 얼굴이어갖고 실제로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해요.
1: 하은기 대변인님 너무 네. 심하답니다.
2: 뭐... 영상만 보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뭐 괜찮냐고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니까 이제 인터넷에선 댓글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1: 네.
2: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뭐 손털기라든가 저런 거라든가 사실상 정책 비전 이런 거랑 상관도 없는 거 한 장면 포착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문화 자체를 좀 지양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공격 안 하겠습니다.
1: 서정욱 변호사님 어때요?
0: 뭐 저도 이제 뭐 설명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캠프 측에서 법적 대응 고소를 하겠다.
1: 그러니까
0: 제 말이 그냥 설명하면 되지 그렇게 고소 끓이면 됩니까? 동영상이 다 떠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너무 이게 법적으로 자꾸 이게 뭐 고소하는 안 그래도 이게 검사 출신인데 계속 고소나 고발하면 그건 부담되잖아요. 그런 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막 상당히 좀 과민 반응하는 한동훈 후보 측 패널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왜 이런 얘기야 우리요?
3: 어저께 뭐 좀 그랬다면서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내용상 별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공방할 거리도 없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서로가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SG님 저는요 서정욱 방송만 골라봅니다. 손성우님 서정욱 재밌잖아요. 자르지 마요. 뭐 어떻게 잘라요? 제가 잘려요. 서정욱 변호사와
3: 아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뭘 잘라?
1: 서정욱 변호사와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3: 예.
1: 한동훈 후보께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질문에 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니 그러니까
1: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3: 네, 원론적인 얘기죠.
1: 네.
3: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 뭐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처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상 야

0: 그냥 한동훈으로 단일화,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면서 유권자들이 결심을 하시면, 그래서 진짜 막말로 15%도 안 돼서 야 이거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상황이 되겠다라게 되면, 뭐 근데 뭐 선거비 보전은 그때 사퇴를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절대라는 건 없다, 뭐 절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박민식 후보가 계속 그렇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본인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정욱 변호사님, 단일화.
2: 단일화는 게 그 저는 어렵다고 봐요.
1: 어려워요.
2: 결국에 북구갑 주민들이 단일화를 안 하면
1: 네.
2: 인위적으로 협상이나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어렵다. 왜 그러냐면요,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측도 마찬가지고 박민식 측도 그리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두 번째, 단일화 시너지가 없어요. 둘 사이에는 은하수만큼 이게 거리가 멀어. 은하수만큼 단일화해도 이게 그 한동훈 지지자가 이게 박민식 찍지 않습니다. 또 이게 박민식 지지자 장동익 지지자가 한동훈 찍지 않거든요. 시너지가 없어요. 따라서 끝까지 삼자구도로 갈 것 같아요.
1: 까치가 오작교를 놔줄 수도 있잖아요.
2: 그 까치는 누가 역할을 해요?
1: 네? 북구의 주민들이.
0: 아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정 변호사님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보니까
1: 네.
0: 그 박민식 후보표나 한동훈 후보표가 상대방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 수치를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0: 아니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수치를
3: 그러니까. 네,
0: 어저께 볼 때는 네. 그걸 아 그렇구나 이 자세한 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상당수가 한 2대 1 내지 3대 1 정도로 한동훈에게 가고 나머지는 또 심지어는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뉘고
1: 네.
0: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드랍을 하면은 박민식 후보한테도 가고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는데 박민식 후보한테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서로 오작교처럼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 건 오작교를 놔야지만 갈 수 있는 건 그거는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북갑의 유권자들은 보수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방송에서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1: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2: 단일화 제로라고 했어요.
0: 네. 네, 단일화 뭐.
2: 아마 이제 한동훈 측에서도 단일화 이야기 되는 순간에 또 한동훈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네.
2: 아마 3자 구도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한동훈 캠프 짠 거고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는 뭐 저 여러분에게 통화해봐도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게 단일화는 안 되는 거죠.
1: 네.
2: 그러면 결국 북구갑 주민이 보수 지지한다면 이동 후보를 전폭 밀어서 하정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4: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캠프의 참모다.
1: 네.
4: 그럼 저도 이렇게 메시지 써서 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4: 싸우더라도 퇴로는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라는 표현이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3자 구도에서 이길 테지만 지지율이 출렁거려가지고 뭐 박민식 후보 측에서 혹은 국민의힘 측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화 요구하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열어놔야 지금 한 22일 이렇게 나왔는데 다양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근데 저게 궁금한 게
1: 네.
0: 어제 이거 실체 얘기해도 돼요? 그 KBS 그 부산 총국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가
1: 기분 어저께...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 여론조사 보고
0: 아, 그렇죠.
1: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0: 어제 나왔어요.
1: 아니에요?
0: 어제 나왔는데
1: 네,
0: 뭐 여기 뭐 다 준비가 돼 있겠죠. 뭐 그 하정 후보가 37%였고
1: 네.
0: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30%
1: 맞아요.
0: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17%였거든요.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1: 뭡니까?
0: 한동훈이 30% 넘어가면 내가 한동훈 지지 선언하겠다.
1: 하세요 빨리 그럼.
4: 도움이 될까요? 근데 한동훈 후보한테 도움이
0: 되든
4: 될까요?
0: 안 되든 간에 본인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2: 저는 그 여론조사 보고 아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저는 박민식을 지지하는데
1: 네.
2: 17% 노니까 참 이게 그 괴롭습니다.
1: 끝이에요?
2: 괴로워요.
1: 끝이냐고. 약속을 지켜야죠.
2: 이제 좀 봐야 추세를 봐야죠. 좀 더.
1: 그러면
2: 이게 고차가 되면
0: 네, 고차가 되면 할 거예요?
2: 그러면 이게 벌써 단일한 목소리가 아마 보수청에서 강하게 놀 겁니다.
1: 그럼 아예 서 변호사님한테는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고착화라는 게 한 번 더 3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고착화, 두 번 더 몇 번?
2: 한 두세 번 넣으면 이게 고차가 됐다고 봐야 되지.
1: 그럼 세 번 나오면은 한동훈 후보 지지선은?
2: 그러면 이 단일화 목소리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지지선을 할 거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지지선을 할 거예요?
2: 뭐 저는 하정우보다는 한동훈 되길 바랍니다.
4: 네. 근데 시기상 세 번 정도 나오면 투표해야 될 겁니다.
1: 그냥 다음 주에 뭐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여론조사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4: 저는 뭐 사실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구도의 장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1: 아직도?
4: 네. 아니 그게 동탄이나 이런 데들은 일단은 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왔으니 국민의힘 후보를 10% 밑쪽으로 묶어두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부산 북갑은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전재수 후보가 개인 경쟁력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강제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해볼 만한 구도인데 지금 보수표가 어쨌든 큰 덩어리로 갈라져 있지 있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등비등한 지역에서 상대방이 표가 갈라져 있으면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탄 모델이나 다른 모델로 뭐 다른 그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10% 언더로 묶어놓고 올라간다는 게 마법이에요 거의. 그래서 30%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덩어리들이 결코 작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일화에서 한 명으로 압축하지 않으면 이게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민주당까지 넘을 수 있는가? 그건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0: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이거는 거의 마법이에요라고 하는 걸 마법이라고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율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1: 그래요?
0: 아, 이번에 그 지역에서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내려가서 그 주민들을 주로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밥 먹다 보면 뭐 한동훈이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본인들도 야 이거는 북갑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상 처음 아니냐 이게 전재수 때 이랬냐 뭐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구포 만덕 구포시장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시고 또 뭐 나경원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 왜 오냐 그러는데 아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시장 가서 그 미장원 가고 네일샵 가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가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아니 얼마나 그래서 식당 가고 중국집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거 좋은 건데 그걸 가지 말라 그러면 본인은 외지 사람 아니신가? 왜 외지 사람이 와서 그럼 거기 옵니까?
1: 아마 그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신 민생 지원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 후보가 좀 이런 거는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좀 위험 요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한다고만 하지
0: 아니 그게 말고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왜 부족한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네. 그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그걸 잘 못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몸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뭘 잘 못한다 그러죠.
1: 아니 그 어떤 분하고 제가 어제 얘기 나눠봤더니 너무 시장만 가고 뭐 상가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조직표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모임 있으면 딱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빠지고 또 이제 주민 만나고 해야 되는데
0: 그런 거 하는데
1: 해요?
0: 네, 엄청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 향군 어디 뭐라고 어디더라 그 저 보훈 단체에서 가는데 그 진은정 여사하고 둘이서 올라가서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인사하는 부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버스 타고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어디 야유회 가거나 그런데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당일날도 10일날 그 출마 그러니까 개소식하는 날도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지역에서 열렸던 제일 큰 환희교회 야유회까지 갔었어요.
1: 그렇군요.
0: 거기 가서 다 인사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뭐.
1: 네, 알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
4: 하정우 수석이 하정우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안 해봤고 정치권의 실무를 잘 몰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후보한테는 네. 저 같으면 그 후원회장권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보름은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마를 꺾는 거거든요. 큰 줄기, 명분, 네. 기준, 흐름, 뭐 철학, 방향 이런 거 다 꺾는 거예요. 동료시민이랑 함께 동행하겠다 했는데 동료시민을 무참히 고문했다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비상계엄 막는데 앞장섰다. 내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데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사람 영입하고 그러고 난 뒤 비판받으니까 후원회장이 선거하냐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죄송하지만 그 친한계를 대변하는 패널분들은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
1: 네.
4: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민심이 좋다라는 건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표에 도움이 돼서 뭐든 해도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호소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 선거판에서는 그 선거인단에서는 그게 민심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얘기인데 이런 검증이나 이런 공격을 하정우 수석 캠프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1: 네.
4: 저 같으면은 그걸로 계속 때리면 지지율 깎일 수밖에 없어요.
0: 이게 네. 전형적으로 네. 축구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와 그다음에 앉아서 관전 평하는 평론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면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 전재수 그 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서 전재 이쪽에서는 그러죠.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 전재수 까르띠에 받은 거 계속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아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재수 좀 그만 공격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정형근 그 전 의원회에서 여기 있는 고관여층들이나 네. 우리 이쪽에서는 야 그 전재수 공격해라라고 하정우 후보한테 얘기할지 몰라요. 하정우 후보 가서 현장에서 보면. 야 정영근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우리한테 잘 말해주더만 무슨 소리냐 이런 분위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과 우리가 구경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꽤 크다.
4: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일주일에 4.5일 대구에 있는데 제가 보는 현장은 대구에 미심 좋거든요. 지난주에 서문시장 갔는데 제가 처음 보는 광경들이었어요.
1: 김부겸 후보랑 같이 가신 거죠?
4: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간 걸 제가 봤는데. 네. 근데 막 사람이 꽉 차 있고 환호하고 반면에 그 전에 추경호 후보가 갔을 때는 막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제가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현장 반응 너무 좋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내에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에 내려왔을 때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영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악수잖아요. 누가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캠프를 대변하는 분들이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저긴 비판에도 고집 피우는구나 뭘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수용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차단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1: 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아이, 누가 이게 뭐 후원회장 보고 찍습니까?
1: 네.
2: 박민식 후원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1: 몰라요.
2: 그럴까요? 그런 게 공개해봤자 뭐 별 효과 없을 거예요.
1: 네. 고마워요. 아니, 저런 발언 고마워요.
4: 지지선언 하기 전 단계에 보도 동작을 계속
2: 그러니까 누가 정형근 보고 찍습니까? 후보들 보고 찍죠.
1: 좋습니다. 그럼 네. 하정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하정 후보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하은기 대변인님?
4: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리. 처음에 2주 정도는 안 좋은 이슈들로 덮였잖아요. 그건 순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처음 정치에 뛰어드는데 초기에 그런 게 터지는 건 신선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얻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무난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무난하게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남권에서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막 지도부들 내려오고 의원들 다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이게 안 좋거든요. 주민들 만나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지지율이 괜찮았던 전지수 후보랑 같이 인사하고 공약 말하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랑은 좀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개수식에도 안 부르고 아유 나 뭐 형이야 형 뭐 삼촌이야 삼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4: 저 뭐
1: 은근히 거리두기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 오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아실걸요.
1: 에이.
4: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내가 안 오는 게 나으면 안 오는 게 낫다고 말해줘라라고 정무조정 네. 실장한테 한번 말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손절이나 뭐 갈등이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2: 근데
4: 어렵다
2: 그,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편지로 하정우는 끝났다 봐요.
1: 왜 또
2: 그 몰딕이에요? 아니 이게 초등학교 쓴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자 보세요. 화이팅 하정우 형.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을 너무 잘해 반했어요.
1: 네.
2: 이게 초등학생이 전재수한테 전재수는 호칭도 없어요.
1: 네.
2: 전재수에게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받은데 얼마나 정치에 관심 있으면 일을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이게 초등학교 순서에 있었을까요?
1: 추측이죠.
2: 아니 저는 아버지나 어른이 있어주거나 네. 아니면 이게 하정우하고 좀 이게 관계되는 분이 삼촌 형 그 이번에 그 오빠 논란을 이게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게 삼촌이나 불러 이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 꿈이 쇼가 아닌가? 아.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정치를 보고 하정우가 전재수한테 뭘 받아가지고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악수하고 손털은 가고 오빠밖에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어,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일을 너무 잘해 반했대. 초등학생이 뭐 정치만 매일 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 쇼에 쇼.
4: 하정우 캠프에도 송 변호사님 같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저런 말할 때 허위 사실 맡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 그렇지. 그럴 감인데.
2: 아니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1: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하대민.
4: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이거를 뭐 조작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으며 네. 그렇지 않습니까?
0: 어 이득은 있죠.
4: 어떤 이득이 있나요?
0: 이득은 있죠.
4: 근데 뭐 초등학생이 썼던 중학생이 썼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편지 받고 뭐
1: 조작을 할까?
0: 중요하죠. 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있죠.
4: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렇게 하시는?
2: 아니 전재수한테는 형이나 삼촌도 안 하고 호칭도 없고 네. 전재수한테 물려받은 일을 너무 잘해가 반했다잖아. 네. 초등학생이 일, 무슨 일을 했냐고 내려온지. 제가 이런 게 없잖아. 뭘 했다고?
4: 초등학생이니까.
1: 제가 하정우 후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0: 그리고 네. 예. 경청래 대표가 와서 사실은 하정우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오빠 논란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뭐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것도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 북갑 선거에 이렇게 양당의 대표가 오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10일 날 열렸던 그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에 원래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 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당대표가 다 내려오겠다. 그날 그 경남 지사 후보
1: 맞아요.
0: 예, 박한수 후보 같은 시간에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 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악수였다. 그게 그 박민식 후보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 너무 대비가 됐어요. 네. 한쪽에서는 이른바 네임드라고 얘기하는 그 뭐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다 왔잖아요. 왔죠. 그리고 네. 뭐 윤호개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네. 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도 총 동원령 내려져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은 다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나경원 의원 오고 안철수 네. 의원 오고 뭐 권영세 원희룡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왔잖아요.
1: 기세 싸움 초반에 막 그 뭐 네. 세력 싸움.
0: 근데 그게 완전히 허공에 치는 섀도우 복싱이 돼버린 거야. 네. 왜냐하면 반대 쪽에서 같이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아 그럼 친한 게 다 와서 맞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북갑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북갑 주민들이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좁으니까 지지자들 다른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아예 안 올라가고 밖에 서 있고
1: 알았어요 자랑 그만해
0: 좀, 네, 그러니까 뭐 자랑인데 그래서 나 내가 보기에 이 대조가 너무 네. 크게 났기 때문에 네. 대비가 너무 크게 나서 그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4: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시민들 모셔놓고 개소식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세가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박민식 후보도 조금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같은 시간대에 열리던 박원순 지사 그 개소식에 조금 그 지도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후보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아직 우세인데 박원순 지사 도정 평가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지도부들이 쭉 우르르 가줘야 박원순 지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1: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0: 지사는 오지 말라고 했었지.
4: 그래야 경남에서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그래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네. 좀 아쉽습니다.
1: 그 서정우 네. 변호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아홉 분이 국민의힘 그 안 갔어요. 박민식 후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2: 그건 이제 부산 의원들도 좀 분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박형준 시장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1: 그렇죠.
2: 한마디 그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원도 있고 또 친한계 의원도 몇 명 있죠.
1: 네.
2: 그래서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가 안 왔는데
1: 네.
2: 좀 이게 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1: 아쉬워요?
2: 아쉽죠. 다 왔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절반 가까이가 안 오으니까.
1: 그 아직도 반민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2: 뭐 이기길 바라죠.
1: 아, 어? 아니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이긴다고 망하시다가 뭐
2: 우리가 평론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이제 이거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1: 사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0: 이영풍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아 이거 북갑에 있는 그 이른바 그 여론 지지층이 모두 다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공격도 받았더니 아, 난 기자니까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기자 출신이니까.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예예만님이 유튜브 댓글로 오늘은 김종혁보다 서비언이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 아니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거주 주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재밌어졌는데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평택으로 가볼게요. 조구 김용남 아, 이분들 어떤가
4: 더 재밌는 데로 가네.
1: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사라킴님 나는 김종혁 때문에 본다. 사라킴님 아시는 분이요?
0: 뭐, 어떻게 알아요?
1: 희망님 서정욱 오늘 잘하네. 보신대님 하은기 대변인님 합리적이에요. 나는 세 분 다 좋아요. 뭐야 저는 왜 없어요. 뭐야 이게 제 칭찬은 없어요? 나 안 해요.
0: 이거 다 질투하네.
1: 사회는 안 볼래요.
4: 제일 많겠죠 아마.
1: 사회 안 볼 거예요. 너무 하세요. 제 칭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맹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도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막 비판할 줄 알았더니 김용남 후보가 제가 미숙하고 부족했다 막 이렇게 좀 저자세로 사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뭐 김용남 후보는 아킬레스건은 빨리 털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뭐 세월호 발언 등등등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았을 때 보수정당 입장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 했던 그런 얘기들은 저희 지지층이나 아니면 세월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으니 그런 분들 그냥 아 계속 뭐 방어하기보다는 털고 가는 게 좋죠. 사과하고 네. 가는 게 낫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께서 혹은 조국 혁신당이 자꾸 선거를 검증전 혹은 네거티브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1: 이해가 안 돼요? 왜요?
4: 검증전으로 끌고 갔을 때 조국 대표 아, 유리한가요?
1: 본인 과거?
4: 제가 그 방송 봤거든요. 뉴스명당. 웅동학원 얘기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 그 대표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거 듣고 수긍 안 됐거든요.
1: 아, 수긍 안 됐어요?
4: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국면, 청문 국면에서 나왔던 그 약속들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0: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4: 아니, 그게 아니라 넘어갔는데 원래 사회안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아,
0: 사회안은?
4: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이고 사실상 입시비리나 등등등등도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1: 20번이나 사과했다. 계속하겠다.
4: 본인의 자제분이 특혜를 받았다, 특권을 누렸다 이런 거에 대한 사죄지 문서 위조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네. 토론에서 문서 위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를 길어 올려서 검증이랑 명목으로 막 하잖아요. 본인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택에 이제 가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뭐 민원 정책 이런 걸로 좀 비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1: 김종혁 최고위원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조국 대표는 공격성 그리고 김영남 후보는 좀 사과하고 좀 저자세 이렇게 당의 지지율에 업혀가는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두 분 다?
0: 저는 조국 대표는 전략을 잘못했겠고 근데 원래 김영남 그 후보가 조국 대표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웠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아픈 부분을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또 조국 후보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뭐 다른 당에 있다 우리 당에 온 건데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 라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패널들조차도 이렇게 김영남 후보를 좀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1: 김모 씨.
0: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영남 후보는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어쨌든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 모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하은기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조국 대표는 본인이 흠결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과거의 흠결뿐만 아니라 평택에 지금 왔는데도 아예 알고 봤더니 무슨 1년 월세 뭐 몇 달 월세 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두 달.
0: 네, 두 달 월세.
4: 그러다가 바꿨대요.
0: 네, 또 1년 월세로 바꾸고. 네. 아니 이런 거 보면 그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아 나는 그 1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월세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또 하나 있었잖아요. 평택군 뭐 이런 네. 얘기 썼었고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도 너무 흠결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먹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4: 이사비도 많이 들 텐데 그죠? 이렇게 공격하면서 살면
1: 그 박민식 후보가 17%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이 평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조국 대표의 그 공격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1: 효과를.
2: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세월호나 김용남 과거 발언들이 계속 소환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뭐 저는 조국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게 그 공격이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
1: 네.
2: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런데
1: 네.
2: 문제는 조국 대표도요. 웅동화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검색을 쭉 해봤더니 네. 코링크 P라고 저 펀드 코링크 부인했던
1: 사모펀드
2: 예 네. 이것도 환원하겠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옵니다.
1: 오.
2: 환원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정말 그 약속을 국민과 헌신할 버려버렸잖아요. 심판했던 데 보고요. 제가 이제 그 평택 아쉬운 건 보수 쪽인데
1: 네.
2: 황교안 대표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1: 오.
2: 지지율이 두 자리 수까지 놓은 것도 있고 의외로 선전하다 보니까 유희동 후보가 보수를 결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좀 고전하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1: 네.
2: 보수가 이게 아마 40은 되지 않겠어요? 평택에?
1: 35, 45
2: 보수가 한 40은 되지 않겠어요?
1: 네.
2: 평택이 원래 보수 지역이거든요. 어려요.
1: 네.
2: 따라서 이게 유희동 후보가 얼마나 보수표를 결집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치열한 삼파전이 될 것 같아요.
1: 서 변호사님 황교안 후보랑도 친하시잖아요.
2: 그렇죠. 연수원 때 지도교수고
1: 네.
2: 그래서 누굴 찍으라고는 안 하는데
1: 네. 전화해서 좀 보수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건 안 되죠. 그래도 안 본인은 부정선 것도 뿌리 뽑으려고 나왔는데
1: 그만 뽑아요. 다 뽑혔어.
2: 그러니까 뭐 이제 평택을 주민들이 될 사람 밀어줘야죠.
4: 부정선거 뿌리 뽑으려다가
0: 어떻게 뿌리 뽑아요?
4: 뽑히겠어요. 기둥뿌리가.
0: 아니 그래도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2: 뭐 제한테 모르고 황교안 주장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1: 네.
0: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 하은기 대변인 그쪽 네. 지역에도 단일화 이슈가 있잖아요. 그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니면 뭐 진보당 이렇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될까? 될까?
4: 진보당은 울산이 울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뭐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 네.
4: 당 차원에서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1: 네.
4: 조국혁신당이랑은 단일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1: 네.
4: 저런 식으로 감정상하면 뭐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정치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단일화하고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캠페인이거든요.
1: 왜요?
4: 아니 상대 후보가 있잖아요.
1: 네.
4: 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내가 더 더불어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하는 저런 캠페인은
1: 네.
4: 듣도 보도 못했어요. 보통 당이 다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견제받아야 됩니다. 견제받아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국민의힘으로 하지 마시고 저로 견제하십시오. 뭐 이러든가 자기 당과 자기의 존재의의를 말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 취급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이라 그럴 거면 당 해산하고 본인이 민주당 들어와서 경선을 하셔야지 왜
1: 네.
4: 저렇게 하냐는 거죠. 물론 선거 전술을 당파성을 초월한 전술을 써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스러운 후보입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1: 네.
4: 저희 당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다 감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교란하는 아주 나쁜 캠페인이라고
1: 오.
4: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민주당에 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를 찍는 게 더 도움되는 길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분명한 점은 두 분 중에 누가 의원이 됐을 때 김용남 후보는 저희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조국 후보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자강과 조국 후보 개인의 정치적 거취, 정치적 입지, 정치적 성장 이걸 더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1: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4: 그게 민주당의
1: 헌법학자로서 법학자로서
4: 공소취소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선명하게 얘기한다고 다 민주당에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힘 제로가 안 되듯이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본인의 이익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는 좀 정상적인 캠페인 궤도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아니, 드리고 싶습니다.
0: 어떻게 헌법학자가 공소취소 특검을 그걸 지지할 수가 있죠?
1: 아니 그
2: 헌법학자가 아니고 형법학자입니다. 형법학자.
1: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법학자잖아요.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본인은.
0: 국힘 제로라는 주장도 어떤 특정의 정당이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체겐 밸런스가 기본이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1: 네.
0: 그냥 다 제로 만들고 우리 당 혼자서 다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2: 근데 저는 뭐 제가 김용남 의원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제하고 네. 검사 시절부터 친하고 막 방송도 같이 계속하고 호영 네. 호재 하지만 네. 네. 그런 게 저는 철새 이런 게 배신자들은 좀 심판해야 돼요.
1: 아니 배신자 그만 얘기해요.
2: 아니 국민의힘에서부터 개혁신당 거쳐가 민주당까지 갔다
1: 네.
2: 이런 사람이 영혼이 없이 인연도 없이 소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도 있어요. 양양자. 이런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부터 이리 왔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오.
2: 이현주, 김용남, 양양자 이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심판해야 돼요.
1: 순혈주의만 주장하는 게 과연 정당이. 근데
2: 제가 순혈주의가 아니고 네. 뭔가 권력을 쫓아서
1: 우리끼리 하자는
2: 양지로 얘기잖아요. 권력을 쫓아서 이재명 대통령 될 것이니까 뭐 한 자리 이번에 떨어져도 한 자리 주겠지. 미리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이 저보다 더 보수예요. 김용남 이분 저보다 더 보수라니까 검사 시절부터
4: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뭐 그 예단 하시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태, 그 폐해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당에 몸담기 어려웠을 테고 자리를 원했다면은 더 큰 당으로 바로 이동했을 텐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뭘 제 3정당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 뭐 그리고 비판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에 앞으로 누군가가 진영을 바꿔서 넘어갔을 때 다 아유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 국회 파견 판사 때 안민석 저 민주당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분이 무슨 저 법 만들 때 그거 기초해주고 그랬다고 그럼 민주당 후보로 그 어디야 그 대전에서 출마하려고 했었다고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당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친윤이었었다가 친한이었다가 다시 친윤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배신자입니까?
4: 윤석열 전 대통령은
1: 아니,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변호사한테 왜 그래요, 두 분이?
4: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1: 알았어요. 저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좋아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이란에 바친 돈 우리 선박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뭐 친트럼프 매체에 기고하면서 한미동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2: 저는 남우호를 보면서 네. 천안함이 떠올라요. 천안함은 이게 북한 소행이 분명한데 네. 지금도 이게 뭐 원인을 모른다 북한이 아니라고 이게 믿는 좌파들이 많아요.
1: 네.
2: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데
1: 네.
2: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100% 확실하거든요.
1: 네.
2: 남우호가 처음 비격당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미국은 정찰 자산으로 손바닥 보지 보거든요.
1: 네.
2: 이란 소행을 했잖아요.
1: 네.
2: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이란 국영방송이나 언론도 우리가 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 외부 피격인지 뭐 내부 폭발인지 이런 시험 끌더니
1: 네.
2: 이제 또 이게 드론 두 개가 같은 데를 때리거든요.
1: 네.
2: 이제도 이게 이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1: 네.
2: 아니 눈치를 봐도 이게 유분수지. 이거야말로 이게 딱 처음 볼 때 이란이 소행이 명백하잖아요. 이걸 미국이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겠습니까? UFO 외계인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느냐고. 이거는 이란 소행이 분명한데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1: 네.
2: 이란 눈치 보는 거죠. 그래 50만 불 갖다주고 인도적 지원했잖아. 더러운 게 그래 드론 피격입니까?
1: 네.
2: 저는 이재명 정권이 너무 이게 그래서 별명이 요즘 제메네이 아니냐. 하메네이 대신에 제메네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1: 네.
2: 왜 이란한테 다 주고 이스라엘 욕해가지고 전 세계 유태인을 적으로 다 돌렸잖아요. 정말 이게 외교가 너무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해. 우리는 한미일 편에 서야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이재명 정권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편에서는 정말 이게 적과 동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
1: 하대변인님 귀가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저
4: 외교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과 동지를 갈라가지고 막 갈등관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안 되죠. 그건 평론가니까 눈치껏 뭐 이런 분명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소행이 맞죠. 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패널인데 그 전 단계가 민관군 합동 조사단이 있었고 조사 보고서가 다 나왔고 결정이 됐죠.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처럼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규탄 메시지가 먼저 나갔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정쟁하고 싸우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그 친 트럼프 매체 야당 대표가 글 쓰고 무슨 돈 갖다 줘가지고 이게 공격으로 돌아왔다느니 확인도 안 된 얘기하고 네. 이런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위성락 어제 안보실장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어디서 온지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4: 예, 일단은 그래서 규탄 메시지 신중론에서 이제 규탄하는 메시지 위에서 조금 더 정확한 걸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속도전을 뭐 정확하게 속도전을 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성과 속도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전 정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문제라는 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아다르고 오다른 그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문제라서 보수 정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좀 받고 있더라도 네.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김종혁 최고위원님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저렇게 기고도 하고 막 활발하게 주장도 하고 장동현 대표가 지역 가서도 막 신나가지고 활기차게 막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이래요.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0: 아니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야지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그걸 그 근거 삼아서 야 우리 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외교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아예 안 열어 외통위를.
1: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이 뭐 규탄 성명 냈어요.
0: 아니 이렇게 열어야...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외통위를 안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 열어야죠. 맞아요.
0: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뭘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민주주의 보면은 입으로는 뭐 진보, 무슨 정의, 민주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는 짓 보면 퇴보, 반민주 뭐 이래요. 불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1: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거죠. 네. 저거는 한마디로
0: 그거에 대해서 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네. 왜 정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럽니까? 왜 국민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아니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국회를 동원해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특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왜 이런 중차대 문제에 있어서는 외통위도 안 열고 국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냐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아 이번 기회에 나는 난 친미에 내가 친미의 대표 주자고
1: 또 미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고성국 씨가 얘기한 대로 야 트럼프가 나를 찍었어 내가 다음 후계야 이런 식의 장사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그 법사 그 외통위를 안 여는 네.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4: 짧게 시간을 주시면 반론을 하면 그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뭐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이고 네. 그래서 뭐 뭘 감춘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게 다가올 것인데 뭐 외통위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의장이랑 협의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잡겠죠.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야당이랑 얘기 안 하느냐. 야당을 못 믿으니까요. 야 김종혁 대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세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 공개도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이랑 외교를 논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1: 그래도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4: 국회 상임위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열어야죠.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랑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국민 앞에 뭘 안 밝히냐 하는 건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용렬 최고위원님은 그걸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독자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독재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걸로 정리하고 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를 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장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리트윗한 게 거기 조정식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은기 대변인님. 네. 대통령의 노골적인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4: 뭐 선거 개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선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국회의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발언이 있었지만 막상 국회의원들이랑 당원들은 또 반대로 투표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 의견 얘기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워낙 SNS 활발하게 하시니까.
1: 네. 아니 그래도 왜 조정식 이렇게 이름만 하냐고요. 김태년, 박지원 이 후보분들은 네. 얼마나 이걸 보고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뭐 적절해요?
4: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저는 이 상권 분립이 원칙인데 네. 상권을 본인이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 다 지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독재고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특보를 했거든요. 조정식 네. 아마 대통령은 조정식 미는 게 확실하고
1: 그렇게 다만 해석할 그 개딸, 수 있어요?
2: 예, 그건 100%고 개딸 당원들은 박지원을 많이 밀어요. 따라서 이게 그 20%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 의원과 그다음에 당원들 20%가 대립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박지원 돼버리면 바로 레임덕 올 겁니다.
4: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는지를 제가 너무 신선한 얘기라 가지고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뭐 SNS 상에다가 이런 상황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냥 조정식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서 기사 쓸 수밖에 없죠.
0: 아주 트럼프 흉내 내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세상만사 모르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 주장하는 거 보면. 그래서 거의 자기가 이제 예수님하고 또 패러디를 해서 스스로를 거의 무슨 저 신적 반열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모든 사안이라는 건 과장된 거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번 아닙니까? 네. 0002번이에요. 근데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까지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보이는 건 진짜 안 좋죠.
4: 대통령께서 아무리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걸 막 메시지로 발신하면 되냐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가는 정당이 아닌 게 윤석열 정부 때야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1등 후보 제끼고 4등 후보가 대표가 되지만 저희는 그것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왜 박찬대 후보 그다음에 정청래 현 대표 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대통령 민심이 가 있는지는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박찬대 후보라고 있거든요.
1: 하대변님 네. 결과보다 네. 대통령께서
0: 논리가 앞뒤가 안 맞죠.
1: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주는 게 맞냐.
4: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해석들을 하는 거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조차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용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정원호 아 일 잘하네 그래가지고 확 떴잖아요.
4: 그러니까.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네.
1: 알았어요.
2: 네. 네. 윤 대통령이 했으면 엄청나게 욕했을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1: 탄핵당한 대통령 얘기하면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 영입이 오늘도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서 변호사님, 하은기 대변인님, 김정혜 위원장님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엔 1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23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죠.
5: 1500년? 하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6: 에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야. 아 필리핀은 더해.
5: 더하다고? 필리핀은 어떤데?
3: 실제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선 1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4,40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60차례 범행이 인정됐고 1회당 징역 40년씩 계산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 형량이 오히려 감형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죠.
5: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징역 1500년이든 만년이든 어차피 다 못 살고 죽는 거잖아.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있나?
6: 상징이란 게 있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사회가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5: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떤 숫자로도 인생이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벼우면 세상이 자기 고통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3: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형이란 그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일이 아니죠. 그 사회가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5: 25년? 천년만년까지 필요 없지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징역 25년이라니.
6: 심지어 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손녀까지 그랬다는 거잖아.
5: 아, 그 손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기 딸이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건.
6: 심지어 나는 죄 없다고 항소했다던데.
3: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의 항변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3: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7: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처음 피해를 당했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범행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범행 횟수만 최소 277회에 달하는데요.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이 안 남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딸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붙잡혀왔고 그 과정에서 네 번이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3: 자신의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로
7: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회에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3: 더 화나는 건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자의 태도였거든요. 100만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7: 네,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범행을 전부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기한테 독립할 자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즉 자기를 무고한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친딸을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도죠.
3: 기억 안 난다, 뭐 무고다, 심지어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판 전략인 건지, 뭐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증거가 없을 거다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고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저라면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행 기간이 워낙 40년으로 길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겠지, 일단 억울하다고 우기면 통하겠지 하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전자, 즉 DNA 분석 결과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건 재판장님을 화나게 해서 형량만 높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3: 법원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더 괘씸하게 보죠?
7: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모녀의 인생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녀가 평생 서로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딸 탓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3: 아무튼 결국 이 남성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억울한지 상고를 했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형량이거든요. 40년 넘게 범행을 해왔는데 겨우 25년? 이런 반응일 텐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형량이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7: 우리나라 법원에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0: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친족 간 성폭력은 최대로 무겁게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권고형으로 따져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판단해서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1: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원이 기준보다 더 무겁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기간 뭐 혹은 친족이라는 관계, 세대를 넘어선 범행, 또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본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0: 가장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친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밟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악몽이 딸이 낳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세대를 넘나든 참혹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가장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까지 합쳐져서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1: 그런데 오프닝에서 본 사례처럼 미국이나 필리핀에선 친족 성범죄에 뭐 수백 년, 뭐 수천 년, 심지어는 뭐 만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좀 인상적이다 싶은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정말 예전 TV 프로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판결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려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미국 다른 주에서도 10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723년, 438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1년 동안 360번이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까지 쳐서 무려 14,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형량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나라가 범죄를 대하는 감정,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0: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량을 계산하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형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가중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줘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죄를 지은 개수만큼 형량을 더하기로 쭉 합쳐버리는 병과주의를 씁니다. 게다가 형량도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자면, 친딸의 의붓딸,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AM 1150 라디오쇼.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금 확대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한 것 등에서도 계획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중국이 미국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 뒤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산 대두와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 Today's going to order 200 jets. That's a big thing. Boeing. They're going to do a lot of soybeans for our farmers. They're going to be buying a lot of our farm product.
0: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며 성과를 내세운 것과 달리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 중에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거 대동하면서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계획이 빠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카드로 써온 상호 관세가 미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협상력이 약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관심을 끌었던 이란 전쟁 문제에서도 이 뚜렷한 돌파구는 없었던 거죠.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며 이를 위해 지원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선 안 된다는데 시 주석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중국 측은 종전 중재나 대이란 압박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는 중국이 이전에도 했던 발언들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귀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전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점, 이란 내부 권력 갈등으로 협상이 복잡해진 데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뉴욕타임스 등을 향해 반역적인 보도라며 거칠게 비난한 것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란 협상 교착 국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We've had a total victory, except by people like you that don't write the truth. You know, you should write. I actually think it's sort of treasonous what you write, but you and the New York Times and CNN, I would say, are the worst.
0: Right.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란이 실제로 협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중재 채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시간 16일 사설에서 적대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선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기준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 동맹국들의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4: 수십 년간 미중 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0: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1: Right now, you know who he is, that's running Taiwan.
0: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1: I think the last thing we need right now is a war. That's 9,500 miles away. I think that's the last thing we need. We're doing very well.
0: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2: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0: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4: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6: 那我想很多东西都留待在后面再继续确证，好吧？像他谈话的一个真实的用意是什么，我想都还要再去了解。
5: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 台湾不能例外，也不会例外。 台美军售不仅明载于台湾关系法里，美国对台湾的安全承诺更是对区域威胁的共同核阻力。
5: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해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We discussed the Taiwan, you know, the whole thing with the arms sales was in great detail actually, and I'll be making decisions.
5: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8: 包含这一次，可能我想近日可能也会听到说，哎，这个川普在中国。
5: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세트를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재개 방해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7: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ed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9: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4: 미국 여러 주의 주유소 연료 저장 탱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미국 수사당국이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저장 탱크 자동 계측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노려 침입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연료 유출 등의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한층 활발해졌으며 인프라와 물류, 의료체계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는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이메일이 이란 계열 해커에게 해킹당해 외부에 공개되는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3: 미국 국방부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 완화와 대응 프로그램은 공식 폐지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에 운영이 활동과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담 인력 상당수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으며 올해 2월 국방부 고위층이 프로그램 축소와 폐지를 제안한 뒤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민간인 보호기능 마비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이 발효 중인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4: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를 사살한 데 이어 1년 만에 그 후계자까지 살해한 겁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0: 건물 여러 층이 검게 타거나 파괴되고 잔해와 포탄이 널린 거리를 아이들이 불안하게 걸어갑니다. 민간인이 사는 건물과 차량을 이스라엘군이 공습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표적 공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적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책임자인 이즈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하다드가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하다드가 최근까지도 테러 조직의 군사 역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를 겨냥한 여러 테러 공격을 기획해왔다며 전쟁 내내 하마스에 억류된 많은 이스라엘 인질을 감금하고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사살된 뒤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골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끈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선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하마스를 표적으로 삼거나 이스라엘군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3: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4: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1: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12: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11: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수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3: 의료원 중앙 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의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개선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수입 원자재를 갖고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13: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5: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13: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의 후폭풍과 중동 정세,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회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이다,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무역 협상 성과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좀 크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고 좀 별로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저는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어떤 뭐 빅딜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과가 없지 않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0: 네네.
3: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원래 3월 달에 했던 회담인데 이게 전쟁 때문에 또 연기됐었고요.
0: 네네.
3: 또이 5월 회담 있기 전에 이게 정상회담이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5월 달에 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 네.
3: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관세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함으로써 물가가 오르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내수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청년 실업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로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죠. 이럴 경우에 양측 간에 만약에 오해라든가 오인으로 있어서 무역 전쟁으로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만나서 뭐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양측 간에 큰틀 안에서는 합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이 완화, 잠정 합의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정책으로 이제 구체화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어떤 지금 뭐 이런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좀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또 이란 전쟁까지 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 뭐그 낮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은 더큰 무역 전쟁의 전면전, 또 파국으로 갈수 있었던 점을 양측 정상이 그래도 만나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또 많은 또 장관들도 참여했으니까요. 그런 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또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그래도 성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이었고요. 안보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이제 크게 한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성과가 있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저 김덕일 교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0: 네.
2: 그러냐면 지금 현재처럼 계속해서 가게 되면 미중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돼서 이것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이번에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세계에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월 달에도 또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계속 지금 만나도록 돼 있지
0: 네.
2: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세계 정치나 세계 경제에 주는 안정감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안보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드디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된 G2 국가로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2013년도부터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한테 요구해 왔던 것이 신형 강대국 관계, 그것을 요구해 왔거든요. 신형 강대국 관계, 신형 국제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한테 자신도 미국과 동등한 반열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자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었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향후 3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동안이죠. 향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양 국가 간의 어떤 전략 지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G2 국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완전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 면에서 안보적 차원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란 문제인데, 이란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이란 문제는 여전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핵무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호르무즈 해 개방안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퇴짜를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스스로가 결국 이란의 지금 이 문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 대만 문제인데 뭐 이건 이제 계속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만 문제는 사실상 120억 불에 달하는 그런 무기 판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동맹에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동맹국들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 이 모든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좀 한 가지만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타이완 관련해 가지고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을 지렛대로 좀 쓰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동북아 지형에 주는 어떤 영향 같은 거 좀 어떻게 될까요?
2: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과 이제 중국이 수교한 이래로 이렇게 대만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대만 관계법을 만들었어요.
0: 네.
2: 저 미국에서 1979년도에 대만 관계법을 만드는데 그 속에 보면 이게 대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이제 방위성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만 관계법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0: 네.
2: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계속 이제 불안해하니까 1982년도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대 원칙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대만한테 이제 보여주고 이제 비밀협약 비슷한 걸 맺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여섯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의 무기 판매하는 것 가지고는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0: 그쵸, 네.
2: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대만 관계법과 여섯 가지 원칙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20억 달러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대하긴 하지만 그 이 정도는 거의 뭐 미국과 이 대만 사이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동맹을 거의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을 포함한 일본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나토 국가들이 모두가 아 이게 미국은 언제나 포기할 수 있겠구나. 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털 이런 거 얼마든지 벗어던질 수 있겠네. 그래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그런 어떤 약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동맹들이 미국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0: 그 법으로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2: 그렇죠.
0: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나요 이게?
2: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갑론을박이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지금 거기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대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대만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 칩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또 대통령 행정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2: 그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120억 달러 이거 하도록 돼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스스로가 서명한 거예요. 팔도로 서명한 건데 지금 이거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을 사유화하고 또 권력을 얼마나 사유화하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또 결국은 이제 뭐 자주 국방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반도체라는 네네. 분석이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어, 타이완을 향해서 미국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 그리고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타이완을 상대로 안보를 받고 싶으면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걸로 봐야 할까요?
2: 그렇죠. 이제 이거는 타이완하고 그러니까 대만하고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를 이제 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TSMC라고 하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 TSMC라고 반도체인데 대만에서는 TSMC를 대만을 지켜주는 호국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만을 지켜주는 호국 신. 그래서 만일에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TSMC가 미국으로 가는 순간 대만은 버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게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TSMC는 자기네들이 꼭 지키고 있고 조금 기술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낮은 것만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대만을 공격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답은 아니, 당연히 방어해야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은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렴이 되고 있는 그 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2027년입니다. 왜 2027년이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1927년도에 창설이 됐기 때문에 그 100주년 되는 해가 2027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고 있는데 4연임을 당해서 결정하는 해가 202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만을 통일하고 나면 자기가 4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욕심이 또 중국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TSMC는 어떻게 되는 거죠? TSMC가 없으면은 모든 반도체와 관련된 AI 기업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TSMC를 자기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떨어진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최첨단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면은 나중에 대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첨단 AI, 첨단 제품, 첨단 생산 이거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SMC를 둔 대만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만일에 대만의 입장에 있으면 이것을 넘겨주는 순간 대만은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줄 거예요.
0: 저희가 이제 이번 미중 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 하나가 저희 시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 관련된 네네, 문제인데 네네. 저희가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네. 하고 회담을 시작했지만 회담 첫날도 이란 얘기라고 심지어 마지막 날 끝날 때도 이제 차담회에서 이란 얘기를 하면서 이란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나눈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단 그 석유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있었는데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3: 예, 온도차가 있고요. 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역시나 중국은 이란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미중 정상회담 때 이제 백악관 발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죠. 미중 양국이 그 전에는 이제 국무부와 외교부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뭐 합의가 돼 있었는데 미중 정상에서 뭐 시 주석도 동의를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뭐 정상간에 동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엔에서 지금 결의안이 지금 나오는 게 있죠. 미국 주도, 바레인이 이제 참여하고 우리나라까지해서 112개국이나 참여하는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 부결됐던 건데 이번에 상당히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란이라든가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은 다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선박 공격을 하지 말고. 통행료 징수하지 말고 기뢰 부설하지 말고 항해의 자유 지켜달라 이 내용인데 중국에선 뭐 시진핑 주석 미중 정상회담 때는 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 유엔 중국 대사 말은 내용과 시점이 맞지 않는다. 이러면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중적인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왜 안 되냐?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이란을 너무나 규탄하는 거 아니냐?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것이다 하면서 이란 편을 또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밍이 안 좋다. 뭐 타이밍을 봤을 때는 이제 시 주석이 어느 정도 미국과 이런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중국에서 갑자기 유엔 결의안을 예를 들어서 뭐 거부권까지 아닌데 기권함으로써 이것이 막 통과되게 만든다면, 물론 러시아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중국에선 유엔 결의안 또 반대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중국이 상당 부분 이란 편을 들고 있고요. 그럼 중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있습니다만 자기는 크게 아쉽지 않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참 교묘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중국 관련 배, 그러니까 대략 한 30척 정도를 그냥 통과시켜줬습니다. 물론 뭐 통행료를 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뭐 선박들은 통과시켜줬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크게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이란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다른 나라들이 문제지 우리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정상회담 발표와 유엔에서의 지금 중국의 태도가 지금 이중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 자신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익을 지키고 뭐 중국 이란 편을 들면서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유지할 수 있다. 뭐 원유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것은 112개국이라는 전 국제사회, 특히나 걸프 지역 국가들 으로부터 중국은 이란 편이라는 것이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0: 그 원유가 실린 선박들이 수십 척이 나갔잖아요. 이제 중국 선박들. 그 미국은 지금 역봉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3: 뭐 트럼프 시진핑 주석은 뭐 이란산 원유를 뭐 또 들여오겠다. 미국산 뭐 원유와 석유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란산 원유는 수입은 뭐 계속된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국 측이 우선은 뭐 미중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약간 용인해주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국 측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다시 역봉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기본 틀을 지키도록 해야지 자꾸 뭐 겉으로는 뭐 평화의 중재자인 척하면서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재개방의 뜻을 같이 한 지 하루 만에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통행 부가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란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3: 진짜 의도는 정말 통행료를 받으려는 것까지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뭐 호르무즈를 가장 강력한 카드로 남겨두고서 뭐 미국과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뭐 동결자산 해제, 경제제 해제와 맞바꾸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뭐 원유 수출이 지금 제대로 돼서 외화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안에 있는 선박들을 통해서라도 통행료를 받아야지 자신들이 어떤 외화가 조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면은 좋겠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뭐 전쟁도 불성하겠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군사적 옵션을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고 법제화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뭐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에 불과하고요. 결국에는 국제사회라든가 어떤 항행의 자유를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미국 이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든다고 해도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다국적 연합군이 정말 스스로가 결성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상당히 이것은 오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국제 항행의 자유 라든가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런 발상 같은 것들 지금 이제 법제화했다고 하지만 효력도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큰 부메랑을 맞게 될 거라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제 이란 측은 미국이 이제 주도하려고 했었죠. 그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해서 그 마련했던 항로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선박도 이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뭐 작은 전투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뭐 계속 한두 번씩 더 반복되다 보면 좀 그 군사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좀 확전된다든지 이런 우려는 좀 없나요?
2: 확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법으로도 만들었고 또 해협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정부 기관에 또 설치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기서 통행료 걷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슨 말이 오갔든 간에 나는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배는 이제 통과가 되고 있고 또 그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충돌이 이제 큰 충돌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게 협상을 기다리고 있을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큰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이제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 미 해군 군함이 세척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란에서 드론하고 미사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을 하니까 미국의 해군에서는 바로 그냥 거기에 있는 고속정, 이란 고속정 6척 격파하고 캐슘 섬에 있는 미사일 시티라고 이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을 공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바로 반다르 아파스라고 하는 그 항구, 그 항구가 바로 이제 미국 저기 이란의 그 군함하고 잠수함 기지의 모함 기지 역할을 하는 제1 해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개가 끝나면 괜찮은데 그때 이란이 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란이 바로 우리 한국의 남호에 대해서 공격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 선적의 그 저기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죠. 심지어 중국의 유조선까지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루 만에 그만뒀으니까 이 일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지만. 이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이렇게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죠.
0: 또 궁금한 것이 사실 만약에 이제 이란이 실제 거기 있는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 선박은 왜 공격한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거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하고 이란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의 이런 유조선까지 공격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남호 공격도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딱 꼬집은 것도 아니고 프랑스의 선적도 프랑스라는 걸 딱 꼬집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유조선도 중국이라는 걸 꼬집은 것도 아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미국이 이렇게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니까 우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중국 스스로 저기 이란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란하고 한국 사이에 관계가 좋고 아무리 이란하고 중국 사이에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 말단에서 말단의 혁명 수비대 해군에서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밑에까지 다 전파가 돼서 저 배는 한국 배니까 손대지 말아라, 저 배는 중국 배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다 전파가 되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휘 통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0: 네.
1: 이란이 이렇게 관련국들의 프리덤 프로젝트 관련국들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도 비밀리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브릭스 회의에서도 이란이랑 UAE 외교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중동 전체 확전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을 대신한 전략적인 대리전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3: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 전쟁이 처음에 이제 발발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오히려 걸프까지 가장 많은 공격을 당했었고요. 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당했죠. 드론과 미사일에 의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공교롭게도 인도에서는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특이한 게 브릭스라는 곳은 이제 반미 성향이고 약간 신흥 국가들인데 이때 이번에 아랍같이 이란 외무장관이 가서 적극적으로 성토하면서 뭔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이제 브릭스에 들어가가지고 회의 공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서로 간에 설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저는 확전이다. 뭐 미국 대리전이보다는 만약에 또 이제 전쟁이 재개된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참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군사작전도 계속했었고요. 지금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은 그 동안에 항상 얘기할 때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국가를 완전히 주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구경이라는 방송에서 나온 걸 봤더니 요즘에 이제 총기를 사용하는 모습 같은 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국민들한테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을 이제 구경 방송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랍에미리트 이제부터 주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국가고 친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수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뭐 미군 기지도 있고 이스라엘의 지금 아이언돔까지도 배치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이란과의 사이는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의 원수관이 됐을 거라 보고요. 만약에 전쟁이 재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도 적극적으로 참전할 가능성. 특히나 아랍에미리트가 물론 작은 나라긴 합니다만 네. 공군력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뭐 이란은 훨씬 더 능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란은 뭐 공군력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그런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외무장관끼리 만나서 어떻게 좀 화해를 한다거나 이것을 재발하기 위한 뭐 예전에 냉전 시대에 유럽에 있었던 헬싱키 모델처럼 뭐 적대국끼리라도 우리 같이 어떻게 뭐 서로 어떤 협약을 맺어서 위기를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분쟁 만약에 전쟁이 재개될 경우에 아랍에미리트의 참전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0: 사실 이번에 그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사실상 뭐 거의 그대로인 상태로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뭐 기관 시설 같은 어떤 타격 이런 부분을 또 공언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대안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이 될까요?
2: 지금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이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은 이제 굉장히 높죠. 네네. 높은데 의회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이 통과된 걸 보면 의회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상원에서는 7번 정도 이게 결의안하고 절차상에 이제 문제를 들어서 부결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원에서도 이제 3번 부결을 시켰는데 5월 14일 끝까지 합하면 3번이에요. 네. 그래서 상하원 다 합하면은 결의안에 대한 부결과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부결한 걸 합하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전쟁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손상되는 선에서 이게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역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여론이고 또 의회의 투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한 2주 정도 더 공격할 게 있다. 그 목표물이 한 25% 남았으니까 그걸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이 구출 프로젝터, 소위 말하는 해방 프로젝터 그것을 좀 더 큰 규모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이제 충돌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면 아마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군사력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이나 또는 이제 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전쟁 전에 비해서 한 60% 정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전자전을 수행해 가면서 만일에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면 군사시설 공격하는데 글쎄요 뭐 한 10여일 그리고 이제 원래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로하고 그 전력시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0: 그 실장님, 네. 그 미국의 전쟁 권한법상 네네. 그 의회 승인 없이는 그 60일이란 제한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다시 전쟁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 이제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말로는 휴전할 때까지만 전쟁이었지. 지금 이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상태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 네. 일단 60일 안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이제 의회의 그 투표 결과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60일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익이 손상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휴전이 저기 전쟁이 종결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쟁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 의회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은 자율권을 주는 거잖아요. 60일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자율권. 그리고 이제 미 의회에서 7번이나 또 하원에서 3번이나 이렇게 이제 결의안이 부결된 거. 이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교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쟁의 지속 기간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전에도 뭐 다른 저기 민주당 대통령 있을 때도 다 60일 지나서도 하고 했어요. 리비아 폭격할 때도 그랬고 저기 후티 반군 폭격할 때도 다 60일 지나서까지 했거든요.
1: 한편 다음 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파키스탄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달에 중국을 방문하는 게 이례적인 데다가 중재국인 파키스탄까지 합류를 합니다. 중국이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이제 지금 모양새를 보면 이제 중국이 확실하게 자신들이 어떤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 미국이 못하는 거 우리가 풀겠다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미국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방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본 다음에 이란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떤 뭐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것 같고요. 이제 파키스탄이 방문한다는 것은 지금 공식적인 중재국이 파키스탄이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파키스탄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앞에 전면으로 나서기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파키스탄에 전달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치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대신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어떤 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과연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파키스탄을 앞세우겠습니다만, 근데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파키스탄이 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뭐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 양쪽에서 그 신뢰를 얻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가능한 건데요. 네. 중국을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 공백 어떤 것을 파고들어서 하겠다고 하지만 외교적인 어떤 미국의 능력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국을 빼고 과연 중국이 지금 걸프 지역이라든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도로 지금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전 중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미국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G2 그룹에는 묶이긴 합니다만 네네.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마치 이제 미국을 이제 능가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떠오르는 뭐 패권을 노리는 국가처럼 뭐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뭐 9월 달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과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란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가 저는 더 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걸프 국가들이라든가 미국, 이스라엘이 중국에게 중재 역할을 맡기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중국 역시도 중재 역할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능력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이 그 미국 중재로 휴전을 45일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사실상 여기서 교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45일 그 휴전 연장 그 어떤 자체가 이곳에서의 어떤 긴장 완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3: 별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됐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쟁은 뭐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뭐 레바논이 아무리 뭐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어도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란과 교전을 하느냐 이것은 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 뭐 최종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먼저 레바논 군 중앙 정부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어떤 국제사회가 레바논 군이 어떤 힘을 키움으로써 헤즈볼라를 무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레바논을 도와주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은 상당히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헤즈볼라라든가 이스라엘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정도고요. 만약에 헤즈볼라 활동을 정말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뭐 미 이란 전쟁상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 조직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란의 헤즈볼라를 지원한 신정 체제가 레짐 체인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헤즈볼라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뭐 이스라엘을 뭐 없애는 것이 헤즈볼라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뭐 휴전 협정 계속되고 평화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평화라는 결과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이스라엘 지상군은 계속 지금 레바논 남부 그쪽에 있는 거죠?
3: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 원래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남의 나라 군대가 또 이제 레바논 안에 있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자유권 차원에서 로켓이 날아오는 범위 헤즈볼라 로켓이 날아오는 어떤 사정거리 지역까지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또 이스라엘이 논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풀어야 되지만 헤즈볼라가 배제된 상태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협정을 많이 맺고 협의를 많이 한다 해도 네. 이 부분의 해결은 전 요원하다. 평화는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미 나이지리아 합동작전으로 IS 2인자 제거를 했다라며 성과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안보전선에서 치적사기용이라는 포스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2: 왜 갑자기 이 IS 2인자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는가? 아마 그 생각이 먼저 들 거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중동 지역이 아니고 왜 아프리카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테러리스트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이게 중동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 중동 지역이 있었는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테러 분자들이 테러 집단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하면은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은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띠처럼 이렇게 쭉 동서로 이렇게 횡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다시 이제 사바나 지역이 이제 아주 섭한 지역, 사바나 지역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하라 사막하고 밑에 있는 사바나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건조한 지대인데 이 IS 그룹을 포함해서 많은 테러 집단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나이지리아하고 미국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2인자를 이제 이번에 제거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째는 미군 여전히 반테러 소위 말하는 테러 분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테러리즘에 선봉에 미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이들을 제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핀포인트 공격을 통해서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절대로 미국 혼자서는 안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안보 분담 소위 말해서 부담 분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 네, 알겠습니다. 미중 회담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한반도 문제 자체가 회담 테이블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1: 이란 전쟁은 물론 양국 간 현안이 즐비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 So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2: 이딴 러브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결국 불발됐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하겠다.
4: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 콘텐츠 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 밤 프로그램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1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한다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노상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십니다. 하다못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맛있는 음식만 해줘도 감사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감사가 작은 것에서부터 넘치는 분들을 보면 축복을 받는 것

김동완 씨, 김동진 작곡의 봄이 오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봄 가곡 중 하나죠. 따스하고 희망찬 선율로 봄을 기다리는 설렘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용미 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가곡과 재즈의 만남이라고나 할까요? 4분의 4박자 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가곡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산과 들에 꽃이 피는 봄이 왔을 때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나무를 캐고 즐거워하는 순박하고 정겨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길게 사용되기보다는 한국의 정치나 시골 풍경, 학교 수업 장면 등을 묘사할 때 잠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다음은 나스타샤 킨스키의 유혹이라고 알려졌던 꽃이 꿈에 세이 그대 머무는 곳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바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아모레 페르 아모레. 1978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영화 그대 머무는 곳에는 민감한 소재로 인해서 국내에는 제작된 지 11년이 지난 1989년에 개봉할 수 있었죠. 사실 영화의 테마는 이후 사랑과 슬픔의 여로에서도 반복됩니다. 중년 남자와 소녀가 엮어낸 금단의 사랑 이야기죠. 이탈리아판 로리타. 명배우들의 연기,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길거리와 피렌체의 마을 중심부 풍경을 담은 눈부신 영상, 그리고 마르첼로 마스트로이안니의 중년의 멋들어진 멋진 모습과 한없이 순수한 19의 나스차샤 킨스키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필름에 담아냈죠. 이 작품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정말 특별하고 젊고 순수한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먹먹해지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50대에 접어든 성공한 로마의 조경업자와 여대생 간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이 사이사이에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숨겨진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1966년작 영화 욕망의 주제곡 키스, 허비 행콕의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1966년작 영화 욕망, A Blow Up이라고도 하는데요. 현대 영화사에서 손꼽히는 걸작이라고 할수 있죠. 이 영화는 시각적인 스타일과 철학적인 메시지로 당대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곤 했습니다. 런던의 잘나가는 패션 사진작가 토마스가 공원에서 우연히 한 커플을 촬영하게 되는데 사진 속 여인은 필사적으로 필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토마스가 사진을 크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풀숲에 숨겨진 시체와 총을 든 살인범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증거는 곧 사라지고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967년도에 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안토니오니 감독의 예술적 정점을 찍었던 영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청년들이 공도 없는 테니스 코트에서 경기를 내고 토마스가 그 보이지 않은 공을 주워 던져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60년대 상징적 명장면으로 남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알랑 고라게가 음악을 맡았던 영화 도미니치 사건의 메인 테마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도미니치 사건의 메인 테마는 차분하면서도 비극적인 모계감을 지닌 걸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유럽 영화 특유의 서늘하고 지적인 미장센을 선호하신다면 이곡 역시 깊은 울림을 주면서 이 영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작곡가는 알랑 꼬락의 프랑스의 전설적인 편곡자이자 작곡가이고요. 세르주 갱스브루와의 협업 및 애니메이션 판타스틱 플래닛의 음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피아노와 현악기가 줄을 이루는 미니멀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이었죠. 사건의 비극성,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담은 듯한 차가운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도미니치 사건은 클로드 베르나르 오베르 감독의 작품인데 그 유명한 장가병이 등장을 하죠. 1952년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했던 실제 영국인 가족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가부장인 가스통 도미니치, 즉 장가병분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법정 공방과 진실에 대한 의문을 다루게 되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일본 영화입니다. 도쿄 맑음의 삽입곡이었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터키 행진곡 들으시겠습니다.

일본의 개성파 배우 다케나카 나오토 감독의 영화 도쿄 말금이었습니다. 1997년도 영화였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영화가 이해가 안 됐었죠. 너무 잠잠한 영화였기 때문인데 그 안에 삽입됐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터키 행진곡은 영화의 정서를 완성하는 결정적 장치로 다가옵니다. 이 영화는 사진작가 아라키 노부요시와 그의 아내 요코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사랑과 이별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다케나카 나오토 자신이 주연을 했고 지금은 고인이 된 나카야마 미호가 그 아내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사진의 비정함보다는 진실의 모호함보다는 사진에 담긴 지극한 사랑과 일상의 찬란함을 보여주게 되죠. 영화에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은 주인공 요코의 캐릭터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쾌하고 통통 튀는 선율이 엉뚱하면서도 순수한 욕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정함과 일상의 균열을 역설적으로 더욱 애틋하게 부각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도쿄라는 도시의 풍경을 한편의 수채화처럼 만들어낸 영화였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음악은 세계적인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맡아 화제가 됐었습니다. 1998년에 제작됐던 영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의 주제가 메리스 프레이어 다니 웨이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매력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영화는 정말 특별한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기억들이 있죠. 밴드 이름은 영화배우 프랭크 시나트라의 영화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곡의 분위기 자체가 세련된 소피스티 팝 스타일, 즉 감미로운 보컬과 경쾌한 멜로디 이면에 짝사랑의 절절함과 신앙적인 간절함을 담은 가사가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테드, 즉벤 스틸러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첫사랑 베리, 즉 카메론 디아즈를 향한 순애보적인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할 때이 곡이 쓰여졌죠. 데니 윌슨의 메리스 프레이어는 80년대 후반의 세련된 팝 사운드가 90년대 후반의 스크린을 만나 어떻게 새로운 고전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이 곡의 전주가 흐를 때그 시절 특유의 설레임이 느껴지고 카메론 디아즈의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다음은 서부 영화의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My Name is Nobody, 무숙자의 주제곡 들으시겠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 하면 88 서울올림픽 음악이 떠오르는 게 한국인의 정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속자, 서부극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가 제작하고 테넨스와 해리 폰다가 주연을 맡았던 스파게티 웨스턴 걸작. 이 영화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일 것입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메인 테마 이 곡은 경쾌한 리코더 선율과 합창, 그리고 모리꼬네의 전매 특기인 익살스러운 효과음들이 어우러져 있죠. 테렌스 힐이 연기했던 노바디라는 캐릭터의 가볍고 민첩한 성격과 구시대를 상징하는 잭 보가드, 즉 헨리 폰다를 향한 경의를 동시에 표현하는 곡이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 무속자라는 제목으로 개봉돼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중요한 건 주말의 명화나 명화극장에서 테렌스 힐이 자주 등장했었다는 거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곡이죠. 더 제임스 본드 테마,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존 베리의 그리고 몬티 르몬이 작곡한 곡.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존 베리 세븐과 함께 오케스트라와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를 결합해 편곡한 강렬한 사운드 007의 테마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페리 코모의 And I Love You So 들으시겠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필요한 순간에 삽입되었던 곡입니다. 다음은 크리덴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커튼필드. 이걸 번역해서 불렀던 조영남의 목화반 두곡 한꺼번에 들으실게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영화 드림걸즈의 주제가로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의 모타운 사운드, 전설적인 여성 그룹 슈프림스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던 화려한 뮤지컬 영화죠. 이 영화는 이미지와 음악의 결합이라는 주제에 가장 화려한 정점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니퍼 허드슨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비욘세의 세련된 외모가 그리고 리슨 같은 단순한 삽입곡을 넘어 인물의 서사를 완성하는 장치들을 볼 수가 있었죠. 시각적 화려함이 매우 화려했고 또한 코미디 부분, 뮤지컬 부분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골든글로브에서 주목을 받았던 바로 이 영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목소리의 힘만으로도 신데렐라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은 오페라의 유령, 더 팬텀 오브 더 오페라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았더라도 시각적인 화려함과 청각적인 압도감이 결합됐던 이 곡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뮤지컬, 오페라, 영화 모든 버전에서 나오게 되죠. 영화에서는 조엘 슈마허 감독이 연출하게 되는데 무대 예술이 줄수 없는 광활한 공간감, 세밀한 감정 묘사를 제공을 했죠. 지하호수를 건너는 장면은 한편의 환상적인 회화 같았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선율과 함께 샹들리에가 올라가던 도입부의 전율이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짐 크로스의 명곡 타임 인 어 바를, 이 곡을 데이비드 컬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엑스맨을 통해서도 알려졌던 곡이었죠. 짐 크로스의 타임이나 봐라. 시간, 기억,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완벽한 맞춤표 같은 곡인데, 짐 크로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발표됐던 이 곡은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들립니다. 더욱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한 상실의 미학과 다화이기도 한데, 이것도 경음악으로 들으니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겠군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귀에 익숙한 곡입니다. 콰이강의 다리의 보기 대령 행진곡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 보통 중간고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극장에 가서 단체 관람을 했었는데 주로 전쟁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린 감독의 1957년작 '콰이 강의 다리'를 본 이후로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이 휘파람을 불었던 기억이 있죠. 영화사의 거대한 기념비, 남성적 자존심과 전쟁의 허망함을 다룬 대작인데 이 영화를 상징하는 이 음악이 새로운 활력을 더해줍니다. 보기 대령 행진곡, 휘파람의 미학이 느껴지죠. 이 휘파람을 통해서 소리만큼이나 강렬한 청각적 인장을 남기게 되는데요. 멜컴 아놀드의 곡을 영화적 맥락에 맞게 편곡해서 아카데미 음악상까지 수상하게 되죠. 휘파람 소리와 함께 행진하던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승리의 쾌감이었나요? 아니면 다가올 비극에 대한 예감이었을까요? 다음은 영화 글렌 밀러 스토리의 삽입곡이죠. 인더 무드 들으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너무 익숙했을 것입니다. 글렌 밀러 스토리는 1940년대 스윙 재즈의 전설 글렌 밀러의 삶과 음악,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그렸던 전기 영화였죠. 음악이 곧 삶의 기록이 되는 지점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글렌 밀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완벽주의자였죠. 그가 마침내 찾아낸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조화로운 선율이 음악 교회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문나잇 세레나데, 인더 무드, 리틀 브라운 저그 같은 곡들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글렌 밀러 스토리는 인간은 사라질지라도 그가 남긴 아름다운 음악만큼은 시간처럼 영원히 흐른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술과 장미의 나날, 테마 프롬 Days of Wine and Roses, 덱스터 고든의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1962년작 술과 장미의 나날에 그 곡을 덱스터 고든의 재즈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비극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 부부의 파멸을 따른 매우 시리고 날카로운 영화였죠. 헨리 맨시니의 영화 음악이 돋보였던 이 영화. 그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할 정도로 감미롭고 서정적인 선율이 영화 초반에 찬란한 사랑을 상상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남편 잭 레몬이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뒷모습 위로 흐르는 바로 이 곡이 흐르게 되죠. 그들은 술과 장미의 나날을 지나갔네. 문은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으리. 이런 구절로 모두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줬던 낙인 같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주제가였죠. Way Back into Love 들으시겠습니다.

주연 배우였던 휴 그랜트와 드루 베리모어가 같이 부르기도 했던 주제가였죠. Way Back into Love. 참으로 치유와 재기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80년대 화려한 과거에 머물러 있던 왕년의 팝스타 알렉스 즉휴 그랜트와 천부적인 작사 재능을 가졌지만 상처로 인해 숨어 지내던 소피 즉 드루 베리모어가 만나 함께 곡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음악과 삶의 관계를 가장 따뜻하게 요약해 주었던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주제가였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서 음악이 만드는 창작의 고통과 기쁨까지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게 다루고 있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이 영화 속 대사 중에 멜로디는 첫인상이지만 가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그 대사가 돋보였던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애정이 꽃피는 양지의 주제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연출하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주연을 맡았던 애정이 꽃피는 양지. 한국 개봉명이 이랬다고 합니다. A Hole in the Head, 1959년 작품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영화 중에 낙관주의와 가족애라는 따뜻한 줄기를 가진 영화 중에 추천할 영화가 뭐냐면 바로 이 영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지와 음악과 시대적 낭만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이 주제가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프랭크 시나트라는 극중 아들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로 인해 그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개미 한 마리가 고무나무를 옮기려 한다는 가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낙천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이크 리 감독의 1990년작 모베르 블루스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스파이크리 감독의 1990년작 모베라 블루스 브랜포드 마셀리스 콰텟이라는 뮤지션이 정말 멋들어지게 불렀죠. 예술가의 고독과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세련된 지점을 차지하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글렌 밀러 스토리가 보여줬던 백인들만의 스윙 재즈의 낭만과는 또 다른 현대적이고 깊이 있는 흑인들만의 재즈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가 바로 그 대학교 3학년 시절 뭐 이런데 음악 모베라 블루스의 마력 때문에 한동안 이 음악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빌 리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쿼텟이 연주한 메인 테마곡 모베라 블루스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펫 선율이 주도하는 이 곡은 절제미를 재즈라는 장르에서 완벽하게 결합한 듯한 느낌을 주게 되죠. 감정의 깊이가 있습니다. 더 나은 블루스를 향한 갈망. 뭐 베러 블루스 하면 더 나은 블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에 나왔던 덴젤 워싱턴은 정말 멋들어지게 진짜 정말 멋있는 그런 음악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블루스의 매력에 빠지곤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질리오라 칭케티의 라 비오지아 비 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다시 불렀던 펄시 시터즈의 비 두 곡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번안가요를 듣다 보면 시대의 낭만을 완벽하게 관통한다. 국경 없는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청춘의 활기와 한국적 포크 팝의 태동을 잇는 중요한 가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피오자는 1969년 산레모 가요제 입상곡이었죠. 비가 내려도 상관없어. 사랑이 내 곁에 있으니까라는 긍정적이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신중현의 사이키델릭한 편곡이 더해진 펄시스터즈의 버전이 원곡의 발랄함에 한국적인 세련미를 덧입혔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구의 팝 사운드가 한국의 대중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클래식이 된 순간이었죠. 다음 주에 뵐게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는 가혹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또 가해자가 군 신분일 경우 일반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 사건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처벌 역시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권지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로얄 법무법인의 권지한 변호사입니다.
3: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해보죠. 언론 보도와 인권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훈련이 좀 거칠었다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5: 네, 공군 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도생도 또 교관들로부터 예비생도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4월 그 결과가 공개가 됐고요. 가혹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진정이 일단 접수된 내용만 볼 때 구보 중에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훈련 열흘을 이제 받았는데도 그 다친 부위를 발로 차는 식으로 폭행하면서 가라 환자다. 가짜 환자라는 거죠. 가짜 환자다라고 말하거나 음료수나 맘모스빵 같은 것을 지급하고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는 식구문, 또한 식사를 두 번이나 굶기는 그런 부분, 또한 예비생도들, 다수의 예비생도들 앞에서 패드립 같은 것을 좀 하고, 또한 이 진정 들어온 사건 말고 실제로 인권위에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고 응답자 중에 39%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들 가운데 실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을 때 특히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5: 뭐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상 부위를 폭행한 그런 행위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악의적으로 가격했다.

0: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이번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0: 기초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 예비생도 A씨가요,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결국 자퇴를 하게 됐는데요. 그 A씨가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인권위에서 이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했고요. 4월에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해서 이제 세상에 관련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1: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요,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보통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고소, 뭐 신고 이런 거 먼저 떠올리실 텐데, 방금 이야기 나오는 진정을 제기했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거고 형사고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네. 진정과 고소는 그 목적이나 절차 또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시고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인권위는 수사권이 없고 처벌권도 없기 때문에 고소와 다른 점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은 해당 기관의 시정과 권고를 내리게 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나 인권위 진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인권위 진정이라는 경로를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인권위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한 사람만의 피해 주장이라기보다는 꽤 많은 예비생도들에게서 비슷한 진술이 나왔다는 점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도 또 있긴 합니다. 아, 장교가 된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냐. 그 정도도 못 버티냐. 라떼엔더했다. 뭐 이른바 이제 라떼 발언이죠. 네, 이런 의견들이요. 정당한 훈육과 가혹행위를 가르는 기준, 이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상식과는 별개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부가 일관되게 들여다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0: 핵심은 그 행위를 한 행위자가 어떤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성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기강을 잡기 위해서 교육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주관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군기 훈련을 할 때는요,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결국에는 가혹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고 할 때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정말로 군사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한 행위였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제 양형이나 책임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 반대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불리한 요소부터 보면요. 일단 위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군 내부에 강한 그 위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위계 구조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단할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한 뭐 앞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CCTV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서 이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들도 불리한 요소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자가 과연 초범이었을지,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만약에 가해자 쪽에서 오래된 관행이었고 나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 나도 일종의 피해자인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위에서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0: 지금 듣고 계시는 남성 청취자분들도 아, 나도 이렇게 당했지 이런 생각하시고, 네, 뭐 네,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공감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절대로 범죄 성립을 막는 면죄의 어떤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권위도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강한 규율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지도생도나 훈육 간부조차 기초훈련 시에 유사한 경험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더 강하게 시정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1: 이번 사건의 경우에 특히 예비생도들의 법적 신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0: 많아요. 군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문제인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1: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피해자가 예비생도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강조하려고 했었는데요.
0: 네.
1: 이 예비생도라는 것은 입학 전형을 통과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군적이 없는 민간인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상 군인 신분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군인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 강제 합숙,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공백 때문에 법령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0: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훈련 제도 자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는 뭐 운영 방식이 문제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1: 가능합니다. 이미 인권위가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 명백하고요.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기초훈련이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어디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굉장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하면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지만요. 그런 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 행위자분들도 법적 근거 없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0: 네.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실제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고요. 피해자는 또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군사 경찰이 나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경찰 관할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1: 네, 저희도 군 사건 하면서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복잡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군인이 저지른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군사 경찰이 수사를 하고 군 검찰이 기소하고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는 점은 변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더라도 가해자가 군인이면은 군사법 체계가 적용되는 게 맞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사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첩되거나 검찰이 개입하거나 하면서 좀 유동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피해자가 일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군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이런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 같은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고 해도 군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1: 저희가 형법은 잘 알고 계시지만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군형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조항을 보면요.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직권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말로의 벚꽃이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X파일. 생각해보면 결혼정보회사만큼 한 사람의 정보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조건인지,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까지 적어내는 거니까요. 이쯤 되면 일반적인 회원 가입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소개서를 맡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보가 통째로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어떨까요?
2: 유명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신장과 체중, 직장명과 같은 정보들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0: 이뿐만이 아니죠. 유출된 40만 명의 정보에는 현재 회원뿐 아니라 이미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이지만 해킹 사고 자체는 이미 한참 전에 벌어졌단 점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듀오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 당국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적어낸 아주 민감하고도 개인적인 정보들. 피해자들은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0: 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결혼정보회사죠.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4: 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1월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커가 직원 PC를 통해 서버에 침입했고 약 42만 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사건인데요.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유독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유출된 정보의 성격 때문인 것 같거든요. 업체 대표의 한 인터뷰를 보면 가입자들이 결혼과 관련해 165개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165개나 되는 질문이라면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의 어떤 그런 연결인자 수준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일 것 같은데 얼마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이 되는 겁니까?
4: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일반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학력, 직업, 가족관계, 혼인이력, 종교, 신체조건, 일부 자산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생활과 가치관 상당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0: 물론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매칭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지점도 있는데 개인정보회사가 회원 매칭을 이유로 이렇게 폭넓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된다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까?
4: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매칭 서비스 특성상 일반 서비스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자산 증빙 자료처럼 민감성이 높은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보관해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매칭이라는 전제 하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0: 결국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양도 양이지만 내용의 깊이도 훨씬 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고 민감도가 높다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도 일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4: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도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출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출됐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또 하나 짚어볼 게 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탈퇴한 회원이었다면서요. 탈퇴했으면 정보도 삭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건가요?
4: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듀오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회원 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그 신뢰가 배반당한 셈입니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보도된 게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사고는 지난해 1월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이게 알려진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4: 물론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회사는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0: 그런데 개인정보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회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뭐 평판이라든지 뭐 회원 이탈 이런 부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4: 현실적으로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이 공개될 때 평판 하락이나 회원 이탈 같은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늦게 공개할수록 결국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보안조치 미비와 통지 의무 위반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상당히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0: 결국 제재가 충분히 무거운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징금이 11억 9천, 과태료가 1,320만 원 정도 나왔다던데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못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느낄 만큼의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보세요.
4: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42만 명으로 나누면 약 1인당 2,800원, 저가 커피 한 잔 수준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듀오의 경우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 약 41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15%가 추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 안에서야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현실 체감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0: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미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배상액이라든지 소송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기존 사건들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4: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증 책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접근 제한 조치 미비, 취약한 암호와 파기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듀오가 무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 입증 측면에서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이 인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종교, 혼인 경력, 자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킹에 의해 제3자가 실제로 열람했을 가능성이 높고 42만 명이라는 방대한 확산 범위, 2차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존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4: 집단 소송 참여는 개인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전문 로펌이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피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듀오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피해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면 통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둘째, 소송 참여 시 청구 금액과 수임료 구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들이 1인당 최소 50만 원을 청구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인용 금액과 수수료를 비교해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집단 소송이 뭐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인용이 돼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본인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탈퇴한 회원은 원래 정보가 파기되어야 하는 경우니까 손해배상의 금액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4: 충분히 검토 가능한 주장입니다. 탈퇴 회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파기 의무 위반이라는 독립적인 위법 행위가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듀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유출 사고를 넘어 별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 산정에서 이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위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파기됐어야 할 정보를 방치한 것은 관리 실태가 더욱 불량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회원은 현재 회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0: 네. 끝으로 내가 현재 회원이거나 예전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이다 하는 경우 지금 무엇부터 확인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죠.
4: 네, 현재 회원이거나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선 듀오 측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듀오는 최근 회원들에게 개별 알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가입 당시 어떤 정보를 제출했는지 정리해 두시고 이후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같은 이상 징후가 있다면 캡처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변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너랑 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지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한 변호사입니다.
0: 정말 속상하단 말로도 부족한 사건인데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볼까요?
1: 네, 지난 4월 7일 오전에 대전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집주인 A씨 가족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 마당에 묶여있던 4살 진돗개 봉봉이가 사라져 있었던 사건이고 가족들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낯선 60대 남성이 트럭을 타고 와서 허락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포획용 올무를 이용해서 봉봉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봉봉이가 극도로 겁에 질려서 대소변을 지리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수소문 끝에 이 남성의 정체가 개장수인 6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근의 다른 집게를 데려가기로 의뢰를 받았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는지 뭐 잘못 따라가서 엉뚱한 집인 봉봉이네 집으로 들어와서 봉봉이를 데리고 간 것이고요. 원래 의뢰받은 집의 개는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봉봉이의 행방은 불투명한 상태고요. 개장수는 농막에 묶어뒀었는데 탈출한 것 같다, 도망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장수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봉봉이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끌려가면서 대소변을 흘리기도 했다 말씀 주셨는데 이 개장수란 사람에게 어떤 혐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1: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죄가 명백하게 성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의 마당도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담 안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무라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뭐 특수주거침입까지도 저희가 뭐 고려를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도죄인데요. 반려견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재물로 평가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끌고 나간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고요. 세 번째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올무를 이용해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한 봉봉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하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서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가족 같은 존재임에도 절도 혐의가 적용된 건 반려견의 법적 지위 때문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 더 구체적으로는 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보아서 절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당연히 좀 감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4월 13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페이스북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민법 개정 추진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해서 이런 동물권 보장을 위한 법적 움직임 또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0: 가장 궁금한 건 봉봉이의 생사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1: 현재까지 봉봉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장수는 자신의 농막 말뚝에 묶어뒀는데 탈출했다, 도망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개가 죽었다 이렇게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동물구조단체 유언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뭐 엄벌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하면서 사건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경찰은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만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사를 아직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 처음에는 죽었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는 묶어놨는데 도망갔다 진술을 바꿨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는 혹시 법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죽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도망갔다라고 바꾼 것은 그 봉봉이가 죽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처벌될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면 봉봉이가 실제 살아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 적용이나 뭐 처벌 수위 같은 게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지, 달라진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1: 앞서 말씀드린 혐의와 더불어서 만약에 봉봉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0: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다른 집게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주소를 착각했다. 이런 착각이었다는 주장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1: 뭐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한다면 일단 절도죄나 이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가해자가 진짜로 착각해서 자신이 의뢰받은 개라고 생각을 하고 봉봉이를 데려갔다고 했을 때 이 봉봉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집 개를 데리고 오든지 간에 자신의 개가 아니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장수의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더군다나 그 당시 집주인이 집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상황에서 착각해서 데려온다는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애초에 남의 집게를 돈 주고 넘겨받기로 한 그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나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서 약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개 식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개장수는 물론이고 그 개를 팔기로 한 사람 그리고 그 개를 실제 사려고 한 사람 모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개 식용 목적의 도살과 유통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서 봉봉이를 사려 했던 구매자도 몸이 안 좋아서 약으로 쓰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개를 식용이나 약용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분명하게 있고요. 개장수도 그 목적을 알고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자체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면 버젓이 남의 집 마당에 묶여있는 개를 훔쳐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재범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1: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실제 사례를 봤을 때 개를 훔치다가 입건된 전과만 7차례가 있는 60대 개장수가 있는데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범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 그 반려견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절도죄의 형량이 그렇게 높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법이 개정되거나 동물권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은 억지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0: 그런데 반려동물 사건이라는 게 꼭 누군가 훔쳐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선의로 구조를 해서 보호를 하다가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해서 입양을 보냈는데 나중에서야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 구조해서 보호하다가 입양까지 보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선의로 한 행동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네, 의외로 복잡하고 좀 철저하게 절차를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핵심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유기동물 발견하셨을 때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고 7일 이상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원래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입양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새 주인에게 과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법조계에서도 분분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게 왜 이런 거 하니?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서 이제 유기동물센터에 보내지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 보내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제가 듣고 정말 황당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레이디 가가 아시죠? 레이디 가가가 프렌치 불독 세 마리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 두 마리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면 사례금 50만 달러를 주겠다 한 거죠. 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7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일단 사례금이나 현상금 자체는 뭐 10만 원이든 뭐 10억이 됐든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제한이 없어요?
1: 뭐 사실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광고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약속한 보수를 지급하는 그냥 민법상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를 그 현상금으로 걸지는 광고자 자유이기 때문에요. 뭐 지급 의사만 있다면은 의사와 능력만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BTS의 스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이른바 숯불 고문 사망 사건.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논란이 된 건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너무 달랐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5: 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80대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가게를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신도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묶어두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것입니다. 중간에 숯을 계속 보충하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가 닿게 하고 입에 숯을 넣고 재갈까지 물린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장시간의 가혹행위 끝에 사막에 이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런데 정말 조카의 몸에 악귀가 씌었다라고 믿었다면 119에 신고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 구급대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5: 네,
0: 어떻습니까?
5: 맞습니다. 네. 실제 신고 내용은 숯불을 옮기다 넘어져 크게 다쳤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건 나중에 드러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물을 붓거나 생고기를 올리는 민간요법을 하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신고했고 그 사이 철제 구조물도 치워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단순 화상사고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됐고 결국 CCTV 확보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0: 그나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왜 조카 몸에 악귀가 들렸다 이랬던 거예요?
5: 이 표면적으로는 악귀 퇴치지만 이 기사와 판결문을 종합하면 그 배경에는 장기간의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지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과 신도들에게 전생, 악귀, 굿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피해자 가족에게서 수천만 원대 공양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식당 운영의 핵심 인력이었고 매출도 피고인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식당을 떠나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면서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그걸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너에게 악귀가 들렸다 라는 서사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0: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요. 어떤 부분을 특히 무겁게 봤던 겁니까?
5: 1심은 무엇보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아주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킨 방식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라고 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 차례 경련하고 의식을 잃는 과정도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친척, 신도들이 함께 가담했고 즉시 구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정리하고 허위 설명까지 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공범들에게도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0: 최근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묶어놓고 장시간 숯불 열기에 노출시켰다.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증거 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5: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즉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느냐입니다. 이 항소심은 행위가 위험하고 결과가 중대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그 용인의 수준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술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일정 부분 그런 믿음 체계 안에 있었던 점, 범행 뒤 심폐소생술이나 민간요법 같은 구조 시도를 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식당 수입의 핵심이어서 경제적으로 굳이 죽일 이유가 약하다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살인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심한 상해를 가할 고의와 사망사 결과의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꾼 것입니다.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이 반영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물 위에 직접 올라갔다 이 부분도 언급됐습니다만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상태였다면 그걸 진정한 동의나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있을까요?
5: 저는 그 부분이 항소심 판단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과 종교적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구조물 위에 스스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자유롭고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장시간 가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행위여서 설령 형식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그 사정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참고 사정일 수는 있어도 상해나 감금에 대한 책임까지 약화시키는 근거로 넓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0: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급대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설명도 했었잖아요. 신고 지연, 뭐 허위 설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리한 정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살인의 고의 판단에서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은 건가요?
5: 네, 분명히 아주 불리한 정황입니다. 신고를 늦추고 구조물까지 치운 뒤 구급대원들에게 숯불을 옮기다 다쳤다라고 설명한 건 사건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피고인들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니까요. 실제로 1심은 그런 사후 정황까지 묶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그런 거짓말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행 당시 죽어도 좋다는 수준의 밀필적 고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후적인 은폐는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한방까지는 보지 않은 셈입니다.
0: 또 하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상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긴 했더라고요. 어땠죠?
5: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처럼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범죄자로 만들어 미안하다, 심지어 벌을 준다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은 이걸 정상적인 용서 의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간의 정신적 지배 아래 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상당 부분이 다시 피고인 생활비로 흘러간 정황까지 언급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의 처벌 불허는 단순한 가족의 선처 탄원이라기보다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0: 살인이나 상해치사 같은 중대 범죄에서도 유족의 처벌 불허 의사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5: 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살인이나 상해치사는 처벌 불허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족이 용서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뿐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유족의 선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감경 사유를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를 해주시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5: 이 두 재판부의 차이는 크게 두 곳입니다. 이 첫째, 죄명 판단입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서 상해치사로 낮췄습니다. 이 둘째는 처벌불허 의사의 평가인데 1심은 피해자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고 선처 탄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조카를 아껴온 사정, 왜곡된 신앙 아래 치료 목적이 주술 행위였다고 믿은 점, 피해자 모친의 합의와 반복된 선처 탄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0: 네.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보게 될까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5: 만약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한다기보다는 항소심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장기간 숯불 열기를 가하고 고통 호소를 들었고 옷을 잘라 맨살에 열기를 닿게 하고 신고까지 지연한 사정을 두고도 정말 사망에 대한 용인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른바 자발적 참여, 유족의 처벌 불허 의사를 또 어느 정도까지 참작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항소심이 증거를 너무 엄격하게 보아 살인의 고의를 좁게 해석한 것인지 여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고위 관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란을 찾았습니다.
7: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6: 내일은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올해도 한여름 더위가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7: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8: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예,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8: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6: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등으로 다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했는데요.
7: 파업을 나흘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노동자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9: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9: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2: That was a great success. It was fantastic.
1: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3: I'm not going to be much more patient. No, I'm not. They should make a deal.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중동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정상은 전화회담을 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 나왔습니까?
4: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논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0: 예,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4: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와 또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과거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0: 예,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4: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그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전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5: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식사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건강식품도 챙겨 먹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회복이 느리다. 뭐 기운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듣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데 자, 그것의 일환으로 한국이나 미국도 이 알부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NHS 내추럴 헬스 시데이 시스템에 우리 스티븐 대표님 모시고 새롭게 판매가 시작된 NHS 알부민 포뮬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여전히 변함없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네.
0: 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사실 알부민이란 단어 자체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뭐 그렇죠. 몸 아프면 알부민 네. 주사 맞는다.
1: 네.
0: 또 뭐 수치 이야기도 하고 제품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과연 알부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네네. 많은 분들이 네. 알부민이 좋다는데 라는데 정확하게 알부민이 뭔지를 모르시고
0: 잘 몰라요, 사실.
1: 네. 네네. 그걸 근데 사실은 이 알부민은 우리가 이제 고대 의학, 그러니까 뭐 한의학이나 한방이나 예, 예. 뭐 예, 양의학도 이제 고대 의학에서는 막연하게 몸을 보강하는 뭐 녹용을 먹으면 뭐 산삼을 먹으면 뭐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라는 예, 예. 막연한 거죠.
0: 네네.
1: 근데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왜 그러는지 우리 몸에 뭐 때문에 그런 이런 건강을 잃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는지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의학의 발전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에요.

0: 내가 필요한데 전달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알부민은 네. 전달 매개체의 통이에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랬구나.
0: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집에 손님을 잔뜩 초대해 놓고 네네.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렸어요. 그런데 손님한테 서빙할 그릇이 없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1: 그렇죠. 담아줄 수가 없으니까.
0: 담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네. 정말 이게 뭐 그림의 떡도 아니고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고 정말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어도 효과를 못 이렇게 얻는다면 네네. 정작 내 몸의 알부민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충이 되는데 네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서 주사하기 위해서 네,
1: 그렇죠.
0: 네, 주사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알부민 그다음에 내가 먹어서 이제 보충하는 알부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이에요.
1: 네네.
0: 주사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1: 간에서.
0: 네. 네 반드시 이제 간이 만들어내요.
1: 네.
0: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만큼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지지 않을 때 특히 이제 큰 뭐 수술을 했다든지 네, 네. 큰 어떤 뭐 어떤 몸에 이제 이상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간이 알부민을 못 만들어내니까 혈액안의 알부민이 줄어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거를 이제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혈액 안에 있는 알부민을 끄집어와서 내 혈액 안에 투여하는 게 주사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1: 그렇구나.
0: 이 주사 알부민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부작용도 아주 위험해요.
1: 아, 부작용이 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주사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반드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 의사의 지도하에 그 의사의 감독하에 알부민이 투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알부민이 초과로 들어가게 되면
1: 네.
0: 알부민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질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다가 폐에다가 부어서 폐부종을 만든다든지
1: 아이고.
0: 폐혈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큰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 주사 투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먹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먹는 거의 맹점은 내가 먹는 알부민이 바로 알부민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막 알부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마시는 알부민,
1: 네.
0: 뭐 액체 알부민, 뭐 캡슐 알부민 뭐 다 동일하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 알부민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이게 간으로 전달되면 간이 비로소 그때 그 알부민을 진짜 우리 몸에 쓰이는 알부민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알부민이 어떤 식으로 탄생되냐면 아미노 알부민, 내가 먹은 알부민이 아미노 알부민으로 소화돼가지고 간에 가면 간의 그 세포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갖고 있는 영양분,
1: 네네.
0: 간이 흡수한 영양분 일부를 같이 떠안고 혈액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데다가 던져주고 본인은 빈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서 약 20일 정도 혈액 안에 존재해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일은 우리 몸 안에 수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1: 네.
0: 특히 몸이 잘 붓는 사람들은 알부민이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수분들을
1: 예, 예.
0: 넣다 뺐다 해서 이 혈액의 유동성을 그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주고 특별히 크게 역할을 하는 거는요. 근육이 생성되게 해요.
1: 아, 근육을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예.
0: 혹시 이제 운동 뭐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1: 네.
0: 나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특히 헬스 같이 근육 운동하시는
1: 예,
0: 분들은
1: 예, 예.
0: 하루에 막 계란 한 판을 먹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네, 네.
0: 계란을 한 판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계란 흰자에 그 알부민의 함량이 거의 80%가 넘어요.
1: 네.
0: 그래서 계란 흰자가 굉장히 많은 알부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부민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1: 네.
0: 내 몸의 근육 양이 충분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운동으로 근육 운동만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0: 반드시 먹는 게 수반돼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량의 알부민을 내가 섭취해야 하지만 아,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근데 이 근육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네. 결국 내가 노화를 늦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육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의 관절도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 나의 움직임 활력도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육이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렇죠. 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적정 수준의 알부민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자, 그렇다면 뭐 흔히 네. 이야기할 때 뭐 어차피 먹으면 다 분해되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0: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든지 뭐 단백질이라는 네. 것 그냥 다 내 몸에서 분해되는데 알부민만큼은 몸 안에서 특이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 같은 아미노로 바뀌는데도요. 알부민만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아미노 알부민은 결국 수용체인데 물에 굉장히 잘 녹고요. 그 혈액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으로 흡수되기 아주 용이한 그런 형체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간이 정말 좋아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간이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간이 일을 더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알부민만은 간이 피로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간이 익사이팅해지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왜냐하면 간이 그걸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간에 부담이 덜 되는 게 내 몸에 충분한 알부민이 있다는 얘기는 네네. 내 몸에 유동이 좋다는 얘기고 간이 그만큼 부담이 덜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부민을 생성해내는 게 간의 프라이머리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같은 소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네. 이번에 우리 NHS의 그 알부민 포뮬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제품이고 어떤 방향을 위해서 만들어진
0: 네.
1: 제품인가요?
0: 사실 이제 대체적으로 알부민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뭐 액체로 된 거, 네. 뭐 리퀴드로 그 액체나 아니면은 뭐 파우더로 된 거, 뭐 태블릿으로 된 거 어떤 걸 드셔도 비슷한 알부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알부민은 바로 내 혈액에 투여돼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뀐 게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간이 관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포뮬라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알부민만 투여되는 게 아니고 알부민과 알부민을 간이 잘 인지하고 초과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그 우리 NHS 포뮬라에는 알부민 포뮬라에는 대표적으로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성분이 네네. 녹용하고 산삼이에요. 그래서 녹용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녹용도 굉장히 미세 녹용이기 때문에 그 체질하고 따지지 않고요. 누구나 작용이 되고요.
1: 예, 예.
0: 거기에 이제 산삼도 또 증포한 산삼이라 가지고 또 특성 체질 전혀 지장 없고요. 그다음에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B12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요.
1: 네.
0: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간 안에서 간이 알부민을 최대치로 끌어내서 만들 수 있는
1: 네.
0: 어떤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1: 아, 네.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요즘 사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당뇨가 네. 있으신 분들이 참
0: 네.
1: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뇨 질환이 있는 분한테도 이 알부민이 도움이 되나요?
0: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특히
1: 네네.
0: 요즘 이제 시대에 당뇨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고 이러는데 당뇨하고는 알부민하고는 관계가 좀 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네.
0: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네네.
0: 당뇨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혈당의 엘리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1: 그렇죠.
0: 굉장히 심한
1: 예,
0: 거죠. 그런데
1: 예, 예.
0: 그 폭이 큰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높다는 얘기 결국 내 혈액이 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띡해지면 유동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세포에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알부민 손상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알부민이 내 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한번 알부민을 만들어내면 최장 20일까지 유효한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유효기간까지 못 가요. 알부민이.
1: 알보민이
0: 그렇죠. 그래서 쉽게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몸이 굉장히 그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업앤다운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부민 수치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알부민 섭취 알부민 알부민을 섭취하는 거를 좀 폭넓게 얘기하는 것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하루에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당뇨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 120g이 그게 굉장히 큰 양이에요.
1: 큰 양이에요.
0: 그 120g이면 보통 저희가 고기 식사를 드신 걸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그게 보통 한 30g 정도가
1: 그거밖에 안 돼요?
0: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100g 이상을 섭취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에 부담을
1: 대단하네.
0: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저희 이런 캡슐로 단백질 섭취하게 되면 그 부담, 위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고 그러면서 많은 양의 알부민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지침, 피로 증진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막아줄 수 있다는 게 큰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또 혈액이 개선된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알부민 섭취하는 게 아주 좋은 그 방법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NHS의 이 메가구연산 또 천삼 농축액과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좀 연결이 되는
0: 네, 아주 연결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데 메가구연산 같은 경우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천삼 농축액은 장기간 내 몸 안에 쌓여있던 각종 문제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지쳐있는 상황을 천삼 농축액이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은 기본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을 정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이제 내가 젊어지고 또 사실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그건 좋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1: 그렇죠.
0: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 메가구연산 천산농축에 또 마지막 저희가 이 알부민이 건강을 정말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활력을 길게 유지하면서 내 모든 관절과 뭐 근육과 이런 건강에 기본 메카가 되는 게 알부민입니다.
1: 여기 지금 우리 저 대표님이 저한테 주셨던 여기 제가 잠깐 화면에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주셨는데 캡슐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 말씀도 돼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있고 또 뭐 피로 누적, 기초 체력, 근력 뭐 여러 가지 단백질 균형 유지 또 부종 붓는 거 완화되고 면역 밸런스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굳이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보시고 여기 이렇게 캡슐로 아직 먹기 좋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며칠용인가요?
0: 네, 지금 그건 샘플인데요.
1: 네네.
0: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공장에 이제 부탁을 해서 정말 효과적인 저희 알부민을 좀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건데요. 저게 딱 5일치인데요.
1: 그럼 하루에 두 개?
0: 하루에 두 개.
1: 한꺼번에 먹습니까?
0: 네, 한꺼번에 드시는.
1: 혹시 언제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있나요?
0: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간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1: 식후에
0: 바로 드시면
1: 바로 드시고
0: 소화가 돼야지 돼요.
1: 그렇죠.
0: 소화되는 과정에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음식 식사하시고 바로 복용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드리기가 어렵지만 미리 사전에 저희 그 전화 문자로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5일치인데 10일치.
1: 아이고 야, 이거 두 개 이렇게.
0: 네, 두 개를 10일치를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오셔 가지고 이제 받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전에 문자로 좀 먼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수량을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1: 자, 바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213-277-8866, 277-8866으로 전화 메시지를 남기시고,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타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334호에 가셔서 이외의 모든 우리 NHS에 있는 제품들 확인하시고 우리 대표님 만나보세요. 우리 크리스 씨, NHS 내추럴 헬스에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알부민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
0: 네네네.
1: 자, 이건 사실 뭐 대본에 없는 예인데,
0: 네.
1: 대표님이 가끔 상품권 주시는 거.
0: 네네네네.
1: 제가 우리 애독자분에게 이 배송을 해드렸는데,
0: 네.
1: 그분이 비타민C를 구입을 하셨대요.
0: 네네.
1: 그걸로.
0: 네.
1: 그런데,
0: 네.
1: 그동안 먹던 비타민C하고는 완전 다르대요.
0: 맞습니다.
1: 제가 네. 깜짝 놀란 게 네. 비타민C 한 개만 복용을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얼굴 색깔이 달라졌대요. 이거 제가 직접 체험으로 네. 들은 거예요.
0: 네, 네. 네.
1: 예, 예.
0: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약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안
1: 그러니까.
0: 안 해요.
1: 아, 근데 그 비타민C 양도 그 네. 아마 그 용량이 큰 거예요.
0: 3,000짜리거든요.
1: 그러니까 네. 일반에는 3,000이 별로 없대요.
0: 맞아요.
1: 그래서 비타민C 먹고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0: 네.
1: 이거 끝나면 또 사서 먹어야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그거 지금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1: 꾸준하게.
0: 네, 꾸준하게. 근데 진짜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물에다가 타면 또 맛이 너무 좋아요.
1: 아, 꿀물에다가
0: 네, 타면 또 아니면 오렌지 주스에다 타면 그 오렌지 주스의 기본적인 상큼한 맛에
1: 네.
0: 비타민 C가 더 추가되니까 정말 맛있어져요. 그래서 신선해지고. 그래서 그 비타민 C도 지금 정말 인기 있는 건데
1: 네.
0: 사실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1: 그렇죠.
0: 유지할
1: 예,
0: 것인가?
1: 예, 예.
0: 아프면 안 돼요.
1: 아,
0: 아플 때마다 내 몸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최대한 예방 차원의 그 어떤 그 내 몸을 유지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 아,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5월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뭐 마더스 데이도 있고 어머니
0: 네.
1: 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열리고 푸짐한 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그 어떤 스페셜 행사도
0: 아, 네.
1: 좀
0: 참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0: 네. 네네. 지금 그 비타민 C도 원래가 49불이고
1: 네.
0: 한 박스가 90호가 들어 있으니까
1: 네.
0: 하루에 하나씩 하면 석 달치잖아요.
1: 3개월이나
0: 네, 석 달치인데 49불인데 지금 36불이에요.
1: 오~
0: 가정의 달
1: 아~
0: 저희가 그래서 36불에 드리고요.
1: 네.
0: 그 다음에 한삼인 제품들 뭐 보면 홍삼 뭐정뭐 네. 뭐 홍삼 스테이크 여러 종류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거의 40%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정 품목으로
1: 네네.
0: 지금 한정 수량으로 그래서 수량이 조금 이제 저희 머더스데이 지나면서 수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1: 네.
0: 자녀 재고가 좀 있으니까 오시면은 정말 좋은 가격에 또 뭐 아직 또 선물 못 하신 분들
1: 네네.
0: 또 뭐 늦었지만 또 한번 이제 그렇게 선물하신 분들 또 뭐 오늘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이 5월의 행사에
1: 네네.
0: 또 이렇게 챙겨 드셨다가 가까운 지인분들 선물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1: 혹시 지금 우리 렌호우님께서 웹으로도 볼 수 있냐고 혹시 웹사이트가 있으신가요?
0: 아 저희가 웹사이트는 있는데 저희 웹사이트에는 뭐 제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는
1: 그렇구나.
0: 제품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1: 가능하면 매장으로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334호고 혹시 연락처는 213-277-8866 멀지 않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대표님에게 설명도 들으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 말씀하신 대로 메가 구연산이 45불인데 3병 구입 시 110불에
0: 네네.
1: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천삼 농축액 300불인데 2병 구입 시 한 병을 더
0: 네.
1: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알보민 포뮬러 120 캡슐 바로 이 지금 포뮬러 그러니까
0: 네네.
1: 한 병 안에 120개가 들어가 있네요.
0: 120 캡슐이죠.
1: 그러니까 대표님 벌써 전화 오시나 봐. 문의 전화 네. 나중에 하세요.
0: 네. 네. 그래서
1: 네네.
0: 캡슐인데 그러니까 한 병이 두 달치죠.
1: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세 병에 195불이니까 6개월치가 뭐 한 65불 각 병당 65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1: 아, 그랬구나.
0: 네.
1: 자, 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으로 10분께 10일 동안 체험하실 네. 수 있는 체험판을 증정하려고 하는데 방송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샘플 이거 보고 이 5일만 먹어도 달라질 것이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0: 네. 네. 와. 특별히 이제 피로감에 있어서는 내 몸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알부민 수치는 3.5에서 5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에요.
1: 네네.
0: 근데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1: 네네.
0: 3.5도 정상이고요.
1: 네.
0: 5도 정상이에요.
1: 아.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혈액 검사로 나온 수치는 그 순간의 수치란 얘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몸의 이 알부민의 수치는 굉장히 가변해요.
1: 아.
0: 그 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낮고 어떨 때는 높고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알부민을 섭취하게 되면 복용하게 되면 적어도 4 이상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4 이상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근육 손실이 없어요.
1: 아.
0: 그리고 내가 아파도
1: 예.
0: 그 회복 능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1: 아.
0: 그래서 내 몸의 알부민 수치를 적정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을 맞아 한삼인 제품 또 비타민 C 3000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을 최고 40%까지
0: 네.
1: 세일해 주시고 있고 한삼인 제품을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 또 정품 홍삼 캔디도.
0: 홍삼 캔디도.
1: 보너스로.
0: 네.
1: 와, 드리고 있습니다.
0: 네네.
1: 자, 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지금 말씀드린, 아, 우리 아, NHS 알부민 포뮬라 120 캡슐 한 병에 85불인데, 세 병을 구입하실 경우, 원래 255불에서 195불로, 그러니까 200불이면 6개월분 내가
0: 네,
1: 먹을 수가
0: 그렇죠.
1: 있는 거네요.
0: 6개월.
1: 그러면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것만 벌써 5일만 먹어도 효과가 있던데 6개월 먹으면 내 몸이 아주 좀 좋은
0: 네.
1: 쪽으로 가겠네요.
0: 진짜 외모적으로 차이가 생겨요.
1: 아,
0: 외모적으로.
1: 아, 외모적으로.
0: 네, 정말 아, 그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알부민 수치가 충분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져요.
1: 아, 근데 네. 사실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인사할 때 아, 오래간만이세요. 아, 얼굴에 뭐 했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최고의
0: 그렇죠, 그렇죠.
1: 찬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알부민 좀 적정하게 꾸준히 드시면
0: 네. 그걸
1: 피부 뽀얗다는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하루 종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13-277-8866 277-8866이고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아,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33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판매가 시작된 NHS 알부민 포뮬러를 중심으로 그 이외의 모든 건강식품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거드리면 제 아는 독자분이 비타민C 3000 먹고 놀라운 효과를 봤다면 아마 우리 NHS 헬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식품들이 네.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0: 네, 특별히 저희 알부민 정말 야심차게
1: 네.
0: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이
1: 네.
0: 아, 뭐 저한테 미사주 하면서 이거는 끝이다
1: 아.
0: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1: 예, 예.
0: 저희 NHS 이제 랩에서 그 정도로 단언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포뮬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1: 네.
0: 또 체험해 보시기도 하고
1: 네.
0: 매장에 방문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1: 네, 전화로 말씀 듣겠습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단어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설렘의 여정 뒤에는 40년 넘게 우리 한인들의 발이 되어 오신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님이시죠.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의 여행 가이드로서도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추억을 디자인해 오신 아주 좋은 아주 관광의 이 박평식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늘 오셨습니다. 아주 관광의 스티브 전무 이사님.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가 벌써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자, 오늘도
1: 예. 예. 그런데도 네, 네. 사실 제가 조금 그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좀 송구스럽다 할 정도로 네. 가까운 곳에 보석이 있는데도 네. 소개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그래서 조금 멀리 좀 서부 쪽만 봤지. 네, 네, 우리 네, 네. 캘리포니아 안에 좋은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네. 눈을 안으로 돌려보니까 네.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도 좋은 곳이 아주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요세미티 뭐 세븐틴 마일 이런 정도 샌프란시스코 이 유명한 것만 생각을 하다가 네.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숨어있는 보석이 있더라. 그러니까 숨은 보석을 찾았어요. 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오하이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0: 오하이밸리. 오하이밸리. 예. 저도 생소해가지고요.
1: 그렇죠. 일반인들이 네, 네. 잘 모르는데 미국 네, 네. 안에서는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 지난주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둘러보고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소개해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당일치기만 하면은 좀 아쉽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1박 2일로 해서 네, 네, 네, 네. 그 주변까지 그냥 간 김에 네. 다른 곳도 좀 더 좋은 곳도 같이 보고 오자, 경험을 하고 오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생활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네. 아주 그러니까 미국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도 미국인이니까
0: 그렇죠.
1: 미국 속에서 살면서 네. 네. 좀 좋은 거 우리도 같이 한번 만끽해보자, 즐겨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0: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오하이밸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오하이밸리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우리가 예, 예. LA에서 네. 북쪽으로 근데 캘리포니아 그 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네. 그 산타바바라 가기 전에 네. 오른쪽으로 33번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예, 그곳은 이름이 오하이밸리고 그 옆에 가던 길에 카스타스 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호수도 뭐 그런 대로 그 산 속에 어떻게 이런 호수가 있을까 네. 한 그 조전 경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상당히 커요. 네. 호수가 있고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캘리포니아는 거의 사막지대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반은 한 남쪽은 사실은 사막 기후가 맞아요. 근데 그 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어딥니까? 아주 그냥
0: 호수도 있고 예,
1: 첩첩산중 같은 그런 곳. 그리고 오하이밸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도 세도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다. 그 왜 그러냐? 볼텍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했대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네. 한동안 있고 있었는데 상당히 거기가 이 볼텍스도 있고 그 안에서 구경거리도 좀 있고 자유시간을 가져도 좀 그 서부 개척시대 같은 모양도 조금 남아있고 하여간 특이한 건데 아주 미국스러운 네. 모습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오하이밸리를 네. 그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좀 이따가 그 오하이밸리를 가는 길에 네. 이 피스모 비치도 갈 것이고 이 피스모 비치
0: 피스모 비치는 예. 예.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잘 즐겨 사는 분들도 많고
1: 그러니까 예. 아주 그 미국 생활을 재밌게 하는 분들은 네. 피스모 비치를 자주 가요. 그런데 우리가 네. 이 관광단을 모시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별로 산타바바라는 가서도 산타바바라까지만 가서도 피스모 비치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네네. 버스를 타고 가면은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피스무 비치도 가고 그 옆에 아빌라 비치도 있고 거기에 그 옆에 네네네네. 그리고 또 산루이스 오비스포도 있고
0: 네.
1: 그리고 파스 라블레스에 가면은
0: 오,
1: 거기
0: 좋네요,
1: 또
0: 코스가.
1: 온천도 있다는 사실을
0: 온천이요?
1: 그 아빌라 비치에 그 예. 시그머 온천 있다는 거는 다 아는데
0: 네.
1: 그 파스 라블레스라는 그 이름이 좀 생소하죠.
0: 네.
1: 예, 생소한데 거기는 와이너리도 있고 아주 쉽게 말해서 거기 아주 그 노른자예요.
0: 아니,
1: 부자 동네.
0: 예, 코스도 너무 좋은데요. 1박 2일 코스인가요? 아니면은
1: 그래서 이제 예. 1박 2일 코스로 그쪽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좀 그 세부 사항은 우리 조주모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0: 아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2: 네,
0: 가까워서
2: 싶죠?
0: 굉장히 예, 가깝잖아요.
2: 회장님이 지금 뭐 예, 예, 예. 설명했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0: 예, 예, 예.
2: 저희가 이제 1일 관광 코스 여러 코스를 많이 우리가 다녀왔어요. 뭐 샌디에고도 가고 산타 바바라도 가고
0: 네.
2: 솔뱅도 가고 저희가 계속해서 1일 관광 코스 여기 어르신들 좀 외롭고 이런 분들 또 1일 관광 갔다 힐링 투어를 뭐 어디가 좋을까 해가지고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계획을 해가지고 저번주에 네. 회장님 직접 또 답사를 갔다 오셔가지고
0: 아.
2: 우리는 이런 코스를 만들게 되면은
0: 네.
2: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화장실 가고 어디가 식사하고 이걸 다 만들기 때문에 이 코스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0: 어,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 오하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하이밸리 1일 관광 해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0: 네, 네.
2: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전화와서 벌써 버스가 두 대가 다 찰 정도로
0: 오,
2: 예,
0: 진짜요?
2: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가서 절대 여기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0: 네.
2: 우리 회장님 말씀한 대로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애리조나의 그 세도나에서 기 받는 것도 좋지만
0: 네, 네.
2: 가깝게 가서
0: 네.
2: 기도 받고
0: 그
2: 동네가 110년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서점도 있고
0: 오.
2: 아케드도 있고
0: 네.
2: 미션도 있고
0: 네.
2: 하루 코스는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0: 네.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신 거네요.
2: 그렇죠. 그래서
0: 자, 이 발로 뛰는 경영 또 상품 개발에는 우리 박병식 대표님이시잖아요.
2: 제가 이제 기획서를
0: 새로운 코스를 또 개발하셨어요.
2: 직접 가보십니다.
0: 예.
2: 회장님은요. 예. 가서 이제 다 답사하고 와서
0: 네.
2: 너무나 회장님이 야 이거 하루 코스 너무 힘든지 너무 아쉽다.
0: 오.
2: 이걸 1박 2일로 우리가 정규 코스를 만들자.
0: 네.
2: 그래서 여기만 가지 말고 간 김에
0: 네.
2: 그 시간 되시는 분은 북쪽으로 가서 이 중가주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0: 네네네네.
2: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샌 루이스 오비스포
0: 그다음에
2: 파소 로블레스
0: 네네네네.
2: 산타 마리아 솔뱅 이쪽으로 올라가는 101번 도로가
0: 네.
2: 너무나 아름다워요.
0: 아하.
2: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0: 네.
2: 저 샌프란시스코 딱 중간 되는 지점이
0: 네네.
2: 위치상으로 봐서 파소 로블레스예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시간 거리거든요.
0: 네.
2: 그래서 갔다 오기엔 너무 저 힘들고
0: 네.
2: 그래서 1박 2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 호텔도
0: 아,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이게 우리가 그게 그
0: 진짜 가고
1: 지금
0: 싶네요.
1: 우리가 잡은 1박 2일 할 때 그 호텔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0: 네, 네, 네, 네.
1: 포스트 호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해안 쪽에는 그리 고급 호텔이 별로 많이 없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0: 네.
1: 파스나블레스나 산타마리아나 산호의 소비스포 같은 데는 그래도 특급 호텔 이상이 좀 있다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우리는 메리어트 계통의 호텔을 그 잡아서 가거든요. 그럼 어쨌든 메리어트는 개런티가 되잖아요.
0: 그렇죠. 메리어트 호텔 최고죠.
1: 그리고 호텔 네. 이야기가 나서니까 말인데 오하이밸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하이밸리를 아주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0: 네.
1: 여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오하이밸리 인이라고 있어요.
0: 네.
1: 오하이밸리 인이라고 들으면 별로 뭐 그 비싼 호텔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리조트 호텔이에요.
0: 와, 리조트 호텔.
1: 물론 그
0: 좋죠, 그러면.
1: 특급 초특급 5스타급이고요.
0: 네.
1: 여기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한 700불, 800불 하는 호텔이에요.
0: 네.
1: 그런데 거기가 방이 잘 없어요.
0: 어허.
1: 거기 아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하다는 것을 그 알려드리는 게 그 주변이 호텔들이 어마하게
0: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찾는군요.
1: 아, 우리가 보통 가서 호텔을 그 뭐 그랜 캐년 이거 서부 이렇게 갈 때도 한 200불 전후에서 호텔을 잡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그냥 뭐 1000불 가까이가 되니까 기절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답사 가서 호텔을 산타바바레 가서 묵고 왔는데요. 우리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0: 네네.
1: 아침에 나오니까 폐피라고 달래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세요. 호텔 갈 때 폐피를 얼마를 요구하냐면 250불을 달래요.
0: 아, 세상에.
1: 아,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내일 갈 때는요.
0: 부담이 너무 큰데요.
1: 내일 또 답사를 가는데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2: 이 호텔마다 네. 팔레시가 좀 틀린데 네. 그 어느 호텔은 우리 강아지를 가지고서 갈 수 있는 호텔이 있고 그러지 않은 호텔. 저희가 인폼을 미리 이제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되니까 하면은 미리. 호텔이 되는 호텔이 있고 네. 페트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체크하면 되고요.
0: 네.
2: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오하이밸리 이제 거기 이제 관광을 갔다가 이제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 가시는 분은
0: 네네네.
2: 지금 또 말씀드린 호텔이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다 백인 동네입니다. 그 백인들이 와서 미리 정착했다는 데는 이미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2: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는 여태까지 주인이 네 번이 바뀌었죠.
0: 네.
2: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 주인이 네티브 아메리칸이라는 인디안이요 땅이었죠.
0: 네.
2: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스페인들이 점령을 했죠. 세 번째는 멕시코 땅이었죠.
0: 네.
2: 그다음에 독립한 바로 우리 미국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땅 해가지고 네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보면은 저 샌디에고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지명을 보세요. 산타 마리아, 샌루이스 오피스포, 뭐 산호세 이런 샌 산타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0: 네,
2: 그렇죠?
0: 네, 네.
2: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두 번째 주인 스페인 사람들이
0: 네.
2: 국교가 캐톨릭이에요.
0: 아,
2: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신부님을 딴 샌 루이스
0: 예.
2: 그다음에 예. 산타 마리아 마리아 수녀님을 딴 성당 있고
0: 아.
2: 이런 식으로 미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 샌 산타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0: 네.
2: 옛날에 스페인서부터 있던 오랜 지명이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이런 거는 미국 땅이 된 이후에 발전된 그런 곳이다 하는 걸 머릿속에 두고
0: 네.
2: 이 샌 산타라는 그런 지명 속에 올라가는 아주 그야말로 중가지의 보석에 아주 좋은 것만
0: 네.
2: 그래서 산타 마리아에 그렇게 올라가면서 샌 루이스 오피스퍼의 마돈나라는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0: 아하.
2: 방이 110개인데요.
0: 네.
2: 이 마돈나라는 여사의 이름을 딴 건데
0: 네네.
2: 방 110개가 다 룸이 틀려요. 모양, 각도, 인테리어가.
0: 네.
2: 그 방마다 다 주제가 다 있습니다.
0: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2: 네, 보셨죠.
0: 예,
2: 그래서
0: 유명한
2: 그 로비에 가면 방마다 찍은 사진들이 있고
0: 예.
2: 다 요금이 틀려요.
0: 어허.
2: 그리고 그 돌들이 그 옆에서 가까운 그 바닷가에서 실어온 원석들로 만든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0: 네.
2: 특히 거기 가서 보아야 될 거는 화장실이 특이해요.
0: 어떻게 특이해요?
2: 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가셔야 돼요.
1: 화장실만 봐도 거기는 네. 그냥 관광 코스예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2: 그렇게 그 샌루이스 오피스와 다운타운이 네. 또 얼마나 이쁘냐면은 캘리포니아의 대학 중에 칼폴이라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0: 네,
2: 거기가 공과대학이 있거든요.
0: 예, 예, 예.
2: 이 공과대학이 거기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된 게 바로 샌루이스 오피스퍼라는 동네예요.
0: 네.
2: 그러면 다운타운이 또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쁘고 쇼핑몰이 있고
0: 네.
2: 거기 가면 특히 저 시애틀 가면 껌의 그 골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껌들이 막 붙여 있는 거기도 있어요.
0: 아, 관광지 가본 것 같아요.
2: 네, 거기도 있고
0: 네.
2: 거기 올라가는 게 이제 예. 와이너리가 쭉 있습니다.
0: 어허.
2: 와이너리 있는데 거기 와이너리가 파소 로블레스라 해서 거기는 와인 산지예요. 와인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죠? 나파밸리 있잖아요.
0: 네.
2: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파소 로블레스예요.
0: 그렇군요.
2: 예, 물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0: 네.
2: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0: 와. 온천도 너무 온천이, 좋게
1: 온천이 좋아요. 그
2: 아마 사람들은 좀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시카모 온천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0: 시카모 온천도 참 좋다고 하잖아요.
2: 좋아요. 그 산소 산 위에 이렇게 호텔인데
0: 네, 네,
2: 여기가
0: 네.
2: 우리가 가는
1: 아주 운치가 있고 멋있죠.
2: 리베라 옥이라는 그 온천인데
0: 리베라 옥?
2: 예, 리베라 아. 옥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요 내일 모레 답사 가세요.
0: 아.
2: 일부러 가서 온천 한번 해보시라고.
0: 네네네. 네.
2: 그게 백인들이 가는 그 온천인데
0: 네. 미네랄 온천입니까 아니면
2: 유황 온천이에요.
0: 유황 온천이에요?
2: 거기 와이너리 안에 있어요.
0: 와, 그렇군요.
2: 네, 한 터브 안에 네 명 다섯 명 들어가는데 그 너무 물이 좋다 보니까
0: 네.
2: 네, 그래서 거기서 온천도 하고.
0: 아니 이 코스 너무 좋은데요,
2: 네.
0: 괜히. 진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셨어요? 와.
2: 또 와이너리가 있는데 예. 그린 같은 와이너리가 네. 한국 분이 경영하고 계세요. 이 와이너리가
0: 와이너리를 한국 분이 예, 운영하신다고요?
2: 산 중턱에 있는데 그냥 가도 옆에 와이너리 포도밭이 있으면서 와인을 갖다가 시음을 하게 되면은 한 네 개 정도 시음을 하고 네. 이 시음한 사람은 와인값을 빼줘요. 시음비에서. 그 와인값에서 빼주는.
0: 예, 예, 예.
2: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한 그 호텔 좋은 예. 데서 주무시고 예.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 하루 갔다 오는 코스, 또 1일 관광 코스 이거 한번 시간 내서 갔다 오면 좋습니다.
0: 아, 저는 1박 2일로 콜.
1: 힐링으로 그냥 힐링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코스. 네. 그리고 이제 와이밸리 가서 그러면 뭐 할 네. 거냐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관광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 기만 받고 그렇다 안 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네. 가서는 동네를 그냥 둘러봐도 좋다. 그런데 네. 산에 좀 올라가면은 또 볼텍스가 좀 센 곳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색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야외 그 책방이 있어요. 야외.
0: 야외 책방이요?
1: 중고 책들을 파는데요. 야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0: 아니,
1: 인사이드가 아니고 네. 그냥 아주 특이해요. 그게 제일 크대요. 거기가.
0: 야외에다 책을
2: 놓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책방입니다. 예.
0: 그 복수도 진짜 가고 싶네요.
1: 가볼 수가 있고.
0: 예.
1: 그리고 그 스페인풍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 아케이드 구경도 사진도 한번 딱 찍을 만하고. 그런 거기는 그 원래 누가 살았느냐? 여기는 예. 추마치 인디안이 살았어요. 추마시라고.
0: 아, 추마시 인디안.
1: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은 추마치 좀 되기도 하고 추마시라고 되기도 하는데 그 추마시 인디안이 살았는데 그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원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0: 네.
1: 벌써 2만 명 이상이 원래는 그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거의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보이지도 않게 없어졌는데 네, 왜 네, 그렇게 네, 네. 숫자가 줄어들었나 하면은 특히 그 유럽에서 갖고 온 그 전염병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빈대 하나가 물려도 그냥 사람이 걷다가 그냥 미쳐 죽었다 하는 정도니까
0: 세상에.
1: 그렇게 아니 원래 미국 땅에는 한 550만이 살았대요 원래가
0: 네네네네.
1: 그래 살았던 인구가 지금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그리고 특히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스페인 그 선교사들이
0: 네.
1: 그 강제로 선교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생활하는 것을 거의 강제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게 원래는 그 다른 건데
0: 네.
1: 그 먹을 게 별로 없어졌던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0: 아하.
1: 인구가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참 그 이 인류 역사 이래로
0: 네네네네.
1: 모든 게요 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균세로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어찌 됐든 간에 무기가 강한 쪽이 이겼어요.
0: 네.
1: 그 스페인 다음대들을 오면서 무기를 갖고 왔던 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예, 있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추마치 인디안들이 거기서 좋은 곳이니까
0: 네.
1: 거기서 틀을 잡고 살았구나. 아, 이 좋은 데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0: 네.
1: 하게 돼요.
0: 많은 예술가들이 또 그곳에서
2: 예,
0: 영감을 얻는다고 들었어요.
2: 예, 예, 우리 아리조나의 세도나 하면은
0: 예.
2: 예, 신은 그랜드 캐논을 만들었지만
0: 네.
2: 신이 머무는 곳은 세도나라는 말이 있어요.
0: 어허.
2: 그런 것처럼
0: 네.
2: 이 오하이오 밸리는 그 기로서 유명한 세도야. 그 볼텍스라는 그 볼텍스의 기가
0: 네.
2: 있는데 기가 모두 25, 24곳 정도인데 5군데 정도가 그 아리조나의 세도나가 있다 그러죠.
0: 네.
2: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길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리조나까지 가서 이렇게 세도나를 즐기는데
0: 네.
2: 가깝게 하루 갔다 와서
0: 뭐 2시간 거리니까요.
2: 예. 그게 얼마냐? 요금이 지금 99불에
0: 99불.
2: 하루 갔다 오게
0: 그냥 언제 떠나요? 언제?
2: 그 우리 떠나는 게 1일 관광은 지금 23일 날 우리
0: 23일?
2: 다음 네. 연휴 요번에 연휴 있죠? 메모리얼
0: 네,
2: 데이
0: 네,
2: 때.
0: 네, 네, 네.
2: 토요일 날 떠납니다. 그리고 30일 날 떠나요.
0: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떠나신다고요?
2: 30일 날 보고 30일 날 5월 30일 날 또
1: 그
2: 특별히
1: 24일 날 1박 2일 안 떠나요?
2: 1박 2일 요번에는 1박 2일에 저희가
1: 24일?
2: 호텔이 너무나 불리해서 다 솔드아웃 돼 가지고요. 여기에는 1박 2일은 6월 달에 떠납니다.
0: 아, 그래. 네. 그럼 당일로밖에 안 돼요?
2: 예, 여기 당일밖에. 그래서 예. 5월 달에는 5월 23일.
0: 그러니까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2: 30일. 이렇게 해서
0: 토요일이죠?
1: 그리고
2: 예,
1: 버스도
2: 토요일이라.
1: 좋습니다. VVIP 버스니까 버스도 네. 좋았습니다.
0: 편안하게 네. 여행하실 수
2: 있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1: 30명 네. 한 버스에 30명
2: 이거는 예, 예, 저희가 예. 그냥 우리 아주관광을 아껴주시는 네. 많은 우리 저기 아. 고객들한테 보답하는 네. 차원에서 네.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네. 하루 힐링하러 갔다 오긴 제일 좋고요. 네,
0: 그런데요.
2: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 제가 설명한 1박 2일 코스는 6월에 지금 우리가 두 번 떠나려고 지금 날짜를 호텔이랑 조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 이제 연락하면은 네. 날짜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1: 1박 2일 떠난다고요. 코스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네. 아는 솔방으로 갑니다.
0: 솔뱅
1: 첫날 네. 가서 점심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는 솔뱅 가봤는데 외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먹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0: 예, 살짝
1: 그 지나가는 길이니까 예. 예, 살짝 지나가는 네네네. 길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봐도 그게 뭐 괜찮아요.
0: 그쵸,
1: 그렇게 그 참 그 이쁘고 그냥 편한 곳이니까
0: 정말 오늘
1: 그다음에 예. 이제 그다음에 가는 곳이 피스모 비치. 피스모 비치는 놀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먹거리도 거기는
0: 너무 좋다면서요. 거기
1: 피스모 그 조개 그 예. 잡는 것도요. 시간 있으면은요 조개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피스모 비치는 아주 유명해요. 사실 네. 저도 피스모 비치에는 그 전부터 한번 가고 싶은데 유럽은 1년에도 10번씩 가가면서 거기는 네. 내가 많이 못 가봤어요.
0: 가까운 곳은 안 가보셨네요.
1: 그래서 이제는 좀 가까운 네.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0: 야, 네, 오늘 그러니까. 정말 핫한 네. 여행지를 소개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 중과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1: 그 다음에 샌루이스 오비스포 하면은 네. 중과주에서도 가장 그 평화로운 도시고 네. 아주 그 아름다운 문화 도시고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0: 평화로운 근데, 도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1박 2일 코스는 그냥 짧은 시간에 잠깐 네. 힐링하자 하는 네, 이런 네, 코스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0: 고맙습니다.
1: 파스 로블레스는 그 주변이 네. 와이너리가 옛날에는 그 북쪽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와인이 그 저기 뭡니까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나파밸리가 유명한데
0: 네.
1: 그쪽에서부터 차츰차츰 내려와요 지금 그 와이너리가. 그래서 요즘 파스라블레스 근처에도 파이너리가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가 많기 때문에 파스라블레스도 가고
0: 네.
1: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날은 거기서 그 파스라블레스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호텔도 좋아요. 거기 이제 1박 2일 코스 갈 때에
0: 네.
1: 그 거기도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오, 나도
0: 호텔이 뭐 예. 파이브네요.
1: 호텔이
0: 파이브.
1: 호텔이 좋아요. 그래서 1박 2일에 네. 어떤 분들 그 가격을 아주 좀 낮게 책정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예, 예, 예. 호텔이 비싼 호텔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379불이면은 아주 뭐 1박 2일에
0: 네.
1: 그 호텔 좋습니다. 식사, 관광, 네. 버스비만 해도 500불은 되겠습니다.
0: 여행 곳이고 너무 알차고 너무 아름다운 곳을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벤츄라를 들어와서 네. 오하이밸리를 이제 둘째 날 들어갑니다.
0: 네.
1: 첫째 날 가는 게 아니고 네. 1박 2일 코스에서는 그래서 여유 있게 이제 우에서부터 차근차근 관광하고 내려와서 오하이밸리 와서는 LA까지 천천히 와도 한 3시간 트래픽 밀려도 이 정도 잡으니까
0: 네.
1: 그렇게 예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LA에서만 픽업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그 뷰에나파크에서도 네. 픽업을 하니까 아하.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픽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네, 저희가 일일관광에 뷰에나파크 사시는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이 사실 일일관광하면서 이 북쪽에 있거든요. 픽업하기가 좀 힘든데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부에나팍에서 픽업해서 다 관광하고 끝나서 또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0: 부에나까지 네.
2: 그래서 1박 2일도 그렇고 하루 코스도 마찬가지 네. 일관광 코스도 오렌지 카운티 사신다 그래도 얼마든지 네. 합류할 수 있고 네. 또 편안하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정을 만들었고요.
0: 네.
2: 그래서 이번에 뭐 회장님 지금 다 조개 이렇게 설명하고 했지만요 이게 가 보시면은.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너무 좋은 코스니까
0: 네.
2: 가이드 저로는 제가 좋으면 손님들이 더 좋은 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회장님이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아, 진짜 가고 싶다니까요. 당장.
1: 아니 그냥
0: 예.
1: 그 혼자서
0: 가까우니까 네. 부담이 없어요.
1: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예. 혼자서 운전을 했으라도 멀지 않으니까 그쵸. 가볼 만한 곳이다 네. 생각을 해요. 요즘 가스비 비싸니까 네. 그냥 그 한번 갔다 오는데 한 100불 들고 가스비가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느니 뭐
1: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게
2: 식사 예,
0: 아주 좋죠. 네.
1: 식사까지 드리고 우리는 지금 예.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0: 네네네. 네.
1: 그리고
0: 아, 감사해요.
1: 이게 가까운 곳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제가 또 한 가지 뉴스를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요.
0: 네.
1: 9월 14일 날
0: 예?
1: 예, 제가 그 아이슬란드를 갑니다.
0: 아이슬란드요.
1: 예, 네. 아이슬란드를 지금 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가는데 네. 왜 이때를 정했나 하면은 보통 9월까지가 성수기예요.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추울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은 5월부터 9월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9월 한 중순께부터 오로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즌이니까 오로라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 때를 잡았어요. 9월 그러시군요. 14일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뉴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예, 박병식 대표님과 떠나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오로라. 예, 정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출발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중가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도 출발합니까?
2: 아니요, 23일하고 23일? 30일입니다.
0: 아, 23일과 30일 날 출발 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셔야 될 것
2: 네,
0: 같아요.
2: 그럼요.
0: 네, 네, 네. 오하이 밸리와 이 파소로 블레스, 샌루이스 오비스포 뭐 등등등 여행 코스가 굉장히 알차입니다.
1: 당일 코스는 네. 카스타스 레이크하고 아. 오하이 밸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벤츄라 지역을 돌아오는 거예요.
0: 아하, 그렇군요.
1: 더 멀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1박 2일로 시간을 아, 늘린 그렇군요. 거고
0: 네네네. 당일 코스입니다. 23일 출발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213-388-4000번 213-388-4000번으로 지금 바로 예. 예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당일 코스예요. 당일로 가까운 거리에 예, 예. 아주 알차게 코스를 이렇게 짜임새
1: 정말 알차입니다. 예.
0: 예, 예,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2: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가면 됩니다.
0: 아, 너무 좋겠어요. 가족끼리
2: 가도 혼자 가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0: 네. 혼자 가도 됩니까?
1: 네. 그렇죠. 혼자 가도 두 받는 거 없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 웹사이트 usajutour.com으로 방문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아주 투어의 박병식 대표님 그리고 스티브 조 전무이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참 여행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즐겁습니다.
3: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여기는 LA 코리아타운 5월 9일 오전 10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자녀들, 연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낮에는 벌써 초여름 냄새가 올라오고요. 저녁이 되면 아직 봄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가고 있네요. 특히 5월에 주말이 되면 LA의 햇살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 프리웨이를 달리다가도 한인타운을 걷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요즘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라디오에서는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은 다들 너무 바쁘게 살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 보기 너무 힘들고 식사하면서도 각자 핸드폰만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좋은 책 한 권은 사람을 다시 마주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한국 책들, 그리고 그 책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90년대, 2000년대에 숨겨진 명곡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임창정이 들려드립니다. 그때 또 다시.

지금 들려드린 곡 임창정의 그때 또 다시였습니다. 케빈의 토이즈와 일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책을 좀 얘기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입니다. 작가는 김호연 씨고요. 이 책은요 서울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요 엄청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 지친 엄마, 방황하는 청춘들, 그리고 외로운 중년. 읽다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아, 우리 모두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사실 우리 이렇게 낯선 타지, LA에서도 그렇잖아요. 낮에는 웃으면서 일하지만 밤이 되면 괜히 외롭고 괜히 한국 생각나고요. 특히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 책 읽다가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미국에 왔고요. 누군가는 아이들 때문에 미국에서 버티고 있고요. 누군가는 부모님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참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요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책 제목 불편한 편의점은요 그런 우리를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책.

책입니다. 유리상자가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사랑해도 될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8: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8: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9: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노래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였습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요, 제목은 아몬드란 책이고 작가는 손원평입니다. 이 책은요, 가족들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 아몬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묘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들어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또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서서히 변해갑니다. 특히 이 책은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외로움이나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은 늘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외로웠고요.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이렇게 타지에서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 많이 계시죠? 미국식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한국식 정서를 가진 부모님 사이에는요, 생각보다 큰 거리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책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인 거죠. 이 아몬드란 책은요, 조용히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선곡해 보았거든요. 김광진이 부릅니다. 제목은 편지.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진의 편지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부모님께 무뚝뚝 할까요? 어릴 땐 작은 일도 다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난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런 말만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모님도 늙어가고요, 우리도 어느새 부모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족과 같이 책 한 권 읽을 수 없다면,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간 되실 때 LA에서 책 한 권 사들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책방에서 들러서 거기서 권해주는 책 하나 샀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 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가족들과의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문세가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그대와 영원히.

지금 들려드린 곡은요,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였습니다. 제가 또 소개할 책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작가는 황보름 씨고요. 제목이 재밌네요.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책은 정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작은 동네 서점을 배경으로 지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해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느려진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오래 빨리 살아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안정돼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은 점점 반대로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LA에선 더 그렇죠. 렌트비 걱정, 비즈니스 걱정, 자녀 교육 걱정, 뭐 걱정을 뭐 그냥 달고 사는 거죠. 그런데요, 늘 무언가를 우리는 버텨내는 그런 정말 힘든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책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뱅크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가질 수 없는 너.

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4: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였습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란 책인데요, 작가는 윤정은 씨입니다. 아, 제목이 너무 따뜻하네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마음을 세탁해 준다라는 책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먼지처럼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일 때문에 지치고, 또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5월에 가족끼리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서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가장 말을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끔은 책 한 권이 대신 말을 걸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번 5월을 맞이해서 정말 가족과 같이 읽을 수 있는 책 한번 골라보셔서 나눠서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식사할 때나 커피 한잔 하실 때 나눠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가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처음 느낌 그대로.

지금 들려드린 곡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또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제목이 재밌어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작가는 이미애 씨고요. 이 책은 정말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꿈을 사러 오는 백화점 이야기거든요. 꿈을 사러 오는 백화점 이야기.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결국 꿈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한 꿈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그런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나 이걸 꼭 해서 난 이걸 꼭 이룰 거야 라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아,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꿈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서 실현이 될 수 있는, 정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성시경 씨가 이런 노래를 또 불러서 저는 좀 몰랐는데 아마 매니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희재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지 않아 라는 책인데요. 와, 너무 좀 얘기가 재밌죠? 와, 작가는 백세희님이라는 작가인데요. 제목만 보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정말 솔직한 책인데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버텨내는 마음들. 그리고 다들 요즘 이렇게 지쳐있는 시대에는요, 이런 솔직한 감정이 들어있는 책이 참 필요하다 그래요. 사실 가족끼리 나 힘들다라는 말 정말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괜히 걱정시킬까봐 그런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게 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신 우리 LA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아, 서 있는 계란이네요. 오래된 노래. 아, 너무 그 가수 이름이 재밌습니다. 스탠딩 에그. 근데 들어보니까 노래는 너무 익숙하네요. 우리 카페에 가면 많이 이런 노래가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해서 우리 LA에서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읽기 좋은 한국 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거기에 어울리는 또 한국 발라드 곡들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 한 권 읽으면서 또 좋은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또 가족이나 또 연인의 얼굴들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좋은 책은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고 또 좋은 음악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5월이 되고자 제가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영화도 소개시켜드리고 2부에서는 정말 근교로 나가볼 제가 숨은 이런 아주 뭐라 힙한 곳도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5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가족들과 나들이 하면 좋은 곳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 집에만 계신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2부에서 좋은 거 소개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철이 들려드립니다. 서쪽 하늘. 저는 잠시 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 누구랑? 우리끼리?
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3: golfpromi.com
4: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2: 골프.
4: 누구랑 해?
2: 프로랑.
4: 어떻게 해?
2: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 golfpromi.com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젤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대인천구시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AM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5월 9일 두 번째 토요일 아침을 맞고 있는데요. 현재 LA 시간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LA 기온은 62도고요. 지금 5월의 햇살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5월은요, 바람은 더 시원하고 하늘은 유단히 파랗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계절이 되면 괜히 집에만 있기 너무 아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LA나 오렌지 카운티 근교 7군데 말이죠. 그리고 그 장소들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추억의 팝송들까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여행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2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해서는요, 마치 차 안에서 함께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즐겁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사진도 찍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좋은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실 이런 행복들은요, 엄청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소로 출발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시작해볼까요? 요즘 마이클 잭슨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영화인데요. 아,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토요일이 좋아 이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들려드립니다. You are not alone.

캐빈의 트위디즈와 2부 첫 곡,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었습니다. 아, 제가 어디를 처음에 소개할까 하다가 이곳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장소는요, 라구나 비치입니다. 와, 라구나 비치 뭐 정말 특별한 동네인 거 다들 아시죠? 바다도 정말 아름답지만 그 특유의 여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변 근처의 작은 갤러리들, 천천히 걷기 좋은 해변가와 작은 골목들, 그리고 노을이 질 때 멋있게 펼쳐지는 오렌지빛 바다. 그냥 가족들과 바닷가에 앉아만 있어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특히 부모님 모시고 가면 정말 좋아하신다고들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라구나 비치를 안 가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도 이런 동네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바다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평소에 조금 좀 분위기가 어색하고 좀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바닷가를 좀 가보시면 아마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괜히 웃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요. 같이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같은 곳을 가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추억이 될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팝송은요. 이건 뭐 전주만 들어도 벌써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주 먼저 들려드려 볼까요? 조지 마이클이, 죄송합니다. 조지 벤슨입니다.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드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조지 벤슨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곡이죠? 아, 귀가 즐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요, 그린피스 천문대거든요. 와, 여기는 정말 LA에 정말 정말 오래 사셔도요 계속 다시 가게 되는 곳 같습니다. 저도 진짜 여러 번 갔거든요. 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있으면 또 가고, 또 가끔 또 뭐 좀 야경이 보고 싶으면 가고. 정말 밤에 올라가면 LA 야경이 영화 같습니다. 뭐 정말 돈도 안 받고요, 파킹만 잘하시면 그냥 정말 멋지게 야경을 보실 수가 있죠. 파노라마, 진짜 그 뭐라 야경이 펼쳐지니까요 정말 뭐 그림 같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한번 이 도시 불빛을 바라보면요, 아,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 그래도 참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또 아이들과 가면 재밌는 게 천문대 안에서 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부모는 일하시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바쁘고, 또 그런데 이런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그린피스 천문대 같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풍경도 보시면서 내 마음도 약간은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마 LA에 사시는 분들, 또 LA 주변에 사시는 분들 멀지 않으니까 꼭 한번 그린피스 천문대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이 곡도 한국인이 뽑은 아마 베스트 50곡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Yesterday Once More.

지금 들려드린 곡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였습니다. 와우, 카펜터스. 한국말로는 목수들인데, 아, 영어로 하니까 너무 멋있네요. 이 노래는 정말 세월이 지나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엔 팝송 가사 뜻도 잘 모르면서 멜로디만 그냥 흥얼거리면서 불렀는데, 가사를 알고 보니까, 아, 너무너무 멋진 노래구나가 막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들었던 음악들은 이상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고 귀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그 시절의 감정까지 같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시간. 우리 라디오 서울 광고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이 갤러리아 마켓에서 있습니다. K힐링에서 우리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우리 후니님과 우리 탱자님 두 분이 공개 방송을 우리 K힐링에서 진행하는데요. 저도 이 K힐링에서 진행해 봤거든요. 물건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뭐 제가 일일이 나열할 것 없이 가격들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더블 더블 더더블의 혜택을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물건도 싸게 구입하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 사은품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오늘 시간이 있으신 분들 12시부터 2시까지 가시면 더 좋고, 뭐그 이후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공개 방송도 잘 들어보시고 또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가셔서 좋은 물건도 싸게 잘 구입하시면 좋고, 만약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라디오로 12시부터 2시까지 공개 방송 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요, K힐링이고요. 위치는 갤러리아 마켓 2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래를 또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한국인이 사랑했던 팝송. 아,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전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전주만 들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비지스가 부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자, 이번에 저와 함께 가보실 곳은요, 헌팅턴 라이브러리입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는요, 정말 마음이 조용해지는 공간이라 그래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요, 정원과 나무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서 한번 그 길을 걸어보시면 정말 유럽에 여행 온 것처럼 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정말 이 조경이 잘돼 있다 그러니까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헌팅턴 도서관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는요, 꽃과 나무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또 공기도 좋고요. 천천히 걸으시면서 사진도 찍고 벤치에 앉아서 좀 쉬시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아예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뭐. 아예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제가 실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요. 그렇게 미루면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집 근처 도서관에 나가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니까 그냥 좀 나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건 비극입니다. 나가셔가지고 가족들, 특히 부모님, 또 자녀들과 함께 좀 이렇게 그 햇살도 받으시고 커피 한 잔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도서관 나들이가 돈도 안 들고요. 또 가족과 함께하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아, 나좀 오늘 지적인 주말을 보냈어라고 우리 좀 얘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서관에 가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막스가 부릅니다. Right here waiting.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디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모시고 갈 곳은요, 발보아 아일랜드입니다. 어딘지 모르신다고요? 바로 이곳은 뉴포트 비치 안에 있는 작은 인공섬이에요. 뉴포트 비치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작은 인공섬인데요, 거기에는 요트 선착장도 있고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발보아 아일랜드는요, 정말 캘리포니아 감성이 가득한 곳이에요. 작은 배들도 지나가고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가족끼리 곧 작은 코스가 있는데 걷기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시면 꼭 드셔야 될 디저트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바나나 프로즌 디저트인데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어른들도 괜히 드시면 기분이 약간 좀 이 달달한 게 들어가니까 기분이 싹 바뀌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좀 제가 소개해드린 몇 군데 한번 가보시면 제가 보기에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맛있는 거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아 오늘 즐거웠어, 아 오늘 진짜 덕분에 좀 콧바람 좀 쐬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이 전주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탑건의 주제곡이죠. Take My Breath Away.

아, 갑자기 탑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아,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모시고 갈 곳은 너무너무너무 우리 한인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곳, 산타모니카 피어입니다. 와, 이 산타모니카는요, 늘 관광객도 많고 북적이지만, 갈 때마다 조금 뭔가 설레고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 말이죠. 그리고 해질 무렵 놀이공원이 막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이공원 불빛들과 막그 해가 지는 석양을 보면, 와, 진짜 어디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산타모니카 비치는 또이 피어는요, 가족들과 사진 찍기에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짭짤한 그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좀 공기도 바꾸시고 장소도 바꾸시고 내가 보는 눈도 바꾸시면 그게 바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중에는 좀그 책임감만 안고 살다 볼 때가 많잖아요. 이걸 꼭 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에 진짜 여러 가지 진짜 뭐좀 진짜 힘들고 뭐말 못할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주말을 잘 활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음 주로 살아갈 힐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 정말 이 LA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가 보기에 축복의 땅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뭐한 30분만 나가면 멋진 그 태평양의 바다를 정말 돈도 하나도 안 내고도 볼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멋진 힐링과 정말 진짜 100만 불짜리 우리의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또 정말 우리 한인분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곡이죠. 먼저 전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전주만 들으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이 5월을 맞이해서 또 우리 여행 가기 좋은 이 좋은 계절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조지 마이클이 부릅니다. Careless Whisper.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드 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장소는요, 오렌지 카운트의 숨겨진 명소 다나포인트 하버로 가보겠습니다. 이 다나포인트는 사실 LA에서 가긴 좀 힘드신데 오렌지 카운티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이곳도 굉장히 이 걷거나 자전거로 하이킹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나포인트에 가보시면 이 한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여유라는 단어인데요,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뽁닥뽁닥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항구를 바라보시면서 커피 한 잔 딱 드시고 좀 여유 있게 선글라스를 딱 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꾸안꾸 같은 느낌으로, 꾸미지 않은 꿈인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멋진 우리 인생샷을 하나 찍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다나포인트는요, 가보시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느낌이 든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딜 나가시면 대화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가는 것 자체로 대화가 성립이 되거든요. 왜냐고요? 같이 바람 맞고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잠시 우리 공개방송 광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갤러리아 마켓 2층 K힐링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더블 더블 세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더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우리 저기 어르신들이 모르니까 따따블 따따블 할인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갤러리아 마켓 2층 K힐링에 가셔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좋은 선물도 구입하시고 또 사은품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팝송, 우리 한인들이 사랑한 팝송은 또 뭐가 있을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부릅니다. 세일링.

지금 들려드린 곡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셀링이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네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행복할 시간은 놓치지 않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좀 날씨도 좋고 또 이 공기도 좋은 이럴 때는요 집에 계시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정말 좀 추억거리도 만드시고 힐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기 좋은 곳 제가 여러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들도 좀 들려드렸고요. 언젠가는요 오늘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만 계신다면 소중한 추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엔 조금 천천히 좀 가족들과 멀리 간다기보다는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도 가고 사진도 찍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하시고 자녀들과 좀 약간 어색한 것도 좀 해소하시고 또 연인들과 사랑도 속삭이시고 이러면서 5월을 만들면 정말 행복한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고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다가올 한 주는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Eagles가 불러드립니다. 케빈의 토요일 좋아 마지막 곡입니다. Hotel California.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물러갑니다.

0: H마트 전북특별자치도 특판전
1: 고창 풍천장어 초벌구이부터 천년누리 전주비빔빵 어성어 꽃게탕 시골청국장 전주콩나물 해장육수팩 천년도가 농부식혜까지
0: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5월 8일부터 H마트 다이아몬드바 LA K타운 부에나파 토렌스 얼바인 놀스파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전북의 맛은 물론 신선한 재료와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H마트에서 즐거운 장보기를 경험해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에 금요일날 특별 1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PD님이 또 여기 컴퓨터에다가 7732님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우세요? 안 어두워요. 저 밝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8: 네.
7: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8: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 담판 미중 정상회담 환영식은 화기애애 정상회담에서는 뼈있는 경고 있었습니다.
7: 아니,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정작 핵심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8: 네, 어제 진행됐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7: 네.
8: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마찰을 넘어 충돌할 수 있다.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7: 제가 본 워딩은 물과 불은 섞일 수 없다. 네. 막 이런 발언까지 네. 했더라고요.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8: 네. 이게 시 주석이 대만 독립은 이제 뭐 대만 해협의 평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고요.
7: 네.
8: 이게 또 기존 패권국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결국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 무기 판매 계속하면 미중 관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경고 메시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래도 회담 분위기 자체는 꽤 우호적이었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8: 네, 이것만 빼놓으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향해서는 당신 위대한 지도자다. 중국 위대한 국가다. 이렇게 치켜세웠고요.
7: 네.
8: 시 주석도 역대 미중 정상 중에 가장 좋았던 관계였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도 공식 초청했다고 합니다.
7: 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8: 네, 이렇게 뭐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닌데 공감대를 서로 나눴다고 해요.
7: 네.
8: 정상회담 직후에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란이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하거나 통행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7: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대한민국 이 회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8: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안보 경제 굉장히 밀접하게
7: 그럼요.
8: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잘 지내는 게 우리나라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불똥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7: 아 그래요? 트럼프 방중 2일차인데 오늘 일정은 어떤 겁니까?
8: 네, 트럼프는 오늘 시진핑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를 찾아서요.
7: 네.
8: 오찬 일정을 가진 뒤 귀국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도 미중 관계의 상징성 그리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7: 네, 잠시 후 2부에서요. 송우창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분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8: 지선 D20 점점 복잡해지는 단일화 셈법입니다.
7: 이 단일화 얘기는요. 아마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판세 못지않게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되어버렸죠.
8: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D20일 남은 오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셈법이 아직도 복잡한 상황. 근데 네. 시간은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 그래요? 왜요?
8: 네. 이번 어제부터 이제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미 시작이 됐죠.
7: 네.
8: 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여기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7: 네.
8: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날짜인데요. 오는 17일까지 후보가 사퇴를 하면 이제 본투표 용지에 사퇴라고 적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유권자들이 이제 혼란을 조금 혼란을 적게 할 수 있고 단일화 효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17일을 기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그러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0: 생각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조국 후보 캠프 쪽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 아니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다음에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 요두 분의 단일화는 어떻게 움직임이 없어요?
0: 그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한 여권 관계자가 분석을 한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차이가 좀 크게 나야 되는데 그 둘이 합친다고 해도 김용남 후보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더더욱 여권의 단일화도 연결이 되지 못한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부산 북값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론조사가 있네요.
0: 네. 부산 북값 역시 더 되게 팽팽하게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적 명분, 자존심 걸고 출마한 만큼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두 후보가 합친다고 해서 지지층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아무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게 1대1이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
0: 네.
1: 얘기네요.
0: 그래서 조금 각 입장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은
1: 네.
0: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면 박민식 후보 알아서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박민식 후보는 이번 출마가 좀 정치적 재기에 사활을 걸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양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야권표가 분열되면 뭐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좀더 유리하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네요. 결국 앞으로 며칠이 최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이 사실 초반에 15대 1까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1: 네.
0: 압도적인 우세가 그런 점쳐졌었는데 최근 서울이나 격전지 일부 지역에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단일화 성사 여부가 또 앞으로 전체 선거 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 보실 때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 순위, 뭐 지지율 이거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 투표층에서의 지지율 변화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좀더 정확한
0: 네.
1: 예측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세 번째 뉴스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정원호 공세입니다.
1: 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선거보다 좀 과거 사건 공방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 측이 다시 반박에 좀 나섰다고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정원호 후보가 뭐 때문에 폭행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요 며칠간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호 후보 폭행 사건 그 이유가 유흥업소에서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물이 5.18 관련 논쟁 아니고 아니다라는 녹취를 좀 공개하면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 측이 어제 다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면 반박을 한 건데요.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그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제 격렬한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행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이 내가 주도한 거다. 정원 후보는 휩쓸려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1: 네. 정원 후보 측에서는 김재섭 의원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법적 조치를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세훈 후보는 또 이렇게 공격할 포인트가 정원 후보 토론회 합시다 막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네요.
0: 네. 어제도 토론회 하자고 계속 얘기를
1: 네.
0: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해도 좋다. 사실상 조건 없는 양자 토론 거듭
1: 안
0: 제안했습니다.
1: 돼요. 여기 뉴스 명당에서
0: 네.
1: 제가 사회를 보고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0: 네.
1: 오세훈 후보 측 아주 유감입니다.
0: 네.
1: 오세훈 후보 또 무슨 말 했어요?
0: 그러면서 뭐 서울시민 알 권리 위해서 정 후보자 토론에 응해야 된다. 어떤 형식, 장소, 주제 상관없이 토론하겠다. 이렇게 재차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 후보자에 대해서 네거티브식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캠프 쪽에 좀 물어보니까요. 정원 후보도 이게 다 일일이 대응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정책 토론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맞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정책 이슈에 중심을 둔다면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가 한 4차례
0: 네.
1: 열리잖아요. 언론사에서도 토론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0: 네.
1: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0: 네.
1: 그래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0: 맞습니다.
1: 그쵸? 오늘

0: 그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삼성 총파업, 정부는 대화 요구입니다.
0: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1: 네, 삼성전자 노조가 당초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0: 네.
1: 그래서 지금 회사는 생산 차질에 대비한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비상관리까지 해야 되냐면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공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한번 차질이 생기면 또 정상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산량 조정하고 품질관리 계획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0: 파업하면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합쳐서 최대 100조 원 이를 수 있다는 추산까지
0: 100조요?
1: 하고 있습니다.
0: 와, 정부도 공개적으로 좀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래서 이게 당장 파업이 당장 멈춘 다고 해도 복구하는 데 또 2, 3주가 걸린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시작하면 네. 이제 최소 2, 3주가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잠깐 공장 멈춰 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0: 그러니까요.
1: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들의 SNS에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정 불가피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를 했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도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파업했었던 얘기를 덧붙이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했습니다.
0: 네. 그 윤 기자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요?
1: 아, 전 지금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0: 저는 10주 갖고 있는데 제가 주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주주 배당 확대해라 막 이런 데모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이게 단순히 임금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주주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업계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기면 우리 자리를 노리는 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0: 그렇죠.
1: 중국에서도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0: 네.
1: 그래서 정부 역할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타협점 찾을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0: 지방선거 끝나면 이러한 주장이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이익이 많이 예상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1: 네.
0: 그 노조는 가만히 있겠어요?
1: 네.
0: 우리도 삼성만큼 달라, 하이닉스만큼 달라 그러겠죠. 하반기 이렇게 노조와의 갈등 잘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윤 기자님
1: 네.
0: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1: 네.
0: 네. 네, 명실상부 글로벌 패권의 중심,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함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미국 전략본부장 송호창 변호사를 연결해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2: 예,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뉴스명당의 첫 출연을 감사드리고요. 바로 현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 네.
0: 9년 만에 미국을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오늘 짧은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이 마무리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는 좀 어떠시고 또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이 뭔지 좀 말씀해 네. 부탁드릴게요.
2: 예, 뭐 여러 가지 정상회담부터 만찬 자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0: 네.
2: 제일 눈에 띈다고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아마 이제 정상회담 처음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그 인사말을 하는 걸 방식이나 내용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이제 이 정상의 만남이 영광이다. 우리는 오랜 친구다. 시진핑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한껏 치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어떤 인사말로 시작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은 그 개인적인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2: 트럼프에 대해서 뭐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식사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0: 네.
2: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만 세계가 평화롭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안정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공동 이익이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안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말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의 대표로서의 말만 인사말을 했거든요.
0: 네.
2: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그 언론에서는 그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하고 그 여러 가지 요구해야 될 필요 사항들이 많고 중국은 그 느긋하게 지금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의 차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뭐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외교 관계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통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 행사나 자리를 하고 할 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친근감을 먼저 이제 조시를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극히 동양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한 그런 그냥 프로토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뭐 자세나 서로 입장도 그렇지만 양쪽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0: 네.
2: 미국은 지금 뭐 이란 전쟁 이후에 뭐 휘발유 값이 그 일반 미국인들이 보통 견디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이미 이제 넘어서서 그리고 인플레도 계속 심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1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내수시장이 아주 계속 성장이 낮으면서 이 문제들, 부동산 침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통상관계에서 그다음에 그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어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이고 화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0: 그렇다면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2: 네.
0: 히토류 패권, 이란 전쟁 중재 카드 이런 것 갖고는 트럼프가 나에게 여러 가지로 부탁할 수밖에 없어, 뭐 애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갑의 위치야. 이러한 자신감이 표현됐다고 봐도 될까요?
2: 항상 자신감이죠.
0: 예.
2: 그 정상 특히 이제 뭐 세계 최강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모인 거기 때문에
0: 예.
2: 서로의 자신감을 뭐 뿜어내고 그걸 또 서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아마 외교적인 프로토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0: 네.
2: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그 국내의 어떤 경제 이슈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0: 네.
2: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의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간 선거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0: 네.
2: 국가 물가나 인플레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뭐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미국은
0: 네.
2: 반면에 중국은 선거라는 게 없는 거고
0: 그렇죠.
2: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9년 전에 트럼프의 방중과 비교해서 중국의 의전이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소박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9년 전에는 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텐탄공원 산책, 그리고 권력 서열 8위, 정계 은퇴 앞둔 한정 국가 부주석이 공항 영접한 거, 이런 것들은 좀 트럼프를 일부러 소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전상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2: 뭐 의전이라는 게 원래 다양한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뭐 해석을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9년 전에 그 자금성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우를 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0: 그래요?
2: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그것도 이제 외교적인 기본 어떤 관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방문한 것도 그리고 지난번 자금성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이제 긴 역사상으로 역사를 보면 그 황제만이 이 그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항상 이제 의전 장소로 정한다 하는 점에서 뭐 9년 전에 비해서 그 의전의 수위나 이런 걸 낮췄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더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주제가 이란 전쟁이잖아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밝힌 내용에는 좀 온도차가 보여요.
2: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백악관 발표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약간씩 다르거든요.
0: 네.
2: 다른 것 중에 그 이란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로는 이란 그 두 정상이 이 핵무기 보유할 수 없다는 걸 동의했다. 그 다음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하는 것도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0: 네.
2: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0: 없어요.
2: 네. 그리고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 그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 이건 사실은 그 국제 그 핵 비핵화 원칙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0: 네.
2: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다 개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국 중에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고 중국 역시도 지금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석유나 원유를 수입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 네.
2: 그 해협을 일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0: 네.
2: 그래서 그러나 물밑에서 이런 전쟁 자체를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이란이 종전 합의에 나서도록 중국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물밑 협상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0: 네.
2: 실제로 지난번 그 4월 11일 그 파키스탄에서 이란 대표와 미국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이 물밑에서 이란에 이란이 그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푸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0: 여보세요?
2: 예.
0: 네, 잠깐 좀 전화가 끊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2: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뭐 주장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좀 합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2: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0: 네.
2: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뭐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워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그 그 중국 뭐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공식 비공식 입장으로 항상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원칙을 항상 이제 밝혀왔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재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0: 네.
2: 아마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2: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기성 그 주류 같은 경우는 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든지 군사적 그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곧바로 개입을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새로운 좀 신진 계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화당의 네. 신진 계열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강경파보다는 조금 약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대만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 행정부 내에서 가장 친중파다. 그 말은 결국 대만에 대한 그 입장이 그렇게 강경하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죠.
0: 네.
2: 뭐 이번 올해 이제 국방백서를 내는 데서도 그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이렇게 작년 같은 걸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빼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만큼 대만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중국이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 아니 저기 총리가 대만에 대한 강경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뭐 노선 변경, 정책 변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2: 그러니까 그 국무장관 자체가 국무장관도 이번 그 회담 저 직전에 이제 미국 언론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은 입장의 변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0: 네.
2: 일단 국무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약간의 기류가 다르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시진핑이 모두 발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학술적 개념을 거론하면서 강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좀 협박으로도 들리던데 이런 말을 뭐 모두 발언에 한 것은 좀 실례 아닌가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이게 괜찮은 워딩이라고 봐야 되나요?
2: 실례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0: 네.
2: 예전에도 뭐 항상 하던 얘기였고 그리고 외교 정치 외교 학에서는 아주 뭐 그 유명한 그냥 통상적인 강대국 간의 관계 힘의 균형 충돌 가능성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중국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지위다. 이런 것을 그렇죠. 좀 선포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면 되나요?
2: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뭐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G2 국가로 이렇게 그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로 상승시켜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0: 네.
2: 시 주석이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송 변호사님 이번에 트럼프가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쿡 등 미국 재계 기업인들 총 출동했잖아요. 그러면서
2: 네.
0: 외교, 국방, 재무장관 내각까지 동원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 것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2: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0: 네.
2: 사실은 내각이나 이런 경제 특히 경제 그 사절단도 대기업 빅테크 이제 그 CEO 그 오너들까지 다 동원된 건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특히 이제 내각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 국방, 재무장관까지 이게 그러니까 그 캐비넷의 3대 가장 중요한 장관들이 총출동해서 같이 가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보기 어려웠는데
0: 네.
2: 기업들이 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에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경제 투자 무역 문제다라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비즈니스.
2: 그렇죠.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먼저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했고
0: 네.
2: 가장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한 30억 달러 이상의 그 솔라 패널, 그 태양열 패널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 테슬라 사업 제조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이런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아주 긴밀하게 걸쳐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에서 H20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보잉이 2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서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총출동에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 쪽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를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멀어져서는 떨어져서는 도저히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2: 예.
0: 이러한 나라의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지금 두 정상 간이 정상이 다루는 의제나 안건 중에 뭐 한반도 문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0: 네.
2: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0: 네.
2: 다만 그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역 통상 간의 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나 통상 무역이 좀 더 넓혀진다든지 아니면 정상화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통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정치 외교적으로도 더 좀 안정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북미 대화나 뭐 남북회담으로 연결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떤가요?
2: 뭐 회담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에 4월 달에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0: 맞아요.
2: 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했던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2: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이것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까지도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고요.
0: 네.
2: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이제 자신이 중국 방문을 하겠다.
0: 오.
2: 거든요.
0: 네.
2: 그건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리고 러시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0: 네.
2: 중국도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송우창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로 영롱구름님께서 나는 송우창 변호사가 국회의원 일대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2: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10년 전 일이라서
0: 네.
2: 동안 제가 10년 동안 사실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 정치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0: 네.
2: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치가 외교 관계에서 한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설득을 위해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 발언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요?
2: 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자신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3: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I have to speak to the person that right now, as you know who he is, that's running Taiwan.
2: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난 44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 타이완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켜왔습니다. 6대 보장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No, I didn't say anything about it. So what am I going to do? Say I don't want to talk to you about it because I have an agreement that was signed in 1982. No, we discussed arms sales too.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앞으로도 20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 네, 그렇다면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타이완은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미국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에 두 차례에 걸쳐 무기 판매를 시행했고 가장 최근 발표된 무기 판매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자룽 외교부장은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유일한 원인이라며 이 중국의 시도가 타이완의 이 주권 민주국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미국이 타이완에 추가 무기를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엔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2: 네,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이란에 압박을 가하도록 했느냐는 질문에는 부탁을 하면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 Ask him to put pressure because I don't need favors. I think he will. I think automatically he'd like to see it opened up. He gets about 40% of his energy or his oil from that, from the strait.
2: 또 시 주석과 이란 원유를 구매한 중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며칠 안에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20년 중단한다면 괜찮지만 진짜 20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기술이 없다며 미국이 회수하기를 원했지만 이 말을 뒤집었다면서 결국은 다시 동의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시진핑 주석은 어제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1: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나라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5: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4: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7: President Xi said there was a risk of conflict with the U.S. over Taiwan.
8: N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think we're going to be, I think we'll be fine. He doesn't want to see a war.
6: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7: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8: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7: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8: I'll make a determination.
6: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방중 경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지역 안보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미중 경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도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무역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이를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10: Thank you again, President Xi, for this beautiful welcome. And tonight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9: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 11월 중간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9월 24일 이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9: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3: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12: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에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생산적인 회담 끝에 양국이 공격 행위 중단을 45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3일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16일 미국의 중재로 열흘 휴전에 들어간 이후 휴전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미 육군 병력 4천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결정에 이어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번 소식에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등 외신이 현재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배치가 취소된 병력은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산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으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원은 이미 폴란드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4: Nays are 212. The nays are 212. The concurrent resolution is not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15: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16: Donald Trump's reckless and costly war of choice, where billions of taxpayer dollars are being wasted, has resulted in life becoming more expensive for the American people.
15: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 The investigation on the one incident that we've had after more than 13,000 strikes is still underway. We'll certainly be transparent release that when we can.
15: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와 사회, 국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코스피가 7천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천을 넘어서며 사상 첫 8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18: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000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 정해진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18: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후 조정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조합원 단체 대화방과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 12일 사후 조정 비공개 회의 도중 중노위 관계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원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등장하는 중노위 관계자의 녹취 등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최 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음원에 담겨 공개돼 논란을 키웠습니다. 최 위원장은 음원이 공개된 대화에서 사측 교섭위원으로 나선 김영로 부사장이 반도체를 전혀 모르고 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규모도 200조 원 수준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노위 관계자가 양측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설득하자 최 위원장은 더 이상 회사와 이야기할 생각이 없으니 빨리 조정안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내일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편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2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보여 근처 도로 곳곳을 통제하는 만큼 나들이 계획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0: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연등회가 열립니다. 대표 행사는 연등 행렬인데 관련 단체 60여 곳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렬은 저녁에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도로가 단계별로 통제됩니다. 우선 행사 첫날에는 종각에서 흥인지문 양방향 전체 차로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대변인님, 네. 대단하세요.
4: 뭐가요?
3: 책도 번역하셨더라고요. 레이건의 리더십에 대해서.
4: 아, 예.
3: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방송 활동하시고. 예,
4: 겨울에 좀 시간 내서 했습니다.
3: 와, 대단하세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두 달?
4: 아니에요. 한 석 달 걸려요.
5: 더 걸리죠.
4: 책이 좀 두꺼워요.
3: 예. AI 도움은?
4: 그거 해보니까요. 네. 안 돼요.
3: 안
4: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3: 그렇죠.
4: 90%까지 되더라도 안 돼. 못 믿어.
3: 그 단어의 뉘앙스.
4: 저도 그렇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5: 맞아. 해석을 아예.
4: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3: 예. 대단한 책입니다. 윤희석 대변인의 책 많이 좀 사주시고요. 그리고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오늘도 좀 재밌게 즐겁게 네. 해주시고요. 어우, 강세형 변호사님.
7: 아,
3: 여의도 숙녀 캠프에 합류하셨습니다.
7: 네.
3: 먼저 환영하고요.
7: 아, 고맙습니다.
3: 아부 한번 해주세요. 아부.
7: 아, 제가 세상을 보는 중요한 창문 중에 하나가 장수철 소장님이에요. 5년 전부터.
3: 5년 전.
7: 제가 5년에 대구에서 시사평론 할 때부터.
3: 어디요?
7: 대구에서 제가 시사평론을 오래 했습니다.
3: 예,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7: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증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항상 들어야 되는 목소리 중에 가장 넘버원이 소장님이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너무나 흡족한 아부였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6: 네, 감사합니다.
3: 격전지 분석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부갑입니다. 김한 기자님,
6: 네.
3: 오차범위한 초접전이에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6: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3: 네.
6: 어제 이제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가상번호 ARS를 이제 활용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하정우가 35.5%, 한동훈 후보 32.6%, 박민식 후보 25.5%를 기록을 했는데
3: 네.
6: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본 여론조사 중에 가장 붙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3: 네, 조사 기간 대상도 좀 설명해 주세요.
6: 아, 네,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가장 최근 조사고요. 부산 북가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3: 네,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3: 이렇게 오차 범위 안으로 붙은 거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하
4: 처음인가요? 이 한길리서치 부산 MBC랑 네. 전에
6: 한번 있었는데
4: 0.8%
6: 이게 제일 붙은 거죠 이제 아니, 오차 범위 안에서도
4: 그땐 0.8이었어요.
6: 아, 0.8이었나 그게?
3: 네. 아. 네. 아 그래요?
4: 예. 네. 근데 그 똑같은 데에서 똑같이 의뢰해서 한 건데 네. 차이가
3: 예.
4: 그때는 유선 전화 비율이 15% 정도 있었고
3: 맞네. 예.
4: 그리고 후보자들 소개할 때 양력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3: 그렇죠.
4: 본부 장관 박민식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무소속 한동훈 뭐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 리스크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알고 지지한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는 떨쳐낸 수치다.
3: 그런 분석이 들고. 많았었어요.
4: 예, 그때. 일단 예 그렇죠. 뭐 헷갈려서 네. 무소속 아닌 네. 줄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더 해야죠.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3: 그
4: 이기는 건 아니니까.
3: 대변인님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좀 돕고 계시는데 예. 이러한 추세가
4: 예.
3: 당초에 좀 예상한 흐름과 맞습니까? 아니면 좀 빠르다? 아니면은 예정대로 가고 있어? 어때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항상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솔직히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3자 구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 겸손.
4: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하정 후보 지지율이 제 생각보다 낮았다는 얘기예요. 제 예상보다 또 높은 것은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3: 네.
4: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나오는
3: 네 번이나 출마했으니까.
4: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고정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겠고 역으로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 지지를 흡수하는데 아직까지는 네. 성공하는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봐야 되겠죠.
3: 강승 변호사님, 민주당은 네. 긴장할까요? 하정우 후보 측은 어떨까요?
7: 긴장해야죠. 긴장할 네. 거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게 전재수 의원 당시에는 내가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재수 의원을 지지를 했던 표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들은 진영이 그냥 결집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진영을 넘어서 흡수했던 그 파괴력을 하정우 후보는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보수 진영이 실망한,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게 실망한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하정우로 안 넘어오고 한동훈 후보로 가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지상 과제일 것 같고요. 주목할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이제 한길 리서치 대구 MBC 조사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게 오히려 박민식 후보더라고요. 네.

0: 지동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어쨌든 선거를 실무를 잘 아는 사람들 내려갔다고도 하는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공격받는 거에 대한 좀 위축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강 변호사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선거 한 20일 남았는데.
2: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저는 생각하건데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건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론을 해야 반전이 된다. 네. 저는. 아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키기만 하자 단일화 안 될 건데. 단일 안 될 거면 지키기만 해도 이게인데 뭐 위험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일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 저도 단일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네. 정치라는 게 마지막 끝물에 가서 항상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대비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차라리 전향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하정우 후보가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런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데에서 참 질의응답도 잘하고 그런 유능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행님 죄송 행님 죄송 행님 이러면서 돌아다녀가지고 해결하겠다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에게 별로 어필이 안 될 것 같고 진영을 넘어선 흡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 양쪽 분들에게 약간 제가 본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AI 공약 발표하면서 강 변호사님 네. 그 하정우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AI 얘기하면서 외국 사례 얘기하고 외국인들 이름 얘기를 하고 대단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포시장 주민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유심히 몇 번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러한 AI 정책 공약을 그 북구갑에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쁘지는 않은 게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1: 뭔가 있어 보이네.
2: 있어 보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어떤 분들 주위 뭐 부상하고 무슨 상관있노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각자 진영을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정도에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되돌리키는 되돌리는 그 카드로는 별로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 근데 결국 그거는 전 대통령하고 전재수 전 의원 이 지역구에 그 의원의 후광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네, 근데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1: 화요일 날 제가 하정우 후보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뭐 각종 유튜브에 쇼츠나 영상을 보면 뭐 한동훈 후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봤는데 만나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이러십시오. 아저씨야 사진 찍어줄게. 네. 이러거든요.
3: 네.
1: 이 선거운동 지금까지 한 4주간 계속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더 효과 있을까요? 이게?
3: 그게 이제 쇼츠에 담긴 모습이니까 네. 그럼 쇼츠에서 찍을 만한 것들은 그런 동작, 그런 말, 그런 장면들일 거예요.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 재방송 보는 느낌이에요. 재방송, 그렇죠. 재방송, 재방송.
3: 그건 중앙에서 보는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야 쇼츠밖에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취재한 내용. 언론 인터뷰 보세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언론 인터뷰 이렇게 똑같이 할 겁니까? 라는 질문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에 내려가는데 그럼 이분이 뭘 하나. 저도 봅니다. 네. 아예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하는 거는 뭐 기본으로 다 하죠. 뭐 출퇴근 인사 당연히 하고 뭐 땅바닥에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하정우 후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AI 전문가라는 걸 웬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선거에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AI 전문가가 AI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이네라는 정도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호감 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3: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뭐 피습당했을 때도 대전 걱정하고 할 때 사람들이 뭔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밈으로 계속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뭐 네. 하정우 후보 변호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 공격 한번 시간 드릴게요.
2: 아니 뭐 한동훈 후보는 연찬 요구는 잘 하셨는데 이륙을 이제 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Do you know 동훈한 이게 이제 지금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초추 등에 몇 개 나왔지만은 네. 할머니 분들 중에 그래서 뭐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 그런 쇼츠도 봤어요.
2: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숙제고 마찬가지.

0: 한동훈 후보도 이제 토론 준비를 잘 해서 방송사 토론이라도 붙여달라. 그리고 하정 후보 응하지 않으면 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외통수로 몰아야겠죠.
1: 네.
0: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구갑 유권자 583명을 조사해서요. 4일 발표한 무선 ARS와 유선 RDD를 혼합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 기자님,
2: 네.
1: 평택을 가볼게요. 평택을 아주 여기 접전입니다. 여기 조사 개요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2: 제가 지금 예 유선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5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평택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응답률은 10%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1: 네.
2: 신뢰 수준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29%, 유희동 후보 20%, 조국 후보 24%, 김재원 후보 4%, 그리고 황교안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
1: 여기 김영남 후보랑 조국 후보 간에 좀 신경전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김영남 후보는 조국 3등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김영남은 공안검사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 네.
1: 있어요. 양측의 신경전
2: 그러니까
1: 어때요?
2: 이게 처음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김영남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지지자 간의 감정들이 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한참 몰렸을 때왜 중앙당이 안 좋아주냐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 중앙당도 참전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를 다 공격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느낌을 어제 오늘 그러니까 한 이틀 사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위 굉장히 세지고 있고 김영남 후보도 그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완주다. 단일화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일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발언이 강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 네, 방금 전에 김만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여론조사 개요는요 무선 ARS 조사였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고 PD님이 꼭 얘기해달래요.
2: 여기 대본에 안 적혀 있어갖고 제가
1: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0: 네.
1: 여기 흐름이나
0: 네.
1: 지지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갈수록 민주당 김영남 후보에게 진보 진영이 결집하리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단일화 협상이 안 되더라도
1: 오.
0: 결국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1: 희망이에요, 분석이에요.
0: 제 나름대로 분석인데요.
1: 네.
0: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조국 혁신당의 선거 캠페인이 시작하자마자 네거티브였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시작할 때는 주목을 끌 수도 있고 각자 진영을 결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해지 이미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가 다른 후보가 오부질이 얻으면 어떡하냐라는 불안 심리도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그 네거티브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 수준도 현재 어떤 능력, 지금 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 진영에 있을 때 거를 갖다가 파멸을 해서 하시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고서도 영입을 하셨는데 그 외연을 확장하려고 모신 인재를 옛날 걸 파가지고 이 사람이 민주당스럽냐? 이렇게 캠페인 해버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민주진영 있는 사람들 어쨌든 대통령하고 일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를 저는 기준으로 뽑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계속 갈수록 조국 대표는 실책한다. 대통령하고 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대통령하고 선명성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걸 어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면 결국 자멸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2: 제가
0: 듭니다.
2: 여론조사 이제 나올 때마다 지역별로 AI의 그 다음날 로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로데이터까지 다 넣고 그걸 돌려보거든요. 어떻게 됐나? 근데 조국 후보가 문제가 뭐냐면 로데이터 상으로 보면 확장성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중도에서 거의 말하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희동 후보도 그렇더라고요. 유희동 후보도 그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굉장히 경직된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김영남 후보는 어쨌든 자기 진영 집결하는데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집결하면 이세 후보 중에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중도에서는 김영남 후보 높거든요. 뭐 이런 것들 추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끝까지 가면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유희동 후보랑도 좀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3: 네.
1: 생각보다 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후보가 8% 기록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유희동 후보가 충분히 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해서일까요?
3: 황교안 후보의 존재도 커요. 그러니까 주요 정당 후보가 아닌 분이 10% 이상 지지율 보여주는 결과도 있었고
1: 네.
3: 지금도 보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세 분의 당대표와 전직원 두 명이 나와서 다섯 명이 경쟁하는 가운데 한 분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표를 한 10 가까이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한 타격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3: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동 후보만의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물론 거기서 삼성까지 했는데 조금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황교안 후보랑요?
3: 예, 제일 급한 사람은 유희동 후보다. 그래도 뭐 황교안 후보가 어느 정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쪽에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여기가 이제 단일화의 변수가 보수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대구시장 한번 가볼게요. 강 변호사님,
0: 네,
1: 대구죠?
0: 네, 대구셨습니다.
1: 지금 박빙 여론조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0: 전 처음부터 김부겸 후보가 약간 약세한 상황에서 추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1: 오.
0: 여론조사가 크게 차이 날 때도,
1: 예.
0: 앞서갈 때도 결국 마지막에서 지금도 현실적인 지지율은 네. 약간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쫓는다.
1: 네.
0: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수치상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결집도는 뭐 부인할 수 없이 공소취소 관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해서 전반적인 지표 여기 대구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전국 전 지역에서 그런 보수 결집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중앙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화두를 잘못 던진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차피 6월 3일까지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특검 임명도 못할 6월 3일까지 그런 상황에서 왜 무리하게 화두를 던졌을까? 던져놓고 아 일단 안 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봤자 사람들 뇌리 속에는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야 대구 얘기합시다. 대구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네. 대구 얘기하자고. 네. 근데 추경호 후보는 시끄러워. 지금 나라가 지금 독재로 가고 있는데 네. 무슨 그런 얘기하냐고 한가합니까?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전쟁이 안 돼요. 이슈가 달라요. 아예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부겸 후보는 계속해서 대구에만 집중합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이.
1: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예. 선거 결과 전망도
0: 네.
1: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0: 저는 지금 백중세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50대 50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는 보는데
1: 분석이에요. 희망이에요. 바람이에요.
0: 하, 이거
1: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0: 근데 분석을
1: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만 갖고
0: 네.
1: 판단을 해보면
0: 네.
1: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한 10% 정도
0: 그렇죠.
1: 두 자리 숫자 앞서야
0: 네.
1: 그래도 박빙으로 이길 거다라고 하는데
0: 네.
1: 최근은 좀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0: 그렇죠.
1: 상당히 김부겸 후보 측에서 긴장하고
2: 그 얘기들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전문가 한 10명 정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멘트를 들어서 기사를 긴 기사를 썼는데 영남
1: 저한테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2: 영남 영남 보수 결집 관련해서
1: 저한테 왜 전화 안 하셨냐고
2: 입장을 알잖아요.
1: 아, 그래?
2: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게 맞는데 지금 장 소장님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그게 맞는데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워낙 높기
1: 높아요,
2: 때문에
1: 높아요.
2: 그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대구에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5대2나 5대3 정도로 김부겸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 중도 층에서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전체로 보면 지금 약간 지거나 뭐 최근 벌어진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한다라고 보면 추경 후보 훨씬 유리한 거고 근데 이들이 원래는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하는데 이들이 적극 만약 이번에는 투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접전으로 갈 수 있어서 과거처럼 뭐 10%를 이겨야 된다 이런 건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말하자면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적극 투표층이.
0: 맞아요.
2: 뭐 근데 이제 대구는 실제로 적극 투표층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1: 김한 기자님의 저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저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1: 아,
3: 어떤 후보를 뽑느냐 이 시점에선 거의 정해지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1: 네.
3: 그게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 투표 결과와 같으려면 이분들이 다 투표를
2: 그렇죠.
3: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 표시니까 우리가 뭐 다 투표 안 해도 그냥 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투표층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거냐 또 중간에 그동안 투표에 소극적이셨던 분들의 성향이 이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투표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뭐 대구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론적으로 분석하면 네. 이런 접전의 여론조사 때는 그래도 보수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3: 대구요.
1: 대구 지역
3: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선거 그 과정이 달라서 과거와 네. 정말로 보수 유권자들이 대구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정말 회초리를 드실 건지 아닐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죠.
1: 요거는 여쭤봐야 되겠다.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 네.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에 출마하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까요?
3: 전혀 아니라고.
1: 안 돼요.
3: 이미 그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진수 공천하는 순간 관심에서 멀어졌잖아요.
1: 네.
3: 지금 이진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 그러네요.
3: 지금 그거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2: 없을 달성 지역은 굉장히 시끄러운 거 보다.
3: 지역
2: 1,000명 이상 탈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1: 무슨 싸움이 네. 났다고 하기도 네. 하고.
3: 그럴 수 있죠. 네.
2: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이제 후보 지지한 1,000몇 명이 달성 쪽 당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이제 거기서 밭을 갈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3: 그렇지.
2: 근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준석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역 내에서는 내용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달성이기 때문에 네. 뭐 선거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강 변호사님, 이준석 네. 변호사가 무난하게 될까요?
0: 뭐 당선 되겠죠. 네. 워낙 그쪽은 뭐 새마을 정신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1: 아니 의지를 갖고 네. 지금.
0: 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유의미한 득표를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왔던 관성이나 그 유권자의 지형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네. 그 공고했던 과거의 그런 관성을 깰 만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1: 네.
0: 그 민주당 후보. 뭐 제가 폄하할 생각 전혀 없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된 빈도가 거의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워낙 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지역에서 정치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87학번이신가 하여튼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경북대 총학생의
0: 네.
2: 대구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출마하셨던 분이죠.
0: 네. 네. 그래서 그 이쪽 진영에서는 당연히 오래된 분이긴 하나
1: 네.
0: 그러나 지역민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어서 그러면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D-에서
2: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달성에서 90%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1: 90%?
2: 예. 네, 근데 아까 뭐 불러 이제 개소식에서 덕담으로 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여론조사 보면 50%대 대 30% 중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고 달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다 이준석 후보에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 강 변호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0: 네.
1: 그 정청래 대표가 네. 이제 대구 시장 선거라든지 네. 달성 국회의원 선거 가서 지원 유세 하는 게 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0: 아예
2: 뭐 고소 고발도 해 놓은 게 있고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민주당 내 권력 구도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를 결국 대통령이 내려와서 내려온 날 공교롭게
1: 그러니까요.
2: 이렇게 된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변수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얘기한 대로 아예 그 문경세지 아래쪽은 이제 안 가기로 한 건지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도 굉장히 공교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1: 강 변호사님
0: 네.
1: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한 22여일 앞두고 저렇게 지방에 다니시는 거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1: 과거에 민주당이
0: 네.
1: 윤석열 대통령 막 그 총선 전에 지방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심 청취하고 공약 얘기했을 때
0: 네.
1: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비판 많이 했잖아요.
0: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1: 네. 근데 해보세요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을 소홀히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전국을 유람하신다 그러면
1: 네.
0: 저는 그 비판이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활약과 보폭이 지방선거에 막 어떻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국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울산시장에 가신 게 시기상 공교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바쁜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라 그리고 그게 선거를 타겟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글쎄요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1: 조금 더 설득해주세요.
2: 근데 이 지금 이 비판을 기자들이 어제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말 여론이 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거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거기 내려가면 그러니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그 주장을 어제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을 지금 말씀하신
1: 국민의힘은 못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
2: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과 실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즉각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0: 이미 그 정도로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다.
1: 아, 예. 아니 뭐 스마트한 이런 성대위를 통해 가지고 즉각 즉각 이슈에 대응한다고 단순한
0: 선대위
1: 만들었는데
0: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왜 선거 앞두고 여기를 가냐 접전지인데 근데 어제도 장동혁 대표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색깔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호칭도 안 붙이면서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적절한 공격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익숙한 허공과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2: 제가 대변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1: 아쉽습니다.
2: 안타깝습니다.
1: 유인석 대변인님, 그 울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합의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진보 진영 단일화하고 보수 진영은 두 분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예, 예. 울산시장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2: 그 보수 후보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박맹우 전 시장이 나오셨다가 전 단일화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최근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서 그게 깨졌대요.
1: 깨졌대요?
2: 예, 어느 분이 그 두 후보 김두겸 시장과 박명우 전 시장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단일화하기 위해서
0: 중재?
2: 뭔가를 하다가 미숙하여 과정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1: 감정만 상했네.
2: 예, 굉장히 큰 어떤 감정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박명욱 시장이 나가게 되면
1: 네.
2: 이렇게 되면 진짜 울산시장 선거 굉장히 어려워진다.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1: 그래도 한번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부산 얘기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부산도 그냥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 간에 지지율이 좀 붙는 그런 여론조사가 좀 발표됐거든요. 얼마 전에 또 TV 토론도 열렸는데 서로 그냥 네거티브 천정궁 LCT 네. 넌 뭐 하는 거냐 우리도 네거티브 할 거 많다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시의 지금 선거 판세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좁혔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1: 인정해요?
0: 그래도 우리가 우세다. 이것도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산도 근데 민주당도 뭐 10% 15%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전재수 캠프도. 그러면 이제 붙는 거는 뒤로 갈수록 붙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전재수 후보가 지는 조사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 점에서는 경합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우세하다 이런 거가 있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이제 주니어 기자일 때는 민주당 후보랑 토론회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민주당 후보랑 이제 말하자면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 후보가 경선을 하면 민주당 후보가 뭔가 계속 공격적이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늘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부산시장 토론회도 뭐 그렇고 강원지사 토론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가 삭발을 하고 나오니까 뭔가 이게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뭔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아스팔트 우파처럼 보이고 이쪽이 뭔가 민주당 후보가 사회 주류처럼 보이는 엘리트처럼 보이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변화를 느꼈는데 요새 이제 말하자면 젊은 기자들은 그렇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고착화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꾸 TV 토론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뭐 그게 맞는데 이미지적으로 그 TV 토론을 다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1: 없죠.
0: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보면 좀 약간 고민이 필요해 보이더라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부산시장 선거가 부산 북구갑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두 분이 지지율 격차 줄어든 거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2: 전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1: 그래요?
2: 북갑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1: 만물 모든 중심이 한동훈 대표야.
2: 그 뜻이 아니고 부산시장 선거의 집중도가 생각보다 떨어지잖아요.
1: 네.
2: 지금 두 분 관련한 이슈는 말씀하신 거 외에는 없어요.
1: 네.
2: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얘기들, 뭐 천정궁 갔냐, 까르테 받았냐 하나.
1: 네.
2: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LCT.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여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그다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삭발했냐 안 했냐 이 정도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북갑 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뭐 후보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고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어쨌든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뛰고 있는 곳을 보고 이렇게 선거에 자기 의사를 결정을 할 텐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 지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할 수 있는 건 바로 북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연동이 돼서 부산시장 선거 까지 가는 거지 역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산 북감 선거.
0: 제가 개소식 갔을 때 한동훈 후보 개소식 갔을 때 윤희석 대변인도 복도에서 잠깐 뵙고 그랬는데 네. 부산 돌아보면 보수층이 활성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출마 이후에 네. 보수 담론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수혜를 박형준 시장이 입을 거라고 보는데
1: 그러니까
0: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아 단일화하세요 단일화하세요 얘기해서 네. 아스팔트도 내가 좀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죠. 이쪽도 가져가고 이 효과를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북구에서는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누가 이제 말하자면 더 우위에 쓸 거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서 거기는 굉장히 살벌하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엔 시장 선거 가면 어쨌든 박형준 후보 쪽으로 표가 가니까
2: 좋죠.
0: 예, 그 어떤 분들은 아, 나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북구에서 만난 어떤 시민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쳐다보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서 여기는 보수 찍고 시장은 민주당 찍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3: 네, 이런 양다리 이제 전략인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원래 양다리라는 게 삐끗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박형준 시장 중에 가장 그 실책이라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 감동란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0: 맞아요.
3: 완전 극우 유튜버거든요. 그 김혜지 의원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0: 같더라고요.
3: 거기에 방송을 했더라고 같이. 근데 그 출연해가지고 그냥 투샷 찍힌 샷만 봐도 기괴해요. 정말.
1: 왜 그랬을까요?
3: 그러니까 정말 그 20대 초반에 아마 약간 지금 극우화돼가고 있는 젊은 남성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 어필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거의 딸버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굉장히 그 기괴한 모습을 저는 봤는데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양다리 전략에 대해서 요 이야기를 붙인 이유는 그래도 저 사람은 균형 있게 모두를 아우르면 포섭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동란 유포도 그렇고 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여기 와가지고 막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막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포용의 이미지가 아니고 다 잘라내고 당권파 중에서도 아주 극우화되어 있는 사람만 떠받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 뭔가 그런 통합 메시지도 아니고 그쪽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만 잔뜩 내는 것 같아요.
0: 제가 좀 알아보니까 부산 동구에 극우 유튜버 출신 구 의원이 한 명 출마했어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 섭외를 한 것도 왜냐면 그분이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를 불러와서 박민영 대변인이 이렇게 해서 다 친분이 있나 봐요. 유튜브 옛날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아, 유튜버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파악이 잘 안 됐던 아니, 것 같은데 효과는 굉장히 안 좋죠.
1: 공보단장은 국회에서 오래 있던 보좌관 선배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알아보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예측을 한번 부산에서만 해볼게요. 김한 기자님 네. 누가 이깁니까?
0: 부산 시장이요?
1: 네.
0: 저는 전재수 후보가 아직까지 여론조사 제가 이제 모든 지역 여론조사 지금 로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도 아까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전재수 후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1: 북구갑은요?
0: 북구갑도 아직까지는 하정 후보가 우세하죠.
1: 아직까지는 단서 달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하정 후보가 우세하고 제가 그래서 AI 부산 북구 제일 관심 지역이잖아요. 계속 물어봐요. 너는 성장률을 어떻게 예측하지? AI가 이제 로데이터들을 분석한 예측으로는 지금 아직도 한 70% 나오니까
1: 네.
0: 하정 후보가 우세하죠.
1: 강 변호사님 부산시장?
3: 저는 전재수.
1: 북구갑
3: 하정우
1: 오 예, 윤 대변인님 물어봐야 되나 그냥
2: 저,
1: 답변이 정해질 것
2: 예, 당원이니까
1: 네 예. 그래도 그냥
2: 해주세요.
1: 다 하셨으니까 그냥 해야죠
2: 저요?
1: 부산시장
2: 전재수 후보가 좀 유리해요
1: 아직까지요
2: 네 객관적으로 봐야죠
1: 북구갑은요
2: 한동훈 후보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오
2: 아우 이 정도면 됐죠
1: 그러네요
0: 아우 힘들어 아유, 한 정답이죠 저거는 뭐
1: 그러니까 네.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2: 예.
1: 장동혁 대신 유승민 손을 잡은 오세훈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2: 아, 득표에 됩니다.
1: 도움이 됩니까?
2: 됩니다
1: 왜요? 그럼 강성 지지층들은 뭐야 유승민까지 손잡았어? 배신자 손잡았어?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2: 예를 들어서 네. 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감동란 유튜브에 나갔다가 하면 선거 끝나는 거죠.
1: 그렇죠.
2: 예,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1: 네.
2: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선거에서 서울의 모든 동에서 이겼던 그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색깔을 더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원호라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게 자꾸 숨어요.
1: 네.
2: 이때 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네. 많이 벌어졌었지만 비기닝이 생겨가지고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1: 네.
2: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원 후보는 가진 그 캠프의 역량에 비해서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지금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이 회합은 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강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네. 들어볼게요. 어때요?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해야 돼요?
3: 많이 긴장해야 되고요. 그 캠프가 그 정원호 구청장 시절에 캠프 인사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캠프에.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이기고 있는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 선거를 습성적으로 하던 이 관념이 아직도 남아서 초반에 여론조사 지표 좀 좋다 보니까 이건 뭐 넉넉하게 이긴다고 생각하고 너무 1등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실책인 것 같다. 지금은 맹추격 당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강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아. 내용이 풍부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3: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육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 당대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순서로 진보당 대표시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아 죄송해요. 김재현 평택을 후보를 모시고 국회의원 출마의 병과 함께 각종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4: 네. 진보당 대표 김재현입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선거운동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4: 뭐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고요. 오늘도 뭐 평택에서 열심히 올라왔는데 네. 지금 제가 한 넉 달 정도 뛰다 보니까 아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다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뭐 네. 긴 시간 열심히 바닥을 누비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바닥을 누비다 보면 네. 한 번 만났던 분 또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러잖아요.
4: 그렇죠.
1: 그분들의 네.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걸 좀 느끼세요?
4: 아, 처음에는 사실 워낙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후보들이 너무 많은데 진보당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좀 잘 안 열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한 두 달쯤 뛰었을 때부터는 민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 오,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4: 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정치인들이 일을 안 했다고 네. 성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또 그 지방선거 공천이 또 끝나서 약간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충성심 높은 분들
1: 아.
4: 내 마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1: 네. 저 김재현 대표님 저 국회에 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막
4: 왜요?
1: 투사 막 투쟁 뭐 하시고
4: 아, 제가 그렇게 또...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1: 오, 그럼요. 네. 그때 저희가 저도 뭐 이제 국회 있을 때 되게 눈여겨봤던 국회의원분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얼마 전인가요? 막 이렇게 삭발도 하시면서
4: 저요?
1: 아니셨나요?
4: 삭발한 지가 13년 전입니다.
1: 13년 전이요? 근데 네. 아직도 저는 네.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4: 2013년이니까요. 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무섭네요, 진짜. 1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1: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그런 네. 사진도 뜨고 그래서
4: 그때 사진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1: 훨씬 어렸을 때요.
4: 네, 뽀송뽀송할 때고요. 네.
1: 그때 대단히 좀 무서웠다.
4: 아, 그래요? 그런 지금 개인적인... 어떠세요?
1: 아, 지금은 너무 이제 부드러우시고
4: 다행입니다.
1: 열린이 보이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 네.
1: 지역민심은 이제 점점 김재현 후보님께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까요?
4: 지난 넉 달 동안 저희가 진짜 열심히 뛰면서 평택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네. 막 느끼고 이제 어느 정도 평택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싶을 때 이제 이 갑자기 평택이 핫 플레이스가 되면서 또 다른 후보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어려움도 겪고 네, 이런 과정들을 네. 이제 쭉 지켜봤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평택 기대해 주시는 것처럼 평택의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일할 곳이 많은 데서 일 열심히 하는 일꾼이 와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1: 대표적으로 주민들께 저는 이거 해드릴게요. 공약 내세운 건 뭐예요?
4: 아,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1: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만
4: 그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로 인해서 큰 안보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1: 네.
4: 많은 시민들께서 아, 근데 우리는 지원법도 있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특히 기재 주변에 그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들 20년,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저 그 평택 지원 특별법을 좀 두 달 정도 분석을 꼼꼼히 해봤는데
1: 네.
4: 그게 20년 동안 24조 원이 쏟아부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비가 그렇습니까? 한 5조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LH가 신도시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이 민간이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예산 많이 따왔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1: 뻥튀기가 있었네요.
4: 뻥튀기 정도가 아니라 평택이 지원법이 있으니까 다른 정부 예산을 좀 덜 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인근에 있는 경기도 다른 지역들보다 정부 지원금이 더 적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역차별이다. 네. 이게 확인됐고요. 네. 지금까지 시민들이 좀 속아오셨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다 얘기해도 못하는 경우 많다는 거 시민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산은 바로 하반기에 딸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예, 지원법을 내실 있게 만들겠다. 이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 후보잖아요.
4: 네.
1: 대표님 보시기에 이 두 분 평가 좀 해주세요. 지역의 뭐 선거 운동이라든지.
4: 네,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것은
1: 안타까워요. 왜요?
4: 안타까운 것은 아니 그 뭐 벌써 한 1년 전 일이긴 하지만 빛의 광장을 함께 일구고 그래서 내란 청산을 완전하게 하자라는 동지애적 전우애를 나눴던
1: 그러셨죠.
4: 관계들이 네. 저는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는 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1: 출마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4: 이곳에서의 출마를 넘어서서 전국적 선거연대, 이 빛의 광장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내란청산 선거연대는 민주진보진영의 각 정당들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대표로서 몇 달 동안 선거를 진두지휘해 왔는데 이곳 평택에 조국 대표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려서 매일 눈 뜨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네거티브 공세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1: 네.
4: 항상 그 두 정당의 이 공방이 평택의 이슈로 방송에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4: 이게 많은 전파를 타면서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압승을 기대하고 응원하셨던 많은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불안해하실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또 영남권이라든지 그야말로 험지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지금 여기에서 두 당이 싸울 때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하자라고 호소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조국 대표는 당 대표시잖아요.
1: 그렇죠.
4: 평택의 후보를 넘어서 큰 정치를 하신다라고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신 정치인답게 당 대표답게 좀 더 큰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김재현 대표님.
4: 예.
1: 많은 분들이 단일화할 거다 그렇게 막 예측을 합니다.
4: 그래서 저에 대해서요? 네. 평택에서.
1: 평택에서.
4: 예, 예, 예.
1: 그래서 뭐 조국 후보랑 할 거냐, 김영남 후보랑 할 거냐, 막 방송에서 아이템 많이 다뤄요. 단일화 하십니까?
4: 우리 장성철 앵커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 단일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4: 그런데 최근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유희동 후보가 그렇게 무섭게 질주하진 않으셔서
1: 네.
4: 뭐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바닥 민심을 놓고 보면
1: 네.
4: 지금 상황에선 단일화를 할 필요성을 모든 후보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끝까지
4: 어제도
1: 그러면,
4: 그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도 안정적으로 하셨기
1: 했어요.
4: 때문에
1: 네.
4: 예,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분명하고 특히 진보당은 김재현은 저의 캐릭터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없잖아요.
1: 없죠.
4: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1: 단일화하자고 막 이렇게 만나자 뭐 얘기해보자 이렇게 각 후보 측에서
4: 네.
1: 없어요?
4: 공개적으로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모든 후보들이 저기 황교안 후보는 다르시더라고요. 난 열어놓고 있겠다 말씀하시던데
1: 네.
4: 예.
1: 그럼 김재현 후보님도 끝까지 완주를 한다 그렇게
4: 많은
1: 보면
4: 유권자들께서 반드시 완주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1: 많이
4: 계십니다.
1: 많이 응원하고 계시군요.
4: 네.
1: 진보당 대표님이시니까 이 평택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 지휘하셔야 되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단일화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4: 네.
1: 이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4: 오늘 오전에 관련한 발표를 공식적으로 진보당과 민주당 양당의 명의로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거연대에 품을 많이 드렸고 또 지역의 후보들이 간절하게 바랬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말씀드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1: 그런데 보도를 네.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진보당 후보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후보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4: 저희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는 네. 우리 그 울산 시민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은 실력 있는 후보고요.
1: 네.
4: 또 김종훈으로 단일화되면 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도 충분합니다.
1: 네. 네,
4: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1: 기초의원, 기초단체장도 이번에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4: 예, 다 전체적으로 네, 단일화를 모색했고 네, 세부적인 내용은 아침에 더 조율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울산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까지도 단일화와 네. 관련돼서
4: 울산, 부산을 오늘 발표하고요. 얼마 전에는 뭐 강원, 뭐 진주, 또 서울 일부 지역도 발표했으니까요.
1: 네.
4: 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 울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거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평택을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내가 평택을 바꾸겠다. 평택 시민들에게 한번 호소 한번 해보세요.
4: 네, 우리 평택 시민들이 보시기에 평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가 누군지, 우리 평택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아마 지금 많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 김재현은 그런 의미에서는 대체 불가한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고요. 평택이야말로 노동자들이 많고 우리 젊은 이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진보 정치가 일거리 정말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실력을 뽐내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인터뷰 마치겠고요. 진보당 김재현, 평택을 후보시자 진보당 대표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7: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9: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8: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6: 시진핑 주석은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7: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Does he bring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 마디를 더 보탭니다.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9: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10: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7: 또 시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11: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2: President Xi said there was a risk of conflict with the U.S. over Taiwan.
13: N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think we'll be fine. He doesn't want to see a war.
11: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2: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13: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12: period.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proposal.
13: I'll make a determination.
11: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6: 타이완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린 부장은 이어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라며 중국은 지역 위협을 고조시키는 원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7: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4: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15: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10: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16: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10: 결국 미 통상 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6: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이어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91편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 박사인 박진호 원장님께서 현재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의 비율을 연구해서 한의학 박사가 본 김영석 교수의 100세 건강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박 원장님은 2014년 김영석 교수님 왼쪽 무릎 통증을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책의 첫 부분의 내용이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듯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꿈과 희망이 삶을 성실하게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석 교수님은 최선의 건강은 최고의 수양과 인격의 산물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긍정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김영석 교수님은 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종이 되려고 하다가 좀 더 폭넓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셨지만 교회 수양회도 많이 인도하고 설교 말씀도 많이 전하고 6.25 때 부산에 피난 내려가서는 광안리에 광안교회를 세워서 30여 명 데리고 함께 말씀 전하며 교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30년 동안 통합측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셨는데 광안리 지역 가면 가장 큰 교회로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모든 철학 강연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보장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의 유일한 피난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씀합니다. 환난과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의 품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피난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하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짧게 지나는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을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 것은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은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탄식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스 첸 목사님이 Crazy Love,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가 아니면 미직지근한 마지못한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18가지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10가지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기부하는 일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지 내가 힘들어 오를 때는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이 아닌가. 셋째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이목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 앞에는 잘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넷째로 감동은 받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말씀 들을 때 때때로 감동은 받는데 그대로 살지 않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잊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혼자서만 교회 왔다 갔다 가고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산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에 나와서 적당히 죄와 타협해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천국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정신 잃고 그곳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마지막 열 번째가 이것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산다. 직장을 다니는데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직장에서 매일 저녁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나아졌죠. 옛날에는 헐핏하면 오늘 저녁 회식이다 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술이 만취되게 먹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울려 살려니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몇 년을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셨던지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리스도를 쫓으면 참된 만족이 찾아온다. 불안해하며 거짓 만족이 있을 것을 기웃거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을 멈춘 탓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늘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91편 1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문제를 만나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처럼 찾아다니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것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식음을 좀 펴고 기도하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7장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래도 말 못할 깊은 고민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을 때, 너무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외로움의 자리에 혼자 내동댕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염려 것이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근심만 더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늘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소홀히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삐 살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해졌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옛날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매일 내게 닥치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에 들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전에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제가 그 책을 받아들여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2009년 11월 6일 7살이던 외동 아들 석규가 몸이 열이 나고 구토를 하여서 동네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진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만 심정지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신종플루 가다가 와서 그 아이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광기 집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원 복도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아들이 그냥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고 하루 만에 두바닥 세상을 떠나니까 그 고통, 아픔,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종플루인 걸 알아서 타미플루만 딱 먹었어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스튜디오에 가서 앞으로 우리 아들 이제 활동할 때 사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 환하게 우는 그 사진 그 마지막 생활단의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참 잘생겼죠. 아이가 환히 웃는 모습 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망연자실했습니다. 날마다 부부가 웁니다. 누나가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생활 떠나고 부모님이 너무 슬피우니까 이 아이는 숙모가 와서 너 절대 엄마 앞에 울면 안 돼. 엄마 아빠 너무 마음이 아프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입을 뒤집어서 울고 나와서 태어나게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 사망보험금이 왔습니다. 그걸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또 울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그때 월드비전 NGO에 활동하고 계신 정혜리 권사님이 거기다 기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망 난 보험금 전액을 올드 주변에 기증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 월드비전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그 다음에 1월달에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규모 7.0, 31만 6천 명이 죽고 150만 명이 다친 그런 큰 재난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갑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잃었지만 거기 가보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아들이 너무나 많고 길거리에서 배고파다고 울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를 꼭 그가 안으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그 버린 아들을 돌보며 석유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티에 가서 봉사한 계기가 돼서 매년 모금을 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데 그 다음에 가서도 저들이 무너진 학교를 크게 지어주고 저것이 새로 지어준 학교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서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은 아이티로 건너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아빠가 된 것입니다. 저들이 있는 티셔츠에는 자기 아들이 그린 그림 그 사진이 또 찍혀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요 IT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3년 후에 기적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 준서입니다. 준서인데 할렐루야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가 하혈을 얼마나 했는지 피가 묻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까지 죽지 않는가 했는데 다행히 피가 묻어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 번뿐 인생 아닙니까? 언제 주님 부르실 텐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호흡 다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인생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도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이 감사보다도 불평하기가 쉽고 불평에 익숙해져 있어요. 열 가지를 다 받았어도 한 가지를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보다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되니까 이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찾아야 보여진다고요. 이 찾아야 아 그렇지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과 신앙에 깊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영혼을 들어올리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니까 쉬워진단 말이에요. 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를 타면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다윗을 마음을 보시고 내 왕조를 내 집을 견고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찌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 힘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맨날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전부 감사할 일인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셨거든요. 그 축복이 결국은 불평하는 관계 가운데 다 쏟아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사와 불평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내가 감사할 것인지 내가 불평할 것인지. 다윗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6편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곤고한 삶, 괴로운 삶,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심령의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외부 환경 조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연구에서 매일 감사할 일 세 가지를 기록하는 이 습관이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조사를 한 거예요. 단 몇 주 만에 참여자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계속 감사할 일을 기록한 거, 하루에 세 가지씩 이렇게 계속 감사를 찾다 보니까 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만족도의 행복이 예, 높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과 뇌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 내 마음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감사 대신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물밀듯이 그것이 밀려들어오는, 감당할 수 없이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감사하면 내 마음의 원망, 불평, 근심 이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웃음 있는 나라 이게 된다니까, 이게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매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절망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육체는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서 고통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감사.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감사는 몸과 영혼 전체를 살리는 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예?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예?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이런,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 기능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걱정, 불안, 스트레스, 번민에 빠져 있으면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예? 좋은 예?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염려,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이 신앙적 면역 주사가 바로 감사요. 감사. 감사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니까. 네. 감사는 스트레스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심리가 사라지고 몸 안에 쌓인 이 긴장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심리 치료제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계속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죠.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는 이 수면을 깊게 키운다는 거예요. 깊게 하는 감사한 사람 밤에도 평안한 감사하면서 잠을 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사랑하시구나. 네.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지. 네. 여러분, 참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정말 우울증이 사라져요.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양질의 수면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혈압과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자꾸 불안해 보세요. 계속 열받아 봐요.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정말 혈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이 되는 이 박동수가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스트레스가 생겨지고 긴장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만사가 자꾸 꼬이게 돼 있으니 그런데 감사하면 심령의 상태도 육체도 정신적 영적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육이 다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정말 여러분의 영혼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평강을 이루려면 서로를 향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는 태도로 서로 대하고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감사는 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에 대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가 사라질 때 관계가 깨진다니까. 그럴 때 서로가 냉랭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 삭막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또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이게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정말 저는 생각하면 야,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을까.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성도들,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 비 오는데도 파킹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성가대 뭐 모든 예배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황금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바로 전문 지식은 15%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성공한 그 이유를 추적해보면 인간관계가 85%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관계. 감사는 기술보다도 강력한 관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잘된 사람들 보세요. 하찮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하면 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직장에서 서로 감사해 보세요. 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존 코트만이라는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요소를 4대 파괴자라고 불렀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비판이라는, 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져요. 또 경멸, 또 변명, 회피, 결국은 이런 것들은 관계를 다 깨뜨리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답은 감사다. 감사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비판 대신에 한번 감사해보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혁멸할 대신에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 감사를 찾다 보면 냉랭한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해독제와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서로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참 사역을 이루어올 때 만일 서로 이렇게 감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정말 감사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다 내가 먼저 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바로 먼저 그 감사를 심는 자에게 그 행복의 메아리가 감사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까?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헌금합니까? 뭐하러 열심히 봉사합니까? 바로 나의 모든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나의 행위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을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상급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지 못하면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꾸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이 감사가 넘치는 신앙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이 훈련 하셔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라. 예.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작은 일에도. 예? 이렇게 물 한 잔 탁 마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물을 착 마셨는데 이 창자로 꼭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물도 이렇게 소화되게 해주셔서 감사.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동탄 시원교회 갔더니 그 교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걸 그냥 사방에다 써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참 좋은 표예요.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하자고요. 아주 감사하기로 작정하자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감사함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이후에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다시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이면 신하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희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소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소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의 생사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해 연연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제 하나님은 20장에 와서 나라, 국가의 운명,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걸 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모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내 은금과 처첩, 자녀까지 다 내놓으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다 내가 취하리라. 참 이런 말 들을 때 충격을 받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운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상치도 못했죠.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아합 왕이 의로워서 착한 일을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아합 왕이 지금 징계를 받아서 죽어도 아쉽지 않을 판이잖아요. 근데 13절과 28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아합 왕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인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환경을 둘러싼 감당 못할 어떤 문제와 현실과 대적 앞에서 낙심치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환란, 모든 환경은,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실 수 있는 영광의 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아람 군대가 대패하죠.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정리한 발언이 나와요. 23절입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니 왕은 다음 해에 이르기까지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보급품을 충수하십시오 라고 하죠. 이게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무지하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산의 하나님이라고, 산의 신이라고 그들이 평가한 거예요. 전쟁이 질 수밖에 없죠. 산의 신, 알로헤 하림. 하림이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엘로헤 하림. 예. 아람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이점에서만 힘을 쓰는 그냥 산의 신으로 규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0: 이 세상의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참 우습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어떤 한 장소에 갇힌 그 지역신, 그 산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평지에 나가서 전쟁하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메크 골짜기. 아람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던 평지는 원어로는 에메크예요. 이거는 깊고 넓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는 왕 노릇하고 전쟁을 이기게 할 수는 있지만 어림없다는 거예요. 예. 평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깊은 골짜기, 예. 이곳에서는 무력한 신이 되겠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이 산의 신, 지역의 신처럼 이런 사상,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아니면 세상 전문가가 주인, 이러한 세상 생각, 방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이게 아람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산에서는 지고 평지에서는 이기고, 산에서는 안 되고 평지에서는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에 우리가 동조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모르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이신 분은요,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게 참 좋아요. 아무데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죠. 하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 승리 이후에 또 아합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승리의 목적이 뭐였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유가 아합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의 입지를 다져주기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잖아요. 베나닷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노인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고, 하나님은 아합 왕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진멸 대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금령의 원리거든요. 42절에서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다.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왜 놓아주냐는 거예요. 멸하기로 작정하다.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예. 헤렘. 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진멸 대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승리에 취해서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부르며 정략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32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없는 승리는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짜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아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참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누구도 못할 거야.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이 병은 하나님이 못 고치셔. 아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두 대의 작은 염소 새끼 같다고 비웃죠. 27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군대로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상황,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깊은 골짜기 같은 그 상황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짜기에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이 승리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아합의 실패가 언제 왔어요? 승리 이후에 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축복을, 전쟁의 승리를 내 정력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도구로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처리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아합은 이거를 인맥과 자산으로, 정치력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영적인 월권이에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신 분의 뜻에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승리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결과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허락받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야 생명이 있고 사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네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이렇게 각가지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실 때에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이 합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서로와 서로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단체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할 것을 부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워서 복음을 이어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에 상을 받는 복된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분쟁할 때에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는 육신적으로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싸움을 많이 합니다.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로 충성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보면 하늘이 열려 있는데 백마를 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신이요 또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열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바치는 것,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육신이 따라다닌 것 같이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바쳐서 예배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faithfulness,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느 소속 단체나 윗사람에게 대한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따를. 그래서 어느 단체나 영혼이나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책임감, responsibility, 변함없는 책임감을 각자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충성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늘 하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네에만에서 출발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그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고 따르면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셔서 승리로 이끌으시고 승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 다음에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충신과 진실하라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실 것이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실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판단하시는 이는 심판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주께 있으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Sanctua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순절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10일씩 5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오순절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6월절입니다. 6월절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부터 50일인지 부활하고 나서 50일인지 며칠 차이 나나요? 예,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유대교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게 오순절하고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큰 절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인가요? 예, 대충 한 10일이나 7일이나 막 하여튼 요 중간입니다. 그걸 어디에 기록해 뒀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부활하셨습니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이 말을 해두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천은 어디서 하셨는가?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집에 있는지 그거는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은 어디서 하셨나요? 감람문이라는 그 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댔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또 감람산은 또 감람문은 또 얼만큼 다른, 바로 그 속에 있는 산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베다니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감람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나요?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내준 이 성령은 예루살렘에 거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들어가 저희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론신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집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2장 1절만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 한 곳이 어디예요? 예,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래 한 곳에 모여 뭐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오늘 가보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 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생이 몇 명 있나요? 네 명 있습니다. 예, 그 아우들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우리 다 같이 더불어 뒤에 합동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받는다, 그건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수가 몇 명이냐 보니까 15절에 약 1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불에 해같이 갈라진 것이 그 사람들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몇 명이 받았나요? 예, 대략 120명이 지금 받았다라는 것을 1장을 안 보면 2장이 여러분 안 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명이 됐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자, 그러고 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그 성령이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무슨 단어로 썼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은사들이 초창기 때 나타나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갖다 준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받으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가 믿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여러분 한번 내가 옳은지 이걸 한번 대조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교회에서 직임 많죠?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요 여기 120명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하든지 여러분 점검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이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을 자꾸 자기 믿음만 고집하면요 여러분 믿음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 보고 뭐 했다고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 뭐냐면요 술 취한 같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면요 그 유대인한테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술에 취했다는 뭐예요? 술에 장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맨정신에 자꾸 장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성령이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니까. 절대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장악을 받았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다 쭉 이야기하는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여러분 주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을 받으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사람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았는데 진짜 나는 뭐가 나타났느냐, 더 쉽게 이야기해 그럼 나는 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았느냐, 그게 저 여러분의 믿는다고 고집하지만 그게 현 주소입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장악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장악합니다. 지혜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혀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텅 여러분 혀 방언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 하트를 장악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뭘 장악해서 나타나냐, 그래서 성령 조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 말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조금 취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알딸딸하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해보면요 여러분 술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장악을 얼만큼 당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나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각국에서 오면요 그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그러면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6월절에 왔어요. 자, 지금 며칠 지났어요? 50일 지났어요. 어떤 사람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예 거기 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6월절에 온 사람보다 이 7절절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줄 때 아닙니까?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소리만 내고 이게 우리가 모여있다는 걸 알기만 알면요 여러분 끌려가서 무슨 고초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내놓고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세요? 아니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는 데도 안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쫄아가지고 지금 막 이래 있다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술에 취한다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냐면요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했으면은 그 온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피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자꾸 하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은 자꾸 해요. 거듭나서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리기를 무슨 소리 들려요? 방언을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라는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표준말하고요 음성을 이렇게 낮추더라도 한국에 살다가 오신 분은 제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 말이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냐면은 8절요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을 처음 갔을 때 이 말 때문에 되게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방언이 대신 방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이 대인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인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러분 오늘 방언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여러분 정의를 내려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5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이 은사를 받고 있으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예, 아가페 사랑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자꾸 옆에서 해석하려고 막 듣고 지금 무슨 말하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석이 되고요 여러분 거기 들리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사단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함이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왜요? 아 성령이 뇌를 이렇게 혀라도 장악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요 자기한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언하게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벌써 오지 않는다. 그가 와서 죄의 심판에서 책망한다. 그리고 와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잃을 게 많은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써갖고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하나님 말에 순종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걸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로 보여요? 술 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왜 진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잘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더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딴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듣는 것을 누구한테 듣는 거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듣는 걸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짜로 여러분 거듭이 나면요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은요 고린도전 14장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가 나타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줄임말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이 있는 거 믿으세요? 죽은 영이 있든지 살아난 영이 있든지 여러분 혼 말고 육 말고 여러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육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진 것 내 가족 뭐 그 외에 매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내 영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았는지 성령의 방 주시는 방언을 받았는지 아닌지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군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 이 고린도 교인들아 이 다운의 아가페 교인들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여러분 방언 기도가 나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은 의지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하세요. 아 방언으로 기도 기도 다 했다 그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따로 기도가 두 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육으로부터 내라는 존재가 기도하는 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거듭난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를 두고 하는 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으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술 취했던 소리 안 들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되느냐? 예수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부활해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에 대한 증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나쁘다 큰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리 모여가지고 다 방언으로 말하면 설교도 방언으로 하고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방언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거예요. 통면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무시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요 진짜 미치길 바랍니다. 예수한테 미치길 바랍니다. 25절을 보니까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사함해 준 거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믿음 다음에 있는 게 있었다니까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증거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방언을 해야 되느냐? 왜 방언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냥 냅두면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걸 놓고 여러분이 낮추면 낮출수록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술 취하려면 자꾸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령도 마시고 또 받고 또 받고 여러분 절대 성령은 또 받고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구해봤자 여러분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영은 살아났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기도하는 자리도 안 나오는데 뭐 성령이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구원 다 받았고 난 다 이뤘다는데. 27절요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뜻대로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예배는 빠져도 되고 이거는 다 자기 뜻대로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안 계시면요 자기 뜻대로 세상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고 천국 간다 할지 모르나 내 뜻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세상하고 벗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붙들고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성령 충만해가 하는 게 미치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경건의 모양 나타낼 수 있습니다. 50일 동안 그 예루살렘 검은 곳에 두 번 왔다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더더욱더 놀랄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며. 13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말씀은 열매교회 김여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심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내가 세월이 가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모아주셨어요? 죄인들을, 부족한 인생들을 같이 모아주신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서 서로 훈련하라고, 서로 상처도 받고 서로 뭐야 시기 질투도 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훈련하는 거야? 내가 용서에 대한 것도 훈련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연약함을 이겨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을, 죄인들을 서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고,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고, 걷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내게 다가온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은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이 슬픔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시간으로 여겨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를 훈련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편 기자의 그런 답답한 일, 괴로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외부적인, 외적인 그 이 공격, 정말 비방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향한 모함하는 모든 정말 그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외부적인 고통, 고난보다는 내적인 그 이 갈등, 내적인 그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내적인 슬픔의 문제.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주고 있어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지금 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 28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나의 영혼. 지금 나의 영혼이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언제 내 영혼이 정말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러면 사람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 뭐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망에 대한 선언이에요. 진토, 바로 먼지. 우리 인생이 지금 뭐에 가까이 있느냐? 시편 기자의 인생이 바로 사망과 같은 영적인 사망.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여기 그 편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눌렸다. 너무너무 지금 자기의 영혼이 힘이 들고 어려운 암담한 정말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내적으로 힘이 들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워. 외부적인 것보다 내가 너무너무 그 여러 가지 내 심정이 괴로울 때가 있죠. 죄로 인해서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참 힘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상황인 거예요. 이때에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의 영혼이 짓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지금 현재 내 영혼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걸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베푸소서라는 말은 가르쳐 달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나의 영혼의 이 심적인 고통, 이 문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겨낼 길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간구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여기 2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전에 내가 너무너무 정말 여러 개 인생의 문제들 나의 정말 마음속에 그 소원들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다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신심의 길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심의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내 쪽으로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에 놓이게 되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적으로 괴로우면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정말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게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2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정말 좌절되고 아유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예요? 친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나의 생명 내 손에 달려있잖아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물부지시기 바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목숨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 어떻게 기도했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드는가. 지금 대적들이 원수막이 대적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엄습해왔을 때 내 생명은 저 원수들의 생명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만 같은데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8절 볼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나를 세워달라 이렇게 번역해요. 나에게 힘을 달라. 나를 강건케 해달라. 나로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있는 그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나게 치듯이 내게 샘을 주셔서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의 동기를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의욕을 상실해요. 무기력에 빠져서 괴로워해요. 앞날이 캄캄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신방 다닐 때 저 남미에서 그냥 무작정 미국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신 그 나이 드신 그 집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저 자바시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영주권도 없어요. 메디칼 메디케어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월페어도 받지 못하고 80이 넘은 분이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0: 바쁘시니까 이제 일을 못 나가게 됐어요. 자바에서도 그 남미서부터 알았던 그이 친구의 딸 가게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딸이 이제 돌봐 친구 딸이 자기들 이제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일 못하고 돈 수입이 없어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찾으러 갈 수밖에. 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아파트비 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참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실 분, 살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좌절감에,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낙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게 해서 다시 또 사는 길이 열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엄습해 왔을 때 우리는 다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이 없습니다. 제발 날로 하여금 의욕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정말 다시 한번 강한 삶의 그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주신 분, 세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뼈가 마르지 말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정말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할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으로? 주의 말씀대로. 25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도 보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강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어떤 그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게 되고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때때로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할 때, 암담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된 때가 있어요. 나를 살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셈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기쁨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살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살린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의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넓혀달라. 내게 어떠한 그 많은 지식을 제공해달라. 어떤 정보를 많이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폭넓은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문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영안을 뜨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영안을 열리게 해달라는 내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볼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영적으로 캄캄해도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세상의 소리만 들려 주변의 친구의 말에 귀를 쫑긋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좁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적인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문이 좁았던 베드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이 좁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영적인 마음의 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아, 영적인 눈을 보면 아, 내 옆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했던 시편 기자, 세 가지 기도를 하고 기도해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결단까지, 결단까지 세 가지 결단. 그 세 가지 결단이 뭐예요? 잠깐 살펴볼까요?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선택하겠다. 무슨 길을 선택했다고요? 성실한 길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야 돼. 그것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뭐요? 매달려 싸우니. 이제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 그 삶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에 온전히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 굳게 서 있겠다는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아서는 안 돼. 자나깨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단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하나님의 말씀 길로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벽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뒤에 것은, 과거는, 세상은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말씀, 말씀만 사모하면서 결단한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신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시간들을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믿음의 그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막스 미어스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 짧은 소설이 있어요. 아주 비양심적인 그 악인 그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예요. 조지 헬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야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흉측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조지 헬이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그 제니 미어라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이 조지엘이 미어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해요. 그러자 미어가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정말 흉악한 사람과 저 결혼할 수 없어요.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조지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가면이 너무너무 정교해서 아무도 그 가면을 조지엘이 썼을 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 그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과 가게에서 그 가면을 구입할 때 마주쳤던 옛 여인 겜복이었어요. 그래서 조지엘은 이름도 개명을 해요. 조지 헵으로. 그리고 그 성자의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제니한테 다시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청혼을 해요. 드디어 이 미어와 결혼에 성공하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조지엘의 마음속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의 과거가 언제 탄로날까 그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고 또 언제 자기의 옛 여인 겜보기아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낼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자기 자신을 성자처럼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선행을 베풀고 정말 모든 것을 억누르면서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끊임없이 그의 나쁜 성질을 죽이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아, 그 옛 여인 겜보기가 조지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질투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 겜보기가 이 미어를 찾아가서 과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버려요. 이제 이 겜보기는 자기의 소원을 풀었다. 내가 원수 갚았다. 나는 기쁨의 얼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조지엘의 아내가 실망할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 그만 그 조지엘의 가면을 벗겼는데 그 흉측했던 그 모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얼굴에는 성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어요. 왜? 조지엘이 가면 뒤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자의 얼굴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인장 권사님들 보세요.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오만갓 시기 질투, 질투가 꽉 찬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얼굴, 인자한 사랑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길, 신심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그래서 처음에는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새로워진다. 그 말씀은 우리가 더더욱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이 오래되면은 마음의 감흥도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도 사라지고 뭐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풍경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성경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만일에 성도 안에서 보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거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리워드 상급으로 우리에게 되돌려함을 받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냥 팩트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천국은 얘들아 이렇단다 라고 천국을 지으신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을 바로 그대로 알아듣고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막 대쉬해가지고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모든 이 중요한 것들은 비유 속에 다 감춰 놓았다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아주 시시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거창한 거 모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러한 비유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거 뭐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거에다가 주님께서 그걸 천국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그들 속에 어떻습니까? 굉장한 하늘의 메커니즘으로 워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 아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주님께서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퀘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퀘션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려주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 겨자씨, 우리가 겨자씨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겨자씨에 관련된 것을 한우만이 들어서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작은 거 하나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오병이어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남자만 5천명 전체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어린아이가 들인 그 조그마한 도시락, 그것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빵 몇 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하고. 그건데 남자만 5,000명, 전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여기에 넘칠 만큼 생겼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조그마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겨자씨,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는 깨알은 알지만은 겨자씨는 모르니까 좀 더 숫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1mm에서 약 1.5mm가 돼요. 이게 무엇을 연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볼펜이 있죠? 옛날 볼펜. 요즘은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뭐 만년필도 나오고. 그런데 옛날 볼펜을 보면은 맨 끝에 그 볼이 있죠? 베어링 같은 조그마한 볼이 있죠? 그게 약 1mm에서 1.5mm 됩니다. 무게는요? 이게 1에서 2mg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1g을, 1g을 만들려면은 겨자씨가 약 500개에서 1000개가 동원이 돼야 1g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겨자씨는 나무과가 아니에요. 그냥 풀 종류입니다. 어브의 종류예요.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풀이 나오지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크면은 심은 후에 몇 개월 만에 이것이 자라나는데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이냐? 새들이 와서 깃들 동안에. 그런데 이것이 1년지기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은 다 시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크는데 어느 정도로 크느냐? 최소 2m를 커요. 그리고 이게 최대 4m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약 3,000배의 이 길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전체를 합치면은 겨자씨 씨알 그 하나의 무게를 나중에 풀 그로운 했을 때의 4m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최대 500만 배의 성장을 하는 겁니다. 몇 백만 배요? 500만 배. 그런데 이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백향목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왜 천국을 얘기할 때에 천국은 그 시더 추리처럼 왜 백향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자,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 거 아니? 온전히 수입품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안 난답니다. 완전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백향목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도 레바논에서 그것을 수입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이나 궁궐 또는 아주 부자 사람들만이 이 백향목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향목은 위엄과 영광과 힘과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나무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좀 교만한 자나 교만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향목은 하나님의 은혜나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어떤 그 강인한 의인의 그 모습을 상징할 때에 백향목을 구약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향목에 대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겨자씨는요, 아무도 이 겨자씨에 대해서 어텐션을 안 할 만큼, 이게 분명히 씨앗은 씨앗인데 씨앗 같지도 않은 씨앗이에요. 너무나도 작고 가벼워서 그냥 손바닥에 놓고 호흡만 좀 크게 하면 이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요 귀중하게 생각지를 않으니까 밭에 중앙에다 안 심어요. 그냥 기껏해야 귀퉁이에다가 조금 뿌리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이게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갖고 아무데나 그냥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서 심기만 하면은, 즉 일정한 조건만 주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자라는데 최대 몇 배까지 자란다고요? 500만 배로 이것이 자란다는 것이죠. 500만 배의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왜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트주의, 천국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깨뜨리고 천국의 보편성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챌린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은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바람은 어땠습니까? 백향목처럼 이스라엘이 저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온 세계 후에 백향목은 한 30m에서 40m, 우리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좋은 팍들이 있으니까 가면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시더 추리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아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온 세계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바램과는 영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온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처럼 아무데나 그냥 바람에 날리고 결코 귀중하게 생각지 않는 어떠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환경도 뚫고 자라나는 그 강인한 그 침투력과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이 작은 이 씨앗 속에 담긴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겨자씨를 보면은 귀중한 걸로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500만 배로 이것이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그 생명의 메커니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감흥도 느끼고 챌린징도 받는데, 보십시다. 교회에서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 미션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콜링과 그리고 그 미션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충실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해요. 겨자씨처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큰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면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동호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 합니다. 그렇죠? 도움도 거기서 다 받고 도움 주고 다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이거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다 방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가 크고 좋고 나쁘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사명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큰 교회를 갈까요? 왜 또 사람들이 큰 교회로 막 다 그렇게 러쉬 인투를 할까요? 제가 미국에 뭐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은 미국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 10분 전이면 문을 딱 닫습니다. 정문을 닫아요. 본당 문을. 그러니까 거기가 계단이 많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문 삐비비비비비 닫는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와서 손을 집어넣어요. 잠깐만요, 저까지만 들어가십시다 이러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리하니까. 제가 큰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로 편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혜택도 다 좋아요. 좋은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왜 다 큰 교회로 가려고 할까요? 기왕에 봉사를 하고 뭘 하면은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떨는지 몰라도 별로 빛이 안 나요.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이 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야. 불쌍한 분이야. How pity you are.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존경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박수와 갈채와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그런 게 없네.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양이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나눠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은데 우리는 옵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그냥 쓰러지듯이 그냥 번아웃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제 존경한다고 하니까 왜 또 대답이 반응이 없으세요? 정말로 존경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귀중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않을수록, 칭찬을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하늘에서는 영광이 크다. 그런데 그 영광을 지금 오늘의 이 본문 여기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만일에 내가 지금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 내가 심었던 그 조그마한 순종 하나가 세상에 천국에 오니까 맥시멈 몇 배? 5만 배가 아닙니다. 졸지 마세요. 500만 배, 5 million. 예. 500만 배로 천국에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땠을까요? 아니 겨자씨 하나가 500만 배였으면 내가 두 개를 심었으면 그게 몇 배고 내가 그것을, 근데 왜 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나는 왜 그 예배를 그렇게 등한히 했지? 나에게 맡겨진 그 조그마한 그 겨자씨와 같은 볼품없는 그 순종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을 나는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그것까지 다 드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가지고 퉁쳐가지고 겨자씨 하나로 500만 배, 이게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생각지 마세요. 겨자씨 하나 심으면 몇 백만 배? 500만 배. 두 개 심으면? 그 다음에 열 개 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겠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가 막힌 영광과 리워드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그 빛이 어디에 숨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물을 한 모금 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예 준비하신 신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의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세상은 백향목과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 예, 명품을 걸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여기에 앉으소서 하잖아요. 여기에 앉으소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뭐 대통령이 오니까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대통령한테 여기에 앉으소서 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부활절 메시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당신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하소서 하잖아요. 아예 말도 안 하죠. 그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니 그냥 일부분만이 아니라 풀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더욱 우리가 줄다름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바른 자세라 이 말입니다. 겨자씨 안에 주님께서 다 감춰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감춰놓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바로 겨자씨 하나에 집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겨자씨 안에 이렇게 3,000배, 500만 배의 그 메커니즘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겨자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볼품없는 겨자씨입니다. 그러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잉태되고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심겨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교회적으로 교회 바깥적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겨져야 된다, 그 말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순종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예, 그 말의 의미를 이 겨자씨에서 여러분이 캐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으로, 그냥 몇 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음과 같다, 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산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과거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그 감화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 타인의 음성이 아닙니다. 육신의 음성도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해가지도 아니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겨자씨가 천국에 가니까 길이로는 3,000배, 그리고 부피로는 500만배의 글로리로, 영광으로, 크라운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는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고위 관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란을 찾았습니다.
4: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5: 내일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예,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5: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등으로 다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했는데요.
4: 파업을 나흘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0: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0: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0: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 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That was a great success. It was fantastic. We made great deals.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2: I'm not going to be much more bash. No, I'm not. They should make a deal.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0: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 나왔습니까?
1: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논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0: 예,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1: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와 또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과거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0: 예,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1: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그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정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원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2: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ed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2: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0: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중동에 배치됐던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현지 시간 16일 버지니아주로 귀항했습니다. 포드호는 지난해 6월 출항한 뒤에 326일간 해상에 머물러서 베트남 전쟁 이후 최장기간 해상 임무 수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 배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안팎입니다. 애초 지중해에 배치됐던 포드호는 지난해 1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리브해에 파견됐다가 올해 초에 다시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2: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3: 那我想很多东西都留待在后面再继续确证，好吧？像他谈话的一个真实的用意是什么，我想都还要再去了解。
2: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 台湾不能例外，也不会例外。台美军售不仅明载于台湾关系法里，美国对台湾的安全承诺更是对区域威胁的共同贺阻力。
2: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해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We discussed the Taiwan, you know, the whole thing with the arms deals was in great detail, actually. And I'll be making decisions.
2: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 틀을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6: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한반도 문제 자체가 회담 테이블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은 물론 양국 간 현안이 즐비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7: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 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8: So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7: 이딴 러브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결국 불발됐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당시 유력하게 거론된 시점은 이번 방중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이란 전쟁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이번 베이징 일정 중 지난해와 같은 러브콜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한 협조를 시진핑 주석에게 얻어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9: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7: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북핵 문제로 귀결되는 한반도 이슈의 현상 변경을 꾀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중 관세나 타이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질비한 만큼 한반도 문제 자체가 세계 단판에서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10: 双方合则两利，斗则俱伤。 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相互成就，共同繁荣。
7: 물론 올해 양자나 다자회담 계기에 미중 정상이 다시 회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11: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7: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조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등 미중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6: 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2: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13: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14: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의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개선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수입 원자재를 갖고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14: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6: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14: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 기수입니다.
6: 휴일인 오늘도 전국에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1도, 강릉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며 하루 만에 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지며 낮 기온이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과 수요일에 흐리거나 비가 오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19주 차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15주 차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가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0: 공장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두개동중한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에서 정 총례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잇따랐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인 주말인 오늘도 중원인 충청을 찾아서 지방선거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선거를 앞두고서 정 총례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있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SNS 단체방에서 정청래 암살단을 언급한 테러 모의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청래 대표 본인도 SNS에서 참담하다며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바란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선거가 코앞으로 오면서 계속되는 여권 내부 파열음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권 간 각축전이 이뤄지는 평택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와의 신경전도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부터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까지 텃밭 전북을 내내 순회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김관영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를 돕는 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당의 입장을 도민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막말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공약도 내놨습니다.
1: 예, 국민의힘 선거 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2: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에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술 먹고 경찰관과 시민들을 폭행한 뒤5.18 때문이라 미화하는 게 진보의 품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 공소취소 특위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연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건 입틀막 시도라면서 민주당 성평등위 소속 의원들을 맞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전과 함께 지역 곳곳을 찾으며 표심 잡기에도 사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원인 충청을 또한번 찾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한 당권파 윤용근 후보를 지원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성동 지역을 찾습니다. 특히 장 대표가 5.18을 맞아 내일 광주광역시를 찾을지도 관심인데 당 지도부는 검토 중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 예, 양당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서는 이른바 순살 시공 논란이 화두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폭행 전과와 거짓 해명으로 궁지에 몰렸던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순살 시공으로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GTX에 의해 삼성역 구간 공사에 철근이 누락된 걸 오세훈 시장 기간 동안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오전에는 민주당 국토위, 행안위 위원들과 현장을 찾아 공사 실태를 점검한 뒤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 탓이라며 오세훈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외 여론전도 폈는데 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가 네거티브 전선에 의존하고 있다며 오선 도전을 멈추고 새로 도전하는 정원호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앞서 시공사 자체 점검으로 확인한 사안이고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오전 서울 종로에서 진행한 공약 발표 자리에서 건설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일축하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걸 보니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청년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12억 원 이하 서울 지역 주택을 공사와 청년이 8:2 비율로 매입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후에 오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공약에도 거듭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정 총례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의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죠.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고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 보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앞당기는 거죠?
3: 네, 경찰청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조치 시기와 투입 인력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에 맞춰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정 대표 테러 모의 정황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 예, 그러면 테러 모의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3: 네, 경찰은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일부 참여자가 정 대표 암살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 단계로 용의자 신원과 모의 시점 등을 특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대표는 SNS에 참담하다며 또 조심하며 낮게 뛰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네,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여야 움직임 분주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와 함께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조기 신변보호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김규현 변호사, 추진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역시 이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자들 연결해서 알아본 내용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발견돼서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4: 네, 맞습니다. 한 뭐 선거 관련된 어떤 SNS 단체 방에서 암살과 관련된 그런 모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신고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요. 근데 최근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당 지도자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12.3 내란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뭐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의 어떤 폭력적인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권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극단주의를 좀 배제하고 좀 민생과 진짜 국민을 화합시키기 위한 정치를 좀 같이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1: 예, 경찰이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키로 했는데 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5: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의전 서열을 확인을 해봤더니만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7위,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 8위 정도로 해서 대한민국의 요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야 그리고 선거를 앞서서 이전에 어떤 테러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와 그를 막론하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현재의 어떤 그런 진영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극단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돌려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여당으로서의 어떤 포용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여야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다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는 발생하고 나서 뒤에 사후 약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미리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찰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경찰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막론하고 이제 조만간 그 6.3 지방선거 실질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경찰도 지금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키로 했는데 정청래 대표 뭐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앞으로도 계속 전국구 활동을 이어갈 텐데 뭐 지장은 없을까요?
4: 예, 일단 경찰에서 신변보호에 나섰기 때문에 뭐 잘 해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중책을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방의 수많은 각 후보들하고 그리고 지방의 많은 정당 조직들이 함께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이제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지금 가세가 된 만큼 선거는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1: 예, 뭐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선거운동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5: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근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첩보에 근거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표출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단독 내지는 어떤 조직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테러의 그 어떤 노력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긴다고 하면 또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야당은 이러면서 또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크게 또 얘기해 나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국가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여건 야건 정치인들에 대한 과도한 몰입 그에 대한 과도한 비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기 신변 보호 실제로 이제 그 이번 주인가요? 실질적인 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서울 신촌에서 이 커트칼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듯이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그 국민의힘 그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고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이 안전보장 조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경찰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조치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예방 조치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미리미리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제 여야 선거 준비 상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 여야 지도부 연이어서 지역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모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좀 어수선했잖아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4: 다소 뭐 그런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후보는 이원택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다시 이제 체제를 갖춰가지고 진영을 갖추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관영 지사가 지금 마치 본인이 부당한 어떤 공천 결과에 따라 공천 과정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뭔가 이제 좀 부당한 것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김관영 지사가 공천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 억울하게 탈락됐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혀 아니고 사실은 김관영 지사가 어떤 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 CCTV 영상으로 그게 명백하게 잡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잡혀 있는 이상 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분을 공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천 탈락을 했다면 충분히 이제 당의 입장을 존중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계시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천에 불복하고 출마까지 강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김관영 후보는 사천이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했는데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승리한다면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에 어떤 공천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논란이 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공천 논란이 다 원만하게 봉합이 되고 또 공천 논란이 됐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천된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지사 선거에서 지금 현역 지사가 컷오프 그리고 거기다가 당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공천의 잡음이라고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남아있고 실제로 현재의 전후 사정을 보면은 김관영 현 지사 내지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이고 나아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전라북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아성이 무너지나 이런 것을 넘어서 이후에 다가오는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지금 한때는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돈봉투가 오고 갔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 확정까지 된 부분이 있는데 송영길 그와 관련되는 전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공천을 받고 본인은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 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도 있기 전에 바로 출당시키고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항의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 호남에서 과연 무소속으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특히 지금 김관영 후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는 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있는 이상 나는 복당 안 한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뼈아픈 하나의 어떤 불씨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뭐 송영길 후보는 이제 상고를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됐고 지금 충청으로 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보수 표심을 결집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힘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충청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4: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본인의 입맛에 맞는 데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는 행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의 어떤 메시지나 언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절제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 등 여당 인사에 대해서 그냥 호칭을 그냥 빼고 이재명 이렇게 그냥 불러버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좀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런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절윤을 심각하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를 찾고 어디를 찾는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뭐 극우 표심을 결집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층까지 이것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가 진짜로 본인이 달라진 그런 행보를 보이고 선거에서 중도를 좀 더 끌어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도권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의 반대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 수도권에는 잘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이런 것은 결국에는 절반짜리 받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 예, 장동혁 대표 오늘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용근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데 앞서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신청을 하면서 떠들썩하기도 했고요. 박수현 민주당 전 의원이 충남지사 나가면서 빈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판세 예측하세요?
5: 공주 청양은 이른바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정진석 전 의원과 지금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치고받고해서 1승 2패를 어떻게 보면 주고받았던 그런 아주 치열한 격전의 장소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도 있겠지만 거꾸로 여당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충청도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재판 지우기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있어서의 부동산 폭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자체가 고향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의 개인기도 적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가서 힘을 실어줄 경우에는 플러스가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마치 장동혁 당대표가 입맛에 맞는 데만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팩트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앵커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다가오는 5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동선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서 저기 보면 남부지역에서 서서히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이제 내일부터는 본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단일화 1차 시한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몇 군데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단일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4: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단일화라는 것이 뭔가 큰 판세 변화를 가져오는 큰 이벤트 이런 것으로서 많이 주목을 받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 또한 이제 현명한 국민들께서 단일화라는 것을 그렇게 뭐 반드시 그 순수한 눈빛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변화가 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서 단일화 하지만은 정작 단일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데가 대표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평택, 을 그리고 이제 울산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택, 을과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초창기에 지금 국힘 제로를 걸고 나섰습니다만은 사실상 김용남 후보를 격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거 민주당 제로를 지금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양쪽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은 그쪽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울산과 관련해서도 울산에서는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진보당과도 단일화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1: 예, 부산 북갑은 어떨까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5: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지금 요청하는 것처럼 그 양보할 가능성 현실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한 20여일간의 그 레이스 과정에서 한쪽으로의 표의 쏠림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한석이라도 건지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역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당 프리미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설령 뭐 다른 데 단일화하지 않는다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는 자강론이 힘을 얻는 그런 반면 그렇고 지금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오히려 그 탄핵과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으로 통해서 보수 우파가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 우파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그 결집해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투표 전까지는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저 또한 높지는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1: 예. 자, 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방전도 이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 감사의 정원 논란에 이어서 GTX A 노선 철근 누락을 고리로 이제 순살 아파트가 떠오른다면서 비판했거든요.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겁니까?
4: 예, 오세훈 후보가 5년간 이제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폭설, 폭우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지난해에는 한강버스 충돌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GTX 현장에서는 거의 절반의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작년 말쯤에 서울시는 이 문제를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부에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최소한 오세훈 후보는 본인 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시정으로서의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최소한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오늘 보면은 시장 책임이 아니다. 나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오세훈 시정에서 이 얼마나 많은 폭설 폭우 같은 그런 안전사고가 많았는지 국민들은 이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 저런 식으로 본인 밑에다가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안전관리나 이런 거에 1도 관심이 없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이게 GTX는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대형 공공교통시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서울시장으로서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명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책임이 없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자리에 맞는가 지금 의문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오세훈 후보는 이제 자체 점검 확인했고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고 또 부동산 문제에서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죠.
5: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순살 아파트는 어디에서 발생했죠? 바로 민주당이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신설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의 민주당 광역지사가 사퇴라도 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시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시공사인 한 건설사, 대형 건설사가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포트가 됐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보강 작업을 지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통 전에 보강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침소 봉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난번 있어서 1년 동안 민주당 정부는 뭐 했느냐라고 거꾸로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아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8% 이상의 아파트에 폭등이 있었던 것이고 수천 가구 아파트에서 전세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전세 월세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급은 하지 않고 마치 문재인 정부 때인 것처럼 그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찍어라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어떤 공급에 대한 명확한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서울시는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교통지역을 넘어서 주택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로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서민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1: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에 잇따라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서 진행되죠?
1: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핵심입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또 이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인데요. 계엄 선포 전날 이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서 가장 먼저 기소가 됐는데, 이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지연된 끝에 이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고요. 오는 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특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0: 예,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무마 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되죠?
1: 네, 맞습니다. 오는 20일 이 쿠팡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미준, 김동희 검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상설특검팀은 지난 2월 이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인데요. 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이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쿠팡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엄검사는 이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당시 주임 검사가 자신에게 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배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이 수사기밀 유출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5월 00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면서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2: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46주년 5.18 추모식 모두 마쳤습니까?
2: 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 공식 추모식은 1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5.18 유족회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유가족과 시민, 5월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말과 추모사를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요. 이후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앞서 오전 9시 반은 민주화 열사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전통 제례 방식으로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광주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도 민주묘지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추모탑 앞에 선 방문객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묵념하며 5월 00을 기렸습니다. 이곳 민주묘지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도 1980년 5월을 기억하는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남로엔 공동체를 상징하는 주먹밥 나누기 등 5월을 주제로 한 6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5.18 최후 항쟁 장소로 알려진 옛 전남도청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 작업을 마치면서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3: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5월인데 벌써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례가 나왔다고요?
4: 네, 서울 동대문구에서 그제 80대 남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벌써 발생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사망 사례고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사고 당일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에 달했고 특히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서울 2명과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3: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군요.
4: 네, 오늘도 서울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30도가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온열질환자 예측 수준은 2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단계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라면 2단계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 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 어머니들, 아름다운 어머니로, 신앙의 어머니로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으로 이끄는 눈물 인생, 이렇게 좀 문학적인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샘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분노의 눈물, 때로는 억울한 눈물도 흘려보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맛이 다른 눈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눈물입니다. 엄마의 눈물.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엄마들은 정말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엄마는 자식들 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제가 원고를 쓰면서 사랑의 당신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호. 예예예.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는 사랑 얘기의 노래예요. 근데 이 말은 그 정도 남자 여자 헤어지는 정도에 쓰는 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유일한 분은 엄마지, 그 사랑 좀 하다가 헤어진 남자 여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엄마의 눈물,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자식들은 철들 때까지 모르더라고요. 엄마의 눈물은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의미가 다른 눈물입니다. 그 엄마의 눈물이 세상을 떠돌면서 온갖 죄악의 죄악을 저지르며 살던 어거스틴이라는 한 청년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거룩한 성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그때에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나 모르게 기도하시던 엄마의 눈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발전소의 눈물이 엄마의 눈물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도 눈물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랬어요.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의 페네키아라는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굳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까지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에 있던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된 백성의 후손들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여인이 불쌍해서 고쳐졌다, 동정심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그래서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론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히 한 여인의 눈물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죄인이어도 다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와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에게는 그 눈물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자녀를 감싸고 돌거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멸도 또한 부끄러운 일도 참아내는 어머니의 인내를 그 수준을 넘어서 한 영혼을 고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내기 위한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속의 눈물, 구원의 눈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설교 속에 어떤 신학을 담고 있느냐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설교 속에서 구원론을 만날 수가 있고 교회론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독론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말하는 신론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죄악을 건드리는 인죄론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찾아내면서 설교를 접하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히즈 스토리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찾아내면 그 이야기는 히즈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사람의 등장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든지 선지서든지 아니면 시가서든지 복음서든지 서신서든지 아니면 이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불쌍한 한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라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으로 나왔다고 2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소식을 듣고 나온 이 여인이 22절 보게 되면 소리를 질른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22절 중간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고쳐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도 매정하신 것 같아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외치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포기하고 돌아갔는가? 아니에요. 더 앞으로 나옵니다. 매정하게 거절당한 이 상태 속에서 23절 이하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는데 더 매달리는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려도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겨우 이 정도 인격이었을까요? 근데요 이 여인은 27절에 또 이렇게 매달립니다. 옳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부스러기라도 나와 내 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안 좋으셔서 인격이 좀 모자라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28절까지 상황을 참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고쳐주고 싶으셨죠.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부르짖는 자리가 엄마의 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강하다라는 말의 뜻이 부르짖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리켜서 간청기도라고 합니다. 간청기도. 우리의 엄마가 기도해 주지 못했던 엄마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자녀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했던 게 그렇게 한스러우면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의 엄마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요, 보통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무슨 병입니까? 보세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가정을 가리켜서 저 집은 귀신 들린 따님이 계시는 댁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강단이라서 좀 그렇지만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 손가락질 당하는 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다 건강한데요, 뭐 돈도 잘 버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처럼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모교회 후배 중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보다 한 2, 3년 후배,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어요. 뭐 장난은 많이 치는데 쉽지 않았죠. 근데 그 엄마가 정말 기도의 능력자였어요. 그냥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어느 날 동구릉에 전교인이 운동회를 갔었어요. 주일 학교 애들도 이제 달리기를 시켰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이 엄마 봉희경 권사님이 막 달려가더니 아들 규정이를 업더니 애들 뛰는데 같이 막 뛰신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와갖고 규정이를 앞에 놓고, 규정아 네가 1등이다. 아들의 다리가 되어서 불편한 아들을 1등의 자리로 입장시킬 수 있, 그러고 싶었던 이 엄마의 마음, 늘 기도하던 이 엄마, 나중에 목사가 돼서 특별히 한국교계에서 어린이 사역으로는 아주 탁월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 엄마가 갈 수 있는 곳은 집회를 가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엄마가 아들에게도 꼭 존댓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이들에게 너무 웃기는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설교 때는 예수님 얘기만 많이 하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아마비 낫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종 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기도, 엄마는 기도의 엄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을 비는 세상 엄마가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로, 엄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엄마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며 행복해야 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자는 아름답다.

0: 어머니는 아름답고 강하다.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을 위해서 엄마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끝까지 딸의 치료를 위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배수진을 친 인생이 엄마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엄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마인 수로보닉의 여인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첫째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용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외침과 부르짖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응답 얻을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인내와 끈기가 있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단순히 그냥 은근과 끈기로 매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어요. 개들에게나 던져버려야지 하는 아주 상처받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받는 상처보다 내 딸이 치료되는 게 더 소중했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 그래서 그래요, 개들에게나 던져버릴 것이지만 그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면 제가 그거 주워 먹고 낫겠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런 엄마를 사탄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복을 받는 엄마가 돼야 됩니다. 참복을 받는 엄마. 교회가 많은 기도들을 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들로 변질이 됐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꼬리가 된 아이의 엄마는 기도를 안 한 건가요?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엄마들의 자녀들 중에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 자녀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그러나 꼬리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더라고요.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기도로 참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참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엄마, 그 엄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에요. 어떤 복을 받게 했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수로보닉의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년소리 듣고 사는 이 딸내미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상인처럼 살게 해주는 게 엄마의 소원이요 바람이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보고 내가 네 딸을 고쳐줬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엄마처럼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엄마 생각을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엄마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엄입니다. 엄. 엄.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이름. 입을 오므리는 순간 차오르는 눈물이 삼켜버리는 한마디. 다함이 없이 내어주는, 한없이 품어 사랑하는,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고개 떨구면 부르고 싶고 많이 아프면 부르고 싶음. 그런데 부르기도 전에 터져나온 울음, 그 소리에 묻혀버리는 엄. 태어나 처음 소리낸 엄 한마디에 껴안으며 볼부리며 당신을 불렀다고 좋아하시던 그 한마디. 이젠 그냥 그런 할머니. 잊어버린 세월의 주름살. 누군가에겐 더 볼 수 없는 그 이름. 차마 다 불러지지 않는 한마디. 모든 자식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애틋하고 가슴 한켠이 축축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들의 성공이 주는 뿌듯함이 아니라,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엄마가 될 때 진정한 복이 나와 자녀들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떤 엄마요? 마지막 절에 첫째, 응답받는 엄마. 둘째,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엄마. 우리 성화의 모든 어머니들, 이 두 가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결국에는 응답받는 엄마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는 엄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화의 엄마들이 다 건강하시고 다 행복하시고 다 평안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강조해 드려야 될 축복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복. 그 자리로 안내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우리 엄마들이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자신과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고침받고 해결받는 엄마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자격지심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받아 넘기며 결국에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주님의 인정받는 엄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되새기고 되새기는 유언가도 같은 엄마의 한마디 전해드리고 마칩니다.
1: 모두 끝까지 예수 잘 믿어. 딴 복을 받을 거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영육이 다 건강해지고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0: 다른 복 받을 거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저희 어머니가 주신 말씀, 녹음을 해놨던 말씀입니다. 다른 복 받을 거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든 성화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면서 상한 딸, 아픈 딸을 위하여 소리치며 주님께 나와 끈기를 가지고 매달렸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엄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이 세상의 복보다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만끽하는 구원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참 예의 바른 아이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사회성도 밝은 것 같고요. 그런데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집에 갈 때 우회전에서 무조건 일단 멈춤 하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딱 건너던 아이들, 특히 교통섬이 있는 그런 횡단보도요, 건너고 나서 저를 보고 인사를 꾸벅해요. 저도 황석에서 인사를 해줍니다. 또 한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교실 옆에요. 오늘 운동회라서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놓은 아이들의 손글씨를 봤습니다. 아, 예의 바르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또 한 번 저도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공식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간략한 설문조사 띄워놨습니다. 자, 운동회 그냥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엽시다. 조금 뭐 운동하다가 약간 다치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 주시고요. 또 아닙니다.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히 환경을 개선한 뒤에 열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또 의견 주십시오. 그 두 가지 저희가 유튜브 지금 커뮤니티 창에 투표 띄워놨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요, 학부모 주변 민원이요, 원인 아니고요, 증상입니다. 라고 날카롭게 꼽은 분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계셨고요. 교사를 보호하는 일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별의별 교육연구소를 맡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지금도 교감선생님이기도 하세요. 김대성 소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학생들은 별처럼 소중하다.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입니다.
2: 아, 그 뜻이었군요. 별처럼 소중하다. 아, 정말요. 하나하나 다 빛나니까요. 맞습니다. 네,
3: 하늘의 별처럼 정말 반짝이고 또 어우러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또 교감 선생님이면 여러 선생님들을 또 지도하시잖아요. 그답게 좀 약간 뭐랄까요, 초등학교 교실이 된 느낌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운동회 준비로 5월이 분주합니다. 망국기가 휘날리고 왁자지껄 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현장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선생님?
3: 저도 예전에 운동회 준비를 하면 전날 라인도 긋고 망국기도 걸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예행연습도 하고 응원 준비로 정말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이제는 네, 그렇지가 않아요.
2: 네.
3: 우선은 운동회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2: 안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잘 안 해요.
3: 네, 우선 경연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2: 예.
3: 이런 대규모 운동회가 부담이 되니까 학년별로 축소하기도 하고.
2: 예.
3: 그리고 이런 학부모님들, 그리고 외부인들은 아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자, 김대성 별의별, 아이들 하나가 다 예쁜 별입니다. 별의별 교육연구 소장님이 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운동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 학생은 지금 수업 중이겠네요. 네, 학생이나 저기 지인, 친구분들은 또 문자 주십시오. 반가워. 너 우리 선생님이야.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아니, 교감 선생님인데요. 이미지가 달라요. 저희가 상상하는 교감 선생님은 땡볕 조회 시간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이제 한 명 픽 쓰러져야 되는 그 시절인데 굉장히 젊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3: 우선은 과거에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2: 네,
3: 저희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 안전관리라든가 지원 인력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2: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주변 막 아파트에서 막 조용해 이런 건가요?
3: 우선은 아이들 다칠까 봐 가장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긴바지를 입게 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과열돼서 흥분하지 않도록 종목을 잘 골라보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소음. 저희 네. 학교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음 민원을 없앨까. 그래서 수시로 제가 가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시끄러워도 되나요? 아,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로도 YTN라디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쓰는 것까지는 조금 너무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3: 학교의 존재 이유거든요. 학교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거꾸로 피해자인데 사과를 하는 정말 이런 상징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의 네. 잘못을 우리 아이들이 대신 사과하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 이런 국가의 이런 연결성 혹은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또 이게 운동회가 하나 사라지는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체험학습 또 수학여행 없어졌죠. 그리고 저는 놀란 게 이제 아이가 큰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끝나고 대학교로 갔는데 수학여행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투표를 해서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이랬거든요. 없어지는 게 운동회만이 아니라면서요.
3: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운동회가 사라진 거는 드러난 거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갈등이 야기될 만한
2: 여러 또 다치면 안 됩니다. 걱정됩니다로 못 가게 하는데 이게 안 간다고 끝인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성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못하는 것들을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면 양극화가 많아지는 거고 결국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3: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 교육 하잖아요. AI가 네. 대체할 수 없는 역량. 그중에 이제 OECD에서는 그 교육 2030에서 미래 역량으로 협업, 회복 탄력성, 문제 해결력을 얘기를 하는데
2: 요즘 중요하죠. AI 때문에.
3: 요즘에 협업. 이런 무사고 학교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이런 역량을 빼앗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야, 중요하네요. 여러분 갔는데 막 캠핑 가가지고 설익은 그 쌀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도 만들어 보고 그 실패를 경험으로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도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계속 문제풀이만 하는 거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부모들은 그래도 안 됩니다. 아, 우리의 이거 얼마나 귀한데 다치면 큰일 나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를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욕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맘 어쩌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학부모 민원 때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지적하셨어요.
3: 이런 현재 이 교육의 어려움을 이제 특정 교사의 어떤 책임 부족이라든가 혹은 특정 일부 민원 학부모의 어떤 과민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2: 아, 네.
3: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예. 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슈몰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구조적으로 어떤 학교에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충분한 보호막이나 어떤 보호장치가 지금 미흡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아이들 훈육을 할 경우에 예.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려서 큰 법적인 곤혹을 치르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교감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혹시 이 말이 혹은 이 행동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의 민원이 될까 봐 상당히 검열을 하고 되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 군사 독재 시절에 언론 같습니다. 알아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왜 이런 걱정이 되냐면요. 그만큼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경험과 영향을 미치는 걸 못하신단 말이잖아요. 네. 아이들 손해네요.
3: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이런 안정적인 보장 없이는 현재 이런 교육 문제들이 계속 심각하게 더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최근에 유치원 엄마 한 분이요. 이렇게 커뮤니티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 아이가 아이여가지고 좀 세밀하게 케어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니 도대체 MBTI까지 신경 써야 돼. MBTI도 그렇게 과학적인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거를 보면 일단은 교사가 학교를 책임지고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나 교육 시간을 책임지고 훈

0: 참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로 계실 때 교육활동 보호를 맡으셨다고 해요. 이게 오죽하면 약간 저는 낯설어요, 이 단어가.
1: 상당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0: 네.
1: 이게 교육활동 보호하면 교사의 교권만 챙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0: 아, 네.
1: 그건 전혀 아니고요.
0: 네네.
1: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을 하고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를 지원한다. 요 교육 구성원의 세 축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업무고요. 이제 제가 교육청에 있으면서 어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지원을 나가서 법률 상담 행정 지원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우리 학교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망으로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거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거죠. 교사를 보호하겠다, 교사만 보호하겠다가 아닌 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법과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 연결될까? 작동될까? 아직은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이게 잘 실현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선한 법의 역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예.
1: 현장에서는 때로는 법률이 흉기가 됐다라고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학교의 안전 책임, 뭐 아동학대 예방, 그다음에 개인정보 초상권까지 너무 과도한 그런 책임이 지금 폭증을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 장치라든가 실무 인력 지원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 점점 학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어떤 여러 가지 학교의 다양한 체험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학교의 놀이터도 사라지고 있어요.
0: 놀이터는 왜 없어요?
1: 이 놀이시설 관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사라지고 있지. 아이들 점심시간에 체육하고 뭐 축구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무균실 교육이 아니냐.
0: 무균실 교육.
1: 네, 학교에 문제될 만한 것은 다 제거하고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긴 하지만 뭔가 성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듭니다.
0: 아니, 쿠션 뭐 여러분, 저도 이거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개인적 의견이 좀 섞여 있는데요. 쿠션으로 가득한 방에 책만 쥐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순 없잖아요. 거친 길도 달려보고 맨발로 비도 맞아보면서 아이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건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걱정을 또 너무 걱정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저희 언론의 잘못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을 확산시키거나 너무 뭔가 사안을 이슈화시켜 버려서 부모들이 지레 겁먹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도 이렇게 해도 잘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 저는 이 학부모의 이런 건강한 이런 네트워크가 좀 무너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경쟁 사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0: 네.
1: 아이가 한두 명인데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공교육의 정보를 잘 습득하기 어렵고
0: 네.
1: 학부모님들 간에 이런 서로 자정 과정이라든가 협력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최근에 이런 교육 현장의 어려움 중에 학부모의 한 축이 좀 무너져 있고 이런 특이 민원이나 이런 이슈화돼서 이렇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 활동은 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한 한편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라든가 학교 소통이라든가 이런 학부모 단체 자생적인 운영이 좀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 이게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중요할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또 폴에도 많은 여론조사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6635님은요, 학부모의 민원이 폭주하면 교사가 도대체 어떻게 현장학습이나 이런 걸할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라고 걱정해 주셨고요. 또 3285님은요, 저희 때는 운동회가 동네 잔치였는데 맞아요. 그게 아이들의 운동회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어요. 엄마 아빠가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심지어 친구 집 가서 그냥 밥 얻어 먹었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셔가지고. 아, 이게 참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도요. 선생님 한 분이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또 학부모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잠깐 듣고 올게요, 여러분.
2: 현장학습 저 1년에 8번씩 갔던 초등교사입니다. 하지만 저 재작년부터 현장학습 보이콧했습니다.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3: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너무 소통이 잘 됩니다. 민원은 동시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너무 잘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사진에 다섯 장이 없냐는 거는 민원이 아닙니다. 징징거리고 떼 쓰는 겁니다, 부모가.
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애는 다섯 장밖에 안 찍혔어요? 아,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럴 수 있고요. 선생님은 아, 이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한테 좀 저희가 너무 가깝게 카톡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1: 과거에는 이제 교사가 권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런 교육의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법과 제도로 학교가 사법화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가장 문제를 삼는 거는 이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예.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어떤 법적인 입법 과정이든 어떤 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예. 보니 현실과 괴리된 법들이 현장을 어렵게 하고
0: 그다음에 아동학대 문제도 그렇고요.
1: 그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학생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교육 공동체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 이런 단체의 이런 활동을 통해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거 정말 과거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입니다. 제 경험이니까 아 우리 애가 지면 기죽어요. 우리 애만 못한 것 같아요. 얘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학기 초에 봉투 들고 왔어요.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촌지 문화가 촌지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지금은 정반대로요. 왜 우리 애 사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문제만 잔뜩 계속 직면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학교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개선하려고 뭔가 그래도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예, 어떤 좀 노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법적인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보면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거든요. 그리고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국가의 책임을 이게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4대 국가 책임제를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고 발생 시에 국가가 소송을 책임을 진다. 네. 그래서 교사가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네. 교사의 이런 무과실을 추정을 해서 교사의 이런 법적인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법률이 개정이 돼도 실질적인 방패가 없다라고 하는데 교사의 이런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교사 개인에게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교육청이나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현실화해라. 그래서 네. 빠른 보상도 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서 학부모가 개별 소송으로 그걸 받아낼 필요가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국가 배상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체험학습이 위축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전 매뉴얼 보면 200페이지가 넘어요. 체크리스트가 40개 항목이 넘습니다.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만 지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공체험처를 인증하고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부터 안전인력까지 공공 인증 기간을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좀 사고를 예방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국가 민원 전담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고가 발생해서 개인 간 다툼으로 이걸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개인 간 접촉을 조금 방지하고 교육청 전담팀이 이런 민원을 좀 전담해서 처리해달라. 그래서 저는 사고 발생, 그다음 보상, 그다음 예방, 그리고 분쟁 조정까지 국가가 좀 나서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공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뭐 공교육 아닌 사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의 영역에서 교사가 지금은 모든 걸 책임지고 대응하고 하는 그 무게감 때문에 현장도 챙겨야 되는데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고.
1: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 전문가거든요. 근데 교사가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학부모도 소송으로 우리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뛰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개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근에 언론에서 몇 가지 특이 민원이나 선동 선정적인 이런 걸로 이슈몰이를 하는 거에 저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요.
0: 네, 그건 언론도 예, 반성해야 될
1: 구조적으로
0: 겁니다.
1: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누구 하나를 악마화시키거나 어떤 사건을 관심 용도로만 본다라는 거냐 본질을 가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아닌가요? 어떤 선생님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요. 그런 체계와 제도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부모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학부모들도 만나시잖아요.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네. 뭐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1: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건강하고 협조적이고 합심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소수의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가 보호하는 제도나 정책이 없다 보니 휘둘리고 학교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네. 학부모 소통은 정말 더 거꾸로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소통을 잘 하고요.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 그런 몇몇 부모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공동체가 학교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좀 잘 알아서 거르고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마음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은 누구나 갖고 있고 선생님들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마치 고객이 가게에 가서 항의하듯이 선생님한테 모든 걸 부담시키는 구조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 아이들에게 손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얘기가 나온 김에 교사 학교는 뭐 학생 또 제도 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부모들도 과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유 선생님 그림자 밟지 마라 학교에 가면 뭐 끝이다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좀 함께해야 됩니까?
1: 그 사회가 발달하고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일이 다 위험 요소를 없애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커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교육적으로는 아이들이 실패도 겪고
0: 네.
1: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회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다 대신해 주는 거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힘들더라도 기다려달라. 그리고 아이가 시행착오를 하는 걸 지켜봐 주시고 그 자리에서 지지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막 흔들리세요.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불안을 잠시 중심을 잡고 아이를 지켜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어른이 강제로 아이를 키워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오히려 빼앗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은 좀 이번 기회 생각해 보시고요. 8920님은요. 선생님 믿어야 되는데 학부모가 그러지 못하고 내 아이만 챙기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다른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학부모님 홈스쿨 시키세요. 저 감정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 소장님 얘기의 핵심은요. 아이의 교육 현장이 중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셨나요? 네.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얘기로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요즘 워낙 부모님들이 다 고학력자에다가 돈도 많으시고 한국 사회가 발전했으니까요. 학교도 거기에 맞춰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핸들을 잡으신 교육 현장 핸들을 잡으신 선생님들에게 그분들이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조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선생님? 이것 좀 보완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만 85% 넘게 운동에 열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1: 제가 여기 오늘 라디오 출연을 위해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0: 네.
1: 마침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 아이들을 만났어요. 너무 표정이 밝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0: 신나요.
1: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와 교사의 약간 대립관계로 보지 말고
0: 맞아요.
1: 협력관계로서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호루라기를 마음껏 불 수 있어야지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0: 제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스승의 날 노래가 195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가사가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라고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 교육공동체 회복 얘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교육연구소 김대성 소장님 네. 생각과는 다른 이미지의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상인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는데요.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3장에 등장하는 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와 울며 외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참 인상적인 고백입니다. 왕이 한 선지자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병거와 마병은 나라의 군사력이며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지금 군대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엘리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군이 어디로 침입할지 미리 알게 하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아스 왕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존경은 했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까지는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며 좋은 목사님, 좋은 신앙인, 좋은 공동체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살아있는가?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푸쉬라고 하는 고양이가 런던에 다녀와서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니 물어봤더니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니?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여왕의 의자 밑을 돌아다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분명 왕궁에 갔는데 정작 여왕은 보지 못하고 생쥐만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고 사명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계산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 요아스에게

한 구원의 화살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화살로 땅을 치시오. 요아스는 세 번 치고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노합니다. 왕이여,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은 쳤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요아스 안에 믿음의 열정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기대했다면 그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힘껏 계속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적당히 했습니다. 믿음도 적당히, 기대도 적당히, 순종도 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당함이 결국 그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뜨거움이 없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유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넘어짐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지근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조롱받고 진리는 상대화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동쪽 창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너무 쉽게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열정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치라. 포기하지 말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생쥐가 아니라 왕을 향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함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 번 치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미지근함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쪽 창을 열라. 그리고 다시 땅을 치라.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2: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3: God created families.
1: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3: God created families.
1: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3: So why did God create family?
1: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보다 부족하게 지으셨어요.
3: So when God made it, made human, He made a little lacking than the angels.
1: 우린 밥을 먹어야 살아요.
3: We have to live, and we have to be fed.
1: 우린 잠을 자야 살아요.
3: We have to sleep in order for us to live.
1: 우린 너무 추우면 힘들어요.
3: We'll have hard time when it gets too cold.
1: 너무 더워도 힘들어요.
3: And too hot, it will be also too hard for us.
1: 천사는 그런 거 한 개도 상관없어요.
3: Angels, it doesn't matter for them.
1: 우리 사람은 부족해요.
3: Us human, we're still lacking.
1: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3: We can't do all things.
1: 그래서 우린 서로 돕고 살아요.
3: So we have to help each other.
1: 서로 도우라고.
3: God created family for us to help each other.
1: 서로 섬기라고.
3: For us to serve each other.
1: 서로 사랑하라고.
3: For us to love each other.
1: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거.
3: That's why He gave us families.
1: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3: So what does it mean to help and love each other?
1: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기 원합니다.
3: So we will be reading through His word.
1: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3: Ephesians chapter 5, 22-24.
1: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1: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3: So in order for the family to be family, God is saying the wives to submit to the husband.
1: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3: There's a little bit of difference between submission and obedience.
1: 순종은 내가 동의될 때 따라가는 거예요.
3: So obedience when you understand and you follow it.
1: 동의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3: You're following it because you understood it.
1: 근데 복종은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3: But submission, it doesn't matter if you understood it or not.
1: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3: 거예요. You're just doing it.
1: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래.
3: It says, "Why submit to your husband?"
1: 근데 복종을 하기에는 남편이 완전해요, 아니에요?
3: So in order for you to submit to your husband, are your husbands perfect?
1: 대답하지 마세요.
3: Do not answer.
1: 잘못하면 집에 가다 쌈나요.
3: If you do answer, you might have a war at your home.
1: 속으로만 대답해.
3: Answer in your head.
1: 근데 하나님은 복종해래.
3: But God said to submit to your husband.
1: 여자들 마음에는 복종하면 큰일 날 것 같아.
3: So in our woman's heart, we have this hard time submitting.
1: 하나님이 맞습니다.
3: But God is right.
2: 아멘.
1: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시는 거.
3: So in order, if we submit to our husband in faith, God will work in our faith.
1: 나도 아멘.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 And ourselves will also be changed through that.
2: 아멘.
1: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 So just as a church submitted to Christ, God is saying wives to submit to your husbands.
1: 이제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 So now God is telling the husbands.
1: 25절 같이 읽어보죠.
3: Verse 25.
1: 시작.
2: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1: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
3: He said, God said, husband, love your wife.
2: 아멘.
1: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래.
3: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up his life for her.
2: 아멘.
1: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3: We're asking all the husbands.
1: 아내가 항상 사랑받을 짓만 합니까?
3: Are all the wives only doing the things that are lovable?
1: 사랑받을 말만 골라가면서
3: 합니까? Is she only saying the things that are lovable?
1: 대답은 하지 마.
3: Do not answer.
1: 집에 가다가 쌈남.
3: Again, war again.
1: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3: But God said to love your wife.
2: Amen.
1: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3: Jesus loved the church.
1: 목숨을 주셨어요.
3: And he gave up his life for the church.
1: 우리가 잘나서?
3: Not because we're worthy.
1: 우리가 거룩해서?
3: Not because we were holy.
1: 그렇지 않아?
3: Not because of any of that.
1: 우리가 부족하고?
3: We were so lacking.
1: 우리가 죄인인데?
3: We were sinners.
1: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3: But Christ loved us.
1: 그랬더니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3: And that's how we became clean.
1: 거룩하게 되고.
3: Holy.
1: 흠이 없게 되고.
3: And blameless.
1: 아멘. 영광스러운 존재로 조금씩 변해 가는 것.
3: And he's transforming us to be a glorious person.
2: 아멘.
1: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And as husband is loving the wife will also change through his actions.
2: 아멘.
1: 남편도 변화가 되는.
3: And the husband will also change.
2: 아멘.
1: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돼.
3: And we have to know that truth.
1: 하나님을 아멘.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3: And we obey God because we love him.
2: 아멘.
1: 환경을 볼 때는 남편을 복종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야.
3: So if you only look at your environment, it's hard to submit to your husband.
1: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야.
3: And it's also hard for the husband to just love the wife.
1: 그 믿음이 필요한데.
3: That's why we need faith.
2: 아멘.
1: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3: When we obey God's word in faith, God will work.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28절 같이 읽어보죠.
3: Verse 28.
2: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1: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3: Is a husband to love the wife?
2: 아멘.
1: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3: As their own bodies.
2: 아멘.
1: 부부는 한 몸이에요.
3: Husband and wife are one body.
1: 아내가 괴로우면 남편도 자동으로 괴로워지는 거.
3: If the wife is suffering, the husband will also suffer.
1: 그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3: So loving the wife is loving himself.
1: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3: Who hates their own body?
1: 자기 육체한테 너 한번 죽어봐라, 고생해봐라.
3: Who tells their own body you go die?
1: 너 한번 뜨거운 물 좀 마셔봐라.
3: You drink hot water, 어?
1: 그런 사람은 없어.
3: There's no one like that.
1: 너무 추우면 옷 입고.
3: If it's too cold, we put on jackets.
1: 더우면 벗고.
3: If it gets hot, we take care of our body.
1: 배고픔은 밥 먹이고.
3: When we're hungry, we feed our body with food.
1: 우린 우리 몸을 양육하고 보호해.
3: So we nurture and take care of our own body.
1: 우리는 다 자기 몸을 위해.
3: We care for our own body.
1: 아내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래.
3: So he's saying that loving your wife is loving yourself.
1: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3: Because husband and wife are one.
1: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 So he's saying love your wife as Christ loved the church.
2: 아멘.
1: 31절 시작.
2: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 남자는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
3: Man had to leave his father and mother.
1: 남자는 힘이 더 세요.
3: Because man is stronger.
1: 가끔 여자가 더 힘센 여자가 있지만.
3: There might be times woman might be a little stronger.
1: 그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한테 강자로 밀어붙여요.
3: And because man is stronger, sometimes man just pushes through.
1: 이렇게 해.
3: Do this.
1: 저렇게 해.
3: Do that.
1: 남자는 어디서 배웠냐? 부모님께 배운 거.
3: A man learned that from his parents.
1: 부모님께 배운 거는 우리 가정에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3: And the things man learned from his parents, it may work with his own family, but it may not also work with his family.
1: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을 다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돼.
3: So the man has to depart from everything he learned from his own parents to make his own family.
1: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3: And God said man and woman are one body.
1: 아. 예수님과 교회도 하나예요.
3: Just as 아. Jesus and church were one body.
2: 아멘.
1: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3: Jesus in us.
1: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3: I am in Jesus.
1: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3: And when we go up to heaven, we're bride of the Jesus.
1: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3: And we're becoming one with Jesus.
1: 똑같은 원리로 부부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3: And that's what he's commanding the husband and wife to be one body.
1: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3: And that's what he's telling husband to love the wife.
1: 남편을 존경하래.
3: And the wife to respect the husband.
1: 어떤 부인은 그래.
3: Some wives say things like this.
1: 아이고, 존경할 게 어디 있습니까?
3: There's nothing to respect from my husband.
1: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다 찾아보면 있어요.
3: If you look for things to respect your husband, there will be things.
1: 안 찾으려 그래서 그래.
3: You're not looking enough.
1: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3: God said to respect your husband.
1: 6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2: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래
3: It's saying children obey your parents
2: 아멘
1: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래.
3: In order for you to do that, you have to respect your parents.
2: 아멘.
1: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3: And it says the command with the promise.
1: 10계명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이.
3: The honor your parents is the fifth commandment of the 10 commandments.
1: 1번부터 4번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3: 1 through 4 there's no promise.
1: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3: It goes like do not serve the other god.
1: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3: Do not make any idols.
1: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3: Do not use God's name out of vain.
1: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3: Keep the Sabbath and holy.
1: 근데 그걸로 끝이.
3: And that's it.
1: 내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3: And the fifth commandment is that honor your parents.
1: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3: And it goes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will enjoy long life.
1: 아멘.
2: 아멘.
1: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3: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the promise.
1: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3: Students, you have to study hard.
1: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
3: And we have to be diligent in our workplaces.
1: 근데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3: Just because you study hard and go to good company that's not the end of it.
1: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
3: We need God's blessing.
2: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In order for us to receive blessing from God, we have to respect our parents.
2: 아멘.
1: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3: So when I was little child, I thought my parents were Superman and Superwoman.
1: 엄마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아는 줄 알았어요.
3: I thought they were able to do everything.
1: 근데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엄마 아버지도 실수를 하네.
3: And then as I grew up, I saw that my parents also made mistakes.
1: 잘 못하는 게 있네.
3: They are not good at some things.
1: 이건 아닌데.
3: That's not it.
1: 이런 생각이 들었어.
3: I had those thoughts.
1: 좀 더 나이를 먹은 다음에는 왜 이렇게 하시지?
3: And as I grew older, I questioned what they did.
1: 이건 아닌 것 같은데.
3: That's not it.
1: 그런 생각이 들었어.
3: And I had those thoughts as growing up.
1: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
3: And then many time passed.
1: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
3: And looking back, my parents were so wise.
1: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3: And thinking about their environment, how were they supposed to survive through those times?
1: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하셨어.
3: And the more I think about it, I'm more amazed how well they did it.
1: 근데 그 부모님이 지금은 안 계세요.
3: And my parents are no longer here.
1: 우리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돼.
3: And then that goes for us too. It has to take so much time for us to see the things that our parents did so well.
1: 지금 보니까 진짜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엄마는 슈퍼우먼이었어.
3: And then looking back again, my father is truly a Superman and my mom was truly a Superwoman.
1: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래.
3: It says obey your parents.
1: 부모님을 아멘. 공경하래.
3: Respect your parents.
1: 그럼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을 부어 주신대요.
3: And 아멘. The promise is that everything will go well and you will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2: 아멘.
1: 6장 4절 시작.
2: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 아멘.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3: He's not telling us to respect our parents because our parents are perfect.
1: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
3: Our parents are also human.
1: 부족한 부분이 있죠.
3: They do have lacking points.
1: 근데 존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 Amen.
3: And as you respect and obey them, God will change your parents.
4: Amen.
1: 나도 변화가 되는 거야.
3: And you will also be changed.
4: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 And God also tells us to the fathers,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3: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1: 아까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3: Before that, God was telling the children to respect and obey the parents.
1: 근데 이번엔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 And He's commanding this to the fathers.
1: 엄마는 쏙 빠졌어요.
3: Oh, mom is not there, you know.
1: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3: He's telling the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4: 아멘.
1: 애들이 화나게 하지 말아라.
3: It says, do not make them angry.
1: 지나치게 체벌하면 애들은 화가 나요.
3: Too much discipline will anger your children.
1: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애들은 화가 나요.
3: So when father says things nonsense, children will be provoked to anger.
1: 그렇게 하지 말래.
3: It said don't do that.
1: 우리 미국하고 한국은 문화가 많이 달라요.
3: There's cultural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1: 우리 애들은 미국 문화에서 살아요.
3: Our children are growing up in American culture.
1: 미국에서 교육하는 것은 너는 너다 이걸 배워요.
3: In American, they're being educated to say you're you.
1: 너는 너기 때문에 네 주장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3: They're learning to speak up for themselves.
1: 네 생각을 말해라.
3: They're taught to speak up what's on their mind.
1: 네 의견을 말해라.
3: And what's their thoughts are.
1: 이게 미국 문화예요.
3: That's the American culture.
1: 근데 한국 문화는 내 주장을 말하면 안 돼.
3: In Korean culture, we're not supposed to speak up.
1: 우리 아들이 그래요.
3: My son is like that.
1: 내가 한국 회사 가서 일했어요.
3: And I was working for a Korean company.
1: 아빠, 한국 회사 이상해.
3: Korean companies are weird.
1: 회장이 빨간색을 파란색이라면 우린 다 파란색이라 그래야 돼.
3: If the president says that red is blue, then we all the company people have to say red is blue.
1: 아무도 빨간색이라고 말 안 해.
3: We can never correct him.
1: 그 나도 말 안 해.
3: So I don't say anything to.
1: 근데 잘했다고 그랬어.
3: And then I told him good job.
1: 한국 문화는 어른들에게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3: Korean culture, the younger generation, they cannot speak up to the older people.
1: 근데 미국 문화는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3: In American culture, if you don't speak up your mind, something's actually wrong with you.
1: 그래서 어린애들도 자기 주장을 딱 얘기합니다.
3: So even children, the young children, they're able to say what's on their mind.
1: No!
3: No!
1: 그 어른이 딱 볼 땐 이 자식이 싸가지가 없네.
3: And all those may think like, what the heck is wrong with you?
1: 문화가 다른 거.
3: Cultural differences.
1: 그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존경하려고 애를 써야 돼.
3: So the children, we have to work our best to respect our parents.
1: 아, 우리 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고 미국 문화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3: And parents, we have to do our best to understand the culture differences and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4: 아, 네.
1: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3: It says to teach children with God's instruction of the Lord.
1: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라.
3: Train them with instruction of the Lord.
1: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거예요.
3: Teach them with word of God.
1: 하나님 말씀은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다 맞아요.
3: God's word works with both culture of Korean and American.
1: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3: That's why it's God's word.
4: 아멘.
1: 내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3: Don't tell them your words, but give them God's word.
1: 내 얘기하면 애들은 또 잔소리라 그래.
3: If you tell them what your word is saying, they're thinking is you're nagging at them.
1: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자문서에 다 있어요.
3: Everything that you guys want to tell your children is all written in Proverbs.
4: 아멘.
1: 그 성경 꺼내가지고 성경을 얘기하세요.
3: Take out Bible and give them the word of the Lord.
4: 아멘.
1: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3: Teach them with the word of the Lord.
1: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거.
3: Teach them and instruct them with God's love.
1: 그러면 자녀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Then the children will be changed and the parents will also be changed.
1: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3: It's important to give family services.
1: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3: Today's Mother's Day.
1: 저희 아버지는 좀 엄하신 분이에요.
3: My father was really strict.
1: 근데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사랑이 참 많은 분이에요.
3: Looking back, I thought he was really strict, but now I could see that he had so much love in him.
1: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순종을 아버지에게 굉장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3: And my mom was so obedient to the father.
1: 그 정말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3: She was really devoted.
1: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어요.
3: She sacrificed herself for the family.
1: 지금 옆에 계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3: I really think that it would be nice if she was next to me right now.
1: 근데 지금은 옆에 안 계세요.
3: But she's no longer here with me.
1: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3: I'm looking back to the time I thought I did well, but there are so many things I lacked in.
1: 저는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 걸려서 쓰러지게 됐었어요.
3: When I was in Africa, I had a malnourishment. I kind of collapsed on it.
1: 너무 많이 어지러웠어요.
3: I was dizzy.
1: 그리고 심장도 이상하게 뛰었어요.
3: I also had a heart issue.
1: 그러면서 제가 하늘나라 가는 꿈을 연달아 이틀을 꾸게 됐어요.
3: So I had a dream about going to heaven for 2 days.
1: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3: So I really thought I was going to die.
1: 그래서 유서를 쓰게 됐어요.
3: So I started writing a will.
1: 나름대로 아내에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3: So I thought I did well to my wife.
1: 유서를 쓰는데 보니까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나.
3: So as I was writing the will, I could not remember anything that I well to the wife.
1: 못한 것만 생각.
3: I was only able to think of what I did bad to her.
1: 부모님에게도 유서를 썼어.
3: And I was writing a will for my parents too.
1: 나름대로 자식도리를 좀 했다고 생각했어.
3: I thought I was a good child to them.
1: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못한 것만 생각나.
3: So again, as I was thinking about dying, I was only able to see my lack to them.
1: 잘한 건 별로 없어요.
3: There was nothing much that I did well to them.
1: 다 못한 것.
3: It was all the things I did bad to them.
1: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
3: Even same things for my children.
1: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만 생각나.
3: I thought I did a good job as their father, but there are so many things I was lacking to them.
1: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못한 것들이 참 많아.
3: And as we face death, there will be so many things that we will think of us being lacking.
1: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합니다.
3: And that's why many people regret when they're faced with death.
1: 뭘 후회하느냐?
3: What are they regretting?
1: 내가 유럽 관광을 갔어야 되는 거.
3: That I should have gone to Europe.
1: 내가 오스트리아를 갔어야 되는.
3: That I should have gone to Australia.
1: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3: There's no one that thinks like that.
1: 내가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
3: More people think, I should have loved my family more.
1: 내가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
3: I should have loved my neighbors more.
1: 우린 그게 아쉬운 거.
3: That's what we will be regretting.
1: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 So God is teaching us through His word.
1: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라.
3: That to obey and to respect the husband.
1: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복종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3: Not because the husband is perfect.
1: 그냥 복종하고 존경을 하래요.
3: It's just to submit and respect.
1: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 Amen. So we have, as we have faith in the word and obey and respect our husband, God's will be prevailed.
1: 아내를 사랑하래.
3: It says to love your wives.
1: 아내가 사랑받을 짓만 하는 건 아니에요.
3: Not only because the wife is only doing the things lovable.
1: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Amen. So as we have faith in the word and love wife, God will do His work.
1: Amen. Amen.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래.
3: It also says to obey and respect your parents.
1: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3: Not because your parents are perfect.
1: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 He says just obey and respect them and God will change them.
4: 아멘.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3: God also said do not make your children angry.
4: 아멘.
1: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래.
3: God is also saying that God teach them with God's word.
4: 아멘.
1: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습니다.
3: We have so many lacks and so many regrets when we're reading the word.
1: 저는 아프리카에서 죽음 앞에서 회개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제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3: So in Africa I repented but even after many times after that I'm still lacking and still regretting.
1: 우리 가운데는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이 계세요.
3: So amongst us we have this will to do good to our parents but we have some of us don't have parents with us.
1: 이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3: We also have families that are going through hard times.
1: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 Amen. And as we repent, God will receive and He will do His work.
1: 내가 Amen.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3: Repent of the wrongdoing that you did to your parents.
1: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3: Repent of all the wrongdoings that you did to your wife, your husband, and children.
1: 그리고 결단하는 것.
3: And then commit.
1: 오늘의 결단은 새로운 내일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3: Today's commitment will bring a new tomorrow.
4: 아멘.
1: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
3: So all these things are not working out. That's what God is commanding in His word.
1: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3: So we have to believe and obey His word.
1: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에요.
3: Today especially is Mother's Day.
1: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3: So when we think about our mothers, we have so many lacks and so many regrets.
1: 효도하려고 해도 이미 안 계신 어머니는 어떡하겠어요?
3: So what are we supposed to do if your mom is no longer here?
1: 우리는 회개하는 것.
3: We just have to repent.
1: 그 다른 부분들을 말씀대로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3: And then obey other parts of the...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싱그러운 5월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초록빛까지들이 어우러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계절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위로와 편안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소망 소사이어티 바람꽃 15번째 주인공이신 이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심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 한켠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동학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어린아들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차고에 세워두는 벌을 내렸습니다.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동생을 본 딸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번쩍번쩍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남편을 보았고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수갑을 찬 채 감옥 갔다 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풀어줘서 내보내면 너는 불안을 느끼겠니? 남편이 필요해요. 집세를 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초범이라 2,000불의 보석금을 내고 72시간 후에 풀려났습니다. 두 달간 벌금과 교육을 받고 반성문을 써내야 했습니다. 소셜워커가 아이들을 보호관찰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이 소셜워커였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며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보호센터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학교에 와서 지켜본 후에 부끄러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폭언, 구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선량한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때를 쓰고 하소연할 때라고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손이 시누이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성경을 읽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 살지 말아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99년 봄 트레스 디아스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는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창피해요.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서 솜위에 올라앉은 듯한 평안이 퍼졌습니다. 나무가 저를 보며 말하네요. 사랑해요. 저를 보며 웃어요. 하늘의 구름이 저를 보고 노래하네요. 엉겅퀴가 춤을 추네요. 말씀이 달고 달아요. 기쁨으로 속삭였습니다. 늘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9살 딸아이가 아빠랑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가방 하나 메고 가출했습니다. 앞서간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전에 파도는 다시 밀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말리는 과정을 거쳐 남편과 저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울면서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하마터면 뺏길 뻔했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팔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친구와 지내면서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고아가 아닙니다. 조앤 청가계와 마이클스 상점에 갔습니다. 꽃과 성경 구절이 수놓아진 십자수 교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 50가지 패턴이 있었고 5불 50전이었습니다. 수백 가지 색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색들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색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개를 몽땅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교본을 샀습니다. 골방에 들어앉아 두 달간 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게 하시는지 의아해하면서 16시간씩 바늘과 실을 놀려 수를 놓았습니다. 운동화 상자 하나 가득 모였습니다. 포도원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 축하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남짓 다양한 패턴이 소개된 여러 권의 책자를 구입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얀 옥스포드지에 한 땀씩 수를 놓으면 패턴의 문양이 드러나는 과정이 신기합니다. 실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특별히 성경 구절을 수놓을 때 영적 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젖과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가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을래요? 올래면 와라 파도야.

0: 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비뚤어진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수렁에서 빼내와야 했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 이 심자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건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식습관과 영양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 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음식과 식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3: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 대충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잘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양보다 영양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밥과 김치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고기 같은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변비,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잠깐 어지러운 건 괜찮겠지, 입맛 없는 건 나이 탓이지 하고 넘기시는데 몸의 작은 변화가 건강에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계속 떨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의사선생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식사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음식의 영양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와 식사 약속을 하거나 교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만큼은 TV만 보며 대충 드시기보다 천천히 음식 맛을 느끼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중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꼭 식사 잘 챙기시고 따뜻한 국 한 그릇, 건강한 반찬 한 가지라도 몸과 마음을 위해 정성껏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자랑스런 삶의 주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의 과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학문이나 지적 성취를 삶의 과제로 삼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수나 학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부의 축적이나 사업적 성공에 일생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기업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음악이나 예술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인류에 공헌할 창조적 역할의 삶을 투자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랑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전 생애를 불태우는 케이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그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1936년 1월에 실제로 영국 국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미세스 월리스 심슨이라고 하는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왕자리를 자기 동생에게 물려주고 1년 만에 왕위를 내려왔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심슨 부인 미세스라는 단어 앞에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여자분은 두 번씩이나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유부녀에다가 미모도 석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 엄마를 연상시키는 그런 미모를 가진 도금봉씨같이 생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드워드 8세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모든 재산권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1937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1972년까지 35년 동안 미세스 심슨과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이 그의 삶의 최대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한 삶의 주제, 라이프 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살아가도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도 삶의 주제가 건전하지 못하면 맺게 될 열매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삶의 주제를 바로 정할 때 우리가 한 분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최대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우리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절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을 다 마친 후에도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결심을 해야 됩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것, 건강하게 숨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날이 있다면 혼자 견디기보다는 따뜻한 햇살 아래 잠시 걸어보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기쁨들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하루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네, YTN 라디오에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예전에 아침 시사 때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들려드렸던 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건 만들거나 파는 거, 손님들에게 홍보하는 거 예전에는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이제는 제로 클릭입니다. AI한테 물어보면 뚝딱 결과부터 알려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그걸 활용해서 플랫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민을 담아서 소머린 AI, 저희가 하정우 수석도 저희 회사에 나왔지만 YTN 라디오에 나왔지만 원래는 주권 AI잖아요. 한국인,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에 맞는인데 이것도 한국에 맞는이라고 얘기하면 좀 씁쓸합니다. 소상공인을 버린 AI인데요.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김현성 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0: 소개를 좀 길게 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저희가 또 최근 뭐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요. 저희 AI를 그냥 켜놓고 요즘 방송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신뢰를 100% 할 수 없지만 봐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을 쳐봤어요. AI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 15년간 공공현장을 거치며 공공과 현장을 거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정책 전문가입니다.
1: 그렇게 설명해요?
0: AI가 상당히 위원님을 좋아하네요.
1: 저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갖고.
0: 네.
1: 무슨 플랫폼?
0: 재미나이에서. 앞으로 재미나이만 쓰실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어쨌든 서울시 최초 디지털 보좌관도 역임하셨고요. 뭐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차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버린 AI가 워낙 중요하다.
1: 네네.
0: 또 주권의 문제다. 우리 국민의 데이터, 우리 국민의 학습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와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책이 나왔다고 이러고 반가웠더니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여러분 소버린 AI 소와 버 사이에 상공인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 좀 소개해 주십시오.
1: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거창하게 소버린 AI가 바꾸는 새로운 어떤 골목과 시장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목은 기준국가. 소버린 AI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K이니셔티브.
0: 네.
1: 그래서 기준국가가 되자.
0: 네.
1: 그러니까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0: 맞습니다.
1: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자. 그래서 K이니셔티브를 조금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0: 네.
1: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분들 한 분이
0: 네.
1: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아니 위원님, 저는 소버린은 모르겠고 소상공인을 버린 AI는 알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상공인이나 골목은 소외된 거죠.
0: 예.
1: 그러니까 기술이 변화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0: 예.
1: 이 매번 기술이 변할 때마다 소외가
0: 맞아요.
1: 만들어지고 있죠.
0: 네.
1: 우리가 한때 디지털 격차라는 얘기가
0: 맞습니다.
1: 상당히 유행처럼 얘기됐잖아요. 그런데 그 디지털 격차가 줄여들기도 전에 AI 시대가 왔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AI가 다시 격차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0: 네.
1: 밝은 쪽을 얘기하는, 빛을 얘기하는 분은 너무 많다.
0: 네.
1: AI 3대 강국이니 뭐 데이터 센터가 어떻다느니 이런 어떤 밝음을 얘기하는 분은 많은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0: 네.
1: 그 제목이
0: 네.
1: 머릿속에 가시 걸리듯 걸려 있어서 그걸 제목으로 썼습니다.
0: 우문현답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답을 딱 들으신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자, 네. 저희 YTN 라디오는요. 일하시면서 뉴스도 들어야 되니까 틀어놓으신 사장님들, 분식집 사장님들, 또 우리 배달 이동 노동자분들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 책 나도 그럼 읽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 특히요. 3장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나라가 못하면 나라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1: 네,
0: 우리 김현성 국가인공전략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의 이 소상공인을 버린 AI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특별히 선물로 드립니다. 샵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지금 듣고 계시다가 이거 묻고 싶어요. AI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제도적 변화 필요합니다. 저희 진짜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책 선물로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책을 이렇게 뚝딱 써내는 이유. 정책 셰프셔서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돼요.
1: 결코 뚝딱 쓰지 않았습니다.
0: 네.
1: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드셨죠.
1: 한 세 번을 바꾼 것 같아요.
0: 네.
1: 일단은 밝은 얘기, 기준국가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의 현실을 좀 얘기하자라고
0: 네.
1: 이제 전체 기조를 흔들었고
0: 실제 삶의 모습이 잘 담겨있는데
1: 네. 그리고 그걸 또 쓰다 보니까 현장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동안 일해왔던 것을 서울시에서 일했던 거랑 중소기업 벤처 유통센터에서 했던 네,
0: 정당,
1: 거.
0: 뭐 여러 경험이 있었어요.
1: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번 정리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저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네, 들어서
0: 진짜 제대로 하시려고 해서 그러실 거예요.
1: 예. 예. 그래서 정책 셰프라는 말은 제가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데 결국 요리하는 것처럼 네. 정책도 뭔가 좀 뭔가 가공이 필요하다.
0: 예.
1: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장의 날것의 재료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생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날것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0: 네.
1: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요리되고 어떤 예를 들면 라면도 수프를 먼저 넣는 거냐 면을 먼저 넣는 거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0: 저는 수프를 먼저 넣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그렇듯이 라면을 끓이는 것조차도 순서가 중요하듯이
0: 예.
1: 정책도 순서가 중요하다. 근데 이 순서가 달라져서 바뀔 수 있는 정책도 있다.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 드리는 책입니다.
0: 맞습니다. 책 안에 보시면요. 뭐 땀, 뜻, 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누군가가 배가 고파 죽겠을 때 음식을 줘야 그게 딱 맞는 거지. 배 다 부르고 난 데 갖다 주면
1: 맞습니다.
0: 안 먹죠. 예. 정책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막 경험이요. 디지털 보좌관도 하셨지만 뭐 중소기업통센터 또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뭐 현장과 정책을 아울러 계시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데 많은 얘기 오고 가요.
1: 행동 계획을 이미 발표를 네. 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그간의 어떤 밝은 얘기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런 기본적으로 AI 시대가
0: 네.
1: 그러니까 AI라는 걸 도구화시키기보다는 AI라는 걸 실제로 우리 삶의 하나 네.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쉽게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신청주의가 아니라 이제 발견주의.
0: 네.
1: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복지제도를
0: 맞아요.
1: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0: 알아서
1: 발견하는
0: 네.
1: 이 복지와 관련된 그렇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을 때 혜택을 주는 게 있다면
0: 네.
1: 아이를 낳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그것을 다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0: 네.
1: 자연스럽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
0: 네.
1: 그 해당이 되는데 내가 그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신청을 하는 거고.
0: 네.
1: 뭐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기술과 AI 플랫폼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 지금 김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 월세 남겨놓고 가신 분들을 알아봤더니 차상위 계층에 뭐 지원 대상은 아니더라 이런 이상한 말들이 돌잖아요. 이제 AI 기술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소니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고민하시다가 현장에서 아유 소벌이는 모르겠고 소상공인 버린 건 알겠다 이런 말도 들으시면서 했는데 이 가장 골목골목 살아있는 모세혈관이잖아요. 우리
1: 네.
0: 경제에.
1: 네네.
0: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진행자가 브리핑한 거 보니까 90조의 빚에다가 뭐 수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전하지 못하겠지만 현장에 대한 진단 위원님 말씀으로 듣고 싶네요.
1: 그러니까 병을 알아요.
0: 네.
1: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는 거예요.
0: 네네.
1: 암에 걸린지도 알고 예를 들면 뭐 뭔가 그 상처가 난지도 알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0: 네.
1: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0: 답답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지금 골목의 현장이 그거 같아요. 디지털 좋은지 몰라? 라이브 커머스 뭐 해야 되는지 네. 나도 알아?
0: 네.
1: 예를 들어서 커머스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올려놔야 나도 알아?
0: 네.
1: 알아요. 그리고 병도 알아요. 내 진단을 해요. 내가
0: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도.
1: 우리 가게는 이런 게 문제야.
0: 네네네.
1: 그리고 스마트 오더 이런 거 뭐 키오스크 설치하고 태블릿 설치하라고
0: 네.
1: 아 해야 되는 건 말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얘기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0: 예.
1: 그런데 막상 뭘 해야 되느냐.
0: 예.
1: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특히 골목의 소상공인은 1인이 다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대표이사이자 스텝이잖아요.
0: 맞아요.
1: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AI 시대가 있다. 그러면 예산도 배정하고
0: 예.
1: 조직도 배정하고 사람도 AI 전문가를 쓰고 그러면서 역할을 분담하는데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0: 네.
1: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0: 네.
1: 더 빠르게
0: 네.
1: 정광석과 같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0: 예.
1: 지금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골목은 사라지고 있다.
0: 이야, 골목이 사라진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가게 하나가 없어졌네가 아닙니다. 그 시장 전체나 경제 전체에 나비 효과처럼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책에서 김현석 위원님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핵개인의 시대라고요. 그 송길령 박사가 낸 책 보면 이제 네. AI 왔기 때문에 직원 필요 없어요. 수십 명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돼요라고 하면 사실 네. 소상공인님들은 반가워하시거든요. 어, 내가 막 닭 튀기면서 전화 받으면서 배달도 도와줘야 되고 매출도 봐야 되는데 아, 그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별적인 개별 사업들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부가 골목상권이나 민생, 소상공인 정책, AI 정책을 바라보는 기본 철학과 가치가 아, 중요하다.
0: 너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1: 저는 이걸 공공인프라로 접근해야 된다.
0: 공공인프라. AI를 공공인프라로 보자는 말씀이세요.
1: 그래서 전기나 도로 같은 것이다.
0: AI를 전기나 도로 같은 걸로 보자.
1: 그렇죠.
0: 오, 완전 다른 접근이네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어떤 플랫폼이라는 것이
0: 네.
1: 혁신이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업이 가져와서
0: 네.
1: 지금 얼마나 지금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힘듭니까? 특히나 이제 배달 플랫폼,
0: 네.
1: 그다음 커머스 플랫폼 이런 것이 과거에 혁신이라 그랬어요.
0: 맞아요.
1: 그냥
0: 그랬죠.
1: 디지털 매칭을 해주는
0: 네.
1: 걸로. 근데 결국은 이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의 결국 이익을 착취하고 있고
0: 네.
1: 종속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는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했어야 돼요.
0: 네.
1: 왜냐하면 이 플랫폼 안에 이 다중적이고 다면적인 시장을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이 있는데
0: 예.
1: 그 이해관계 조정을 플랫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이익인데
0: 네.
1: 소상공인에게는 불리한 게 되는 구조가 많아지는 거예요.
0: 플랫폼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죠. 아,
1: 그렇죠.
0: 고객들은 좋아하시잖아. 사장님들 좀 감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과거 독점 시장을
0: 네.
1: 막아야 된다라는
0: 네.
1: 이 그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이
0: 네.
1: 소비자 후생성이었어요.
0: 네.
1: 소비자한테는 이익이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0: 하면.
1: 플랫폼 경제의 맹점이 뭐냐면
0: 네.
1: 소비자한테 이익인데 뭐가 문제냐
0: 예.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는 가격 예를 들면 뭐 무료 사실 무료 배달이 아닌데
0: 맞아요.
1: 무료 배달이다.
0: 네.
1: 그리고 소비자가가 떨어지고 있다.
0: 네.
1: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희생 부담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0: 소상공인들한테.
1: 문제는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0: 네.
1: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0: 네.
1: 문제가 누군가에게 이동된 거예요.
0: 아.
1: 저는 이게 혁신의 역설이고 혁신의 배신이다.
0: 오.
1: 배신의 민족.
0: 네. 아, 이거 여러분 특정 업체와 상관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저희는 방송 시민주를 진수하고 있습니다.
1: 아무튼 결국은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고
0: 네.
1: 그 문제를 특정 계층에게 이동시킨 겁니다.
0: 아니, 위원님. 우리 이 인공지능 전략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착시 현상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1: 아시겠지만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0: 네.
1: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플랫폼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배달특급입니다.
0: 네.
1: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경기도시가 바뀌고
0: 네.
1: 이 원래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지만
0: 네.
1: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플랫폼 경제
0: 네.
1: AI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가 돼야 된다.
0: 예.
1: 그래서 철도나 도로처럼
0: 네.
1: 지금 배달 플랫폼이 공공재가 돼야 돼요.
0: 네.
1: 그래서 그 안에서 배달 노동자와 이해관계 그리고 소상공인과 이해관계, 소비자와 이해관계를 공적으로 조정해야 돼요.
0: 진짜 시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줄이 물론 권리금도 세고 좋죠.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거 공평하게 경제와 또 시장 방문하시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시장위원회에서 그 앞줄에는 저기 내가 친한 사람 누구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정확하신 거예요.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0: 공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1: 이게 공적인 영역이 있고 법이 있어요.
0: 네.
1: 소비자와 판매자를 규정하는 법.
0: 네.
1: 그리고 판매자, 소비자와 또 이런 생산자를 규정하는 법.
0: 네.
1: 법으로 법과 제도가 있는데
0: 네.
1: 이런 플랫폼에서는 사기업이 그것을 결정을 해요.
0: 맞습니다. 이익 중심으로 밖에 갈 수가 없네요.
1: 그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가 네. 규칙으로 만들어서 네. 그걸 조정한다니까요. 밖에서 오프라인의 법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마치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이 법 위에 있는 겁니다.
0: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현성 위원님께서 국가, 제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는 알아서 가져가시든가가 아니라 직접 와서 줘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어떤 액션과 어떤 도로와 전기를 닦아야 됩니까? AI에.
1: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0: 네.
1: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필요한 어떤 소상공인이 질문을 했을 때
0: 네.
1: 소상공인에 적합한 답을 근데 그것도 소벌인이죠.
0: 네네.
1: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 적합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내가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고
0: 네.
1: 했을 때 어떤 가게를 어느 위치에 차려야 되느냐
0: 네.
1: 그리고 내 가게의 마케팅과 이 지역의 어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네네. 했을 때 어떤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할 수 있느냐
0: 그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네. 공적으로 관리하고 그 공적 관리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프라인 시장 분석 시스템이 그게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0: 네.
1: 오프라인에 어떤 가게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가게를 만들 때
0: 네.
1: 거기 들어가서 과거에 이 가게의 이력이라든가 유동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0: 네네.
1: 게 대기업은 하다못해
0: 있죠. 그런 팀들도 있고
1: 플랜차이즈 같은 데는 뭐 네. 하나 만들더라도 상권 분석, 입지
0: 네.
1: 분석 이런 맞아요. 게 항상 하거든요.
0: 그런데
1: 소상공인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0: 야, 그걸 공적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이건가요?
1: 그걸 만들어야죠.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식별로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네. 데서 나온 데이터들을 네. 정부가 공적으로 모아서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럼 이 상품을 어느 플랫폼에 버티컬한 플랫폼에 올릴 거냐 포털한 플랫폼에 올릴 것이냐 그리고 그 많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장 안에서 내가 어디에 진출해야 가장 바람직하게 진출할 네. 수 있냐 왜냐하면 막막하잖아요.
0: 야.
1: 소상공인 예를 들면 앵커님 뭐 하나 내가 하다못해 뭐 하나 팔고 싶어요.
0: 네.
1: 그럼 어디다 내가 올려야 되지?
0: 그렇죠. 누가 어떻게 언제 해야 되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사갈지 알아야 되잖아요.
1: 없잖아요. 나 혼자 네. 결정해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제미나이나 GPT처럼 그런 AI 플랫폼이 있다. 나 지금 뭐 하나 팔려고 하는데 어디다 해야 돼? 라고 하면 착착착착착 나온다는 거예요. 너 어디다 하고 어떻게 해라. 나는 뭐 마케팅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디지털 시장을 분석하는
0: 네.
1: 플랫폼이 필요하다.
0: 맞습니다. 여러분.
1: 그건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0: 실제 공간이 아니고요. 많은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 구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왜 거기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공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쿠팡이 사적으로 놔두니까
0: 네.
1: 쿠팡이라는 데가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를 판매자한테 주지도 않아요.
0: 네.
1: 그럼 필요하다 그러면 사서 보라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그리고 내가 입점해서 리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리뷰한 데이터도 주지 않아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 쿠땡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0: 네.
1: 그럼 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내가 한 3, 4년 동안 여기서 리뷰를 쌓고 경험을 쌓고 내가 이 댓글 달아주고 그런 거잖아요.
0: 네.
1: 그 경험이잖아요.
0: 야, 이거 진짜 소버린이네요.
1: 내 데이터잖아요.
0: 주권 문제네요. 주권. 내 거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1: 되는 거. 이 데이터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과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과거에 이동통신 여러분이 가고 있는 010 서비스가
0: 네.
1: 내가 다른 서비스로 SK에서 KT로 옮긴다.
0: 예.
1: 이 번호를 못 갖고 갔어요.
0: 예, 예전에는.
1: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 예. 연세가 좀 있으신 거예요.
0: 네. 연세 감사합니다. 네.
1: 예전에는 그걸 못 갖고 왔어요. 네. 근데 번호 이동권.
0: 네.
1: 내 번호는 내 거다.
0: 이거 내가
1: SK로 가든
0: 맞아요.
1: KT로
0: 내가 공유한...
1: 가든 내 번호 이 번호를 묶어 놓기 때문에 네. KT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SK로 가고 싶어.
0: 소비자 서비스 권리를 점점
1: SK가
0: 확대했네요.
1: 서비스가 더 좋아요.
0: 네.
1: 근데 내가 가고 가는데 네 번호는 놓고 가라.
0: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광고
1: 예를
0: 아닙니다.
1: 예를 들면 네. 똑같이 디지털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0: 되게 중요합니다.
1: 소상공인이 그 안에서 가게를 차려서 리뷰를 달고 댓글을 달고 했던 이 경험이
0: 소중한 데이터죠.
1: 소중한 데이터가 내가 다른 걸로 니들 마음에 안 들어. 네. 서비스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로 갈래. 야. 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오늘 이거 다 얘기하시면 책이 안 나가니까요. 지금 0275님은요. 아내가 옷가게라고 했습니다. 중심 상가로 옮겨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월세가 비싸졌고요. 아 라이브 방송 플리마켓 쉬는 날 없이 3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두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00만 소상공인들이요. 뭐 치킨집이 뭐 한 집 건너 한 집 있다라고 했는데 치킨집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돼야 대기업도 잘 되는 건데 AI 활용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장사하고 싶습니다. 방금 절절하게 대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무 28조 제가 갑자기 찾아봤습니다. 아 제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소무 10조 소상공인의 대통령으로서 소상공인의 대통령에게 올리는 얘기 썼어요. 좀 핵심적인 것만 꼽아주십시오. 시간상.
1: 여기 스토리가 좀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생각에 출마라고 광주 지역 네. 소상공인들과 함께해서 10가지 정도를 네. 이 생각의 출마 우리가 직접 출마는 하지 않지만 네. 우리 생각을 출마시키자
0: 그럼요.
1: 해서 정당에 제안을 한 거죠.
0: 네.
1: 그것을 좀 저희가 최근에 AI 버전까지 합쳐서 했는데
0: 네.
1: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네.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된 네. 그게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이 지역화폐 대통령이 만들었던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0: 네.
1: 시장을 활성화하게 온누리 상품권 이게 지금 부처가 달라요.
0: 네.
1: 지역화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네네. 온누리 상품권은 중기벤처부 소관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차피 원인은 똑같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랑 비슷한 맥락에서 예. 만들어졌으니 이것을 통합시키자. 그래서 K-페이로 만들고
0: 예.
1: 진짜 그 중국의 알리페이나
0: 네.
1: 이런 어떤 QR을 중심으로 한 페이먼트만큼 간편결제만큼 네.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좀 운영비도 좀 다운시키자.
0: 그리고 그 데이터를요. 제공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옷가게 하신다는 027년님 아내분이 옷가게 하신다는 데이터 보세요. 어떤 물건을 사신 분이 그 다음에 옷가게로 올까요? 이런 데이터 있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1: 그거 맞습니다.
0: 하자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되냐?
0: 맞습니다. 이 시기에 이 계절에는
1: 이 계절에는 뭘 해야 되냐?
0: 네.
1: 뭐 5월은 뭐 어버이날 뭐 네. 이런 어떤 가족의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손님들 우리 가게에 온 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손님한테 쿠폰을 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제안하지고
0: 고객 관리 부분도 있고
1: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스
0: 예.
1: 지금 포스가 단순히 그냥 결제 기능만 있는데
0: 네.
1: 이 그 소기업에 있는 이 가게마다 있는 포스가
0: 네.
1: 조금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 가게의 CMO가 돼야 된다.
0: 좋습니다.
1: 그래서 가게의 마케팅 담당이 돼야 된다.
0: 맞습니다.
1: 마케팅 임원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를
0: 네.
1: 각각의 역할을 주듯이
0: 네.
1: 우리 포스에도 역할을 줘야 된다.
0: 아니, 저 당장요. 사실 저희 회사도 비슷한 돈을 내고 구독료를 내고 그런 AI를 쓰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AI 뚝딱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요즘.
1: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0: 예, 그리고 대형 마트 가시면 여러분 결제하실 때요. 연령대, 성별 뭐 탁탁탁 체크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데이터 모아서 장사하거든요. 소상공인분들께도 그런 기회가 가야죠.
1: 그렇죠.
0: 예. 자,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이게 오늘 저희가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또 책 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적이고요. 공공적인 중요한 얘기에서 제가 소상공인을 버린 AI가 아니라 소버린 AI, 소상공인들이 부릴 수 있는 AI를 고민하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김현성 자문위원과 함께 얘기했고요. 한 번 모시니까 좀 시간이 아까워서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고요.
1: 아, 벌써 끝났어요?
0: 네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열정적으로 20분을 꽉 채웠습니다.
1: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0: 예. 좀 저희가 못한 부분들 여러분께 또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저희가 또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승리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는 이 말씀 가지고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들기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서 설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요소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ask,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 앞글자로만 얘기하면 ask,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구하라는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즉 모든 도움과 나를 정말 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 그신 것을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의 형편을 아뢰는 것을 여기서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도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 구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위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특권, 그러한 자격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달라고 구하게 될 때에 해보셨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다 응답하셨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관심과 나의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때를 쓰듯 구하는 것. 이거는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울고 나자빠져서 뒹굴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절대 줘서는 안 될 것은 절대 안 줄 거예요. 불장난한다? 칼을 가지고 놀겠다? 이 아이가 지금 마시면은 생명에 위험한 독약을 가지고 마시려고 한다? 어떤 부모도 그 자식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아닌 노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지만은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하지만은 그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해도 안 줄 수 있어요.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든지 유혹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을 한 예로서 솔로몬의 구함을 우리 모델로 삼고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10대 소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요. 하지만 그 위대한 다윗 왕,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자, 그때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무엇을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에게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솔로몬이 제가 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 나의 실력, 내가 어떠한 자가 돼서가 나라는 것은 전혀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아버지 부친이 정직하게 공의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은혜 베푸신 것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만 앞서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구하기 이전에 그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에 서 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 그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7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올바르게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판단하는 재판 그 위치에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실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줘서 안 될 것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을 솔로몬이 구했으니 하나님이 어찌 안 주시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들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포인트는 자기 자신의 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품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려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잘 참아야 되는데 잘 참아서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화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자, 천국 백성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거듭난 이후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죄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하심을 받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감동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어리석은 길을 가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가 우매한 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즉, 천국 백성은 본질적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이 가까워진 그날이라면 아마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많은 승리의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언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욕심은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많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미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 고쳐줘야 되고 왜 장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인생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장 올바른지에 대한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따라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고, 아니면 남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좀 살겠다고, 이름 석자 남기겠다고 하는 것,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멸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왜 해주십니까? 해줘서는 안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니 그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아까 읽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 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길에 그 누가 막고 있든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앞에 있는 것은 잘라버리고 뒤에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0: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뜻을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판결을 그 말씀이 주장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뜻하는 것이나 내가 계획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과 계획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이 있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기도로 주 앞에 간구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찾으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근데 때로는 주님이 내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구하지는 않는데 응답이 더뎌요. 그러면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그때에 바로 하는 것이 찾는 거예요.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 찾는다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 헬라 사전에 정의를 보게 되면 헬라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테오라는 것은 to seek to find, to seek to find out by thinking, meditating and reasoning.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이성적으로 find out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고자 알고자 찾는 것이란 뜻이에요. To seek to find out by thinking, meditating and reasoning. 즉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시험을 주십니까?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시험이 오죠? 했어요. 그럼 그때 구합니다. 자, 구하는 거 멈추는 거 아니에요. 즉 기도로서 구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나가서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찾는 그 과정이 탐구라고 할 수 있어요. 탐구. 이 찾는 과정이 바로 나의 믿음이 얼만큼 이게 진실한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는 구하는 것이 내가 정말 우리 마음에서 진정되게 하나 옆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조금 더 응답하는 것을 템포를 늦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좀 해보다가 아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고는 포기하고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찾을까요? 우리 이 전장에서 봤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기 구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게 되면은 seek, 찾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제가 헬라 성경을 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단어가 구하라는 것이 찾으라는 단어예요. 제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찾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숨바꼭질을 합니다. 숨바꼭질 하죠. 영어로 hide and seek. 우리 특히 이제 그 어릴 적에 우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숨바꼭질 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저도 우리 손주들이 오면은 우리 집에서 걔네들이 숨바꼭질을 하자 그래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재미가 어디 숨는 거 뻔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뻔해도 그거를 속으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숨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 할비, where are you? 할아버지 어딨냐고 막 찾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못 찾으면 이제 얘네들이 막 안타깝게 찾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찾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조금 늦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의 그 기쁨을 알고, 이게 주님에게서 왔다는 기쁨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가깝게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때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죄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하고 그를 부르도록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고 바로 자기가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주께 기도하며 구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주셔요. 근데 때로는 슬로우 다운 하셨어요. 이 답이 슬로우예요. 그럴 때는 왜 그러실까 하며 주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그 찾는 과정 속에 죄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간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8절에 보니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나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하셔야 돼요. 자,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에스라 같은 경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구하신 분이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 연구한다는 게 바로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 보실 때 올바르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는 준행하며, 이거를 읽고 배웠으면은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구하고 찾는데도 앞이 꽉 막혀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믿음의 끈기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며 문이 열릴 때에 이 길, 문이 열리고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구함과 찾음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로서 시작이 되었고 기초가 된 게 바로 교회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천국으로 승천하십니다.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5절에 보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간 자리에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이 없어지니까 다 흩어져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냐면은 기도했어요. 14절로 가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뭐를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었어요. 이때가 바로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뜻을 얼마나 찾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방안에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 그들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그날이 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니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에 임했어요. 성령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이상,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전국 백성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될 것을 설명합니다. 10절을 보니 이렇게 말, 9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 떡을 달라는 것은 배고프니까 달라는 거죠. 근데 먹지 못할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천부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 진동치 못할 나라를 붙들라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나 그리고 전 세계 국제정세는 참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관, 심지어는 믿었던 관계나 또 건강, 또 좋았던 모든 환경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리고 정말 크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환경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이 불안과 혼돈과 이 재앙이 생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단코 이 마지막 때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기근이, 그리고 처처의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면에서만의 이 혼돈스러운 환경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혼돈의 시대,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 말세 주말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쩌면 더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소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참 평안함, 이 진정한 자유함, 행복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흔들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불안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함,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또 환경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려면 이러한 삶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동치 않는 아셀루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말씀, 이 단어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죠? 물질이죠. 물질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살고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어보려고, 권력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 그런 초라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견고한 것처럼 보여진 것들도, 그리고 뭔가 얻었던 물질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의 충격과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충격적인 흔들어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그만 그냥 뒀습니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계속 외부의 충격이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 10년, 20년, 100년입니까? 거의 3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세상의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확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충격과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은 적 있습니까? 재앙이 없는 적 있어요?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재앙과 전쟁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은 바로 아살루토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주하심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고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평안은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그랬어요. 이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어요? 네. 소유하셨는데 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은혜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를 이 직역하면 은혜를 붙들자 그런 뜻입니다. 예? 또한 감사를 유지하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자는 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상태가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복음을 깨달아야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죠.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고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첫 반응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와, 이 은혜 받은 것, 이거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접촉제와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군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태도죠.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그 심령에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게 돼요. 참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마음에 참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은 지금 너무너무 죽겠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막 그 자유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시간이 기묘한데 허송세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그냥 세파에 휩쓸려 가는 것,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일개 신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렇게 무서운 징조들이 우리 주변을 계속 흔들어대는,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아니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점점 더 흔들어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한훈입니다.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주말 되면 몸이 왠지 나른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만큼 또 심심한 하루 오후를 저 훈이와 함께 아주 유익한 정보 또 알찬 재미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첫 시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의학과 자연치유 분야에서 정말 오랜 동안 연구와 임상을 이어오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리는 우리 원장님이신데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민 산삼 한방병원의 닥터 서 원장님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원장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이시며 세계 야생산삼연구소 대표로도 활동하시는 진짜 35년 넘게 산삼 연구 그리고 여러분들 지긋지긋한 그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정말 치료에 헌신을 다해주신 원장님이십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아까 사실 방송 전에도 개인적인 제 지인들 막 통증을 여쭤봤잖아요. 그 여러분 진짜 우리 원장님은요 한 질문 한번 드리면 답이 그냥 술술술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정말 무릎 통증 막 이런 통증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픈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진통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도움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이런 통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장님?
1: 네, 몸이 아프다 하는 얘기는 네. 어디 한 부분이 네. 흘러가다가 네. 막혀 있는 부분이에요.
0: 뭐 기가 막힌 겁니까? 피가
1: 막힌 막힌다 그러죠.
0: 아, 기가 막히네. 그 기가 막힌다. 네.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네요.
1: 예, 네, 순환이 안 되는 게.
0: 오, 그러면 기가 안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예,
1: 막히면 뚫어주면 되죠.
0: 아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아주 실제 그게 쉬워요.
0: 그래요?
1: 네.
0: 아니 근데 뭐 우리 원장님은 또 원인을 금방 좀 찾으시니까 그런 건가?
1: 네,
0: 제가 현대의학이 안 되잖아요, 그게.
1: 제가 한 40년 이 일을 했잖아요.
0: 네네네.
1: 한 15만 명을 봤더라고요.
0: 와.
1: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0: 네.
1: 한의 서적이
0: 네.
1: 한 3천 권이 넘어요.
0: 와.
1: 첫 번째 황제 내경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네.
1: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0: 동의보감,
1: 네. 동의보감을 또 짧게 간단하게 잘 만드는 방야가편. 그 외에도 이제 이 상한론이 있고 뭐 온병학이 있고 중국의 뭐 4대 근문 4대가가 있고 별 파가 많아요.
0: 네.
1: 그러는데
0: 네.
1: 3천 권 다 해봐야
0: 네.
1: 딱 8자로 딱 줄이면 돼요.
0: 3천 권이 넘는 걸 8자로 줄이신다고요?
1: 네.
0: 어떻게요?
1: 불통, 즉통.
0: 아, 요거 불통, 즉통. 네. 네.
1: 불통. 통과하지 못하면. 즉통.
0: 즉통.
1: 바로 아프다. 측자가 바로 측자예요. 바로 통자는 아플 통자.
0: 바로 아프다.
1: 네.
0: 네. 불통, 즉통. 네.
1: 근데 이제 통측 통하면은 바로 불통 안 아프다.
0: 아니 불자에 아플 통해서
1: 네.
0: 불통 즉통
1: 통측
0: 불통.
1: 그러면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가?
0: 네.
1: 그거 한 세 가지 딱 줄이면
0: 그래요?
1: 심신불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0: 네네.
1: 처방도 많고 원인도 많고 약도 많고 침도 많은데
0: 네네.
1: 제일 크게 오는 것은 심신불교.
0: 심신불교.
1: 네, 심장은 마음 심자죠. 국기에 대한 격려하세요.
0: 네. 그 왼쪽 심장
1: 있죠. 예. 열중 시열해 보세요.
0: 네.
1: 등허리, 손등허리 우에 닿는 데가
0: 뒤에.
1: 거기 신장이에요.
0: 신장
1: 콩팥 심자.
0: 심신. 네.
1: 네. 심신불교.
0: 불은 뭘까요?
1: 불자가 아닐 불자.
0: 네.
1: 교자는 사귈 교자.
0: 사귀지 아니한다. 네,
1: 서로 사귀질 못하면은
0: 그러니까 서로 네. 왕래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1: 심장에서는 우리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을 해요.
0: 네.
1: 그 열은 반드시 아래 배로 밑에 뒤쪽으로 신장으로 가야 돼요.
0: 네.
1: 그러면 신장은 물로 차 있다고요. 심장은 불로
0: 네.
1: 차 있고.
0: 네.
1: 그래서 불화가 되거든요.
0: 네. 네.
1: 심신 불교가 되면. 심장의 뜨거운 열은 아랫배 뒤쪽으로 가서 그 배를 갖다 뜨뜻하게 덮여줘야 되는데
0: 예.
1: 그게 안 되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0: 오.
1: 심혈관 질환이 여기서 다 나와요.
0: 네네.
1: 심 피가 잘 통하는 데가 병이 있을까요? 통하지 못하는 데가 있을까요?
0: 당연히 피가 안 통하는 게 문제가 있겠죠.
1: 물이 흘러가면 반드시 흘러가는 데가 아파요. 구부러지는 데가 아파요.
0: 구부러지는 게 아프지 않을까요?
1: 네. 구부러지는 데요. 우리가 통증하면 딱 위에서부터 목 디스크.
0: 네.
1: 맨 위에 있죠. 관절이.
0: 네네.
1: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이죠.
0: 어깨, 예.
1: 네. 목 다음에 어깨.
0: 네. 여러분 저 말씀드렸죠. 저도 따라하고 있어요. 저도 네. 모르게. 네.
1: 그 다음에 팔 있죠.
0: 팔, 네.
1: 그 다음에 손목.
0: 손목, 네. 네.
1: 거기는 상체가 막힐 때.
0: 네, 상체. 네.
1: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0: 심장이요?
1: 네.
0: 오.
1: 심장 열이 못 내려가면은 가슴 한복판이 쪼이듯이 아파요.
0: 네네.
1: 예,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위산 과다,
0: 네.
1: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갖고 위산이 역류돼서 올라오면은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
0: 네.
1: 거기가 아파요. 거기가 행주를 네. 짜듯이 쥐어 짜듯이 아파요. 그
0: 화병 날 때 나오는.
1: 화병. 예.
0: 오.
1: 그때 이제 토속 말로는 가슴의 피라고 그러죠.
0: 가슴의 피라고요?
1: 위산이 역류돼서 오면은 심장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 심장에서 피가 모자란 협심증 있을 때도 거기가 쪼인 듯이 아프고 그다음에 심근경색,
0: 네네네.
1: 심장 근육이 막혔을 때, 동맥이 막혔을 때도 거기가 아파요.
0: 오, 저희가 사실 소화 아까 말씀하신 위상 역류할 때도 여기가 막 쓰라진 느낌이
1: 예.
0: 그게 거기군요.
1: 네. 아.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목 있는 데 올라가죠.
0: 네,
1: 그러면 이제 간, 심신 불교가 되면
0: 네.
1: 그다음에 간이 불화가 일어나요.
0: 간하고 네. 이.
1: 그러면 간하고 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온도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매핵기라고 그래요. 목 밑에 목젖
0: 이노
1: 그 밑에가 답답하고 뭐가 걸린 것 같이.
0: 네네네. 네.
1: 뭐가 삼켜도 넘어가지도 않고 뱉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게 이제 매핵기라고 그래요.
0: 네.
1: 일본 사람들이 이 매실이 걸려 있는 것 같다 해서 매핵기라고 그러거든요.
0: 네네.
1: 사실은 우울증에서. 우울증에서도 와요.
0: 우울증 있어도 네. 그게 와요.
1: 좀
0: 게?
1: 올라가면 이제 목 주위가 붓죠.
0: 네.
1: 그 이제 갑상선 종대로 가는 거예요.
0: 네.
1: 그 뭐냐면은 간, 신, 허. 간하고 신장이 음이 허하면은 내려가지 못하니까 거꾸로 올라와서 목 그 편도선이 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말씀하죠. 열이 올라 네.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심신불교 그다음에 간위불안은 오른쪽 갈비 밑에 있죠.
0: 네네네.
1: 오른쪽 갈비,
0: 예.
1: 젖가슴 쭉 내려가면 오른쪽 갈비, 가슴 밑에 갈비
0: 예.
1: 쏙 들어가는데
0: 네네.
1: 거기가 아파요.
0: 지금 배 때문에 저 안 잡히는데. 네. 예.
1: 그리고 네. 그 띡 돌아서 열중이 한참 쭉 올리면은 9번 흉추가 딱 닿는 거대.
0: 네.
1: 거기 이제 담석증이라고 그래요.
0: 그게
1: 담낭염이나 담석증. 우측 어깨를 한번 이제 푹 올려가지고 등을 턱 쳐보세요.
0: 네.
1: 엄청 아파요. 안 아프죠?
0: 네.
1: 그럼 담석증 없는 거예요.
0: 오, 그래요?
1: 소화 잘 되는 거예요.
0: 오, 다행이다. 잘 아파요. 오, 아 이게 아프신 분이 있고 딱 치면 네.
1: 거기서 이제 좀 안쪽 좀 더 안쪽으로 툭 쳐서 툭 나오는데
0: 여기는 아파요, 선생님.
1: 신우신염, 신장에 그러니까 콩팥에서
0: 네.
1: 방광으로 내려가는 신우가 있는데 그게 염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부전증 걸린 사람.
0: 그래요?
1: 거기 아파요.
0: 어떡하죠? 또 여기 왜 아프지? 네.
1: 그러면 이제 심신불교 네. 간이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0: 네네.
1: 그다음에 위기역상.
0: 위기역상.
1: 위장 기능이 밑으로 내려만 가야 돼요.
0: 그렇죠. 내려가야죠.
1: 먹는 거가.
0: 네.
1: 그러면 심장이나 소장이나 대장 다 장기가 다르잖아요.
0: 네네.
1: 특히 소화기 계통. 인후 시작해서 위장, 그다음에 십이지장,
0: 네.
1: 소장, 대장, 직장, 항문.
0: 네.
1: 그러면 이게 속에 들어있으니까 내장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바깥지 않기에 똑같은 거예요.
0: 오.
1: 바깥에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0: 그렇죠. 밖에서 들어와서 거죠? 밖으로 나왔죠. 네.
1: 그래서 오. 치료는 여기까지로 치료해 줘야 돼요.
0: 하...
1: 그래서 이제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상이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중풍이 오는 거예요.
0: 오.
1: 스트로크. 이제 이 방송을 저기 이제 저쪽 버지니아?
0: 네네. 동부
1: 그쪽에서
0: 버지니아?
1: 전화가 많이 와요.
0: 오.
1: 제가 이제 한국일보.
0: 네.
1: 한국일보 매일 이제 전국지에 보면은 광고가 나가요.
0: 네네.
1: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진통제 없이 수술 없이
0: 그렇죠.
1: 치료합니다.
0: 통증 치료. 네.
1: 루마티스 관절염.
0: 네.
1: 퇴행성 관절염,
0: 네,
1: 불치병이 아닙니다.
0: 제가 사실 아까 말씀 제 지인이 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1: 네. 로마티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하면은 네. 우리는 옛날부터 심혈관 질환이다. 심장을 고쳐주면 이것은 뚫린다. 안 아프다.
0: 그래요?
1: 근데 양방은 그게 없어요.
0: 없죠.
1: 그 이론이 없으니까
0: 네.
1: 로마티스를 많이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심장이 나빠지더라. 거꾸로요. 심장이 나빠서
0: 관절염이 생기는 거구나.
1: 피검사에서 로마티스 균이 발견돼야 로마티스라고 그러지.
0: 네.
1: 그 균이 발견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는 다 정상으로 나와요.
0: 와, 신기하다.
1: 그래서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상 여기에서 다 포함돼 있어요.
0: 야.
1: 그러면 우리는 음양 오행이 있거든요.
0: 네네.
1: 음양은 일요일 날은 네. 따습죠.
0: 네.
1: 월요일 날은 달이라고요. 달은 차갑죠.
0: 네.
1: 그래서 음양.
0: 아.
1: 더울 양, 저 차가운
0: 음지 양지 네.
1: 그늘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에 음양이 조화가 있는데 오장육부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오행이라고 그래.
0: 네.
1: 오는 다섯 오자인데
0: 네.
1: 간, 심, 비, 배, 신 다섯 개 장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오장이 오행이다 그러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0: 네.
1: 그러면 간, 심, 비, 배, 신이면은 상생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간은 나무예요.
0: 네.
1: 심장은 불이고
0: 네.
1: 불이 타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자 법칙이

0: 팍팍
1: 다혈질 팍 이런 분들.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병이 들어가지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1: 네.
0: 컥컥 되죠.
1: 네.
0: 졸리고 피곤하고 네. 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런 경우
1: 예.
0: 심장 질환이 나왔을 때쯤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1: 네.
0: 뭐가 나쁘냐면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거려요. 그다음에 가슴이 갑갑해.
1: 어, 답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뭐 갑갑할 이유가 없는데 갑갑해.
1: 어, 네.
0: 죄진 것도 없는데.
1: 네.
0: 그다음에 한숨을 자주 쉬어.
1: 어, 맞아요.
0: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내 팔자야.
1: 맞아. 이렇게. 네.
0: 그리고 숨이 차 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요.
1: 어, 조금만 해도 헥헥거리시죠.
0: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고. 어,
1: 네.
0: 얼굴이 수시로
1: 네.
0: 얼굴이 벌겋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1: 어, 심장이 안 좋으면 네. 얼굴이 그렇게 돼요?
0: 이게 얼굴로 열이 상승해 가지고 수시로 벌게져.
1: 불락불락. 얼굴이 불가해지는구나. 네. 네.
0: 그다음에 얼굴에 이제 종기가 나.
1: 아, 속때만에 트러블 네. 스킨 네. 뭐가 나는 거예요?
0: 피부가 암만 가도
1: 안,
0: 안 낫는 사람들은
1: 오, 심장. 오.
0: 심장 위장열이에요.
1: 아.
0: 이게 심장에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1: 네.
0: 심장에서 습기를 함유하고 있을 때하고 습기가 있을
1: 습기가
0: 때하고
1: 네.
0: 없을 때하고 틀려요. 심장에 습을 폼유하고 있을 때는
1: 네.
0: 얼굴이 자꾸 부어요.
1: 어? 오.
0: 얼굴도 붓고 손발도 붓고
1: 네.
0: 자고 나면 뻑뻑하고
1: 네네.
0: 얼굴 안쪽 적색 부분이 가렵고
1: 어, 네.
0: 맥이 제멋대로 돼요. 부정맥.
1: 아, 맥이 네. 어, 일정하지 않구나. 네. 네네.
0: 쿵쿵 뛰는 증상이 나타나고
1: 네.
0: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 맥이 팍팍 뛰면서.
1: 오, 네.
0: 그다음 입은 말라.
1: 입은 바짝
0: 말라요. 바짝바짝 마르는데
1: 네.
0: 물은 안 먹어요.
1: 오, 신기하네.
0: 습기가 있으니까. 말라서 열은 나지만 물 자체가 습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물 안 먹어요.
1: 야.
0: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심장병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심장 이상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은
1: 네.
0: 팔다리 관절이 아프고 심하면 붓고 또 특히 습기가 많은 날
1: 네.
0: 류마티스 관절염은 비오기 3일 전에 정확히 일기 예보를 해요.
1: 그 막 온몸이 아프고
0: 쑤시고 예, 아프고
1: 오.
0: 아이고 허리야 등허리야 이제 요거는 이제 심장에서 열이 있을 때
1: 네.
0: 근데 이제 심장에서 열이 건조하면은
1: 네.
0: 그때 폐병이 이상하게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폐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심장을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1: 네네, 필터링 역할을.
0: 그러면 심장이 안 좋으면 폐가 나빠지고 폐가 안 좋으면 심장이 나빠지는.
1: 네네. 오.
0: 특히 심장은 폐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러면 이때는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면 헐떡거려요.
1: 그렇죠. 숨쉬는 게 힘들어요.
0: 네.
1: 이렇게
0: 그리고
1: 힘들고.
0: 기침을
1: 네.
0: 시작하면서
1: 네.
0: 담 생기면서 기관지 천식.
1: 오.
0: 이런 분들은 아까 가슴 박 중간이
1: 예.
0: 아프다고 그랬죠?
1: 네네.
0: 그때 등 뒤로 가면은 5번, 6번, 7번 그 흉측 극돌기 거기가 아파요.
1: 오, 어디가 5번인지 잘 모르지만. 네. 네. 오, 중간인가요?
0: 날개뼈 있죠.
1: 네네.
0: 날개뼈 일찍 쑥 그으면 한 가운데 닿는
1: 오.
0: 곳이 7번이에요.
1: 아, 네.
0: 7지향이라고 그래요. 6번은 6영대라고 그랬는데
1: 네.
0: 옛날 사람들은 심장을 영대라고 그랬어요.
1: 오, 영대.
0: 오, 신도인데 신자로 돼 있는데 실제는 폐예요. 된 거는
1: 네.
0: 아까 이제 7지향이라고 했죠.
1: 네.
0: 그건 비장이라고요. 이게 비장, 이게 췌장이 비장이거든요.
1: 네네.
0: 췌장, 비장, 거기서 위산이 과다되면 거기가 아프고 위산이 심장을 갖다가 압박을 하면은
1: 네.
0: 영대가 아프고 또 영대가 아프면은 왜 폐를 아프게 돼요. 그런데 아. 심장 양쪽으로는 기관지가 있어요.
1: 어, 네.
0: 거기를 딱 눌러보면 알아요.
1: 와, 신기하다.
0: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린 폐 이상이 오잖아요.
1: 네네.
0: 거기 피 딱 뽑으면은 멀쩡해져요.
1: 와.
0: 막히면
1: 좀 신기하다. 뚫어라.
0: 뚫리면 되거든요.
1: 네.
0: 불통, 측통, 통증,
1: 불통. 네.
0: 이게 감기 걸려서 오면은 열이 있으면 거기서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압, 육효정. 그 어떻게 되냐면 치료 방법이 또

0: 딱 정립이 돼 있어요. 오. 모를 때는 침 놓을지도 모르고 뜸 놓을지도 모를 때는 막 우왕좌왕 하는데 네. 이제 한 5천 명 넘어가면은 네. 몰라도 알아요.
1: 아니 아까 15만 명의 환자를 뭐 보셨다고 네. 딱히 하셨다니까 뭐. 네.
0: 그러니까 야.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1: 아 지난번에 저희 와이프를 네. 그냥
0: 네, 본 적은 없어요.
1: 네, 전혀 본 적도 없는데 저를 보시고 네. 이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0: 그래서 세상 원리를 알면은 네. 도가 트이는 거거든요. 도자가 길도자예요.
1: 아 도자가 그 길도자예요?
0: 네, 길도자 길을 아는 거예요.
1: 도인할 때 도사가 네, 길도자예요.
0: 도인할 때 도자가 길도자예요. 오~ 사자는 저 가르치사.
1: 도를 닦는 것도 그게 도 길도자예요.
0: 네. 아~ 길도 길을 아는 거예요. 영어로는 맵이라고 그러죠. 의사고 변호사고 네. 판사고 검사고. 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음양 오행이 그렇게 딱 돌면서 상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상 이치가 숫자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바닷물이 네. 한 중에서 파도가 1분에 몇 번 칠 것 같아요?
1: 글쎄 종용
0: 한 18번 쳐요.
1: 1분에 18번을 쳐요? 네.
0: 네. 18번 치죠. 사람 18을 둘로 곱하면은
1: 36.
0: 36이죠. 네. 사람 체온이 몇 도예요?
1: 36.5도.
0: 36도죠.
1: 36도. 예.
0: 36을 배로 하면은
1: 72.
0: 72. 맥박이 몇 번 뛰어요?
1: 아, 72.
0: 72번 뛰는 거. 네. 그게 다 순서대로 가게 돼 있다고요.
1: 야, 이거 무슨 자연의 뭐 원칙 뭐 이런 건가요? 네. 우와.
0: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예. 70%예요.
1: 물. 네.
0: 지구에서 70%가 물. 바다가
1: 몇 그러네. 네.
0: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죠.
1: 오장육부가 있죠. 네.
0: 땅에는 뭐가 있어요?
1: 오대양육대주.
0: 오대양육대주가 있어요.
1: 오, 그러네. 네. 오, 네.
0: 그거 딱 1년에 몇 달이에요?
1: 365일이요. 네. 아, 몇 달? 12개월.
0: 12 경락이 있어요.
1: 아, 그럼 뭐예요? 네,
0: 경락도 네.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어요.
1: 오.
0: 음력은 가운데로 깊숙이 상하로 왔다 갔다 오고 네. 저 양은 바깥으로 왔다 해요. 경근이 있고 경락이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은 경근에 있어요.
1: 오, 12개가요? 네.
0: 오장육부가 됐죠? 네. 12개 경락이 있죠? 네. 경근이 있죠? 네. 그다음에 15개 낙맥이 옆으로 퍼져 있어요. 낙자는 연락할 때 낙자.
1: 네네.
0: 상하 소통이 안 되면 막히면 옆으로 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바둑판 모시면 돼요. 네.
1: 옆으로 비껴가는 거군요.
0: 네. 네. 오. 우리 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 와.
0: 그런데 자석 원리가 있어요.
1: 자석 원리는 뭐예요?
0: 네. 마이너스 플러스.
1: 끌리는 건가 서로? 예, 예. 그런 거요?
0: 한 열, 뜨거운 사람하고 찬 사람하고
1: 끌려요?
0: 예, 뜨거운 것은 양이고 차가운 것은 음이고
1: 음이죠, 예.
0: 예, 남자는 양이고 양, 여자는 음이고 네. 뚱뚱한 사람은 양, 양이고 예. 마른 사람은 음이고
1: 오.
0: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좀
1: 왜 저렇게 손가락으로 뚱뚱하다 보세요? 저 요새 찐 겁니다, 요새
0: 네, 좀 풍채가 좀 있잖아요.
1: 요새 찐 거예요, 원장님 네. 네.
0: 풍채가 있는 사람들은 태음인이에요.
1: 아 그래요?
0: 태음, 몸이 열이 많으니까
1: 양이 아니고요? 네? 저 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양, 원래 뚱뚱하고 보면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양이 맞아요.
1: 어, 그래요?
0: 태음 클 때 자 그늘음잖아요. 네. 몸이 뜨거우니까 차가운 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1: 오.
0: 그래서 태음인이라고 그래.
1: 오. 저는 물도 무조건 뜨거운 차가운만 먹고요. 네. 겨울에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0: 네. 네. 그래서 태음인이니까 태음인은 소음인하고 살아야 돼요.
1: 아 그래요?
0: 뜨거우니까 뜨거운 사람이 만나면 헤어져.
1: 안 받는구나.
0: 네, 자식 네. 안 생겨요.
1: 아 진짜요? 네. 아니 결혼 전에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 거예요. 네 이미 넘어졌지만.
0: 아니 근데 자동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아무리 뭐 해도 네. 소음인끼리 못 사니까.
1: 안 돼요 그게?
0: 네. 똑같으니까 오. 못 살아. 밀어.
1: 오, 그게 예, 아까 자석 이론이라시는구나.
0: 예, 뭐 와이프하고 정 반대일 거라고.
1: 뭐 맞죠, 완전 반대죠. 예,
0: 동쪽으로 가자면 서쪽으로 가고 맨날 어? 싸운다고.
1: 아,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이해합니다 저희는. 네. 근데 완전 달라요.
0: 네. 그 왜냐면 네. 안 싸우는 것 같아서 싸워요.
1: 와이프는 늘 싸우죠 저랑. 네. 저게 안 싸울 뿐 네. 피해 다닐 뿐. 네. 네.
0: 한쪽이 항상 져주게 돼 있으니까.
1: 네, 제가 늘 져요.
0: 네, 그래서 네. 음양이 있기 때문에. 세상 원리가 똑같아요.
1: 너무 재밌는데요. 예.
0: 오대양 육대주가 있듯이
1: 오대양도 너무 재밌다 이거는. 네.
0: 1년은 며칠이에요?
1: 365일이요.
0: 혈자리가 365개가 있어요.
1: 사람 혈이 365개 있어요?
0: 네.
1: 와 그래요? 저 네. 몰랐어요. 오, 신기하다.
0: 그거 딱 우주 위치에 딱딱 맞으니까
1: 사람 몸이 그냥 우주네요?
0: 예.
1: 그게 원리는 그 자연.
0: 사람 몸은 소우주고 우주는 대우주고. 와. 그러면 우주에서 보면은 태양이 있죠.
1: 네.
0: 태양이 심장이에요.
1: 아, 우주의 태양은 사람한테 심장이에요.
0: 심장, 심장이고.
1: 네.
0: 바다는
1: 신장이에요. 신장 아까 말씀하신. 네.
0: 바닷물이 뜨뜻해지려면 태양열이 붙여줘야 되죠.
1: 네.
0: 그 여름에는 적도로 가면은 따숩죠.
1: 네. 덥죠.
0: 그런데
1: 네.
0: 가을 되면 서늘하고
1: 네.
0: 겨울 되면 춥죠.
1: 네.
0: 태양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1: 오. 야.
0: 그러니까 간이 나쁘면 심장이 나빠지고 심장 나빠지면 췌장 나빠지고 췌장이 나빠지면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빠지면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지고
1: 결국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안 좋아지는
0: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1: 악순환인 거네요. 네. 그게.
0: 그렇지만 또 간이 나빠지면 또 위장 나빠지고 위장 나빠지면 간 나빠지고.
1: 네. 그러니까 연결되게 바로 이게 이 상호관계가 딱딱 있군요.
0: 그렇죠. 폐가 나빠지면은 바로 저 간이 나빠지고. 그러면 우리 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폐가 안 좋다고 폐하고 대장이 약한 체질이라고.
1: 아니 저는 뭐 진맥도 안 보셨잖아요. 손도 한 번 안 잡으셨는데.
0: 네. 보면 알아요.
1: 아 제가 폐가 안 좋은가요? 네.
0: 폐하고 대장이 약하니까
1: 네.
0: 알러지 조심해야 돼요.
1: 저 알러지 되게 많아요.
0: 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소음이니까
1: 네.
0: 비위가 안 좋아요. 소화기통이 항상 안 좋다고.
1: 소화가 안 좋아요.
0: 네. 그래서 차가우니까 네. 뭐든지 딱딱딱 맞아야 돼요. 여기는 한 선생은 좀 자기지 방송은 잘하지만은 방송 넘어가면은 대충 귀찮아.
1: 대충 좀 유들유들하게 둥글둥글하게 네.
0: 둥글둥글해 가고
1: 네네네.
0: 가는데 그 와이프는 안 그래요. 콩심인데 콩나고 파심 판나고 이거는 이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요.
1: 오 맞아요 맞아요.
0: 딱딱딱 맞아야 돼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맞는 거예요.
0: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덜렁덜렁하니까
1: 네, 맞춰주고 해주고 네 맞아요.
0: 와이프가 아무것도 못한다.
1: 맞아 맞아요. 그건 정답입니다.
0: 그렇게 이야. 살도록 하느님이 딱 정해놨어요.
1: 아니
0: 병 치료도 딱 이렇게 가요.
1: 아니 원장님은 상담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해야 될 원고에 너무 많은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여러분 너무 궁금해. 자 잠깐 여기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성민산사 한방병원의 우리 서 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화번호가 여러분 213-503-3304번 213-503-3304번이고요. 809 사우스 호발트길 아주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가와 호발트에서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원장님 저희가 지금 너무 말씀이 재밌는데 잠깐만 전화를 듣고 와서 저희가 이제 산삼 말도 좀 들어야 되니까 잠깐만 돌아오고 말씀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원장님, 여기 지금 제가 원장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건지 상담을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빠졌어요. 네. 잠깐 전화 말씀 들을 동안 제가 사실은 원장님께 원장님 이거 죄송한데 원고 안 하고 그냥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막 제가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준비한 것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503-3304번 213-503-3304번입니다. 자, 원장님 여러분 산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산삼 그러면 뭐 워낙 인간에게 우리에게 정말 정말 친이준 선물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이거를 정말 최초로 처음으로 여기 가져오셨잖아요, 그렇죠?
1: 최초로 예. 가져온 게 아니고
0: 아, 가져온 게 아니고
1: 미국에 있는 것을 찾아서 예. 보급을 한 거죠.
0: 그렇죠. 그럼 저희한테는 주신 거죠. 예. 그게 벌써 옛날이죠.
1: 예.
0: 되게 오래.
1: 근데 사람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돼가지고 선진국이 됐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해방 당시에는 네. 가나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예요.
0: 그렇죠. 그랬죠.
1: 뭐 57불인가밖에 안 됐으니까.
0: GDP가요?
1: 네. 160몇 개의 나라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나보다.
0: 그랬죠.
1: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0: 네네.
1: 절실함은
0: 된다.
1: 얻게 돼 있어요.
0: 아.
1: 예, 제가 이 병을 빨리 고치게 되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0: 아, 원장님께서요? 예,
1: 병원에 가면은 다 정상이고. 어디 가도 뭐 피검사, MRI, 엑스레이 5만 거 다 검사해 다 정상인데 나는 아파요.
0: 아.
1: 그래서 내 박사학위 논문이
0: 네.
1: 몸은 아픈데 왜 병명이 나오지 않는가.
0: 아, 그게 논문의 타이틀이었습니까?
1: 네, 그게 논문 주제
0: 너무 와닿는다. 네. 저희 어머니 어르신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난 아픈데 가도 모른다고 하니까.
1: 그러면 제가 네. 아픈 거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제 생각해보는 게 이상근 종합증.
0: 오.
1: 그게 이제 고관절.
0: 고관절. 네. 네.
1: 그게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어떻게 걸렸냐면은 내가 스키 인스트럭터를 80년대 한 맨머스 마운틴에서 한 5년을 했어요.
0: 아, 정말로요?
1: 네.
0: 스키 강사를 하셨었어요?
1: 네. 이야. 여러분들 옛날에 80년대에 보면 몽블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포사에서는 제일 큰 백화점이었어요.
0: 몽블랑 백화점.
1: 네. 네. 거기서 이제 골프하고 스키를 했는데
0: 이야.
1: 네. 거기서 스키 인스트럭터만 5년을 했으니까
0: 야.
1: 스키장 가면 날라요.
0: 근데 인기 엄청 많으셨겠다. 그렇죠?
1: 네, 그때만 해도
0: 좀, 키도 그냥 확실하시고 네,
1: 스키 탄다고 그러면 조금 알아줬죠.
0: 아, 그럼요. 그 당시면
1: 저녁 먹자는 사람도 많고
0: 아 슬슬 광고가 나오시나요?
1: 네. 네. 그때 이제 스키를 타러 다니다가
0: 네.
1: 예, 지금 4월달 그 5월, 7월달까지 네. 스키를 타요.
0: 아 그래요?
1: 예, 저기 위쪽으로 리프트 3번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0: 네네네.
1: 곤돌란 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4월달에 스키 타다가 락에 걸린 거예요.
0: 아이고.
1: 이제 보통 사람이 두 배, 세 배를 빨리 가야 돼요. 학생들을 갖다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0: 네네네네.
1: 예, 리프트는 잘못 타버리면 전혀 엉뚱한도로 가버리는데 스키는 못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아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나는 스키를 앞으로 타고 뒤로 타고 옆으로 마음대로 다녀요.
0: 그렇죠. 뒤로 막 가면서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은
1: 예. 가르쳐야 되니까 뒤로 가야 돼요. 근데 방향을 딱 잡고 도 같으면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같아요.
0: 야, 야, 되게 멋있으시다.
1: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저 학생 하나가
0: 네.
1: 지금 맨머스 마운틴에서 브로드웨이 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네. 길을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어이구. 가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 더 내려가기 전에
0: 잡아서
1: 내려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냥 이 직선으로 뒤를 꽂았어요.
0: 활강이라고 하죠?
1: 네,
0: 완전히
1: 활강은 완전. 그냥 뛰는 거고
0: 아, 그런가요?
1: 네. 활강에 가깝게 직선으로 뛰어 내려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걸면서 가져야 되는데 급하니까
0: 그냥 그런...
1: 네, 나는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0: 네.
1: 근데 딱 걸었는데 락에 딱 걸린 거예요.
0: 이야.
1: 그러면 눈이 가는 속도하고 바위가 잡아버리니까 내가 공중으로 한 15m 날아가 버린 거예요.
0: 와.
1: 그냥 공중으로 떠서 날아가는데 스키가 한쪽이 안 빠진 거예요.
0: 아이고야.
1: 예, 반길도 우리는 네. 보통 저 비기너들이 3, 4를 매면 나는 8에서 12를 매야 돼요.
0: 아.
1: 그래야 안 빠진다.
0: 네네네. 안 빠지게끔.
1: 근데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안 빠져버린 거예요.
0: 이야.
1: 그러니까 안쪽 다리가 고관절이 나간 거예요.
0: 아이고야.
1: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낙법을 썼으니까.
0: 아니 15m 날려도 낙법을 하셔도.
1: 그거는 훈련이 와. 그렇게 무서워요.
0: 아, 몸이 격하니까.
1: 네, 네. 몸이 갇혀요. 그냥 떨어질 때 오늘 그리면서 가니까 몸이 그걸 안 하는데 스키가 한쪽에 안 빠졌잖아요.
0: 아, 그게 딱 걸리는 거야. 네.
1: 이야. 그러는데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인대가 좀 늘어진 거거든요.
0: 네. 우리 원장님을 찾는 전화를 네. 들고 있습니다. 네.
1: 전화가 가요.
0: 아, 그럴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우리 원장님 모시고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근데 그 원장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정말 치료를 하실 때 워낙 뭐 아까 15만 너무나 많은 분들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 원장님께 큰 이제 혜택을 보시고 정말 덕을 보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귀하게도 저의 전화 인터뷰를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좌시알리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선생님 잠시 전화 통화를 연결을 해서 한번 생생한 육성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한운의 훈훈한 카페입니다. 아니, 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저희 원장님께서도 어떤 치료를 같이 받으신 인연이 있으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2: 네, 네, 네.
0: 어떻게 되신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 네, 제가 오랫동안 그 이 당뇨 환자인데요. 당이 있다 보니까 그 발가락 발등이 피가 통하질 않아가지고 잘 통하질 않아가지고 엄청 그 발가락이 아프면서 발등이 엄청 시려웠어요. 차가운 걸 입고.
0: 네네.
2: 네네. 그래서 이 박사님 방송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0: 네.
2: 여러 번 듣고 한번 찾아뵙고 한번 치료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죠. 침을 놓고 뜸을 뜨고.
0: 네.
2: 그래서 처음에는 뜸이 제가 이제 뜸을 처음 떠봤는데.
0: 네, 처음 해보셨군요. 첫 뜸이시군요. 네.
2: 네, 그런데 그 한 번도 하고 나니까 제 느낌인데 한 10% 정도씩 그 호전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0: 아, 네네.
2: 예, 발이 그 굉장히 저리고 아팠던 것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발등이 시려웠던 것이 여름에도 더울 때에도 제가 양말을 신고 있었거든요. 잘 때도.
0: 네네.
2: 네네. 그런데 이제 피가 통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양말 벗고 생활하는데 이 굉장히 그 이게 효과가 있고 지금 박사님이 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옥단인가 뭐예 금옥단이라는 거
0: 네
2: 네네네 그 야 그 알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이 막힌 데를 이렇게 뻥 뚫어주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0: 예,
2: 하수구나 이런 그 싱크대 같은 데 막히면 프레펑이라는 걸 갖다 들이붓고
0: 그렇죠.
2: 뚫어내듯이.
0: 네네.
2: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치료한 지 한 일주일에 두 번씩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한 80% 정도 호전을 돼가지고.
0: 네네.
2: 네, 그래서 지금은 반은 치료를 끝냈고 지금 이제 이 어깨 목 쪽에 그 이 근육이 막 경련되고 뭉쳐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고
0: 네.
2: 이런 그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귀에서 귀뚜렘 소리 들리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박사님한테 침하고 뜸을 치료를 받으면서 부항으로 그 어혈을 뽑아냈죠.
0: 네네.
2: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오른쪽에 근데 왼쪽에 한 번 하고 근데 상당히 지금 편해지고 목이 잘 돌아가고
0: 네.
2: 머리도 시원하고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전에 헛잠을 자고 개꿈을 많이 꿨어요.
0: 네네.
2: 네, 개꿈을 많이 꿨는데
0: 개꿈이요?
2: 잠을
0: 네. 그러니까 잠을 편히 잘 못 주무시고 좀 이렇게 힘드셨구나. 네네.
2: 그 시간만 되면 뭐 잠이 깨고
0: 네네.
2: 잠을 낮게 자고 그러는데 요사이는 잠을 푹 잡니다. 예, 그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반응이 있어요.
0: 그거를 우연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박 원장님께서 굉장히 서로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정말 생생하게 들어보니까 그 치료를 하시면서 뭐 아까 10%도 말씀하시고 80% 말씀하신 게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정말로 몸이 좋아진다는 게 호전된다는 게 정말 막 체감이 느껴지시나 봐요.
2: 아유,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것도 오른쪽 발만 그렇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0: 네네.
2: 근데 양쪽 발이 다 그렇게 아프고 차가웠을 거 아니에요. 시려웠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근데 오른쪽 발만 치료를 하니까 이상하게 왼쪽 발은 자동적으로 소절이 돼요. 전 잘 모르겠어요.
0: 그것도 우연일신가요?
2: 뭐 경락이 네. 통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0: 이거는 네, 원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네.
2: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발을 그렇게 그 쭉 침을 놓고 뜸을 뜨고 그렇게 치료를
1: 목단이 잡수시고
0: 그리고 우리 네. 금목단도 꾸준히 드시고요, 그렇죠?
2: 아, 예예예, 예, 예. 그거는
0: 딱 뚫어주는 느낌. 네.
2: 그리고 그 약 효과가 약이 처음에는 뭐 잘 믿지를 않았어요. 약이 좀 싼 약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2: 네, 싼 약이 아닌데
0: 네, 귀한 약이죠.
2: 처음에는 아예 뭐 예. 그거 뭐 박사님이 혹시 제조하신 약 혹시 판매하실 요량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랬는데
0: 네,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2: 제가 예. 제가 먹으니까
0: 네.
2: 아, 그 이 몸 상태가 효과가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호전됐습니다.
0: 아,
2: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제가 그 운전을 하는 운전 파타임으로 우버도 해요.
0: 네네네.
2: 네, 제가 나이는 70대 중반인데,
0: 어이구, 근데 네.
2: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특히 그 예, 앉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0: 네네.
2: 당뇨가 있는데다가 에어컨을 계속 틀고 다니니까
0: 네.
2: 예, 다리에 그 찬 공기가 잔뜩 고여가지고 그런지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그러게 있었는데. 아, 이 금목단이 약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을 따스하게 하게 하면서 몸을 전반적으로 띵했던 머리나 이런 그 아픈 부위가 배워지면서 굉장히 호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기혈 순환이 잘 되니까.
1: 네. 그 발등 색깔이 처음에 올 때는 완전히 자색이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0: 야.
1: 삭함했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 대개 보면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발가락을 절단을 많이 해요. 이제 절단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쪽 발이 다 아프잖아요.
0: 네.
1: 그러는데 우측 발만 치료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이상하게 우측을 치료하면 좌측은 따라서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한테 그게 먹힌 거예요.
0: 야.
1: 한쪽만 치료를 했는데 지금 색깔을 보면 알아요.
0: 네네.
1: 처음에 새까만 발등이고 발가락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거 정상으로 다 돌아와 있어요.
0: 아니 우리 저기 좌시아 선생님께서는 진짜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서 저희랑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말씀을 생생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또 많은 고통으로 또 이렇게 조금 아 나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도움되고 아마 힘이 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2: 우리 왜냐하면 네, 네. 제가 이것을 그동안에 이제 저희도 주치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예, 메디케어 혜택이 있으니까 네. 주치의가 있는데 주치 박사도 이런 그 통증이나 이런 아픔을 해결을 못하세요.
0: 네.
2: 왜냐하면 어깨 이렇게 목 같은 거 어깨 이렇게 아파서 돌아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0: 네네.
2: 그저 그냥 소염 진통제 비슷한
0: 그렇죠.
2: 약만
0: 네.
2: 처방을 하지 오히려 거기서 한방 얘기를 꺼내요. 한방에서 침뜸을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리포를 해주겠다고 그러세요 저한테.
0: 네네.
2: 한방 병원을 제가 다니고 있는 산산 그 한방병원 거기 있다고 그래서
0: 성민선사인데
2: 놀래더라고요. 자기도 그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양방에서 이 집어내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런 것 특히 신경 혈관 뭐 이런 쪽에 박사님이야 특출하게 그런 뭐 탤런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아유 네 선생님 네.
2: 네, 말씀하시죠.
0: 네, 아니, 선생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귀한 말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0: 네, 다음에 또 한번 연락 연결된다면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2: 아, 이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0: 그러게요, 너무 갑자기 전화를 죄송합니다.
2: 경황 중에 제대로 말씀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 너무 네. 너무 귀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늘 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아니 원장님, 아니 야, 아니 이게 지금. 생생한 증언을 아니 말씀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말씀을 아니 근데 그 목소리 확실히 좋네요.
1: 이제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보면은 네. 이 당뇨가 오래돼가지고 오, 예. 불통 측통이에요. 어. 아프고 그다음에 피가 못 통하니까 차갑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여름에도 양말 신어야 되고
0: 아까 그러셨잖아요. 계속 네. 신발 양말 꼭 신으셨다고.
1: 양쪽이 다 아픈 거예요. 와. 그때 내가 경험이 없을 때는 양쪽을 다 치료를 하는데 네네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0: 이제 그걸 아시니까
1: 오른쪽 요것만 치료 잘하면 내나 경락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0: 아 흐름이 흐르니까 네. 얘네들이
1: 그래서 오른쪽을 고치면 왼쪽은 거저 먹는 거예요. 오. 내가 치료할지 모를 때 양쪽을 다 하니까 네. 환자도 고달프고 나도 고달프고 예. 그런데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침,
0: 이뜸,
1: 삼약, 네. 사 부항 오 지압, 육 교정. 이 이번에 이제 발등에 있는데 보면은 네. 이게 새카만 데 있어요. 아프면 바늘로 찌른 듯이 아픈데 어이구. 어혈이 있는 데는 아파요. 네. 거기는 부항으로 피 뽑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침을 딱 놓으면은 머리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와 있잖아요.
0: 그렇죠. 침이 딱 뽑히면 네.
1: 네. 그럼 뇌에서는 거기다 백혈구로 두 배로 보내요. 네. 근데 이 뜸이거든요. 뜸은 하는 일이 틀려요. 오렐 굴자 밑에다 불화자를 써놨어요. 예. 오래된 병은 불로 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뜸을 안 뜨고 고친다고 못 고쳐요.
0: 아, 그렇게 중요하구나.
1: 백혈구가 40배에서 50배가 와요.
0: 뜸을 들어가면요?
1: 뜸을 떠지면. 그다음에 뭐 침이 이제 소총이라고 그러면은 네. 전쟁할 때 예. 소총을 뭐 애망총이나 식신이라고 그러면은 네. 이 약은 폭탄이 105 포
0: 날려버리는 거예요.
1: 네. 박격포 막 때리는 네네네. 거예요. 더 센 거는 클레모어죠.
0: 아, 그죠. 네.
1: 예. 그거 포로 때리는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0: 보급이 보급 있어야죠.
1: 네. 약을 먹어야죠.
0: 그게 금옥. 예. 네. 맞지.
1: 보급.
0: 보급이죠. 금옥도 안 네. 되겠구나. 네.
1: 보급이 아까 얘기한 거 불통증, 통증, 불통. 네. 그 다음에
0: 네.
1: 통증, 불통. 거기다 가서 저 다음에 일침, 이뜸, 삼약,
0: 사부항.
1: 사부항이 되죠. 네. 그러면 약은 보급부대에서 이 약도 심신불교, 간이불화, 이기역상에 다 잡아주는 약이 이 산상금옥단이거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위기역상, 위장 기능이 올라와서 중풍을 온대거나 치매가 왔을 때는 도인 벽사단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그 소통시키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1: 금옥단에 들어가는 성분이 사양 성분이 네. 공진단 들어가는 게 15배가 들어가요.
0: 아 정말요?
1: 네, 그 산삼도 천종급이 들어가야 되고
0: 와.
1: 녹용도 원룡이 들어가야 돼요.
0: 아.
1: 레인디어에서 그걸 갖고 듣질 않아요.
0: 네.
1: 그러면은 사양 성분이 15배가 들어가면 산삼이나 녹용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성분이 바꿔져요.
0: 네.
1: 이 뚫고 나가는 건 사양 성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녹용하고 산삼이.
0: 네.
1: 그러면 3배가 더 강해지죠. 막힌 데 뚫고 가는 데는 산삼 금옥단만큼 좋은 약이 아직 지구상에 없어요.
0: 야, 그 사실 되게 귀하잖아요. 저 말씀대로.
1: 네. 심신불교는 심장열 아래로 내려지고
0: 네.
1: 신장 차가운 기운을 올려주면서
0: 네.
1: 이 순환을 시키니까 가운데 있는 간하고 위가 싸우질 않으니까 영양 공급이 빠르죠. 그럼 기혈 소통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위기 역상이 아예 안 와요.
0: 와.
1: 근데 오래오래 가가지고 병을 방치해가지고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오면은 위기 역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 뒤통수가 뒤쪽 네. 뒤쪽 네. 거기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건 중풍 전조증이에요. 그거는
0: 뇌졸중 이런 것도. 네.
1: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구토하고 또 먹고 나면 속이 메스꺼리고 헛배 부르고 이거는 중풍이 온다는 전조증이에요.
0: 아이고야.
1: 그것도 설사도 하고 변비도 하고 그때 도인 벽사단을 먹이면은 벽사단은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구토를 시켜요.
0: 예.
1: 또 대장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변비가 생기면은 설사로 내보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일단에 네. 뚫리면 살아요. 막히면 죽고. 네. 그래서 일치, 미뜸, 삼약은 이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금옥단하고 벽사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사부왕 어혈이 있는 곳은 반드시 염증이 있어요.
0: 네.
1: 그 표피에 있는 걸 갖다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쩔뚝쩔뚝하고 돌았던 사람들이 피 뽑고 일어나서 그냥 가잖아요. 그냥 그 내 광고 보면은 연합뉴스 그 텔레비 보면은
0: 좀 봤어요.
1: 쩔뚝쩔뚝 오는데 예, 예, 걸어서 예. 나가고 진짜 싫어해요.
0: 그래
1: 한 20년 아파가지고 저 자골신경통 못 걷던 노인네가 한 번 맞고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0: 와.
1: 그러니까 불통, 측통, 통측, 불통. 근데 이분은 금옥단을 한 20년 잡순 분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침이 금방
0: 됐죠. 바로 그냥 먹히는구나. 네. 그 원장님 금옥단이 사실 제가 알기로 금액이 네. 한 1500, 1200, 1500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오늘 저희 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네. 스페셜 할인을 좀 주신다고.
1: 네, 해드려야죠.
0: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혜택을 주시나요?
1: 그게 10개면은 1200불이에요.
0: 1200불, 네.
1: 1200불인데
0: 귀하니까, 예.
1: 이제 방송 올 때마다 네. 다섯 분들한테는
0: 다섯
1: 반값이 드려요. 원래 이게, 이게 팬데믹 전에 값인데
0: 네.
1: 다른 자재는 다 올랐는데 우리 약값은 아직 못 올렸어요.
0: 아, 뭐 감사합니다. 네.
1: 쓰던 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150불로 올릴 좀
0: 올라겠죠. 그럼 오늘 다섯 선착순 다섯 분에게는 네. 우리 금옥단 열화를 600불에 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고
1: 도인 벽사단은
0: 어떻게
1: 중풍이나 치매 예방약이거든요.
0: 네네.
1: 그것도 내가 똑같은 값이에요.
0: 네, 1200불이지만
1: 네, 1200불인데 600불에 다섯 사람
0: 다섯 분께.
1: 예, 그리고 이제 산삼이 이제 팔다 남은 게 좀 있는데
0: 네.
1: 싸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동 구매값으로는 많이는 못 해드리고
0: 네.
1: 중간 사이즈 한 450g 정도 돼요. 한 45불이 정도 되고
0: 네네.
1: 요거는 1200불에 한 사람만 해드릴게요.
0: 한 분께만?
1: 네.
0: 네. 야, 이거 진짜 한 분이 정말 기회네요. 이거는 네. 정말
1: 큰 사이즈, 라지 사이즈는
0: 네.
1: 한 4800불 되거든요.
0: 네.
1: 그것은 1500불에 한 사람.
0: 와.
1: 근데 한 8,000불 가는 게 있어요.
0: 네.
1: 그거는 2,000불에 한 사람.
0: 야, 그 한 분들은 정말 혜택 받은 정말 신받다다 네. 신받다.
1: 오늘 이제 선착순이니까
0: 그쵸, 그쵸.
1: 두 번째는 안 돼요.
0: 한 분밖에 안 됩니다. 네. 자, 성민산사 한번병원 213-503-3304번 213-503-3304번으로 지금 빨리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이제
0: 네.
1: 일침, 이뜸, 삼약, 사부왕 오 지압. 지압을 어떤 데 해야 되냐면
0: 예.
1: 겨드랑이 밑이나
0: 오,
1: 아니면
0: 네.
1: 서해부 사타구니 쪽은 침도 못 놓고 뜸도 못 떠요. 그럴 때 지압으로 풀어야 돼요.
0: 아.
1: 특히 임파선.
0: 나 이쪽에 때문에 겨드랑이 쪽에
1: 팔이 임파선이 막히면 팔 못 올라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지압으로 풀면 팔 올라가요.
0: 오.
1: 또 걸으면 못 걷잖아요. 임파선
0: 네.
1: 때문에
0: 네.
1: 임파선 풀면 그 자리에서 걸어가요.
0: 그건
1: 지압,
0: 네.
1: 그다음에 육 교정.
0: 교정 어떻게 해요?
1: 아까 그 좌수아리 장로님
0: 네.
1: 어깨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건
0: 목도 안 돌아간다고.
1: 거저 고친 거예요, 그냥. 발 고치면서 견정하고 천정. 그 간이 안 좋으면은 견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배낭을 맸을 때
0: 네.
1: 꼭지에 닿는 혈자리 거기하고 견갑골 날개뼈 한 중앙에
0: 네.
1: 천정혈이 있어요.
0: 네.
1: 거기서 피를 뽑으면 돼요.
0: 와.
1: 그러고 나면 낳고 교정을 해주는데 대개 5번하고 6번 경추에서 문제가 생겨요.
0: 네.
1: 이게 대개 그러면 5번이나 6번이나 4번이거든요. 대개 5번하고 4번 사이가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0: 네.
1: 그게 디스크거든요.
0: 네.
1: 근데 5번 경추를 딱 붙잡고 4번 경추 쪽을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딱 살짝만 힘을 주면 따다닥 하면서 자자리 맞아버려요.
0: 그러면 와, 너무 신기한데요.
1: 네.
0: 와.
1: 목이 삐뚤어 뼈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0: 네.
1: 아, 뭐 측만증이 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뼈를 갖다 딱 맞춰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려요.
0: 오.
1: 그래서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0: 육교정까지
1: 이걸 하면은 웬만한 거 다 고쳐요.
0: 와, 여러분 정말 신기할 신짜입니다. 우리 서 원장님, 신 원장님이다. 정말 신기하신데. 아니 근데 원장님, 저희가 또 아까 지금 우리 금옥단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뭐 대보탕이나 궁중탕, 귀빈탕도 또 있잖아요.
1: 아, 그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0: 아, 그래요? 그럼 시간 없는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오늘 넘어갈게요. 다음번에
1: 말 나왔으니까 해줘야죠.
0: 아, 그래요? 네.
1: 산삼녹용 궁중탕이 있는데 이건 네. 중국 황실에서 먹는 비방이에요.
0: 네.
1: 비방이라죠. 황실에서 먹는 약.
0: 네. 최고죠. 뭐.
1: 전통 한국 한의학에서만 알아요. 그게 이제 제가 개발해낸 약인데
0: 네.
1: 그거는 한 천, 한 500불 돼요.
0: 네네.
1: 근데 한 분만
0: 한 분만
1: 약 다루는 게 없어요. 한 분만 500불에 드릴게요.
0: 여러분 한 분입니다. 네. 한 분만 정말 정말 절실 필요하신 분.
1: 산삼녹용 대보탕도 네. 내내 이제 사분자탕에다가 사물탕에다가 환기 6개를 넣은 다음에
0: 예.
1: 산삼녹용을 넣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천, 한 500불 되는데 한 사람만 500불
0: 한 분만 500불에 네. 올려. 네. 야
1: 말에 못 해드려요.
0: 아는데 가격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1: 아니, 일하시는 분이 중국 가버려가지고 데려드리기 힘들어요.
0: 아, 그러시군요. 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후다닥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우리 좌샤리 선생님께서 특별히 귀한 전화 통화도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생생한 말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혹시나 통증으로 고생하시거나 피로하거나 위장 문제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서 원장님께 상담받으시고 치료받아보세요. 정말 몸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산삼병원 809 사우스 호발트 호발트와 팔각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213-503-3304번 213-503-330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1: 오케이.
0: 네.
1: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0: 네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1: 예, 한 분 저 인터뷰 한 분이 있는데
0: 네.
1: 다음 시간에
0: 해주시면 아, 너무 죄송하네요. 네. 네.
1: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잘 고치고 잘 해 베풀려고 그래도
0: 네.
1: 오셔야 고쳐드리지.
0: 그렇죠.
1: 그런데 네. 네.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0: 뭐가요? 어떻게요?
1: 보험 쓰시는 분들이
0: 네.
1: 많이 오시는데
0: 네, 네, 네.
1: 보험에서 커버되는 것은 조금게 커버를 안 해줘요.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이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 귀도 아프고 다 아픈데 예. 5만 대를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주소 가장 많이 아픈 놈만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머리는 제일 아픈 놈만 기억을 하지 덜 아픈 거 기억 안 해요.
0: 네.
1: 그렇게 해서 많이 아픈데 왜 한 군데만 안 치료하고 네네네. 안 해주나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재수없는 분들이에요.
0: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네.
1: 다른 것들은 몰라도 특히 통증 치료에서는 아직 인터넷상으로 나만큼 아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0: 아, 네.
1: 1침, 2뜸, 3약, 4부항, 5지암, 6교정
0: 네.
1: 이거는 저희 사부님들이 다 도인들이시라 도가에서 나온 처방이지 일반 대학교에서 그런 쓰는 처방이 아니에요.
0: 네.
1: 또 무슨 중국 친구학이나 거기 나온 처방도 아니고 전통 한국 한의학에서만 볼 수 있는 처방이에요.
0: 좋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한번 우리 성민산사 우리 원장님께 한번 꼭 치료를 가셔서 한번 받아보시고 213-503-3304 아까 말씀 불통, 측통, 통측, 불통 기억하시고요.
1: 심신불교,
0: 심신불교
1: 간이불화,
0: 위기역사 위기역사. 아, 그건 좀 어렵네요. 213-503-3304 213-503-3304번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1: 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작품, 하루에 듣는 문학, 어떤 걸까요? 바로 파울로 코엘료가 지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1988년도 출간된 책입니다. 연금술사. 영어로는 이제 The Alchemist라고 하죠. Alchemist라는 게 영어 제목이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연금술사.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5천만 권 이상이 판매된 명작이라고 해요. 뭐 제목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술사. 연금술사. 뭔가 마법사 같기도 하고 철학책 같기도 하고 뭐 막 꾸짝꾸짝 하다 보면 금도 나올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막상 읽어보시면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부드럽고 네, 읽기 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좀 여운이 오래 남긴 해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한 소년이 꿈을 따라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단순한 이야기 안에 사람을 마음을 건드리는 질문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 앞에 오는 신호를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위해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데미안을 했었는데 저도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께서 데미안은 좀 어려운 문학 아니냐? 라는 피드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조금 더 보편화되고 좀 쉬운 작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작가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시고요. 브라질 출신의 작가입니다. 이분의 그 문장은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하는 이렇게 읽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안에 비와 상징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이 연금술사라는 파울로 코엘료를 대표하는 이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에서 번역이 됐고 그냥 인생책이다, 나의 인생을 보여주는 책이다 뭐 이런 말도 많았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되게 아이들 그냥 상큼한 우아를 듣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한 주말에 들으시면서 한 편의 문학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 하루에 읽는 문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젊은 양측입니다. 산티아고, 산티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네. 아니, 얼마나 산티가 나길래 산티아고.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양떼를 몰고 다니는 촥 들푸른 초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양측이 소년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냥 들판에서 자고 책도 읽고 굉장히 자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삶이에요. 꽤 괜찮아요. 뭐 저희들이 많이 겪는 일반 회사 같은 데 다니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보고서도 안 쓰고 회의도 없고 그냥 양들 보면서 햇빛 보면서 골프도 쳤겠죠? 양치기들이 골프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산티아고는 자기 삶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에는 늘 반복해서 꾸는 꿈이 하나 있다고 해요. 꿈속에서 어떤 아이가 나타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근데요, 사람이 그냥 스쳐가는 꿈이면 뭐 대충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꿈이 있잖아요. 신경 쓰이고 이게 뭐지? 이런 꿈. 이 산티아고한테 그 꿈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랬는데 두 번째 그 꿈 똑같은 걸 꾸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어디를? 집시 여인을. 집시 집시 집시 집시 여인. 꿈을 해몽해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단순한데 이집트 피라미드로 가. 거기에 보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 이걸 그냥 믿어? 그냥 꿈 하나 꿨다고 양치기가 갑자기 피라미드를 간다고? 그 꿈 해몽한다는 집시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꿔서 건다고 이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시작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완벽한 데이터 분석이나 그 어떤 설명보다도 그 표현하기 힘든 그 끌림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 끌림이 강할 때 주변에서는 말립니다. 야, 좀 말이 돼? 야, 정신 차려. 너 이만 하고 있는 거나 잘해. 그런데 본인이 자꾸 마음이 가요. 산티아고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뒤로 산티아고는요,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오는 주인공 이름들이 좀 어렵죠. 이게 아무래도 저 동양권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노인을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보물,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뤄야 운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 진심으로 원할 때는 우주가 그걸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말이지. 이 문장이 이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어떻게 보면 클리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진정으로 네가 이뤄야 될 게 뭐냐, 정말 원할 때는 온 우주가 그걸 이루도록 도와준다. 자, 노인은요 산티아고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도 줍니다. 이게 일종의 징조를 잃는 상징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연금술사라는 책은 계속해서 징조라는 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신호죠, 신호, 사인, 시그널, 우연히 마주친 사람, 반복해서 보이는 장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생각, 그리고 이상하게 문이 열리는 방향.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야 라고 지나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연 같은 거에서 어떤 의미를, 사인을 읽게 되죠. 이 책은 그 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바빠서 또는 그냥 그거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산티아고는요 양떼를 팔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세계를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왜? 피라미드를 가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큰 포인트죠. 떠난다는 거. 이게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이러면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나한테 모든 익숙해져 있는 나의 생활, 나의 삶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의 패턴, 이 익숙한 걸 내려놓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어려워요. 그게 익숙한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데가 있죠. 산티아고는 네, 그거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단순히 뭐 걸리버 여행기처럼 그런 여행기가 아니라 안전한 세계, 그 밖으로 발을 내딛는,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이 산티아고를 팍 한 대 칩니다. 그가 아프리카 탕헤르에 도착하자마자 사기를 당해요. 우리 순진한 산티아고. 남들한테 산티가 안 났나 보죠? 사기를 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양떼를 팔아서 가지고 왔던 그 여유 자금, 여행비를 몽땅 잃어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완전히 현실적으로 되는 거죠. 꿈을 쫓아서, 꿈에서 피라미드로 가려서 꿈을 쫓아 멀리 왔는데 도착한 첫날 전 재산을 털려버립니다. 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순간 정말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 그냥 양이나 칠걸. 그 집시 아줌마는 뭐라고 한 거야 나한테? 왜? 그 노인도 이상한 거 살꾼 아니야 그거? 정말? 야, 이게 뭐야. 나는 꿈을 향해 왔는데 바로 벽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우리는 되게 흔하죠. 뭔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첫 시발점부터, 첫 단추부터 굉장히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죠. 자신감이 팍 떨어지는 순간, 지금 산티아고, 우리 주인공 산티아고가 딱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산티아고가 무너지긴 하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잃었잖아요.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에, 처음에는 잠깐 일해서 돈을 모아서 다시 돌아가자, 그냥 집으로,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탈 가게 주인이요, 오랫동안 그 가게를 지켜온 사람인데 그 삶이 거기서 딱 멈춰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메카에 가고 싶다는 꿈은 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아요. 왜? 꿈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할지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묘하죠. 사람이요, 꿈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가끔은 그 꿈이 이루어질까봐 무서워서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그거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도 미루는 게 실패할까봐 보다도 이거를 성공한 다음에 공허함,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자, 산티아고는요, 어쨌든 크리스탈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디어도 냅니다. 가게 밖에다가 진열장을 두는 게 어때요,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다가 크리스탈 잔에다가 차를 팔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돈을 팔아야지. 오, 가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잘 돼요. 여기 산티아고는 여러분, 단순히 꿈을 꾸는 엉뚱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고요,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자신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꿈이라는 거를 위해서 뜬구름을 잡고 막, 아,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야, 너 뭐 할 거야? 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뜬구름만 잡는 거야. 노력은 안 하고. 근데 이 산티아고는 현실을 살고 현실을 통과하면서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가게에서 돈을 모으면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때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죠. 왜? 이제 양떼를 다시 사서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야, 내가 오자마자 돈 다 잃고 실패하고 이게 다 무슨 고생이야 이게. 이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래,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여기까지 한 게 다행이다. 합리화하기 딱 좋죠. 보통 그렇습니다. 다시 출발할까 말까 두 번째 고민이 더 힘든 거거든요. 산티아고는 어떨까요? 다시 떠나기로 합니다. 왜냐? 아직 피라미드는 가보지도 못했고 보물도 뭐 있대잖아요. 봄이 있다는데 아직 못 봤잖아. 가기로 합니다. 이거는 내 마음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인 거죠. 자, 이제 그는 카라반에 합류를 하게 돼서 사막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이야기가 낭만적으로 될 수 있어요. 사막은 어때요? 넓고

땄습니까? 그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첫날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크리스탈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시 돈을 모아요. 그리고는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도전을 선택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우리 여러분 연금술사하고 있죠. 우리 산티아고, 우리의 산티아고 어디까지 갔나요? 산티아고 도와주세요. 자, 사막을 갔잖아요. 산티아고가 영국인을 만납니다. 영국인, I want a cup of water. 나 영국 사람이에요. 이 영국 사람 책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A book, you read a book. 연금술의 비밀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이죠. 책, 이론, 지식, 뭐 이런 분석. 근데 이 반면에 산티아고는요, 몸으로 세상을 배우는 타입이죠. 경험하고 부딪히고 느끼고 실패하면서 둘의 그 상당한 대비가 흥미롭습니다. 세상은 책으로만 배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몸으로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연금술사는 둘 다 필요하지만 결국 살아있는 지식은 직접 부딪혀야 알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우리 산티아고는 점점 우주의 언어 같은 걸 배워요. 처음엔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언어? 뭐 빵상? 빵상? 뭐 이런 건가? 삐끔삐꽁?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직감, 자연의 그런 흐름, 어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통하는 순간, 갑자기 나 이거 지금 해야 돼 라고 강한 느낌, 그런 걸 하나의 언어처럼 그립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삶의 전체를 읽는 언어인 거죠. 그러다가 카라벤은요 오아시스에 같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티아고는 파티마를 만나게 됩니다. 파티마, 드디어 오아시스의 여인 파티마. 산티아고는 그녀를 보자마자 뿅 가요.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이야기에서 사랑이 튀어나오고 좀 의외이긴 한데 또 나름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중요한 목표를 향해 가다가도 사랑을 만나면 잠깐 멈추거든요. 꿈, 사랑, 이 두 가지는 가끔 종종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야 하나 아니면 사랑을 택해야 되나. 산티아고도 그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근데 파티마가 의외의 말을 해줘요. 자기야,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곁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운명을 이루러 가는 걸 막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분이 사랑은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야, 운명을 가지러 가는 걸 막지 않는 거야. 멋있죠. 보통은 사랑은 같이 있고 싶잖아요. 마음으로 나 같이 있어, 나랑 맨날 놀아줘야지 이러는데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나는 기다리겠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예, 유토피아, 이상적인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사랑은 이제 소유를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신뢰, 서로 간 신뢰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자, 오아시스에서 산티아고는 또 하나의 징조를 봅니다. 하늘을 나는 매의 움직임에서, 끼어하고 날아다니는 매의 움직임에서 전쟁의 위험을 읽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예언이 맞죠. 이 장면은 점점 산티아고가 이제 징조를 읽는, 사인을 읽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본인의 꿈을 믿는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보내는 신호를 본인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정말 많이 배워보고 많이 읽어도 보고 느껴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그런 초절정의 감각인 거죠. 근데 마침내 우리 산티아고는 진짜 연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연금술사는 신비롭고 강하고 하지만 조용한 인물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지만 산티아고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도록 조용히 이끌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술, 그러니까 쇠를 금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도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이 꼭 단지 금속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이 두려움, 망설임을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이제 산티아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야말로 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두려워하지 마. 실패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실패보다 무서운 건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이 진짜 딱 와닿죠.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할까봐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실패를 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미리 상상하면서 아 안되겠구나 미리 접어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산티아고는 계속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본인의 힘을 믿을 만하죠. 특히 본인 자신이 바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장면은 이 가장 상징적이고 아주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죠. 본인 스스로가 바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장면. 이게 사실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비주의처럼 느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긴 한데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어떤 그런 거죠.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일 수 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 노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저희 성격상 저 바람 얘기하니까 혹시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 이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 노래가 왠지 이 소설과 착 뒷벽에 너무 어울릴 것 같다고 제가 중간에 잠깐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깐만 듣고 가볼게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죠. 네. 자,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이집트 결국에 피라미드에 도착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양치기로 시작해서 오자마자 도둑 맞았죠. 장사도 해봤죠. 사막도 건넜죠. 거기서 또 사랑도 해봤죠. 징조를 배우고 연금 술사까지 만났습니다. 드디어 보물을 찾는 순간이 왔죠. 근데 와, 이게 또 막판에 최종 보스가 또 나오네요. 산티아고가 피라미드 근처에서 또 도적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빼앗길 위해 처해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또 이런다고? 와, 막판에 또 이런다고? 근데 그 도적의 말 한마디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이 도적이요,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비웃으면서 "야, 이봐, 나도 그런 꿈 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페인의 어느 오래된 교회 무화과 나무 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그런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꿈 따위는 믿지 않아. 그래서 거기까지 멀리 갈 일이 없어.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쾅 맞은 거예요. 내가 찾던 보물이 사실 내가 처음 출발했던 곳, 내가 늘 양들과 쉬던 그 오래된 교회 밑에 있었다는 거를 쾅. 와, 그렇게 멀리 돌아 결국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구조. 와, 여러분 어때요? 아니, 야, 처음부터 그냥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거기 땅 파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여행을 안 했으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결국에 보물은 가까이 있었지만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주는 아름답지만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산티아고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요, 오래된 교회 아래를 파고 마침내 진짜 보물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금화 보석,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보물, 그냥 금은보화를 찾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청취자들, 독자분들은 이미 우린 알고 있죠. 진짜 보물은 뭐다? 눈에 보이는 보물도 보물이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전체적인 과정이었다는 거. 이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을 잃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만나고 두려움을 마침내 이겨낸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 정말 눈에 보이는 보석보다도 그긴 여정 끝에 얻은 본인, 자기 자신이 정말 귀중한 보물인 거죠. 연금술사라는 책이 이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소년이 떠나고 다 잃고 또 배우고 사랑하고 여쭤쭤쭤쭤 하다가 끝내 찾아가는 이야기.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나 나만의 피라미드가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내 삶, 양떼 곁에가 머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꿈을 따라서 떠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은 오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탕헤르에서 처음 가자마자 돈을 탈탈탈 털리든 실패를 겪게 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크리스탈 가게 주인처럼 꿈을 미루고, 꿈이 있지만 하지 않고 미루고 살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파티마 같은 사랑과 나의 꿈, 이둘 중에 망설여도 보고, 이거를 인생을 건드린 거예요. 이 책은 툭툭 건듭니다. 그리고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너무 독자들한테 훈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대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꿈을 가져라, 도전해라,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야, 가야 돼,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산티아고를 보여줍니다.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아,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나는 지금 혹시 그 크리스탈 가게 주인처럼 꿈을 미루고 안전하게만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징조를 분명히 봤는데 모른 척 지나갔나? 못 알아봤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물을 찾는 소년 이야기면서 동시에 정말 본인 스스로, 자기의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어쩌면 멀리 가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길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사람은 멀리 떠나야만 비로소 가까운 것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익숙해서,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익숙해서 몰랐던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보물이 있는지 보물인지 여기 보물이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그 우리가 좁은 시야 그거를 넓게 펴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연금술사라는 책을 문학을 저희가 짧게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는데요. 보물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한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보물은 나이가 스스로 나의 여정인 거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향해 용기 내어 걸어갈 때 세상은 생각보다도 자주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뭐 쉽게는 아니겠죠. 좀 시험을 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였습니다. 영어로 The Alchemist.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어떤 꿈이 있거나 어떤 목표 있는데 그걸 자꾸 미뤄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도 놓아지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우리 산티아고의 피라미드처럼 그런 징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늦을 때가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는. 근데 또 불안하기도 하니까 또 포기하고 싶고 그 많죠. 근데 어쨌든 우리 산티아고 주인공 산티아고처럼 결국 돌아가는 그 길조차도 스스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렇게 무슨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그냥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 돌아 내가 찾았던 꿈이 알고 보니 내 눈앞에 있던 그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뭐랄까 이 정말 담백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문학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이 노래가 이 마지막 부분을 쭉 돌아오면서 다시 그 꿈을 찾아 보물을 찾아 돌아오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가 떠올라서 이 노래를 여러분께 한번 틀어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한번 저처럼 이 노래가 이 문학에 오늘 함께했던 이 연금술사랑 어울리는지 여러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편지 김광진의 편지 죄송합니다.

김광진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면서 김광석이라고 소개를 잘못 드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었네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괜히 잔잔하게 울려주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고 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훈이와 함께하는 우리 훈훈한 카페 일을 여러분 편안하게 잘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신나고 또 가끔 재밌기도 하고 또 편안한 그런 카페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훈훈한 카페 훈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만들어 붙인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의 작은 의미를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우리 함께 먼 여행을 했었죠. 1903년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뜨거운 태양 아래 허리를 굽혀 일하던 한인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이 하와이에서 조금씩 삶의 기반을 닦아가다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 본토로 건너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태평양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땅. 골드러시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 그 땅에 한인들이 발을 딛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건 황금빛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언어, 다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 법적인 장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리버사이드라는 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렌지 향기 가득한 그 도시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조국의 독립을 꿈꿨는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시죠.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온 한인들, 처음에는 그 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1905년 무렵 캘리포니아에 있던 한인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농장의 노동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장주들이 임금을 후려치거나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눈 밝은 사람들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거기보다는 본토가 낫겠다라는 생각으로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발을 딛는 한인들. 도시는 화려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냉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까지 굳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1882년에 만들어진 중국인 배제법, 그리고 이어진 각종 아시아 이민 제한 정책들. 한인들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조선 사람이었지만 미국 사회 눈에는 그냥 동양인이었습니다. 땅을 살 수도 없었고 시민권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농업이었죠.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의 더 넓은 농지. 특히 백인 농장주들이 경작하지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곳에 한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꾼으로, 그러다 조금씩 소작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경영자로. 당시 한인들이 즐겨 썼던 방식이 이른바 계약 농업이었는데요. 일정 면적의 농지를 빌려서 직접 경작을 하고 수확의 일부를 임대료로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인들이 모여든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 그 시절에도 이 도시는 오렌지로 유명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리버사이드는 네이블 오렌지의 발상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이블 오렌지. 여러분이 마켓에서 사는 그 배꼽 달린 오렌지가 바로 네이블 오렌지입니다. 껍질이 두껍고 달콤하고 씨가 없는 품종인데 이게 리버사이드에서 처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70년대에 브라질에서 들여온 묘목 두구루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리버사이드의 명물이 되었을 정도니까요. 이 오렌지 농장들이 번성하면서 일손이 매우 필요해졌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중국인 배제법 이후로 그 공백이 생겼고 일본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하와이에서 건너온 한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리버사이드에 처음 들어온 건 1903년에서 1905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됐습니다. 오렌지를 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름 햇볕 아래 하루 종일 나무 사이를 오가며 무거운 자루를 들고 다니는 일입니다. 거기다 숙소도 변변치 않았고 음식도 낯설었죠. 그런데 한인들에게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뭉치는 겁니다. 한인들은 혼자 일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팀을 이뤄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농장주 입장에서 개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한 팀을 통째로 계약하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 팀을 이끄는 사람들,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한인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김형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형순, 영어 이름으로는 찰스 김. 이분이 리버사이드 한인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오렌지 농장 계약 노동의 중간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한인들의 생활 전반을 도왔습니다. 숙소를 구하는 것, 물건을 사는 것, 미국 관공서와 소통하는 것, 영어를 잘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리버사이드의 한인 커뮤니티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당시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분들도 있었고 하와이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다가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1905년 리버사이드에 한인 감리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었고요. 이 교회는 한인들의 모임 장소, 정보 교환처, 그리고 조금 뒤에 이야기할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 충격적인 법이 통과됩니다. 바로 외국인 토지법. 이 법의 핵심은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업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미

하지만 한인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럼 한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이름으로 땅을 등기하는 거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권자니까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어린아이 이름으로 된 땅을 부모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좀 아이러니한 방식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인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이름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일단 버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시기 한인들의 삶에는 이런 불합리한 장벽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압박으로 한인들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게 했다는 겁니다. 공동의 어려움은 공동체를 강하게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캘코 보험.

0: 산업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1: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 보험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히스토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버사이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그저 농사만 짓고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켠엔 항상 고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경제병합, 조국이 나라를 잃어가는 것을 태평양 건너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이 행동이 됐습니다. 19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대한인국민회, 현재로는 대한인국민회, 영어로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이 단체가 미국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됩니다. 대한인국민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정부 기능을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각종 문서를 발급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새로 오는 이민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리버사이드에도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가 열립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이 번 돈의 일부를 모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하루 벌이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 모은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을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상하이 임시정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흥사단으로, 그리고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꼭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은 1902년 미국에 처음 건너왔고 샌프란시스코와 리버사이드를 오가며 한인 커뮤니티 조직에 헌신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도 직접 와서 동포들을 만나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분의 연설은 단순히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흥사단. 흥하는 선비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닫고 공동체의 실력을 기르자는 취지였는데 미주 한인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리버사이드의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캘리포니아 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전해지자 미주 한인사회는 들끓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리버사이드의 한인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는 집회 장소가 됐고 성금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시 미주 한인들이 모은 자금이 상당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모아서 보내는 독립운동 자금은 당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한 액수였을 겁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땀 흘려 번 돈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이 된 겁니다. 리버사이드 한인사회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한인 숙소 이야기입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이 묵었던 숙소들이 리버사이드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숙소들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나눠 먹고 고향 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910년대의 리버사이드. 오렌지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부는 저녁. 하루 일을 마친 한인 노동자들이 작은 방에 모여 앉아 고향 이야기를 하고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고 때로는 서로의 수첩에 편지를 대신 써주던 그 풍경. 그분들 중에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야학에 다니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리버사이드를 거쳐간 한인 중에 나중에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인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버사이드 한인 감리교회, 이 교회는 1905년부터 한인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없을 때는 평신도들이 돌아가며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글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이 한글을 잊지 않도록 예배 후에 한글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알아야 부모와 소통할 수 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 땅에서 모국어를 지키려는 그 노력, 오늘날 한국어 학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인 이민 초기에는 남성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진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도미하기 시작합니다.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뒤 태평양을 건너온 여성들. 상상도 못했던 낯선 땅에서 이분들이 보여준 용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의 살림꾼이었고 한인 부인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오렌지를 따던 어머니들. 그분들 덕분에 2세 대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0: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자, 오늘의 히스토리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03년 하와이에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물결이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리버사이드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차별과 싸우고 서로 기대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국의 독립을 꿈꾸며 힘을 모았습니다. 이 이민 1세대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대한인 국민회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조직들, 그 조직들이 모은 독립운동 자금, 한국어를 지키려 했던 교육의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던 그 정신. 오늘날 캘리포니아, 특히 LA 지역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한인 비즈니스, 한인 교회들, 이 모든 것의 씨앗이 바로 100년 전 오렌지 나무 아래 땀 흘리며 그분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는 지금도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 오래된 교회터, 그리고 도서관과 박물관에 보관된 당시의 사진들과 기록들. 혹시 리버사이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땅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다고.

오늘 히스토리 어떠셨나요? 캘리포니아의 한인 이민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은 그래도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지만 농장에서 오렌지 따던 평범한 한인들, 아이들 한글 가르치던 어머니들, 밤에 몰래 독립운동 소식지를 돌려보던 청년들, 그분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살았던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버텼기 때문에 우리 재미 한인 커뮤니티가 생성되었고 그분들이 꿈꿨기 때문에 독립의 씨앗이 자랐습니다. 역사는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이사이였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고위 관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란을 찾았습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1: 내일은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올해도 한여름 더위가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2: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3: 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등으로 다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했는데요.
2: 파업을 나흘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에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4: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0: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2: That was a great success. It was fantastic. We made great deals.
1: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3: I'm not going to be much more patient. No, I'm not. They should make a deal.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중동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정상은 전화회담을 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 나왔습니까?
4: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논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0: 예,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4: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와 또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과거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0: 예,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4: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그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전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원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5: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방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물가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경제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물가죠. 최근에 발표된 2026년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3.8% 상승했는데요. 이 수치는 무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그동안 올해는 금리를 조금씩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시장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CPI 발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물가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 오히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고 있나? 그리고 왜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최근의 중동 정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입니다. 최근 중동 갈등,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지역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유가가 급등했죠. 그런데 가스비가 단순히 자동차 주유비에 끝나지 않습니다. 가스비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음식값이 오릅니다. 비행기 값이 오르고 물건 값이 오르고 심지어 공장 생산비도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전체에 열이 퍼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 데이터를 보면 흔히 에너지 가격과 주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고 소비를 줄이고 기업 투자도 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데도 물가가 잘 안 내려갑니다. 왜일까요? 이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과소비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전 인플레이션은 보통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해서 생겼다면 지금은 공급망의 문제, 에너지 문제, 지정학적 갈등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즉, 금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불안하고 계속 유지하자니 경기 둔화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연준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제금리가 다시 오르고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오래 높으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환율 압박을 받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 투자 흐름도 영향을 받죠. 결국 미국의 CPI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가 얼마나 안정되느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미국 소비가 얼마나 버티느냐. 특히 미국 소비가 아직 강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건 경기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물가도 쉽게 안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금리보다 물가가 더 무서운 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는 숫자지만 물가는 우리의 생활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켓 가격, 자동차 보험료, 항공권, 식당 가격,
렌트비까지 모든 곳에서 체감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결국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언제 금리 내리냐보다는 물가가 왜 안 잡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숫자 뒤에는 에너지, 전쟁, 심리, 소비, 정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 물가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희토류, 로봇, 관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뉴스 같지만 사실은 전부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바로 누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라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베이징 협상 이야기입니다. 최근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규제와 미국의 희토류 카드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서로 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첨단 반도체 장비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GPU와 첨단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죠. 그런데 이걸 만드는 핵심 장비는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AI 칩, 그리고 ASML의 EUV 노광 장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ASML 장비는 반도체 공장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첨단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AI의 엔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희토류입니다. 희토류는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현대 산업에서는 거의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미사일, 드론, 배터리, 반도체 공정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쥐고 있다면 중국은 산업 원자재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서로 상대의 약한 부분을 겨누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걸 예전 냉전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냉전은 군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술과 공급망 중심의 냉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너무 강하게 충돌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 기업도 중국 시장이 필요하고 중국도 미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관리 가능한 경쟁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를 대하는 미국과 중국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0: 최근 미국 기업들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해고를 해서라도 AI 투자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GPU 투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I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AI를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AI에 몰빵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게 로봇과 AI를 늘리더라도 대규모 해고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미국은 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국은 사회 안전과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AI 시대인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식 모델은 빠르게 혁신하지만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고 반대로 중국식 모델은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보면 미국은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고 중국은 속도를 내더라도 차가 전복되면 안 된다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장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제한적 협력입니다. 반도체 일부 규제 완화와 희토류 공급 안정화를 바꾸는 형태입니다. 즉 서로 완전히 싸우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분리 가속화입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 중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멕시코,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AI 패권 경쟁 장기화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 군사, 금융, 산업 전체를 바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미래 운영 체제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싸움이 결국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가격, 자동차 가격, 스마트폰 가격, 주식시장, 환율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중심 국가에서는 미중 관계가 곧 경제의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 기술망과 중국 시장 사이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지금 미중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미래 경제 질서를 다시 짜는 과정이라는 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최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러니까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흔히 KIEP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동 불안, 고유가, 지정학적 갈등 같은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률 3.0%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중 하나로 AI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는 분명히 어려운 변수들이 많습니다. 중동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불안하고,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고, 중국 경제도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조건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경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최근 경제 전문가들이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생산성 혁명일 수 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설명해 보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결국 아주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더 많이 일하거나 같은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모두 예전처럼 노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도 느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AI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직원 10명이 하던 작업을 AI 도구를 활용하면 5명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서 정리, 번역,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디자인 초안 작성까지 이미 AI가 실제 업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 숫자가 크게 늘지 않아도 생산성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A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등이 생겼네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의 구조, 생산의 방식, 도시 구조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정도였지만 결국 금융, 쇼핑, 광고, 미디어 전체를 바꿨습니다. 지금 AI가 딱 그 초기 단계에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경제를 보면 AI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수백 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경제 주도권 경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계속됩니다. 반도체 수요도 유지됩니다. 전력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즉 AI 관련 투자 자체가 새로운 경기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AI 투자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정말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분명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매우 큰 부작용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죠. 최근 미국 기업들에서는 AI 투자 비용 마련을 위해 구조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고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이 좋아질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 산업혁명 때도 비슷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기존 노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의 정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미국은 효율과 혁신을 더 강조하고 중국은 고용 안정과 사회 통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누가 AI를 만들었느냐 보다는 누가 AI를 실제 산업에 잘 연결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보험 같은 분야에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구 감소가 빠른 나라에서는 AI 생산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기술 효율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쟁과 고유가와 같은 오래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위험과 미래의 기술이 동시에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KIEP가 이야기한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중동 악재가 분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지만 AI 투자와 생산성 기대가 그 충격의 일부를 완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AI가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지, 얼마나 많은 산업을 바꿀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단순히 경기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한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AI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은 AI 전쟁 시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XAI까지. 최근 일론 머스크의 AI 서비스인 그록이 예상보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머스크는 AI 시대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전기차, 우주산업, 로봇, 자율주행차까지 미래 산업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AI 경쟁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지금 AI 경쟁의 핵심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경쟁을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챗봇을 만드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싸움입니다. 지금 AI 경쟁은 사실상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겨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모델의 성능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답하느냐, 얼마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현재 ChatGPT와 Gemini가 가장 강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인데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자체만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검색, 이메일, 문서, 스마트폰, 운영체계, 클라우드까지 얼마나 연결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매일 쓰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은 검색과 유튜브, 안드로이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 기업용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AI를 기존 생활 속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입니다. 이 AI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전기를 먹는 괴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GPU, 반도체 확보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엔비디아의 GPU 확보 경쟁은 거의 전쟁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 AI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ChatGPT입니다. 현재 가장 대중화된 AI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점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활용하는 범위입니다. 문서 작성, 요약, 번역, 코딩, 아이디어 정리까지 범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균형 잡힌 AI에 가깝습니다. 반면 구글의 제미나이는 검색과 실시간 정보 연결에서 강점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원래 검색회사이기 때문이죠. 즉, 인터넷과 연결된 AI 경험을 강화하려는 방향입니다. 메타는 조금 다릅니다. 오픈소스 모델 전략을 밀고 있는 메타는 쉽게 말하면 AI를 더 개방적으로 퍼뜨리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생태계에서는 메타 영향력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록입니다. 그록은 원래 덜 검열된 AI, 조금 더 자유롭고 유머 있는 AI를 지향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소유한 X, 예전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점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실시간 트렌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최근 평가들을 보면 그록은 화제성은 있지만 실제 생산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장은 단순히 재미있는 챗봇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AI를 실제 업무에 넣고 있습니다. 회의 요약, 고객 응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까지 실제 생산성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건 유머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입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 것이죠. 지금 AI 경쟁은 결국 돈과 인프라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운영하려면 천문학적 GPU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확실히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경쟁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AI는 결국 생활 속 플랫폼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의 인터넷처럼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데이터와 자본이 몰릴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즉, 상위 몇 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단순히 IT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군사, 금융, 산업, 의료, 교육 전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AI를 국가 전략 수준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이미 우리는 검색하는 방식, 글 쓰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AI 경쟁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미래 인간 사회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경쟁일지도 모릅니다.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고위 관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란을 찾았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0: 내일은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올해도 한여름 더위가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1: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2: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2: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등으로 다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했는데요.
1: 파업을 나흘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3: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3: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That was a great success. It was fantastic. We made great deals.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2: I'm not going to be much more patient. No, I'm not. They should make a deal.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중동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정상은 전화회담을 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 나왔습니까?
3: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논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0: 예,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3: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와 또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과거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0: 예,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3: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그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전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빅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보험도 이제는 나를 위한 든든한 선물이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데이트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선영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1: 저희 또 5월 달에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0: 와, 진짜 어떻게 감당하세요?
1: 이게 이제 뭐 에이전트 분 저희 매니저님들이 많으니까 예, 뭐 저 혼자 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로스앤젤레스, 프레스노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라팔마,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세리토스.
0: 네. 세리토스까지.
1: 그리고 또 샌디에고까지 해가지고 지금 5개 도시에서 5월 달에는 또 네. 세미나를 합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네네.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앵콜 세미나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피스 돌아다니면서 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네네네. 또 동시에 5월 30날에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샌디에고 오피스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랜드 오프닝을 또 5월 30날 합니다.
0: 5월 30일 이날
1: 네,
0: 말이에요.
1: 토요일 날. 와. 그래서 그날 개업식 하면서 개업식 전에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개업식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잠시 저희가 또 그쪽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샌디에고에 계신 저희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 진짜 기대에 꽉 차 있습니다.
0: 네.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와, 감사한 일이죠.
0: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오늘 이제 일단은 예. 먼저 저희가 5월 세미나 진행하는 거 잠깐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네네, 또 네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생명보험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문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어요. 네. 첫 번째 이번 주 세미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 LA가 아니라 그 서리토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서리토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혹시라도 은퇴에 대한 모든 것 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만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오전에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0: 오전.
1: 네. 그래서 네.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전 10시에 은퇴 세미나인데요. 네, 네. 그 은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40대건 50대건 60대건 연령을 상관없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리토스 오피스에서 네. 은퇴 이곳으로 네. 준비 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장소가 주소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주소 적으실 수가 없으니까
0: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
0: 네. 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세리토스 세미나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1: 네네.
0: 10시에 은퇴 이것으로 준비 끝난다. 뭐 네. 이런 예,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6-827-9599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세미나가 이렇고요.
1: 네네.
0: 또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꿀 수 있다고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네네네. 이제 생명보험을 좀 바꿔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좀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0: 네.
1: 생명보험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보험은 워낙에 독특하게 생명보험만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한 번 100불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냥 100만 불이 나오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100불을 내고도.
0: 네네.
1: 그러니까 정말 큰 베네핏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생명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보험은 가지고 계시면 계속 유지할 것을 저희들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점점 드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그때 들어놨지만 이것을 나를 위한 플랜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0: 네네네.
1: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이제 72세 정도 되시면 아유 자녀들한테 이거 뭐 물려줘봤자 뭐 소용도 없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다 독립해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것을 좀 나를 위해서 플랜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0: 네네네.
1: 첫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0: 글쎄요. 건강. 노후를 그쵸, 그쵸.
1: 건강.
0: 건강이 제일 첫 번째 같아요. 네.
1: 건강인데 그것도 어떤 건강이냐면 네. 그 롱텀 케어 관련해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혼자서 식사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 못 가고 못 걸어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양로시설에 들어간다든지
0: 되겠죠.
1: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금액이 엄청나게 비용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데 건강이 좀 좋으시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도 건강 상태가 좋다 그러면 혹시라도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지고 있는 이 캐시 밸류를 그대로 옮겨서 오. 롱텀 케어가 되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0: 아. 라이프 인슈런스를.
1: 네. 그러니까 아.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의 네네. 캐시 밸류가 좀 쌓였어.
0: 네.
1: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나를 위한 플랜으로 할까. 첫 번째 방법은
0: 네.
1: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캐시 밸류 돈이 좀 있단 말이죠. 쌓여있는 게.
0: 네네네.
1: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옮기셔서
0: 네.
1: 나를 위한 롱텀 케어 플랜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0: 그게 리빙 베네핏하고 같은 겁니다.
1: 맞아요. 같은 겁니다. 맞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보시면 되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조건이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건강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을 때는 건강이 좋아서 뭐 네. 가입을 하셨는데 네. 캐시밸류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도 옮기려고 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 버리시면
0: 네.
1: 실제로 생명보험 회사에서 롱텀 케어 플랜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플랜으로 받아주지를 않죠.
0: 아하, 그렇군요.
1: 예, 혹시 내가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 근데 그게 혹시라도 보험이 안 될 거야라고 어숨을 하신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약을 드시고 이게 만약에 컨트롤이 되시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게 유지를 하시면 약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0: 관리를 안 드시는 하니까.
1: 것. 맞습니다.
0: 아,
1: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 약을 드시라고 하는데도 굳이 약을 안 드시고
0: 네.
1: 병원에도 가보시지 않으시고 자가요법으로 이게 이제 뭐 나물 캐서 드시고 막 이렇게 뿌리 캐서 드시고 액즙 짜서 드시고
0: 민간요법으로.
1: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네. 이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오래 사실 수 있는 건강을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아.
1: 두 번째, 그래서 건강만 좋으시면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0: 네네네.
1: 내가 정말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더 좋은 롱텀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못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0: 뭔가요?
1: 캐시 밸류를 옮기시는 거, 뽑는 거예요.
0: 네.
1: 뽑아서 그걸 다 취소하지 마시고 실제로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뉴이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세금 안 내고.
0: 예.
1: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어뉴이티로 딱 옮겨가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어뉴이티 중에서도 롱텀 케어가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뉴이티로 선생님들이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런 혜택이 있군요.
1: 네.
0: 네.
1: 내가 찾아 쓸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라이프 인슈런스가 젊었을 때는 자녀를 위한 거였지만 지금은 내가 찾아서 쓸 수도 있고
0: 네.
1: 거기에다가 롱텀 케어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롱텀 케어 상황에 맞게끔
0: 어뉴이티로.
1: 혜택이 나올 수 있는 어뉴이티로 또 이제 옮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로 옮길 수 있다. 두 번째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뉴이티로도 옮기실 수가 있는데 과연 내 상황에 어떤 게 맞는지에 따라서는 또 자녀들 입장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선생님들이 또 지금 이 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물려주다가 롱텀 케어가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1번의 방법이 좋은지
0: 네.
1: 아니면 2번의 방법이 좋은지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오랫동안 유지해온 이런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꿔서
1: 네.
0: 그러니까 매달 연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1: 그런 그럼요.
0: 베네핏이 있는
1: 네네.
0: 어뉴이티.
1: 네.
0: 아.
1: 그리고 롱텀 케어가 걸렸을 때 그런
0: 네.
1: 상황에서는 이제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0: 아.
1: 그런 어뉴이티로 바꿔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살아서 받는 혜택이네요.
1: 그렇죠.
0: 옛날에는 뭐 생명보험 하면은 내가 죽으면 이제 자식들에게
1: 네.
0: 상속 개념이었는데
1: 맞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1: 네.
0: 내 건강만 잘 챙기면 얼마든지
1: 맞습니다.
0: 내가 부어놓은 캐시 밸류로
1: 네.
0: 예.
1: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0: 가능하군요.
1: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라이프 인슈런스를 또 라이프 인슈런스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게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네, 네, 네, 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근데 보통 네. 이 보험을 이렇게 해약하게 되면요. 그동안 네네. 쌓인 그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1: 해약을 하시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은 해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대로 라이프 인슈런스에 라이프 인슈런스 옮겨가는 거, 또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어뉴이티로 옮겨가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옮기실 때.
0: 네. 그러면은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네요.
1: 네. 그래서 그냥 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겨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대한 그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꼭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생명보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0: 네.
1: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0: 아니 본인이 가입했는데 네. 어떻게 모를 수 있죠?
1: 어딘가에는 있는데
0: 오래되신
1: 분, 네, 너무나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0: 예, 예, 예.
1: 일단은 좀 찾아오시면 네. 저희들이 좀 찾는데 또 이제 저희는 또 이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찾아내긴 찾아내요. 그래서 오시길 바래요. 내가 어디다 놔뒀는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못 찾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0: 예, 예.
1: 일단은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돈을 지금 그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0: 네.
1: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나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러신 분들도 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내가 사망하면은 얼마 나오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다 잊어버리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요.
0: 네.
1: 내가 지금 돈을 언제까지 내기로 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0: 그렇네요.
1: 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80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만 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만 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렇군요. 자,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포기하는 대신에
1: 네.
0: 그러니까 평생 그 인컴을 선택하는 그런 초이스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롱텀 케어 때
0: 예.
1: 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양로 시설비라든지
0: 네.
1: 아니면 간호 비용이라든지
0: 네.
1: 요양 비용 같은 거를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도 바꿀
0: 그렇죠.
1: 수가 있는 거죠.
0: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그러세요. 그 아직도
0: 네.
1: 자녀들한테
0: 예.
1: 뭐 이 집이라도 이 생명보험이라도 이거라도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0: 네.
1: 또 요즘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신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들이시냐면 이제 키워놨는데
0: 네.
1: 우리가 그냥 패기치지 않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0: 맞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살아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니까
1: 네.
0: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1: 그럼요.
0: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식들한테 돈을 네. 물려주는 것보다.
1: 그리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0: 네.
1: 그거 부모님들 꼭 저희 주십시오 하는 자녀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0: 네.
1: 어찌됐건 부모님들이 다 쓰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남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0: 네.
1: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생각나네요. 어뉴이티 가입을 해놓고 내가 혹시라도 다 못 쓰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못 쓰고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돈은 어뉴이티를 가입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받는 사람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베네피셔리를.
0: 네.
1: 그러니까 어뉴이티도 내가 사망하면 누가 받을 건지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딱 그분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죠.
0: 좋네요.
1: 네네.
0: 네.
1: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은행에다 넣어놓으셔도 사실 다 못 쓰고 남는 돈은
0: 네.
1: 누군가가 받아가겠죠.
0: 그렇죠.
1: 집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뉴이티는 정말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거기에다 써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 남은 금액은 그냥 자녀에게 상속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자, 어뉴이티 종류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떻습니까?
1: 많죠.
0: 네.
1: 어뉴이티 종류에도
0: 네.
1: 단기간으로 그냥 묶어놓는 어뉴이티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이가라고 불리우거든요.
0: 네.
1: 이런 마이가 같은 어뉴이티는 그냥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0: 마이가는 딱고 이후에 찾아 쓰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어뉴이티 한 종류, 그리고 다른 종류는 그냥 복리로 자라면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쓰는 어뉴이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자는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 주식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돼서 내가 손해도 볼수 있는 그런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616827, 9599번입니다. 자, 요즘 물가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 장난이 아닌데, 지금 정해진 그런 연금 액수가 나중에 뭐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0: 그렇죠.
1: 고민과 근심도 있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래서 보통 어떻게들 하시냐면 찾았을 때 따박따박 찾아 쓰는 것도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 매년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돈을 점점 많이 찾아 쓰는 플랜들도 있어요. 계획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초반에 찾아 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나머지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나오는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어떤 손님들은 아유, 내가 뭐 85가 지나면 돈 얼마나 쓰겠어.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있을 텐데 그때는 돈이 좀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활동이 왕성하는 지금 이제 60대 말이나 70대까지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나눠서 쓰자라는 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또 손님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목돈이 어뉴이티에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좀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할 때좀 꺼내 쓰고 싶은데
0: 그렇죠.
1: 그것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0: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계약을 어뉴이티를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매년마다 보통 어뉴이티가 10%씩은 꺼내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넣어놔서 12만 불로 자랐다.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 받은 것까지 12만 불 전체에 대해서 10%인 12,000 물은 그에 꺼내 쓰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거래도 내 상황에 맞게끔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전 재산을 어뉴이티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 시간적인 어떻게 찾아 써야 되는 그 기간과
1: 급할 때.
0: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재정 상황에서 얼마만큼 어뉴이티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실 알려주는 전문가가 되게 중요한 전문가인데 전화 주시면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1: 616-826-827-9599.
0: 네.
1: 9599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상담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이 시간은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께서 이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문선영 대표께서는 라디오 서울 1650에서 주말 오후 4시에 문선영의 머니 토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 문선영의 머니 토크를 통해서도 도움 받으실 수
0: 네.
1: 있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와, 뭐 5개 시티에서
0: 네, 이거
1: 도시에서 이 세미나를
0: 예, 지금
1: 하시는데
0: 5월이라 5개인데요. 12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2월 되면
1: 어머나.
0: 12개 도시 해야 되냐고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1: 아니, 저는 진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시지?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0: 뭐,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매니저님들,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괜찮고요. 어찌됐건 꼭 전화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서르토스에서 10시에 하는 은퇴 세미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참석 문의 전화 꼭 주시고요.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 생명보험 이런 전환, 어뉴이티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요거 고민하는 우리 시니어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실수라든가 이런 거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뭐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거좀 짚어주시면
0: 어뉴이티
1: 고맙겠습니다.
0: 관련해서요. 무엇보다도 계약 기간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상품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니뭐니 해도 내 돈을 관리해 주실 분인데 앞으로 30년 동안 함께
1: 그렇죠.
0: 일할 수 있는 에이전트 분하고의 그런 게잘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1: 맞습니다. 중요한 걸 짚어주셨네요. 네. 자, 5월 가정의 날 5개 도시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5월 14일 목요일 10시예요. 오전 10시입니다.

0: 아침에 있어요. 세리토스에서 은퇴 이것으로 준비 끝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로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 문선영 대표님 개인 셀폰입니다. 여기로 예,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많아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십시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 개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 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넣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난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혀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예,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에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있다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윤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데미안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도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어,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푸르란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champ.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싱그러운 5월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초록빛 가지들이 어우러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는 계절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